0: 가 안정적이고 기분이 좋은 캐런 쌤, 쉐인 쌤 방송 본방 사수하며 응원했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느꼈습니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1: Thank you. You too.
0: 오늘은 더더 편안해 보이셔요. 'Cause you're in the comfortable seat.
1: Yes.
0: 부산은 오늘 제법 선선한 아침입니다. 출근 준비와 출근길의 동반자 모스, 내일부턴 휴가라 며칠 동안 못 듣지만 늘 응원합니다. 즐거운 휴가 보내시길 바래요. 네,
1: You know, they
0: 오늘
1: say green actually comforts you, right? You're very comforting today.
0: Oh,
1: So,
0: thank you. Yeah, I like green.
1: yeah.
0: Green is one of my favorite colors. 감사합니다. 모두 메시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 챙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노래 듣고 와서 다음 그 뉴스 커버리지 살펴볼 텐데요. Here is Bruno Mars with On My Soul.

0: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and we just listened to Bruno Mars with On My Soul. 지금부터 뉴욕 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합니다. 이번 뉴스 커버리지에서 살펴볼 뉴욕 타임스 기사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1: Today's title is These Giant Rodents Lobbied a Brazilian Legislature.
0: 네, 이 거대한 설치류들이 브라질 의회에 로비를 펼쳤다. 이런 제목인데요. 사실 비유적으로 로비를 펼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그냥 로비에 들어왔다? 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건은 지난달 말 브라질 지방에 있는 한 주의회 건물 안으로 카피바라 두 마리가 잠시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사실 이게 전부인데 그 당시 찍은 짧은 영상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그래서 이번 뉴욕타임스 기사도 나오게 된 건데 재밌는 건 이 기사가 이 두 사람 사이의 대화처럼 쓰였다는 겁니다. 그 요지를 파악하기 쉽도록 question and answer 이런 형식으로 풀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특이하게 각자 역할을 맡아서 본문은 둘이서 저희가 뭐 question하고 answer하고 이렇게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전 카피바라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1: A Brazilian state legislature got some uninvited guests last week, and they were not petitioners or protesters, but very large rodents with vestigial tails and brown fur. We suspect you want to know a bit more.
0: So the animal you've got for me today is...
1: Not a giraffe, a duck, or a stoat. Today, it's a capybara, pronounced capybara or capybara. Native to South America, capybaras are rodents. They eat grass and other vegetables and plants, including corn, beans, and carrots, and being semi-aquatic, live by fresh water. Weighing up to 150 pounds, they are also the world's largest rodents. If that makes you think of a menacing giant rat, be easy. Capybaras won't necessarily make you scream and jump on a chair. In fact, many people find them cute.
0: 네. 지난주 브라질의 한 주의회에 이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왔다는 내용이죠. 이들은 청원자나 시위대가 아니라 퇴화된 꼬리, these vestigial tails, 그리고 brown fur, 갈색 털을 가진 아주 큰 설치류들이었습니다. So they asked, we suspect you want to know a bit more. 이 얘기 가만 보니 좀 더 듣고 싶으실 것 같은데,
1: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이 동물이
0: 네, 기린도 아니고 오리도 아니고 이 족제비, a stoat, 족제비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동물은 It's pronounced capybara, capybara, it's a capybara, 카피바라입니다. 이 동물은 남미에서 서식하고 설치류이고 풀, 그리고 옥수수, 콩, 당근 등 기타 채소 그리고 식물을 먹고요. 그리고 they are semi-aquatic, so they're 반수생 동물이라서 강이나 호수 근처, fresh water, they live by the fresh water. 체중은 한, they weigh up to 150 pounds. They're pretty big, 꽤 커요. 그래서 150파운드까지도 가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이기도 한데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사이즈도 크고 이빨은 길고 이 위협적인 큰 쥐, 대형 쥐를 떠올리신다면 be easy, 안심하세요. Can you tell us what be easy is?
1: Yeah, be easy is just an expression when you're telling someone to calm down. Don't be worried. Don't get too excited, right?
0: Yeah,
1: don't be
0: yeah.
1: so hard on yourself.
0: 그쵸.
1: So instead of saying calm down, you can say be easy.
0: Be easy.
1: Yeah.
0: 그쵸. 안심하세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1: Yeah, it's not
0: worry.
1: The end of the world.
0: 네.
1: Be easy.
0: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큰 뭐 150파운드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1: Yeah.
0: 그러니까 이건 큰 동물이니까 무섭다고 생각을 한다면 be easy.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Capybaras won't necessarily make you scream and jump on a chair. 얘네를 보고 이 쥐를 보고 사람들이 보통 이런 만화 같은 거를 보면은 쥐가 나오면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의자 위로 뛰어오르는 그런 장면을 이제 연상하면서 쓰신 것 같아요.
1: Yeah.
0: 그래서 카피바라를 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의자 위로 뛰어오를 리는 절대 없을 겁니다. In fact, many people find them cute. 사실 많은 사람들은 카피바라를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을 하죠.
1: Yeah, but 네. they're actually rodents.
0: They are.
1: Yeah.
0: They're rodents.
1: Because when you see a rodent, R-O-D-E-N-T, you think of mice, mm-hmm. rats, squirrels, sort of these little animals. I think they all have the sort teeth. Of these large teeth in the front, yeah. these buck teeth, right? Mm-hmm. But capybaras, you know, they're cute. Are they cute because they're bigger? Is that what it is?
0: I don't know.
1: Right.
0: I think they're cute because of their friendly personality.
1: They're because they're very calm animals, which yeah. we'll get to in a moment.
0: Then
1: think,
0: we but, will, right. Yeah. 그래서 이 카피바라를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뭐 소리 지르고 의자 위로 뛰어오르고 무서워할 동물이 아닙니다. Mm-hmm. 매우 친근하고 뭐 귀엽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So they're telling people to be easy.
1: Yeah.
0: Right. 아,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Tell me what happened in Brazil.
1: Two capybaras wandered last week into the reception area of the legislature of Mato Grosso, a state in central west Brazil. Nayara Bueno, a parliamentary aide, immortalized the moment in a brief video that she posted on social media. Since there's a lake

0: right in front of the assembly, there are usually a lot of them, she said in an interview. At dusk, they always cross the street and head over to the assembly building because in front, there's a fountain that's always running. So they're always hanging around there, eating the grass and wading into the fountain. This time, on July 30th, the capybaras decided to go indoors and entered the reception area. Then they tried to pass through the turnstiles and head deeper into the building. Luckily, shooing them away from the Temple of Democracy was not that difficult. I go after them and say, "Go over there," Bueno said. Then they kind of seem to understand and come back. 이번에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 얘기 좀 해주세요.
1: 네. 자, 지난주 브라질 중서부 마토그로소 주의회 건물 로비에 누가 들어왔을까요? 카피바라 두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의회 보좌관 나야라 부에노 씨가 이 순간을 짧게 영상으로 담아서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다음은 부에노 씨의 말입니다. 의회 바로 앞에 호수가 있어서 보통 카피바라가 많이 보이는 편이거든요. 해질 무렵이면 카피바라들은 항상 길을 건너서 의회 건물 쪽으로 향하는데 건물 앞에 물이 계속 흐르는 분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카피바라들은 항상 그 주변을 맴돌면서 풀을 뜯어먹거나 분수 속으로 들어가곤 하죠. 그런데 지난 7월 30일에는 카피바라들이 실내로 들어가기를 마음먹었는지 로비 안까지 들어왔고 이후 개찰구를 통과해서 건물 안쪽으로 더 들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의회 앞에 호수도 있고 카피바라가 원래 거기서 많이 있는데 의회 건물 앞에 분수가 있는데 그 분수 안에도 얘네들이 들어간다고 해요. They wade into the fountain. Mm-hmm. What does it mean to wade into something?
0: It's when you're sort of floating in the water, but you're not deep diving into it, right? Mm-hmm. So think of a duck that wades in the water. Or if you go to Hangang Park,
1: yeah.
0: right, they have sort of these water facilities where you can sort of dunk your legs in there, yeah. right? That would, I would say, is wading in the water.
1: Yeah. 그러니까 뭐 발이나 다리가 이렇게 물에 잠긴 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물에 들어가는 거, 물놀이 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Wade into the water. And this, I guess this incident was... It was made public. It went viral,
0: yes.
1: but they used the term "it was immortalized."
0: Yeah.
1: And this means it's something that will last forever.
0: Exactly. So it's become viral, mm-hmm. right? So if you look at the word "immortalized," you'll see the word "mortal," mm-hmm. right? So mortal meaning something for humans. It's just human. Things die, right? They don't last forever. But immortalized would be forever. So if you want to keep something like a memory or an image, something that's important to someone or something, then you immortalize it.
1: Right. So 이 카피바라들이 의회 건물에 들어오는 순간을 영상으로 찍으면서 영원히 남게 기록으로 남겼다.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Immortalized. Mm-hmm. 그래서 이 카피바라들이 건물 안까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they tried to pass through the turnstiles. Turnstiles는 그 개찰구죠. 이렇게 돌아가는 개찰구를 통과해서 건물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they use the expression the temple of democracy.
0: Yes.
1: 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그 뭐 여기가 이제 의회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전당이다. 이런 건물에서 she tried to shoo them away.
0: Yeah.
1: Shoo.
0: S-H-O-O. When mm-hmm. you're trying to get something away or move away, mm-hmm. you wave your hands a lot of times. Like
1: yeah.
0: There's that song, Shoo Fly, Don't Bother Me, right? So you're making that gesture. So when you need something to leave or maybe get out of the room, Mom, mm-hmm. right? I'm playing video games. Shoo.
1: Would you tell your mom shoo?
0: That'd be very rude.
1: No, your mom would.
0: Yes. My mom did not teach me like that.
1: Yeah.
0: No.
1: Yeah.
0: For example, yeah. I'm giving you an example.
1: Your mom could tell you shoo.
0: Yeah, yes. It can go that way.
1: Yeah. 엄마가 아이한테는 아, 저리 가. 슈 할 수는 있지만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죠. 네.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슈 S H O O로 스펠링이 되고요. 이 뭐 저기 팔이나 목이나
0: yeah.
1: 이런 동물한테 아, 저리 가 좀. 저리 가. 이렇게

0: 얘기할 때 shoo away, shoo something away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피바라들한테 어, 니네 나가, 저리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shoo away, 가라고 했는데 마치 이 동물들이 알아들은 것처럼 다시 저쪽으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So how much danger were these Brazilian salons in?
1: Well, capybaras do have razor-sharp teeth, but they are not dangerous and typically don't bite or get aggressive unless you try to catch or restrain them, said Elizabeth Congdon, an associate professor at Bethune-Cookman University in Daytona Beach, Florida, and a capybara expert. So as long as no legislators annoyed, pestered, or filibustered them, things were going to be okay.
0: I watched the video. They do seem mellow.
1: They were really easygoing, Bueno said. It seemed like they actually understood what I said. They were so sweet. Zoologists say capybaras are calm and friendly, and a legislative visit might be appropriate. They are the successful politicians of the animal world, getting along with a wide range of other animals. 그렇다면 이들의 침입 당시 브라질 의원들이 처한 위험은 어느 정도였나요?
0: 사실 카피바라가 정말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They have razor sharp teeth.
1: That means they're as sharp as a razor, right? That's how sharp they are. So anything that's physically sharp, right? Like a sword or a knife. But a person can be razor sharp as well if you have sense, as they say, right? So, you know, if you're asking pointed questions to someone, you're razor sharp.
0: Yeah, or I guess your words could be razor sharp too.
1: Yes, if it's very direct and gets to the point, right?
0: 면도날처럼 날카 이가 계속 자라 설치류가 이가 계속 자라는 동물이기 때문에 면도날처럼 매우 날카롭다 이런 표현을 썼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이 명석한 두뇌 또는 말이 매우 예리하다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1: Yeah, you can even say someone has a razor sharp image too, right? So if they're very clean cut. And very detailed with their appearance, you can say they're razor sharp.
0: 아, 뭐 증권맨처럼.
1: Yeah,
0: 아, possibly. 샤프한 이미지.
1: I guess, yeah.
0: 네, 그런 이미지를 가지신 분들, 네, 그 razor sharp 이미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Brazilian salon이라는 표현은 그 정치인, 의원이라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뭐 위험하지는 않고 위험에 처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이런 이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 플로리다주 베툰 쿡맨 대학의 카피바라 전문가 엘리자베스 콩던 교수는 카피바라는 위험하지 않고 잡으려고 하거나 제지하지 않는 한 보통 물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그 bother한다, 이 카피바라를 괴롭힌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So as long as no legislators annoyed, pestered, or filibustered them.
1: Yeah.
0: What does it mean to pester them?
1: Yeah, you see the word pest in there, right? Mm-hmm. Anything that annoys you. Because oftentimes these rats or, you know, bugs, insects, they can be pests.
0: Yeah.
1: So as a verb, to pester is to behave in a way where you're annoying them.
0: Right. So the pester, P-E-S-T-E-R, 성가시게 하고, 뭐 귀찮게 하고, 조르고 이럴 때 pester. 엄마한테 뭐 계속 이렇게 뭐 해달라. 엄마, 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아, 이러는 게 pester 하는 겁니다. 그럼 엄마가 shoo 하겠죠. 너 좀 저리 가. shoo 이렇게 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디오를 봤는데 되게 they seem mellow, 느긋해 보이고
1: chill.
0: easygoing이랑 비슷한 표현이죠.
1: Yeah.
0: Very chill, 느긋하고 easygoing 해 보이고 그리고 이 자기 말을 실제로 이해하는 것 같다고 왜냐면 저리 가라고 그랬을 때 갔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사랑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들은 카피바라가 굉장히 차분하고 친근한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의회 의원들에게 방문을 했잖아요. 의회 안에 들어가고 이게 사실 이 동물들에게는 딱 어울리는 이벤트였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동물계

0: 중에서도 이 동물들이 성공한 정치인들처럼 카피바라는 굉장히 많은 다른 동물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편이거든요. I don't know if you've seen, capybara videos. They're friends with everyone and anyone.
1: Oh, so they don't have any enemies,
0: I
1: huh?
0: don't think so.
1: Maybe humans are probably their biggest enemy, but
0: But humans love them too.
1: yeah, so I guess they are like politicians,
0: Yeah,
1: where
0: they are friends with
1: actually,
0: everyone.
1: not all politicians.
0: They're successful
1: They
0: politicians.
1: are,
0: Yeah,
1: yes.
0: successful
1: Maybe
0: politicians.
1: we need to elect a capybara to the
0: As
1: National Assembly.
0: to
1: Yes.
0: the 그래서 이 동물 굉장히 좀 재미있는 기사예요. 그래서 그뭐 카피바라가 동물들하고 굉장히 두루두루 잘 지내니까 이 정치인들도 이렇게 두루두루 no matter what they're thinking inside 뭐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두루두루 잘 지내는 이런 모습이 마치 성공한 정치인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쉬었다 갈 거예요. 노래를 한곡 듣고 갈게요. Sergio Mendes with Timeless.

0: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서는 브라질의 한 주의회 건물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카피바라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면서 이런 카피바라의 인기에 대해 작성된 Q&A 형식의 재미있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계속 들어볼게요. Haven't I read something else about these critters?
1: It's not unlikely. The adorable creatures seem to be a favorite in many forms of media. Maybe you read the 6,000-word paean to capybaras by writer Gary Steingart in The New Yorker last year. How the Capybara Won My Heart and Almost Everyone Else's. Or followed the excitement in Britain over a naming competition for a young capybara. Waffle was chosen.
0: But surely not in the august pages of the New York Times.
1: Oh, yes. In 2026 alone, the Times reported that hippos are threatening capybaras in Colombia. Anthropic codenamed a new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 capybara, and a stuffed capybara was thrown on the ice at the Winter Olympics. 8 articles in all. Whoops, make it 9. 제 기억에 카피바라에 대한 다른 글도 읽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0: 아,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생명체는 요새 다양한 미디어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어쩌면 작년에 더 뉴요커즈에 실린 작가 게리 슈테인가트가 쓴 6천 단어 분량의 카피바라 찬사, 카피바라가 내 마음과 그 밖에 거의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방법이란 제목의 글을 읽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his word, paean to capybaras.
1: Yeah, this is a funny, funnily spelled word, paean, P-A-E-A-N. It's a song or a film or a piece of writing that praises someone or something very enthusiastically, like an ode to someone, a tribute to someone.
0: Yeah, paean. 이 원래는 신이나 영웅을 찬양하는 찬가, 예찬가를 뜻하는 서정적이고 격식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카피바라에 대해 쓴 길고 진지한 글을 6천 단어라고 했잖아요. Mm-hmm. 그래서 그 길고 진지한 글을 재미있게 표현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 제목에서도 카피바라가 내 마음과 그 밖에 거의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방법 이렇게 제목을 지었고 아니면 영국에서 있었던 어린 카피바라 이름 붙여주기 대회의 뜨거운 열기 이것을 혹시 목격하셨을 수도 있고요. 이 이름을 와플이라고 졌다고 하죠.
1: 하지만 뉴욕타임스의 권위 있는 지면에 실리진 않았다. 이거 확실합니까?
0: 아니요, 실렸습니다. 2026년 올 한 해만 해도 뉴욕타임스에서는 콜롬비아에서 하마가 카피바라를 위협하고 있고 엔트로픽이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의 코드명을 카피바라로 지었으며 동계 올림픽 때는 카피바라 봉제 인형이 아이스링크 위로 던져졌다 등등 총 8건의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아! 아니네요. 9건이네요. 이번 거, 이번 기사까지 합하면 9건이다. 이런 얘기죠.
1: Yeah.
0: They're talking about a stuffed capybara.
1: Yeah, not a real one, but something that's stuffed. That means it's packed full of a substance, something. Especially after you eat a lot, you go to a buffet, you say, oh, I'm stuffed.
0: Oh, I'm full.
1: Right?
0: 네.
1: But we're talking about here probably a stuffed animal.
0: Mm-hmm.
1: Yeah.
0: Yeah, stuffed animal. 아, 뭐 봉제 인형 그 얘기죠. 그다음에 이 뉴욕 타임즈처럼 not in the august pages of the New York Times. It's spelled the same. A U G U S T. 8월이랑 같은 스펠링인데
1: yeah.
0: 의미가 다르죠.
1: Yeah, the stress is on the second syllable mm-hmm. in this case, meaning something that has great importance, especially of the highest social class. We
0: 네.
1: call it august and they're really describing themselves here, right? The New York Times.
0: 네, 재밌게 이제 자화자찬 하듯이 쓴 거예요.
1: Yeah.
0: 그래서 우리
1: there, there's
0: 우리
1: There's a little you know, being a little not ironic, but sarcastic.
0: 네,
1: in here
0: 네,
1: too,
0: 맞아요.
1: Right? Yeah.
0: sarcasm. Sarcasm을 사용하고 있어요. Yeah. 그래서 이 8월 August랑 스펠링이 같은데 발음은 August에서 그 뒤에 부분에 액센트가 들어가고요. 그 위엄 있고 뭐 당당하고 엄숙한 이런 뜻인데 그 뉴욕 타임즈가 굉장히 진지하고 권위 있고 뭐 이런 그 정체성 아 그 뭐 이런 정체성을 가진 언론사라는 거를 약간 비꼬면서 자화자찬하듯이 쓰는 표현 쓰인

0: 그런 표현이라서 되게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이런 다른 기사를 읽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It's not unlikely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그래서 뭐 충분히 그렇다. 이런 double negative. 그래서 it's a positive. 그러니까 it's very likely. 이런 yeah. 의미로 쓰인 거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And that's not even including 2025. Capybaras multiplied by the thousands in a gated community in Argentina. 2024, Tupi, a baby capybara, went viral. 2022, some ancient rodents were even bigger than capybaras. You get the picture. The worldwide passion for capybaras must have played a role in the video from Brazil being viewed and sent around so often. After all, not much really happens in it. The capybaras lope in, they mosey around, they walk out, but still, they're capybaras. So, so cute.
0: 네. 게다가 이 아홉 건의 그 이전에 이런 기사들은 포함되지도 않았거든요. 2025년 아르헨티나 한 부촌에서 카피바라들이 수천 마리나 번식했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 2024년 아기 카피바라 투피가 인터넷 스타가 됐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 2022년에는 일부 고대 설치류는 지금의 카피바라보다 훨씬 더 컸다. 등등등.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You get the picture.
1: Yeah, this is an expression when you're listing things. It's like et cetera, et cetera. When someone has explained something enough mm-hmm. that the other person probably understands. Hey, you get the picture.
0: Yeah. 그러니까 기타 등등등 더 이상 쓰기, 더 이상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알겠죠? 이럴 때 쓰는 표현이고 그리고 그 2025년 기사에서 gated community 이런 표현이 쓰였는데 어떤 고급 주택단지, 다른 사람들의 통제가 다른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는 그런 단지를 얘기할 때 gated community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2026년 전에도 이렇게 많이 다뤄졌다. So the worldwide passion for capybaras. 이 카피바라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열기가 이번에 브라질에서 올라온 이 영상이 그토록 많이 조회되고 공유되는 데에도 한몫을 했을 거라고 설명을 하고요. 어쨌든 영상 속에서 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진 않으니까요. 카피바라들이 느릿느릿하게 들어오고 어슬렁거리다가 다시 걸어나가는 것이 이제 영상에 나오고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 왜 이렇게 바이럴하게 떠돌아다니고 계속 사람들이 보느냐? 어쨌든 카피바라니까.
1: Yeah.
0: 너무 귀여우니까. So, so cute.
1: They themselves.
0: 그거는 된 거죠. Yeah.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보는 거 아니겠어요?
1: Yeah.
0: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표현이 있어요. They lope in, they mosey around. 이런 표현이 있는데 it's kind of just showing how they're moving. They're not fast animals.
1: No, they're not. And these are almost synonyms of each other,
0: yeah.
1: right? To lope, to mosey around.
0: Yeah.
1: When you don't really have any purpose and you're just walking in a slow manner.
0: 맞아요.
1: That's what we say, we mosey.
0: Yeah, yeah. 이렇게 약간 느긋하게, 어슬렁 어슬렁,
1: yeah.
0: 또 뭐 빈둥빈둥, 이렇게 빈둥거리면서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 얘네들이 빠르게 돌아다니는 동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막 뭐 별다른 뭘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 자체 얘네들 자체를 보는 거를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한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1: What I suspect is maybe they were looking for food. Maybe they're running out of places to find food, so they're going to the cafeteria. Inside the
0: I don't know. Maybe they were looking for friends.
1: Who knows?
0: Who knows? Yeah. 알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로 준비한 오늘의 뉴스 커버리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뉴스 커버리지의 주요 표현 다섯 개를 이제 셰인 선생님의 예문과 함께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he first expression, be easy.
1: Yeah, calm down, stay relaxed. For example, be easy. We have plenty of time before the exam.
0: 네, 진정해 이런 뜻이죠. Be easy. 마음 편안히 가져. 진정해. 안심해. We have plenty of time before the exam. 시험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 시간 충분히 있어. 이런 뜻이죠. The next one is immortalized.
1: Right, immortalized. For example, the monument was created to immortalize the victim.

0: victims of the disaster.
1: 네, 뭐 불멸로 만들다 이런 뜻인데 뭐 영원히 기리다 이런 뜻이 되겠죠. The monument 뭐 기념비예요. 기념비 was created. 기념비는 만들어졌는데 to immortalize the victims.

0: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pean.
1: Pean. P-A-E-A-N. The singer's album is a pean to love, friendship, and family.
0: 네, pean은 어떤 찬가, 예찬가 이런 의미인데 The singer's album is a pean to love, friendship, and family. 그 가수의 앨범은 사랑, 우정, 그리고 가족에게 뭐 받쳐지는 어떤 찬가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표현은 you get the picture? 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런 의미죠?
1: Right, you understand? For example, our boss showed us the sales figures to help us get the picture.
0: 아,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 상사는 어떤 그 sales figures 뭐 매출 수치를 보여주셨습니다.
1: Yeah, probably not good.
0: 네, 그러니까 right. 이건 상황이 안 좋은 yeah. 거죠. 회사 상황이.
1: 일 더 열심히.
0: 네, 보여주신 yeah. 겁니다.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셨겠죠? Uh-huh. 네, 알겠습니다. So if you would like to read through the full articles, you can check out our website and have a look on 방송 내용 게시판. 매일 전해드리는 뉴스 커버리지의 뉴욕타임스 기사는 저희가 시간상 전체를 다 다룰 수 없어서 일부를 발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저희 홈페이지의 방송 내용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첨부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부 퀴즈 정답 이제 발표할 시간인데 보기 3개 중 rodent, 설치류가 아닌 동물 뭐였을까요?
1: The answer, yes, was yeah? number 3, otter, O-T-T-E-R. And otter is not a rodent, right? It's actually in the weasel. Family.
0: 맞아요. Otter. 정답은 3번 otter이었고요. Otter 또 귀여운 동물이죠.
1: Yeah.
0: 수달이었습니다. 참고로 beaver, hamster 다 설치류이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치류는 이 평생 자라는 한 쌍의 날카로운 이 앞니가 있어서 물건을 갉아먹는 특성을 지닌 포유류의 총칭입니다. 그래서 당첨자는 시카크림과 앰플을 받으실 4894님 그리고 곡물 라떼 파우더를 받으실 2316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은 저희 모닝 스페셜 홈페이지 당첨자 게시판에서 성함 확인해 주신 다음에 당첨자 주소 확인방에 선물 받으실 정보 잊지 말고 올려주세요. 자, 이제 노래 듣겠습니다. 요즘 날씨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ummer Nights, Olivia Newton-John and John Travolta.

0: Start your day with Morning Special.
1: Well, now it's time for our daily dose of must-know, but also fun daily idioms.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하나씩 idiom을 함께 배워보는 idiom package 시간입니다. Shane Sam, what's today's idiom?
2: Today's idiom is to get the hang of it.
1: 네, 이번 idiom은 get the hang of it. 감 잡다, 익숙해지다 인데요. 쉐인쌤이랑 짧은 상황극을 통해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쉐인쌤은 오, 제 할아버지인데요. 네, 최근에 새 노트북을 사셨는데 방금 화상 통화하는 법을 배우셔서 저한테 자랑하시려고 전화를 합니다. Let's take a listen. Idiom package, get the hang of it.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지휘자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는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해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단순히 지휘법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음악을 대하는 자세와 삶의 태도를 가르쳐준 멘토였는데요. 그런 그가 후배 지휘자 로베르토 아바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었다고 합니다. 음악에서는 목적지에 3분 전 먼저 도착하는 것보다 3년 후에 도달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이다. 빠른 결과가 곧 음악적 성숙과 깊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조급하게 치고 나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였죠. 나만의 템포로 긴 호흡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 비단 음악가, 예술가에게만 필요한 태도는 아닐 겁니다. 갈 길이 멀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면 가끔 이 말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나의 속도로 결국 도달하는 것이 더 값진 일이다.

8월 10일 수요일 EBS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스트라빈스키의 불스의 종 피날레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의 이야기로 시작해봤는데요. 역시 대가는 대가인 것 같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자꾸 곱씹게 되거든요. 음악에서는 목적지에 3분 전 먼저 도착하는 것보다 3년 후에 도달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이다. 운동을 배우는 일도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자꾸 속도에 신경 쓰게 되고 조금 뒤처지는 것 같으면 쉽게 포기하게 되죠. 공부든 운동이든 음악이든 결국엔 내가 도달해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 긴 안목으로 내다본다면 조금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을 조급하게 만드는 건 뭔가요?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아서 초조하게 만드는 것. 여기로 알려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과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조아라님, 나의 속도로 결국 도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와, 결국이라는 말이 감동적인데요. 반드시 원하신 목표에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김소연님, 정경님 건강한 목소리 반갑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김소연님, 따뜻한 안부 고맙습니다. 박용래님, 이젠 누가 뭐래도 가을입니다. 코스모스 보고 싶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예, 점차 날씨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세자르 프랑크가 절친한 친구였던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외젠 이자이에게 헌정한 곡인데요. 결혼 선물에 의미도 담긴 곡이라고 하죠. 들어볼까요?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 조종 1악장 정경화의 바이올린 케빈 캐너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중 1악장 정경화의 바이올린 케빈 케너의 편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운숙님 칼모닝 정경님 반갑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냉큼 켜고 당당한 입장이요. 오늘도 언제나처럼 함께 즐겨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 클래식 즐기시죠. 정운숙님 반갑습니다. 오정님 새벽바람 끝이 차가워져서 이불을 끄집어 당기는 날이 왔네요. 끝은 항상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여름에 끝이 없을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정님. 여름이 좀 더웠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끝이 왔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은영님. 얼마 남지 않은 방학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열심히 노는 것 때문에 조급하고 초조해요. 정클클과 함께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급 초조하고 조급합니다. 행복한 조급함이지요. 잘하셨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정은영님 잘 노신 거 아주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방학이 지나서 정은영님과 함께 클래식을 감상하지 못하는 건 제겐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은영님 메시지 고맙습니다. 0076님

지방 사는 성악 입시 재수 중인데요. 수능이 앞으로 99일. 서울 레슨 다녀야 하고 이렇게 우왕좌왕 정신없이 해야 하는 게 이 길의 과정인가요? 선생님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랑 똑같은데요. 저도 대전에서 재수를 냈습니다. 그때는 90년대 때라 KTX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복 6시간, 7시간 걸렸거든요. 대전에서 서울까지 레슨 받고 집에 오면 하루를 꼬박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076님, 지금은 소속도 없고 앞도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만약 재수하지 않고 현역으로 했으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분명히 이 시간은 의미가 있고요. 0076님, 힘드시겠지만 극복해 주십시오. 찬란한 미래가 분명히 올 겁니다. 응원할게요.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봤지만 제목은 잘 모르는 그 곡 퀴즈로 풀어봅니다. 음악 나갑니다.

프랑스 음악 특유의 우아함과 절제된 슬픔이 아름답게 표현된 곡인데요. 과거 유럽 궁정에서 유행했던 느리고 위엄 있는 춤이 바로 이 곡의 제목에 등장합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라벨,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2번 드보르자크, 슬라브 무곡. 정답은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특히 처음 참여하시는 새싹 청취자분들 환영합니다. 교향곡 신세계로부터는 드보르자크가 미국에서 받은 인상을 그린 작품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이고 원시적인 에너지가 폭발한 악장을 준비했습니다.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으로 95 신세계로부터 중 3악장 스케르초 몰토 비바체 라파엘 쿠벨리크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드무르자크의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으로 95 신세계로부터 중 3악장 스케르초 몰토 비바체 라파엘 쿠벨리크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신은지님 라벨 죽은 악녀를 위한 파반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중 하나입니다. 요새 이 곡으로 태기하고 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문경아님 1번 오늘 저는 신입사원들 OJT 교육 중입니다. 물론 정클클도 자연스럽게 설명하며 앞으로 같이 듣자고 했습니다. 와,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신입사원들 교육에 정클클도 소개해 주셨군요. 문경아님 고맙습니다. 분명 이 클래식과 병행하면 일의 능률이 더 쑥쑥 올라갈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주님 1번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와 할머니 댁 가면서 듣고 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그렇죠.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은 1번 라벨 죽은 악녀를 위한 파반느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볼까요? 라벨의 죽은 악녀를 위한 파반느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 곡 듣고 저는 수요 최대석으로 돌아옵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주 수요일은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콘서트홀 일렬로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가들을 모셔서 연주도 청해듣고 음악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은 스페인 마리아 카나이스 국제 콩쿠르 우승을 비롯해서 여러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셨고요. 미국 음악 교육 중심지인 뉴욕에서 공부하고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조재혁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0: 2022년 10월에 네. 모시고 4년 만입니다.
1: 네.
0: 와,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바쁘게, 재밌게, 즐겁게 잘 지냈었습니다.
0: 저는 워낙 또 이 선생님 소식을 네. 뭐 포스터로도 보고, 언론으로도 보고, 영상으로도 봐서 솔직히는 자주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올해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을 맞아서 피아노 소나타 전곡 음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전곡을 녹음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프로젝트 궁금합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 있을 텐데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 모차르트 음악은 피아노를 배우면 음악을 배우면 어렸을 때부터 접하잖아요.
0: 네.
1: 왜냐하면 그 음표가 아주 어렵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재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모차르트

0: 트의 음악이 뭔지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있었고, 그리고 전곡을 하는 거는 저는 이 레파토리가 피아노를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1: 네.
0: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쳐도 평생 다못 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전곡 안 하고 난 재밌는 것만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칠래. 그랬다가 음반 작업을 하고 그 연주를 계속 해오면서 음악에 대한 생각도 좀더 알게 되고 깊어지고 하는데, 항상 저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의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제 성악을 되게 좋아하고 제가 다른 음악가들 장르는 별로 안 부러운데 피아노가 제일 좋고 오르간이 제일 좋고 한데 성악가들만 유독 부러웠었거든요.
1: 그래요.
0: 사람의 몸으로 표현을 하면 사람이 제일 가깝게 받아들이는 악기고, 그리고 멋있잖아요. 그리고 소프라노 같은 캐릭터, 그 예를 들어 조수미 씨 같은 콜로라투라처럼 화려한 테크닉 과 함께 동반되는 서정성, 그리고 표현력. 그게 피아노에서는 왜 그런 음악을 안 썼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모차르트는 그걸 썼었는데 제가 못 알아본 거였어요. 그 계기가 몇년 전에 모차르트 협주곡 음반을 했었거든요. 20번하고 23번 녹음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기하 음악으로서 됐던 모차르트가 아마도 그 눈이 띄어진 계기가 그 모차르트의 오페라랑 다른 오페라를 쭉 들어오면서 그 머릿속으로 비로소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모차르트의 음악이 보니까 그 모든 요소가, 오페라에서 있는 요소, 교향적인 요소가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모차르트가 19살 때부터 소나타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그 전까지는 합시코드가 대세였다가, 그쯤 돼서 포르테 피아노, 건반악기가 나오면서 그 강약 조절이 되고, 그리고 소리 조절이 되고, 컬러가 조절이 되는. 그래서 모차르트가 이 악기에서도 이런 음악이 되네 하면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녹아져 있는 것을 다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작품 세계를 보려면 전곡을 해야 되겠구나 했더니요. 그래서 제 소속사 대표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전곡하시고 리사이틀 하시고 녹음하세요. 네? 그렇게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말이 길었죠. 근데요,
1: 아닙니다.
0: 계기가
1: 그 흥미로운 부분은 내가 치고 싶은 것만 쳐도 죽을 때까지 좋아하는 것만 칠수 있는데,
0: 네.
1: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떻게 보면 치기 싫은 곡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도전하신 거 아닙니까?
0: 네. 근데요, 다 봤더니 싫은 곡이 없어요.
1: 막상 해보니.
0: 예.
1: 아,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 청취자 공연 초대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음반 발매를 기념한 리사이틀도 준비 중이시죠?
0: 네. 9월 11일 날 예술의 전당 IBK 홀에서 있고요. 그 전에는 해남, 하남? 에서 있고, 12일에는 여수의 예울마루에서 이렇게 세번 걸쳐서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이 서울뿐만 아니라 이 해남 또 여수.
0: 네.
1: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계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가셔서 주적의 모차르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라이브 청해 듣고 싶은데 오늘 첫곡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0: 소나타 16번의 1악장은
1: 네.
0: 제일 피아노 학원을 지나면 잘 들리는 곡 중에 하나가니까 하는데요.
1: 네.
0: 그만큼 업신여김을 받는 곡이기도 하고, 저한테도 그랬으니까는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좋은 곡이고요. 모차르트가 거기다가 소나타 파치레라고 써놨는데, 쉬운 소나타. 근데 결코 쉽지가 않고 되게 보석 같은 곡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1악장밖에 안 치잖아요. 근데 곡이 다 짧기 때문에 1, 2, 3악장 한꺼번에 몰아서 쳐도 한 6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첫 곡으로 나누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선생님, 연주를 위해서 무대로
0: 네.
1: 피아노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곡소리를 좀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는 이 곡을 작품 목록에 기록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초보자를 위한 작은 소나타라고 적었기 때문에 흔히 초보자 소나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제대로 연주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음표가 적고 선율이 단순한 만큼 모차르트 특유의 투명함과 균형을 잘 드러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밝고 명랑한 1악장, 노래하듯 아름다운 2악장, 그리고 같은 주제가 계속 돌아오는 유쾌한 3악장까지

모차르트 음악의 매력이 거의 모두 들어있는 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 형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셨군요. 어제 친구와 파이프 오르간 연주 듣고 나와 피아니스트 조지영님 공연을 추천했는데 오늘 방송에 출연하셔서 너무나 반갑네요. 다음번 공연 소식도 찾아볼게요.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브라보! 아,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6번 시장조 K번호 545 조지혁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황지혜님, 아,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제가 업신 역임을 밖에 쳤던 거였거든요. 아, 아닙니다, 황지혜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저도 이거 듣는데 저는 솔직히 1악장을 서울대학교 성악과 입시곡으로 쳤습니다.
1: 아, 네. 예,
0: 떨어졌지만. 0327님, 우와, 저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연주회에서 이 곡을 쳤었어요. 그때는 밝고 귀여운 곡이었는데 조재혁 선생님이 치시니 너무 서정적이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그렇죠. 이 같은 곡인데 누가 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0131님, 조재혁 피아니스트의 모차르트 연주 듣고 있으니 행복해집니다. 진짜 좋은 연주는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들려주어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들려주어서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치면서 네. 그 모차르트를 다시 보게 된 계기가요. 예. 이게 전부 다 성악곡인 거예요. 그리고 어. 오페라에는 교향곡 심포니와 성악이 있잖아요. 네네. 서곡은 심포니지만 그게 자연적으로 서곡에서 아리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전부 다 2악장, 특히 느린 악장이나 3악장 같은 거는 오페라에 나오는 성악적인 요소들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 제가 모차르트가 성악곡이 주로 중심이 된 작곡 활동을 했다고 들었을 때 어렸을 때는 별로 공감이 없었다가 보니까 전부 이런 좋은 노래 투성이에요.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요, 저는 클라라트라도 될 수가 있고 예. 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모든 캐릭터가 다 들어있는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곡, 이 피아노의 악기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모차르트가 여기다 다 담아내서 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으면서 이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0: 그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이번 앨범 발매를 기념으로 한 리사이틀에서 얘기하신 대로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를 오페라적 작품으로 조명한다라는 공연 설명을 들었습니다.
1: 예.
0: 지금 이야기하신 내용과 좀 일맥상통할까요?
1: 네, 바로 그게 포인트인데요.
0: 네.
1: 그 성악곡들도 보면 이 모차르트 시대에 하고 그 이어져서 낭만까지 그 화음의 성격이나 그 인상이나 뉘앙스를 가지고 많이 표현을 했잖아요.
0: 예.
1: 그리고 음의 높낮이와 뭐 빠르기라든가 숨을 쉬는 거. 근데 기악 그러니까 피아노 악보에는 그런 게 별로 지시가 없어요. 그 슬러들만 조금 있고
0: 네.
1: 악상 기호만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모니의 흐름과 곡의 구성을 보면은 그 모차르트가 쓴 아리아들을 보면은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단 나누기를 할 때도 그렇고 아리아랑 오페라랑 성악곡을 정말 잘 알고 있어야지 이걸 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고요. 그 가장 또 흥미로운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성악곡은 그 마디 시작에서 시작하는 게 없잖아요. 거의.
0: 네네.
1: 그리고 말도 마디를 걸쳐서 중간에서 쉼표가 있고 숨 쉬고 다시 시작하는. 근데 피아노에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착시로 처음에 시작했다가 마디가 넘어갈 때를 딱 그 구분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성악가들이랑 이제 연주를 같이 해보면 그런 데서 타이밍의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성악 반주를 잘 하려면 이런 사람의 호흡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기악만 해서는 그게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0: 네.
1: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성가대 그리고 저 누나도 성악가고 해서 그 반주라는 반주는 다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0: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이해도가 높으시군요.
1: 그리고 나중에 음악 감독으로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와 지휘자로 있을 때 그 오르간을 치면서 합창단들과 굉장히 또 오래 일하고. 아, 그래서 많이 배웠었죠.
0: 아, 잘 알겠습니다.
1: 네.
0: 자, 벌써 1부가 맞춰가는 게 아쉬울 정도인데요. 바로 2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추천곡도
1: 네.
0: 가져오셨다면서요. 어떤 곡일까요?
1: 네, 모차르트 음반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오페라들을 들었거든요. 모차르트
0: 예.
1: 오페라. 근데
0: 네.
1: 제가 항상 다시 가는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리네 플레밍인데요. 보통은 뭐 푸치니나 도니세티 네. 같은 그런 레퍼토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분은 모든 장르를 다 음반으로 냈더라고요. 근데 모차르트 아리아 음반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 리네 플레밍이 부를 것 같지 않은 아리아가 있습니다. 그 콘스탄츠가 부르는 아 이 힐리트 나는 사랑에 쭉 빠졌었고 아주 해피했어요. 1막에 나오는 곡인데요.
0: 네.
1: 보스한테 사실 수청을 들라는 청을 받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돼요 하고 하는 곡인데 너무나도 현란하고 오늘 아까 들으신 16번 소나타랑도 비슷한 점도 많고 그래서 이거 같이 짜고 갖고 왔습니다.
0: 저는 정말 참 대단한 아티스트라는 생각이 드는 게 피아니스트인데 결국은 끝곡으로 성악곡을 가져오셨습니다. 자, 바로 듣고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후궁 탈출 중 아크이실리테 와우서 글리크리시. 아, 내가 사랑했을 때 정말 행복했었지.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찰스 맥코러스가 지휘하는 세인트루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리고요. 더 많은 이야기 2부에서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0: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만 봐도 책 줄거리를 한 번에 알 수 있던데 이걸 진짜 책 대신 봐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다룬 노래 가사처럼 몇백 페이지 되는 긴 이야기도 단 몇 줄로 정리될 순 있겠죠. 하지만 누가 어떻게 요약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상을 받을 텐데요. 책을 읽고 느끼는 건 역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감정과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두 눈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시길 권합니다. 책을 그저 아는 책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그 속에서 내 삶을 위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싶다면 한 페이지씩 손으로 넘겨가면서 직접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거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수요 초대석은 피아니스트 조재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재혁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0: 확보가 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9310 쓰시는 분, 지방사는 애청자, 9월 조재영님 여수 예울마루 공연 예매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처럼 시골에서 도시로 나가는 기회가 연주회니 얼마나 설렘에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1: 아이고 고맙습니다.
0: 아, 그 여수 예울마루 대극장이 9월 12일이죠.
1: 12일입니다.
0: 예, 12일 토요일 오후 5시군요. 아, 9310님 잘 다녀오시고요. 가능하면 예 다녀오신데 메시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거기 하남 정보도 있나요?
0: 아, 그렇습니다. 네. 그 김해 말씀이시죠?
1: 김해.
0: 예, 예. 김해. 김해 8월 27일 목요일 7시 반. 네. 김해 문화의 전당 누리홀입니다.
1: 어, 그러면 제가 왜 하남이라 그랬을까요? 김해, 네. 김해.
0: 어, 지금 다 잘 수정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자, 김해 서울 여수입니다. 자,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하슬라 국제예술제 예술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조금은 낯설어하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하슬라 네. 국제예술제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매년 10월에서 강릉에서 열리는 국제예술제이고요. 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아서 아직도 신생이긴 합니다.
0: 네.
1: 예, 이 예술제는 제가 이름을 짓기를 음악제로 안 하고 예술제로 짓고 음악을 포함한 모든 예술 장르를 아우르는 그런 축제로 만들자. 먼저 강릉 시민들과 교감하고 나누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그리고 국제적이 되자인데 국제적으로 유명해진다는 게 아니라 퀄리티랑 키워서 앞으로 외국에서 보러 오기 원하는 축제가 되자. 그렇게 원대한 꿈을 꾸고 시작을 했습니다.
0: 그 음악제가 아니라 예술제라고 네. 하신 거는 뭐 문화, 연극, 미디어트 등 다 이제 포함하는
1: 네.
0: 건가요?
1: 네. 발레나 국악도 있고요. 뭐 네. 모든 앞으로는 또 파격적인 콤비네이션도 상상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일반적인 클래식 음악제와는 확실히 차별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1: 네.
0: 그래서 음악 감독이 아니라 예술 감독이 되신 건데 네. 이 워낙 그 관심 분야가 선생님 다양하고 다른 예술과의 이 융합, 콜라보를 자주 시도하시잖아요.
1: 네. 그 과거에는 그 발레에서도 했었지만 네. 일루시니스트 이은결님과 같이 하는 연주도 많이 했었고요.
0: 네.
1: 올해 이은결님이랑 콜라보하는 게 있고요. 국악이랑 무용이랑 하는 게 있고 새로운 피아노 협주곡이도 나오기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미디어 아트와 문학과 음악을 조합을 해서 김광균 시인의 시 작품 몇 개를 바탕으로 한 시간 정도 되는 드라마를 했어요. 근데 드라마가 아니라 음악이 있으면서 시 낭송이 있고 그 시에 의한 새로운 가곡들이 있었고 근데 그 나레이션을 탤런트 김미숙 씨가 해주셨고요. 이재훈 님이 나레이션을 녹음을 해서 또 참여를 했고 그 작곡가 최우정 님이랑 박상현 미디어 감독님이 처음에 의뢰를 맡겼을 때는 가곡 두 개 정도만 하면 어떨까요? 하다가 일이 커져버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반응도 좋고 해서 올해 GS아트센터에서 4월에 다시 공연을 했었고요. 이 공연은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이고 외국으로 나가도 손색이 없는 그런 공연입니다. 그 음악은 다 김광규님의 개인 삶에서 연관된 음악들로 골라서 나열을 한 거고요.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감동이 깊은 그런 작품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역시 이 워낙 다양한 이 장르와의 협업을 이제까지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조재혁 선생님이야말로 하슬라 국제예술제 예술감독으로 적임자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1: 올해 또 특이할 만한 것은 폐막 공연을요.
0: 네.
1: 백건우 선생님이 협연을 부천 필하모니랑 해주시는데요.
0: 네.
1: 그 곡이 방상 단디의 그 산골짜기 노래에 의한 심포니인데 피아노 협주곡이에요.
0: 네.
1: 근데 잘 연주가 되지 않는 곡인데 선생님이 이거를 꼭 하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 듣기 어려운 곡이니까 너무 좋지요. 그래서 그 강릉에 바다와 산이 있어서 그 딱 들어맞 그래서 그 아드리안 페르숑이 나머지를 뭘로 채웠냐면요. 레스피기의 로마의 소나무. 그 다음에 던디의 이 피아노 협주곡 심포니.
0: 예.
1: 그리고 레스피기가 맨 마지막이고 맨 처음이 라멜입니다. 데뷔시. 바다. 그리고 소나무. 뭐 마운틴 다 나옵니다.
0: 아, 아드리안은 최근엔 바그너로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예. 또 부천에서는 레스피기의
1: 예.
0: 드뷔시의 대단합니다.

0: 자, 그러면 선생님, 강릉이라는 도시 전체가
1: 네.
0: 하나의 무대로 축제가 되는 겁니까?
1: 네. 아, 이 축제는 강릉 아트센터와 공동 주최인데요. 그 외에 아, 하슬라가 찾아가는 음악회 형식의
0: 예.
1: 아, 사람들과 만나는 소통의 자리를 만드는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졌어요. 우덜 음악 잔치. 그래서 강릉 사투리를 해야 돼요. 우덜 음악 잔치.
0: 우리들이라는 뜻인가요?
1: 예, 우리들의 음악 네. 잔치. 그래서 모든 무료 공연들이고요. 대부분 네. 거기에 병원에서 카페에서 호스피스에서 시청 로비에서 그 소통을 하면서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서희철 가단이 대동관아라는 그런 멋진 그 민속적인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서 네. 한 마당을 가단이 들어와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큰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0: 그렇군요. 네. 공연장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계신 곳곳으로 찾아가서
1: 네.
0: 이 도시 전체가 예술 네. 축제가 되는군요. 네. 찾아보니까 지난해엔 한국 모더니즘 말씀하신 시문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시인 김광균의 네. 삶과 시를 소재로 해오셨고 올해는 네. 주제가 어떻게 됩니까?
1: 아, 그래서 작년에는 선물이었어요.
0: 네.
1: 서로 주고받는 선물, 예술로서 우리가 주고받는 청중은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한테 선물이니까 너무 좋고요. 거기서
0: 네.
1: 받아가는 선물인데 그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사랑과 우정으로 이어져서 올해의 테마는 사랑과 우정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날짜가 10월
1: 5.
0: 16일부터
1: 25일까지. 네.
0: 네. 강릉 아트센터 및 강릉 일대에서 예, 펼쳐지니 또 강릉에 계신 분들은 물론 주변에 계신 분들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가면은 우리 또 조재욱 선생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거의 모든 공연에 제가 먼저 나와서 청중께 인사드리고
0: 예.
1: 간단한 그 소개를 합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매 공연마다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선생님에게 두 번째 라이브 연주를 청해드릴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곡일까요?
1: 예,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8개 중에서 14번째, 첫 번째 14A라고 부르죠. 판타지아거든요. 환상곡이라 하면 형식도 없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것인데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14B와 같은 조로 다 C 단조로 되어 있고 항상 그 페어로 같이 공연을 한 게 관례입니다. 근데 저는 이 곡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단조고 느리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0: 네.
1: 진국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단조의 소나타가 두 개밖에 없고 되게 모차르트의 음악 세계에서 단조가 드물어요. 그래서 이 드문 진기한 것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봤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피아노로 이동해 주시면 연주 준비하신 동안 곡 소개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지아 환상곡은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연주자의 상상력과 즉흥성을 자유롭게 펼치는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매우 치밀하게 작곡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차르트가 남긴 피아노 독주곡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작품 중 하나로 꼽히곤 합니다. 흔히 밝고 우아한 모차르트를 떠올리지만 이 곡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의 모차르트를 여러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1: 네.
0: 모차르트의 환상곡 C단조 쾌모노 475 조재혁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모차르트의 환상곡 시단초 쾌모라 475 조재혁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9349님, 정말 피아노의 매력은 같은 건반을 어떻게 터치하느냐에 따라 음색이 완전 달라지는 게 매력 아닐지. 조재혁님 연주 라이브로 보니 너무 행복하네요. 보내주셨습니다.
1: 아이고 고맙습니다.
0: 조 선생님, 이 곡이 모차르트 곡이 아니라 베토

0: 200곡 같습니다.
1: 그렇죠.
0: 오, 이렇게 깊고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1: 그 돈조반니나 예. 그 G마이너 그 하여튼 모차르트 단조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무게감은요. 베토벤에 묻지 않더라고요.
0: 오, 이 드라마틱함이 네. 저는 그냥 피부로 느껴져서.
1: 그리고 제가 이 틀을 좀 깨고 싶었던 게요. 예. 그 모차르트 시대의 피아노는 아무리 그 표현력이 더 합시코보다 넓어졌다 해도 지금 현대에서 쇠 주물로 만들어서 아주 큰 힘을 낼 수 있는 피아노랑은 또 완전히 다른 악기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항상 모차르트의 음악은 깨지는 크리스탈처럼 피아노에서 조심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치는 게 모차르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페라 세계를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뭐 박자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 숨에 따라가야 되니까는요. 그게 원래 맞는 거고요. 그 제 스승님이 한 번은 그러셨어요. 솔로몬 미콥스키 선생님이 좋은 음악가는 잘 하지만 진정한 예술가 되려면 리듬의 마스터가 되어야 된다. 리듬을 자유자재로 해야 된다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그것을 어뷰즈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리고 음악이 이렇게 흘러가고 드라마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소리도 심포니나 오페라 보면 굉장히 자유롭게 크게 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좋은 악기가 있는데 왜 그거를 하나? 그래서 혹평을 받을 걸 각오를 하고 그리고 한번 실험을 해보는 무대였습니다.
0: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제가 배트맨처럼 뭔가 드라마틱하다라고 느낌을 받은 거군요.
1: 네.
0: 아, 알겠습니다. 수요초대에서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피아니스트 조지혁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하슬락 국제예술제 예술감독으로서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만 피아니스트로서만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연주하는 해설자, 오르가니스트, 예술을 연결하는 기획자 등 여러 역할을 해오고 계십니다. 무대에서 연주만 하고 싶다는 바람을 지켜나가는 게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주위에서 네. 가만 놔두질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 사실 저는 그 순수 공연하는 공연을 좋아합니다. 그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하고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정말 우연적이었고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를 아주 무서워했었어요.
0: 그래요?
1: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사람들을 무대 위에서 만나면 참 친근하고 고맙고 가깝게 느껴지긴 하지만은요. 처음에 대학교 다닐 때 박사 과정에서 대학 강의학인가 있어서 그 음악 역사를 애들 학생들 앞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0: 네.
1: 10명인가 15명의 동료를 앞에 놓고 아 하려니 너무 떨리는 거예요. 연주가 훨씬 더 돌떨리더라고요.
0: 예.
1: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박사 과정 때문에 맨하탄 시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자, 연주회장에서 단순히 곡을 연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음악을 설명하고 청중과 대화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이제 해오시고 계신 중입니다.
1: 네.
0: 그 시작을 지금 일단 박사과정 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조재혁 선생님의 해설 안 들으면 우리가 약간 서운할 정도로 맛깔나게 말씀을 잘해주시는데 네. 무대에서 이제는 떨리는 거를 뛰어넘어서
1: 네.
0: 이제는 아 이렇게 하면 더 재미있게 관객들 알아듣겠다. 네.
1: 그리고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0: 네.
1: 이렇게 실마리를 몇 개 집어주면
0: 네.
1: 그 음악 감상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그 길라잡이로 약간 설명을 해주고 물론 제 의견을 나누는 것뿐이고 다른 사람의 인상은 그 곡에 대해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저는 그 뭐를 집어주면은 그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섭외가 들어올 때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해설을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뭐 있는데 나중에는 해설을 아니고 공연만 섭외가 들어왔다가 말씀은 진짜 안 하실 거예요.
0: 아~
1: 국내에서는 네, 적어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0: 아무래도 워낙 해설을 재미있게 잘해주셔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당장 이번 주에도 인천에서 해설 있는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렇죠.
1: 2026년 서머셋 페스티벌이죠. 인천 문화예술회관의 그 시리즈 하나인데요.
0: 예.
1: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여서 음악을 소개를 해달래요. 그래서
0: 예.
1: 음악의 발견, 재발견 해가지고서 클레멘티 소나타부터 모차르트와 함께 음악에 우리한테 무슨 이야기를

0: 들려주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이 이야기로 들리나 하는 것을 풀어가려고 프로그램을 한번 꾸며봤는데요. 거기에 모차르트 소나타 1악장이지만 3개가 들어갑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이 인천 지역 청소년들에게 또 얼마나 좋은 시간일지 기대가 됩니다. 자, 스스로 나는 스페셜리스트는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0: 네.
1: 특정 작곡가에만 집중하는 피아니스트라기보다 고전부터 낭만, 20세기 음악까지 폭넓게 다루는 피아니스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생님이 조금 더 마음이 기울어진 작곡가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0: 네,
1: 어떻습니까?
0: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데요.
1: 예.
0: 한동안 모차르트의 음악을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 모차르트의 음악에서 좀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타건법이랑 작곡가하고 시대별로 다르거든요. 소리 내는 게. 그래서 막 치다가 갑자기 로맨틱을 치기도 하고 베토벤을 치기도 하고 바흐나 뭐 라흐마니노프 치기도 하는데요. 제 꼽으라 그러면은 역시 인간의 감정에 가장 충실했던 낭만파가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서 라흐마니노프가 사실은 최애이긴 합니다.
1: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선생님의 라흐마니노프를 오늘 방송 끝나고 저는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라이브 연주곡 한 곡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어떤 곡일까요?
0: 모차르트하면 16번 소나타 외에 다 아는 곡이시죠? 아시는 곡이죠? 터키시 마치, 그러니까 터키 행진곡, 투르키예 행진곡이네요.
1: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피아노로 이동해 주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더 곡소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소나타 11번 A장조 K번호 331 가운데 마지막 3악장 알라 투르카는 우리에게 흔히 터키 행진곡, 투르키 행진곡 이름으로 익숙한 곡인데요. 알라 투르카는 이탈리아어로 터키풍으로 라는 뜻입니다. 18세기 유럽에서 군악대가 만들어내는 강렬한 타악기와 행진 리듬이 큰 인기를 끌었고 모차르트도 그 유행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곡의 정식 장르가 행진곡이 아니라 론도라는 겁니다. 하나의 친숙한 주제가 계속 돌아오는 가운데 터키풍의 강렬한 리듬을 결합한 곡입니다. 준비되었을까요? 고맙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A장조 K번호 331중 3악장 알라 트로카 알레그레토 터키 행진곡 조제혁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1번 A장조 쾌모라 331종 3악장 할라토르카 알레그레토 터키 행진곡 조지혁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깊은 세계에 갔다가 다시 밝은 세계로 순식간에 오실 수 있습니까?
1: 참 뒷부분에 손가락이 노트를 크랙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손가락분을 바꿨거든요 어제. 오, 연습하다가 아, 이게 더 훨씬 좋다 바꾸자 하고서 했는데 역시 바꾸니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네요. 그래서 옛날 걸로 가려고 했는데 이거였잖아.
0: 아, 또 이 연습과 이 연주 무대 실제 무대 또 이 뭐랄까 연주자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또 솔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에스터리님 클래식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감독님 브라보 보내주셨습니다. 옹인유키님 음이 하나하나 똑똑 떨어지네요. 별처럼. 강명숙님 울진 살적에 강릉까지 논스톱으로 1시간 20분 정규연주에 들으러 다녔던 시절 2022년에서 23년 6월 그때가 그립네요. 그때 뵌 적이 있어요.
1: 오, 아유, 고맙습니다.
0: 10월에 가보고 싶네요.
1: 네.
0: 와.
1: 10월이 날씨가 제일 좋을 때래요. 네. 강릉이.
0: 네. 이 강릉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서 이렇게 멀리서도 오시는 것 같습니다. 김혜리님, 조재혁 선생님, 서울 정동 성공의 성당에서 해주신 오르간 공연에 아주 오래전 참석했어요. 그때 오르간 소리를 듣고 영혼의 길라잡이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제가 바로 묻고 싶었는데 예.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오르간인스트로서의 경험도 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같은 건반악기라서 겉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음악적으로 이용하는 감각이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모양만 같습니다. 합시코드는 줄을 네. 뜯어서 튕겨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반되어지는 중요 요소, 예를 들어 알티큘레이션이나 음의 길이, 그리고 리듬입니다, 역시. 리듬을 어떻게 하면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 피아노는 색깔이 상하 좌우 3D로 움직이잖아요, 소리가. 색깔이 아까 건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같은 건반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건드리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강약도 달라지고 그 컬러도 달라지고 뉘앙스도 달라지고 그걸 어떻게 나열을 했을 때 큰 그림이 그려지나 하는 점묘법의 악기거든요. 그래서 이 모차르트가 같은 음악은 어렵다고 여겨지는 게 그 점묘법에서 점이 몇 개가 없이 그려야 되는 거예요. 예쁜 그림을 그리지만 점은 아주 전부 다 보이게. 이게 락마이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협주곡 하나만 해도 2만 9천 개의 노트가 있대요.
0: 예.
1: 3번의 경우에는요. 근데 그 안에서 약간 숨을 수 있거든요. 막 하면서 근데 숨을 그 공간에서 점이 정말 몇 개 없기 때문에 특히 아까 이 쉬운 소나타라 그랬던 게 왜 어렵냐면 그거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네. 오르간은 숨의 악기입니다. 성악이랑 참 제일 비슷해서 언제 맺고 끊는지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데요. 아, 교회에 가면 찬송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제일 못 견뎌하는 게 오르간리스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숨을 안 쉬고 그러니까 소리를 계속 모든 거를 연결해서 치다 끝나는 거예요. 1, 2, 3, 4절까지.
0: 예.
1: 그러면 제가 숨이 갔다 와. 그리고
0: 네.
1: 아, 오르간리스트는 또 절반 이상의 창작 프로세스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그 소리의 초이스를 물론 그 기본이 되는 바탕이 있지만요. 거기서 두 번 연주를 같이 하는 경우도 없고 오르간리스트마다 다 다르게 아주 뉘앙스를 다르게 쓰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즘에는 또 컴퓨터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거의 무한대로 이 메모리를 할 수가 있어서 정말 정밀한 레지스트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리세트를 하면은 3,400기는 쓴 것 같아요. 그 레벨을. 그거 세팅하는 데 시간이 되게 걸리긴 하지만 그만큼 다양하고 자유로운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0: 예, 오르간마다 각각 다른 창작 영역이 있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1: 자, 오르간리스트는 창작 영역이 더 넓다.
0: 넓다. 피아니스트보다
1: 네.
0: 넓다.
1: 네.
0: 자, 가까운 시일 내에 오르간리스트로서 무대에서 계획 있으실까요?
1: 네, 있습니다. 11월 11일인 것 같은데요. 부천 네. 아트센터 새로 연대 오르간이 굉장히 좋고 네. 공명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아드리앙 페리숑이 저랑 참 친한 사이예요. 오래 전부터 알았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앞으로 기회가 되면 뿔랑의 합시코드 소나타, 콘체르토, 피아노 콘체르토, 오르간 콘체르토를 한 자리에 세우자. 그랬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11월 11일 날 세 개의 뿔랑 콘체르토를 저희가 한꺼번에 합니다.
0: 아, 11월 11일이요?
1: 네.
0: 알겠습니다. 김소연님, 오르간은 올리비에 라트리만 들어봤는데 조지영님 연주도 들어보고 싶네요. 기회가 왔습니다, 김소연님. 11월 11일 부천아트센터 맞죠?
1: 네, 맞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황재현님, 몇 년 전 조지영님 오르간 연주로 한국 가곡 별을 캐는 밤 듣고 완전 반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음악 속에서 가장 행복하신, 정말 순수하신 음악가 조재영님 보내주셨습니다.
1: 그 별을 캐는 밤에 작곡가님도 그날 오셨어요. 롯데 콘서트홀에서 오르간 오디세이 크리스마스 버전이었는데요.
0: 네.
1: 그 별을 캐는 밤인데 보니까 영감이 떠올라서 오르간 중에 제일 높은 음이 나는 게 있어서 거의 저 가청 음역대에서 벗어나는 건데요. 그것만 하나로 쫙 해서 별이 떨어진, 별가루가 떨어진 것처럼 것도 막
0: 그런 효과를 주셨군요.
1: 근데 제가 그 의미로 즉흥 편곡을 해서 연주를 했더니 저 작곡자 선생님께서 막 눈물을 글썽이 하셨어요. 참 행복한 메모리의 콘서트입니다, 그날이.
0: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피아니스트로서 연주했을 때는 솔직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1: 상상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서 그런 뉘앙스를 만약에 예. 그거 하고 싶다 그러면 해야죠.
0: 아, 근데 오르간은 바로 그렇게 예. 어떻게 보면 시도하고 구현해낼 수 있는 게 아, 참 또 네. 이런 또 차이점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연주자와 청중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데 이렇게 누구보다 뛰어난 피아니스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차르트 프로젝트 외에 올해 계획하고 계신 또 다른 프로젝트 혹시 있을까요?
1: 아, 하실라가 벌써 그 엄청나게 큰 시간을 잡아먹고 있고요. 네. 시간을 그 준비하느라 그리고 그 11월에
0: 오르간
1: 네 그리고 11월인 것 같아요. 포르테 피아노로 모차르트의 협주곡 21번을 또 협연을 합니다. 춘천에서
0: 네.
1: 네 포르테 피아노도 또 다르게 다뤄야 되거든요.
0: 예. 아 그렇군요. 강원도 뭐 강릉 춘천 아 강원도 분들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모차르트 투어를 유럽에서는 내년에 하고요.
0: 아 유럽에서도 네.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곡을 하나 더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곡일까요?
1: 네, 이거는 전혀 모차르트와 릴레이트되지 않은 곡인데요. 라 론디네라고 상대적으로 뭐 라보엠이나 토스카 같은 것보다는 좀 덜 알려져 있는데 그 음악이 푸치니가 각 오페라마다 딱 그 모티브를 정해서 그걸로 계속 엮어가잖아요.
0: 네.
1: 근데 이 굉장히 현대적으로 되는데 이막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장면에서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가사를 모를지라도 음악이 주는 그 환희와 그 밝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0: 잘 알겠습니다. 박태현님 너무도 익숙해서 좋은 선율을 경쾌하게 연주해 주시니 더욱 감동적입니다. 더위를 잠시 잊게 하네요. 보내주셨고요. 유영주님 조재영님의 경쾌한 손가락 터치를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모차르트의 다채로운 음악 세계를 잘 감상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수요 초대서 우리나라의 보물 피아니스트 조지혁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모차르트 프로젝트도 응원하고요. 하슬로 축제도 응원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0: 다음에 벨라를 또 기다리겠습니다.
1: 예.
0: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1: 오늘 즐거웠습니다.
0: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0: 푸친 오페라 제비중 사중창입니다. 베발투어 프레스코 소리조 그대의 싱그러운 미소의 건비아리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와 임바몰라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와 윌리엄 마테우치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시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런던 보이스 연주로 듣겠습니다.

푸친 오페라 제비중 사중창 웨발투 어프레스코 소리소 그대의 싱그러운 미소의 건배아리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교 임바물라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와 윌리엄 마테우치 안토니오 파퍼령과 지시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런던 보이스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기타 협주곡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죠. 기타리스트는 아니었지만 기타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기타를 교향악적 협주곡의 독주악기로 끌어올린 작곡가 로드리고의 아랑웨즈 협주곡 중 1악장 알레그로 콘스피리토 밀로시 카라다글리치의 기타 야닉 레지 세갱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사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조재혁 음반 발매 기념 리사이틀 모차르트 에센셜,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 9월 11일 금요일 공연입니다. 오늘 초대석의 주인공이죠. 피아니스트 조재혁이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중에서 엄선한 작품들을 무대 위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함신육과 심포니성 마스터즈 시리즈 5번째 공연 전람회의 그림은 9월 12일 토요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악파를 대표하는 무소록스키의 작품과 이를 프랑스 인상주의 작곡가 모리스 라벨이 관현악으로 재해석한 곡들을 교차해 선보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인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호중주 A장조, 도이치모노 667 송어중 4악장 주제와 변주, 앙상블 디토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에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철새들이 날아오는 생태도시 전라남도 순천. 그곳엔 기적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모두 10곳으로 어린이 눈높이에서 새롭고 재미난 모험을 하도록 디자인되었죠. 예를 들어 엉뚱발뚱 놀이터엔 넓은 모래밭과 팽나무 고목, 마중물을 넣을 수 있는 우물과 얕은 개울이 있는데요. 매주 수백 명의 어린이가 찾아와 자신만의 상상력을 펼치며 즐깁니다. 이런 반응 덕분에 순천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까지 받았죠. 더 많은 어린이가 행복하게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시각장애 친구들과 메뉴를 고를 일이 많다 보니 어느새 그들만의 안전한 선택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들은 짜장면이나 짬뽕, 파스타처럼 그릇 하나에 온전히 담긴 음식들을 선호한다. 도움받는 게 미안해 선택지를 좁히는 것이다. 이를 잘 아는 나는 일부러라도 반찬 가짓수가 많은 한식집으로 친구들을 이끈다. 익숙한 맛 대신 다채로운 미식의 즐거움을 선물하고 싶어서다. 보글거리는 찌개와 여러

접시가 놓인 식탁 앞에서 나는 반찬 접시부터 다닥다닥 붙여놓는다. 그런 다음 친구의 손을 잡고 젓가락으로 반찬 그릇을 톡톡 건드리며 좌표를 입력해준다. 자, 시계 방향으로 시금치, 계란말이, 김치야. 그러면 친구들은 공간과 거리감을 기억했다가 젓가락을 뻗어 맛을 즐긴다. 서수연 작가의 책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0: of my friends.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조니 스팀슨의 프렌즈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어떤 책에서 펴낸 우리나라 첫 음성 해설 작가이자 성우인 서수연 작가의 책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이 수요일 문장 카펫은 잠시 후 2부에 시작될 초대석의 예고편 같은 것인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잠시 후 2부에 우리 초대석에 서수연 작가님 오실 예정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이 책은 표지부터 특별해요. 책 날개를 살짝 넘겨보시면 거기에 이 QR코드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 한 권의 책을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책을 이 표지부터 음성 해설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저도 이렇게 열어보고 이렇게 접근을 해봤는데 와 너무 놀라운 그런 방식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몰랐던 얘기가 그러나 우리 곁에 오랫동안 계속 거듭 진화하고 발전하면서 있어온 세계가 이 책 안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성 해설 작가 1호시기 때문에 들려주실 얘기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책을 읽고 더 기대감이 커졌는데 잠시 후 북카페에 오시면 많이 질문 또 관심 가져주시고요. 장영은님은 직원 중에 언어장애인이 있어요. 그 직원이랑 대화하려고 수어를 배웠어요. 언젠가 장애인 봉사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대화하고 싶어서 수어를 배우셨다라고 하시는 거 그 마음이라면 정말 아마 오늘 2부에서 나눌 얘기들 그리고 이 책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책 보시면 더 크게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영은님은 바로 행동을 또 하셨네요. 너무 놀랍습니다. 서창민님 오늘 문장 카펫은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참 예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까지 이 책은 다 어떻게 그 얘기들을 또 전달하는가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책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민호님, 지금

이제 여행 중에 생일 축하 사연도 읽어드리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시각장애 2급이라 모시고 다닐 때마다 계단, 문탁, 경계석 등 바닥 재질의 변화를 말로 이야기해서 알려드려야 하는데, 오늘 문장 카펫 어떤 상황인지 공감이 되네요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가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무수히 생략되는 그 정보들을 말로, 음성으로 다시 전달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또 고귀한 일인가를 또 느낄 수 있었고, 여기에 또 이게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 중에 전달이 돼야 한다면 시간 제약이 있는 거예요. 이 음성 해설이 너무 앞서가는 것도, 또 너무 뒤에 후 해설로 따라 붙는 것도 그렇고, 정확하게 그 화면과 좀 일치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또 대사를 막지 않으면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시간 제약도 따라 붙는단 말이죠. 그것들을 어떻게 또 그 안에서 최대한의 전달을 하면서 이 제약을 극복하셨는지, 그 과정이 고군분투가, 그리고 그 마음이 이 책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저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아마 카페인 분들도 그러시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초대석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3308 쓰시는 카페인님. 고님, 저희 경기도 화성에서 해운대로 휴가 가고 있어요. 도착까지 1시간이 남았네요. 늘 평일에 혼자 북카페를 들었는데 오늘은 두 딸과 내 식구가 차에서 같이 듣고 있어요. 엄마의 최애 프로그램이라면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중2 선율, 그리고 초4 선의, 그리고 우주 최고 남편. 항상 고맙고 사랑해. 꼭 소개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아, 지금 듣고 계실까요? 이 차 안에서 이 라디오 들을 때는 정말 이게 그 공간이 좀 좁아서 그런지 더 막 귀에서 속삭여 주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는 좀 그렇게 느끼는데, 아, 지금 이 내 식구가 다 그런 차 안에서 북카페 이 메시지를 좀 듣고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전율이 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듣고 계신지 궁금해요. 지금 어떤 표정일지. 아, 이 사랑, 엄마의 사랑 전달이 됐겠죠? 정말 좋은 그 휴가, 해운대의 바다 많이 누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면서 엽서가 얼마큼 왔는지 또 이 우체국에 약간 참새방앗간 가듯이 이렇게 먼저 들러봤습니다. 그 재미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제도 이만큼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또 이만큼, 네, 정말 몇 장인지 다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오늘도 방송 후에 더 많이 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내일까지 도착분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4일까지 금요일까지 도착분인데, 북카페가 이제 월요일에 문을 열잖아요. 그러니까 생방으로는 숙성 방송이 이제 주말에 흘러나가고요. 재방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14일 도착분을 확인하는 시간은 17일 월요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까지 이제 약간 열어두겠다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14일 날 정말 저녁 6시에 도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날 밤에 도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난 이미 글렀어, 이미 마감 기한이 지났어 하시는 분들 있다면 이게 열려있다는 거 살짝 또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꼭 도전하시고요. 선물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북카페 굿즈, 그리고 카페인 굿즈까지 있습니다. 소개는 다 해드렸는데 카페인 굿즈는 또 사진 찍어서 북카페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리사 오노의 스마일, 그리고 데미안 라이스의 델리케이트까지 두 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지지 않았나요? 저는 진짜 저번 일요일부터 약간, 와, 진짜 가을이 오는구나. 날씨가 이 여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체감했는데, 오늘은 진짜 아침에는 좀 찬바람도 막 불더라고요. 어제 밤에도 그렇고. 9339 쓰시는 카페이님,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더위 좋네요 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알것 같아요. 감당 가능한, 아 그래 요 정도는 여름의 영역이야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수 있을 법한 그런 날씨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보고 오는데 모자가 날아갈 정도의 바람도 좋고요. 엽서들 보려고 보라 켰어요 하셨습니다. 아, 모자가 날아가도 좋아. 바람이 분다면 하는 마음 느껴져요. 엽서 지금 제 뒤로 보이실 겁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카페인 분들 북카페 스튜디오 보실 수도 있는데 제 뒤로 이제 엽서가 이렇게 막 널려 있습니다. 제가 자꾸 널려 있다는 게 이제 빨래 널어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지금 매달려 있죠? 마치 전봇대에 앉아있는 참새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다건게 아니고요. 어제 이제 일부만 이렇게 좀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도착한 엽서는 주소 부분만, 북카페 주소 부분만 찍어서 올릴 테니까, 보시면서, 이거 내 글씨 같은데? 하시는 거 발견하시는 재미도 느껴주시고요. 그리고 3323 쓰시는 카페이님은 엽서 정확히 배달했다는 문자를 받으셨대요.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보내셨나 봐요. 10년 동안 고이 모셔둔 엽서에 나무와 꽃을 그리고는 얼마나 좋던지. 조약돌 소리 나는 키링을 기다립니다. 7주년 생일 축하드려요. 그래도 제사보다 제밥에 눈이 먼 카페인이라 송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제사보다 제밥 아니에요. 이거죠? 제가 또 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7주년 이 조약돌 키링이란 별명이 붙은 우리 북카페 굿즈, 그리고 필통과 연필 6자루 들어있는 북카페 카페인 분들을 모여서 만들어주신 카페인 굿즈까지 선물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지희님은 지금, 그 우체국에 가서 직접 붙였는데 며칠간 정성껏 그림 그리고, 그렇게 만든 3장의 우편 엽서의 행방을 알 수가 없네요. 등기가 아니라, 추적도 안 되고, 잘 가고 있는지, 도착을 아직도 안한 건지, 금요일까진 갈런지, 지금 마음이 급하신데, 제가 이걸 왜 읽었냐면요. 제가 오늘, 북카페 오는 길에 우편실 들렀다 왔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예, 들고 왔는데, 그맨 위에 있었던 3장의 엽서가 지인님 엽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요. 그 중에 한장 제가 지금 갖고 있고요. 1, 2, 3 번호한 세장다 행방을 모르신다고 했는데,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아직 제가 여러분의 엽서를 다 세세하게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 잡아 읽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제가 얼핏 집어들면서 보니까 또 우리의 추억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뭉클했습니다. 지인님 머리카락 기부하는 얘기 하셨는데 그 과정이 또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살짝 전달해 드리면서 잘 왔다. 이렇게 안심하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간 카페인 만나고 가시죠. 이번 주 주제가 일상의 해방입니다. 오늘 또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정세랑 작가의 소설 시선으로부터는 시대의 고정관념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간 심시선과 그녀에게서 뻗어나온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생전 형식만 남고 마음이 사라지면 고생일 뿐이라며 제사를 반대했던 심시선 여사의 바람대로 지난 10년간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가족들은 10주기를 맞아 어머니가 젊은 시절을 보낸 하와이에 가서 제사를 지내기로 합니다. 가모장 집안답게 큰딸인 명혜의 주장을 거스를 수 없었다는 게 이유기도 했죠. 그렇게 17명 대가족의 하와이 여행이 시작됩니다. 하와이에 도착한 가족들은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할머니를 추모하기로 하는데요. 손녀 중 한 명인 우유는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와이키키 해변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어려서 큰 병을 앓았고 올해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나서도 에너지가 넘치는 젊음 같은 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죠. 아픈 아이를 돌보며 걱정이 많아진 부모도 신경 쓰였고 스스로도 조심스레 살아가는 쪽이 마음이 편했고요. 와이키키 해변에서 그녀는 서핑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서핑에 끌렸다기보다는 그녀가 생각하기에 가장 무모한 운동이 서핑인 것 같았기 때문인데요. 할머니를 추모하는 여행에서 서핑에 도전한 이유는 딱 하나. 평소였다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을 해보겠다. 그래서 자신은 특별히 용감하지도 않지만 겁쟁이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던 거죠. 서핑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물에 빠지고 물을 먹고 여기저기 부딪혀 깨지고 상처나고 근육통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죠. 그래도 우유는 마지막 날까지 서핑보드 위에 서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덕분에 큰 파도에 올라타는 자유로움을 자연의 힘을 빌어 앞으로 나아가는 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이 답답하고 그래서 변화가 필요할 때 사소하지만 낯선 경험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 주는 긴장감과 기대감은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도 하고요. 나 스스로 정해놓은 규범과 굴레에서 벗어나는 듯한 묘한 해방감을 선사하기도 하니까요. 우윤의 서핑처럼 여러분에게도 한 번은 해보고 싶은 낯선 경험 있나요?

좋아서 하는 밴드의 길을 잃기 위해서 띄워드렸습니다. 진짜 일상의 해방이죠. 이런 게 평소에 나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한번 해보는 것. 뭐, 예를 들면 평소라면 이 메뉴판 딱 펼쳤을 때 절대 고르지 않을 것 같은 음식을 한번, 선택해보는 것. 그리고 평소라면 선택하지 않을 만한 길로 가보는 것. 그리고 좀 나아가서는 새로운 정말 취미라든지 어떤 새로운 관계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 등등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너무너무 바쁘게 지내는 사람. 그래서 휴일을 뭐 휴식 한 시간이라도 나에게 좀 이렇게 들여놓기 힘들어하는 어색한 분들이라면 한 시간 정도 그냥 정말 멍 때리기 대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멍 때리는 상황, 그냥 가만히 있어 보는 거, 그런 것을 들여놓는 것도 일상의 해방일 수 있겠죠.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3483 쓰시는 카페이님, 안 해본 일, 오늘 일종의 도박을 해보려고요. 일종의 도박? 3시 전까지 엽서를 만족하게 그릴 수 있으면 보내보렵니다. 도전하셨습니다. 3시! 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한 2시간 반 정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 17일까지

없이 그 월요일에 어차피 확인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도착하면 돼요.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네, 한번 도전해 보시죠. 그리고 강현진님 시선으로부터 딸이 이 책을 읽으면 엄마 같아라는 편지와 함께 선물해 준 책이에요. 아, 따님이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엄마 같다고 선물해 주신 책. 어쩌다 미루어지다가 딱 지난주에 읽었는데 또 우리 북카페에서 지금 1카로 다루네요. 스물스물 또 하루에 용기가 피어오르는 문장들 들으니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도 굉장히 당찬, 재미난 소설이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오늘 일상의 해방이라는 주제로 1카로 전달을 또 해보는 이 마음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막 당차지는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그리고 김예령님, 오랜만이에요. 우리 캔냉이. 제가 또 훅 마주친 우리 카페인이셨죠. 매일 작업실에서 듣다가 오랜만에 삼성물 도심에 나와보니 살랑살랑 바람도 하늘도 북적북적 밝은 분위기도 참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늘 특히 이제 나만의 작업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가끔 외출을 하거나 해서 이렇게 밖을 둘러볼 때 그 새로운 에너지가 엄청 크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잠시 우리 2부에서 얘기 나눌 서수연 작가님도 그 음성 해설 그 대본을 쓰시고 하실 때 계속 또 이제 그 한 공간에서 그 지금 영화나 드라마 안에서만 딱 계시다가 가끔 이렇게 밖으로 나오셨을 때 느끼는 그 에너지가 너무 좋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라디오 고정 게스트 하셨던 기억이기도 해서 또 반갑게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라디오 스튜디오에 오시는 거일 것 같아요. 오랜만은 아닐 수도 있죠. 북카페는 아무튼 처음 모십니다. 제이슨 무라즈의 Make It Mine 들으면서 우리 이제 읽기의 기쁨으로 넘어갈게요.

0: 스테이블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해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의 기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읽을 책은 뜨인 돌 출판사에서 펴낸 헤르만 헤세의 게으름의 기술입니다. 헤르만 헤세, 우리 또 월요일 소설 북클럽에서 만나서 반가웠죠. 근데 지금 이번엔 또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름의 기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얘기한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유영미 번역으로 만나게 됐고요. 여름날의 기차 여행부터 읽어볼게요. 다시 짧은 여행을 위해 기차에 올랐다. 자리에 앉은 지 한 시간 반째. 하지만 벌써 영겁의 시간이 흐르기라도 한 듯. 앉아있는 것이 한없이 지루하고 불편하고 답답하다. 몇 년 전에 린드부름이라든가 하는 미국인이 30시간 이상 비행하여 대양을 횡단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비행의 마지막에는 린드부름도 나와 비슷한 기분이 되었을 것이다. 아니, 아니다. 그는 공중을 통과했고 대양 위를 날았으므로 순전히 아름답고 참되고 거짓 없는 것만 보지 않았겠는가? 구름과 안개와 별을 보고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바다와 밤바다를 보았을 테지. 그러니 30시간을 견딜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바다나 하늘을 볼 수 없어서 기차에 앉아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지고 힘든 것은 아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리가 멀어서도 아니다. 내가 낯설고 위험하고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세계의 메인 몸이기 때문이다. 문명과 기술이 넘쳐나는 곳에 옴짝달싹 못하고 갇힌 신세이기 때문이다. 대도시 사람들은 밤낮으로, 심지어 꿈에서조차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으므로 내 상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문명화되지 않고 야생의 노마드처럼 살아가는 인간이며 자유를 사랑하는 대가로 다른 많은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인간이라서 기차나 대도시, 호텔, 사무실, 관청, 공장 같은 곳에 있으면 공기가 희박한 느낌이 들어 답답하기 짝이 없다. 내 머리 위쪽에 레커칠이 된 나무 벽에는 흰색 에나멜 바탕에 검은색으로 숫자가 그려져 있다. 46이라는 수인데 4라는 숫자도 그렇지만 특히나 6이라는 숫자가 도무지 인간의 손으로 쓴 것 같지 않은 모양새다. 관청에서 가상의 인간이 가상의 인간을 위해 만들어낸 모양이랄까? 무지막지하게 건조하고 멍청하고 생명력 없고 정말 가련할 정도로 추상적이고 경직된 생김새다. 그런 숫자들이 매 좌석 위쪽에 붙어 사람들에게 번호를 매기면서 굴욕감을 주고 있다. 그 옆에도 역시나 에나멜 칠이 된 금속판이 세심하게 나사로 고정되어 있는데 금지사항과 법규, 권고사항이 적혀 있다. 흡연은 금지, 창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것도 금지, 비상벨을 오작동시키는 것도 금지. 아, 비상벨이라니. 비상벨은 어린 시절부터 기차에서 가장 멋지고 유혹적인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비상벨을 울릴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은 내 삶의 치부 중 하나다.

괴롭히고 지루함마저 조율된 그 복잡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타원형 손잡이에 매달리기만 하면 모든 마법이 작동을 멈추고 승객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영무원들은 당황하고 기관차는 포효하고 객차가 흔들리고 짐칸의 트렁크들이 비틀거릴 것이다. 생각만으로도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나는 그 장면을 멋지게 상상해 보았다. 승무원이 미친 듯이 달려와 왜 손잡이를 당겼느냐고 물으면 너무 덥다고 해야지. 그러나 나는 비상벨을 작동시키지는 못하고 비굴하게 상상만 할 뿐이다. 실행할 용기는 없다. 나는 이리도 비겁한 사람이다.

톰 패티의 곡 러닝 다운 어 드림 들려드렸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게으름의 기술 읽고 있습니다. 아, 비상벨 손잡이를 당기고 싶다는 충동. 오, 이거 헤르만 헤세 씨 하면 안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충동이 일었다. 그래서 상상만 했다 정도를 또 문장으로 이렇게 현란하게 상세하게 표현을 해뒀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다음 이야기도 읽어볼게요.

나는 잠시 눈을 감고 다음 역에서 내리기로 결심했다. 설령 지옥일지라도 내리고야 말 테다. 원래 목적지는 프라이부르크였지만 그 순간에는 멍청한 기차 여행을 중단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일은 이 세상에 없어 보였다. 나는 가방을 열어 맨 위에 놓인 오렌지들의 눈길을 주고는 챙겨온 신간 몇 권을 조금 더 뒤적였다. 오직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었고 예수마저 그 일에 활용하는 기이한 시대에 이런 멋지고 좋은 책을 내는 출판업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중 한 권은 이미 다 읽었다. 바로 올더스 헉슬리의 연애 대위법인데 굉장히 재치있고 약간 냉소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책이다. 또 다른 책은 어느 죽은 이와 죽어버린 시대를, 그 짧았던 아름다운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책들을 다시 가방에 넣고 잠옷으로 그 위를 덮었다. 그러고는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해 서류 가방을 가진 신사를 흘낏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선 상상력이 없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특유의 자신감과 차가움이 엿보였다. 나는 시선이 에나멜판이나 그리스도가 그려진 포스터로 움직이려 할 때마다 눈을 꼭 감았다. 이런 생각이 스친다. 내 아버지가 태어난 1840년경에는 기차처럼 위압적이고 몰취미한 발명품의 도입을 거세게 반대한 제후들과 재상들이 있었다. 진실로 선견지명이 있었던 선조들이여. 사람들은 당신들을 얼간이로 여겼지만 그때 그 의견이 관철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대들은 꿈꾸는 자들이었고 돈키호테였다. 아무도 당신들을 진지하게 생각해주지 않았다. 당신들이나 나 같은 사람들은 결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법. 심지어 예수조차 더 이상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다. 예수 역시 요즘 사람들의 눈에는 돈키호테, 그들의 바보 같은 언어로 말하자면 낭만주의자일 뿐. 기차가 속도를 늦춘다. 곧 작은 역에 멈춰 설 것이다. 역 이름은 알지 못한다. 기차가 내뿜는 뿌연 연기 때문에 표지판을 읽기도 어려울 테지. 하지만 무슨 역이건 간에 나는 내릴 것이다. 근처 어딘가에 틀림없이 숲이 있을 테니 그 가장자리에 누워 한동안 구름을 올려다 봐야지. 주위에 시내도 흘러 시원한 물에 얼굴을 적시고 송어도 구경할 수 있을 것이다. 기차가 멈추자 나는 가방을 들고 삐적삐적 내렸다. 선로 몇 개를 건너면서 맞은편을 보니 키 큰 물풀의 나무들이 빼곡한 나지막한 언덕이 눈에 들어와 그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참을 걸은 뒤에야 끝내 역 이름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뭐 어떠랴. 이곳이 다마스쿠스나 도쿄일 리는 없으니 저녁이면 자연스레 알게 되리라.

일개 기쁨 이렇게 뜬 돌에서 나온 헤르만 헤세의 게으름의 기술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다루는데요. 책 이 표지도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예뻐요. 울트라 오랑주리 스타일의 표지입니다. 한번 펼쳐보시고 게으름의 기술 만끽하시길 바라고요.

내일까지 이 낭독 따라와 주시죠. 정은숙님, 내 영혼의 단짝처럼 오랜 찐팬 햇새님 애정합니다. 고은님 책 속 낭독에 힘입는 선물 같은 행복한 오후 무릇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햇새 헤르만 헤세 팬분들 많으시죠? 한번 이번 주 햇새 주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소설 북클럽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내일까지 낭독 꼭 즐겨주세요. 그리고 0931 쓰시는 카페님 평택에 계신다고 합니다. 6시 기상인데 추워서 5시 반에 쌀쌀한 기온에 일어났어요. 기온이 19도였네요. 이런 날이 왔어요. 이게 지금 잠깐 꿈인가 싶은데 너무 쾌적하니 좋습니다. 우리 집 48kg 골든 리트리버가 시원한 바람에 잠이 들었어요. 고은님 카페인님들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아셨습니다. 와, 이 쾌적함 최대치로 누리시길 바라고요. 권성경님. 저는 지난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낭독 봉사를 했었는데 낭독은 눈으로 읽는 것과는 정말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처음 읽은 책은 에세이였는데 울컥울컥 하기도 했고요. 경제도서의 그래프 해설을 읽을 때는 복잡한 숫자를 자꾸 읽으니 제 의지와는 달리 혀가 자꾸 꼬였답니다. 매번 고운 목소리로 낭독해주시는 고운님 생각이 많이 났네요. 하셨습니다. 책의 그 종류, 그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 정말 발음이 막 꼬이기도 하고요. 우르르 굴러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읽으실 때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막, 이렇게 틀리거나 막 이렇게 꼬이거나 하면 막 마음이 철렁하기도 하고 그러시겠지만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그 모든 것을 또 아울러서 안아주시듯이 들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낭독 봉사하시는 과정 자체도 최대치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근데 훌륭한 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2부로 건너가면 정말 질문하고 싶으신 것도 많으실 것 같고 또 나누고 싶은 경험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고 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이 책을 들고 서수연 작가님 와 계실 겁니다. 기대해 주시죠. 더 카디건스의 카니발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멀리 가시지 말고 오늘도 북카페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무엇을 그려주실지도 기대하면서 함께 2부로 건너가시죠.

사람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급 중국어의 홍상욱
3: 왕르입니다.

0: 볼 수 없다면 어떻게 예술을 감상할 수 있을까? 볼 수 없는 세계를 말로 그려준다면 어떨까?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음성 해설 이야기,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을 쓴 서수연 작가와 함께합니다. 우리나라 1호 음성해설 작가이자 음성해설 성우로 활동해온 서수연 작가님. 2003년부터 지금까지 드라마, 영화는 물론 연극, 뮤지컬, 미술작품에 이르기까지 7,800여 작품의 음성해설을 썼는데요. 새 책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을 품고 지금 북카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와, 드디어 뵙게 됩니다. 너무너무 네. 뵙고 싶었는데.
1: 저도요.
0: 네, 북카페 오시는 게 어떠셨나요?
1: 오늘 한 며칠 계속 더웠잖아요.
0: 네.
1: 근데 오늘은 햇살도 뭐 덥지만 이전만큼은 그렇지 않고 되게 밝고 또 화사하게 길을 밝혀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제가 EBS 초대석에 2년 전에 왔다가
0: 네.
1: 다시 방문하는 길이 또 이렇게 즐거울 수 없었어요.
0: 와, 그러니까 네. 오늘도 날씨도 막 이렇게 반겨주는 네. 것 같은 느낌.
1: 네네.
0: 근데 저 굉장히 묘한 기분.

0: 분입니다. 이렇게 또 이제 마주하고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목소리가 마치 어디선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1: 아니 저야말로
0: 될 정도로
1: 작가님의 네. 목소리를 귀호강을 하면서 제가 지금 앉아 있는데요.
0: 네. 지금 굉장히 네. 특별한 경험을 네, 이 초대석에서 저 지금 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국내 네. 1호 음성 해설 작가이자 성우라고 네. 소개를 드렸는데 음성 네. 해설이 무엇인지 책에도 나와 있지만 또 한 번 더 네. 얘기를 해주시죠.
1: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화면 해설이라는 용어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면 해설이라고 하면 화면에만 좀 국한이 돼 있기도 하고 네. 아까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은 뭐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 예술 쪽으로 확장을 했을 때 이건 이제 화면이라고 또 할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음성 해설 자체가 이제 어떤 이미지나 모호한 소리를 언어로 번역해서 그것을 성우가 낭독을 해서 이제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음성 해설이 또 맞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오디오 디스크립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세계 표준 용어처럼 사용이 되는데 네. 그걸 번역을 했을 때 이제 음성 해설이라고 한국어로 쓸 수가 있어서 또 좋고 가장 이제 좀 제가 그 이유로 드는 것이 그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해설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OTT에 보면은 그 대사가 이제 밑에 자막으로 흐르잖아요. 네. 그때 뭐 발화자의 이름 만약에 이게 작가님이 말씀하시면 고은 그렇게 하고 이제 괄호 치고 이제 네. 대사가 막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음악이 흐른다 그러면 뭐 부드러운 뭐 바이올린 선율 이런 거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자막 해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각 장애인 분들이 많이 도움도 받으시고 그리고 요즘은 비장애인 분들도 드라마나 영화를 OTT로 볼 때 항상 자막을 켜고 보시잖아요. 한국어 맞아요. 기반인데도 그게 바로 자막 해설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화면 해설이라고 했을 때 이 자막 해설하고 헷갈리시는 거예요.
0: 그러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1: 네네.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화면 해설이에요. 그럼 아, 그 자막 흐르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군요.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제 음성 해설이다라고 하면 네.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요.
0: 아, 네. 그렇게 음성 해설이라는 용어가 네. 우리 이제 정착되기까지의 그 긴 네.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음성 해설 네. 1호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네. 그 작가님이 들려주시는 얘기가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그 음성 해설 역사 그 궤적하고도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네. 되는 거잖아요.
1: 저도 이제 책을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책을 이렇게 쭉 기술을 하면서 이게 기록이 됐고 역사였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쓰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0: 어떤 네. 계기로 이게 책으로 묶게 되신 거예요?
1: 원래는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라는 생각이다 보다는 그런 거창한 생각은 없었어요. 네. 뭔가 이제 좀 쓸 때가 됐다. 2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그리고 나의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에세이식으로 좀 시작을 했었는데요. 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떤 기술이 발전하고 디지털, 네. 그러니까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로 넘어올 때 제가 이제 이 일이 함께 다 맞물려 있었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화면 해설이라는 용어가 음성 해설이 되면서 저 스스로도 성장을 하고 이게 번역과 함께 이제 맞물리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궤적들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한 발 한 발 걸어갔던 그 발자국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초반에는 되게 그냥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 그러다가 뒤로 가서는 더 어떤 기록적인 면에서 네.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이 제가 23년도에 이 책을 완고를 했어요.
0: 23년도요?
1: 네네. 완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어디에 좀 책을 출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제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출판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다 인터넷 검색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방법들이 막 있더라고요. 뭐 100군데 출판사에 뭐 보내야 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리스트를 뽑아보고 이제 했는데 좀 거절을 많이 당했고요. 초반에는 솔직히
0: 의외인데요.
1: 네. 저도 약간 이제 이 정도면 좀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출판에서 봤을 때는 또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네. 싶더라고요. 낯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어떤 책에서 이제 좀 좋은 그 인연이 돼가지고 하게 네. 됐는데 바로 저는 되게 빨리 책을 내고 싶었었는데 또 그게 또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출판사에 뭐 어떤 그 일도 있고 있고
0: 그쵸,
1: 또 저도 네 저도 이제 24년쯤에

0: 또 박사 논문을 또 쓰면서 또 약간의 묵히게 됐고, 그 사이에 또 제가 공연 예술 쪽으로 일을 좀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책의 이제 후반부에는 공연 예술 확장과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성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좀 생생하게 많이 적게 됐는데, 그런 내용들이 추가가 되게 된 거죠. 이게 책이 이제 좀 약간 이제
1: 이 책이 그 내용과 저 지금 얘기하신 그 공연예술 분야 얘기도 너무 흥미로웠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다 담아내고 싶어서 기다렸나 봐요.
0: 그런가 봐요.
1: 운명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0: 네.
1: 저는 이책 읽으면서 와, 이건 진짜 정말 한 가정에 하나씩 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0: 아,
1: 생각이 좀 들었어요.
0: 감사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1: 맞아요.
0: 좋겠어요.
1: 모두 알아야 된다라는
0: 아,
1: 생각이 들었고
0: 감사합니다. 네.
1: 지금 저만 이 뭔가 홀린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게 아닌가 봐요. 지금 우리 카페인 분들도 너무 놀라셔가지고 이 너무나 당연하리라 생각하긴 했으나 그래도 또 놀라운 거예요. 지금 박윤정님, 아니 목소리가 어떻게 너무 좋아요.
0: 아이, 감사합니다.
1: 이윤희님, 어머 이 산소 같은 목소리 뭐죠? 모용성님, 목소리가 이영애 배우 같아요. 너무 아름답네요.
0: 아, 이런 이영애 배우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너무 영광이고요.
1: 이런 얘기 너무 많이
0: 아,
1: 들으셨죠?
0: 아닙니다. 전혀. 제가
1: 갑자기 툭 쳐내시는데.
0: 네, 와서 제가 선물을 큰 선물을 받네요, 오늘.
1: 아, 그래서
0: 네.
1: 아무튼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해. 이게 홀리겠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듣고만 있고 싶은 그런 거
0: 아이고, 네.
1: 있잖아요. 아무튼 이 음성 해설 작가로서 가장 처음으로 이제 그 쓰셨던 음성 해설 대본이 2003년 작품입니다.
0: 네.
1: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이 작품이에요.
0: 네,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가 선택된 것도 참으로 어떻게 보면 역사일 수도 있고요. 그게 왜냐면 이제 그 지상파 방송이 중간에 화면 조정 시간이라고 해서 12시부터 4시인가 5시 사이에 이제 방송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회 어떤 그 환원이나 공익적인 그런 일들을 이게 음성에서 방송이 이제 그런 거니까 그거를 하면서 이제 24시간 방송으로 제가 책에는 좀더 자세하게 좀 적어놨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첫 드라마로 KBS 선정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가 됐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쓰고 낭독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1: 그때 쓰시기 전에 일단 의식을 좀 행하신 게 눈을 감고 드라마를 보려고 하셨다는 거.
0: 저도 그때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이 시각장애인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감상하지 못할 거라고는 제 생에 상상도 못했었던 일이었어요.
1: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이었던 거죠.
0: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상상을 못하셨을 텐데 아직도 여전히 음성 해설이 있고 하지만은 여전히 소외된 콘텐츠들은 많아요.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또 다른 장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소외가 되고 제한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긴 한데 그 당시 그 충격은 아니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감상을 할수 없었단 말이야. 이게 상당히 커서
1: 그렇죠.
0: 어린 마음에도 이제 좀 어떤 무게감을 좀 가지고 작업에 임해서 이제 시작한 게 눈을 감고 꽤 오랫동안 들으면서 그 답답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방법을 좀 찾아가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제가 낭독을 하게 되니까 현장에서 글을 썼다가 이제 다시 낭독할 때 어색한 문장이 뭐 귀에 막 들어오잖아요. 제 스스로.
1: 그렇죠. 이게 입에 딱안 붙는
0: 네.
1: 것들.
0: 그래서 이거 내가 썼단 말이야? 그러면서 혼자 막 작을 하면서 현장에서 바꾸기도 하고 다시 또 이제 그 재방송을 할때 다시 들으면서 또제 목소리를 듣고 되게 충격을 받고 막 이불을 뒤집어 쓴다거나 부끄러워서 막 그런 일을 하면서 또 문장에 대한 부분도 스스로 많이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1: 와,
0: 같습니다.
1: 책에도 나와 있지만 원래도 드라마 작가를 꿈꾸기도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선택해서 이게 흘러오신 그 여정 자체가 아무도 열지 않은 문을 열고 그쪽으로 길을 낸 과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너무나 경이롭게 느껴지기도
0: 아,
1: 했었고요.
0: 감사합니다.
1: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도 골라오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어요?
0: 저는 노래에 한번 빠지면 그걸 무한 반복을 해요. 그래서
1: 저도 같은
0: 아,
1: 상황이에요.
0: 그렇구나.
1: 헤어나고 싶어요.
0: 그래서 거의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계속 같은 곡을 반복을 해서
1: 알아요.
0: 듣는데요.
1: 왜 그러는 거죠? 이건 좋으니까.
0: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 하면은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하고 힐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첫 곡으로 레이디 가가와 브루노 마스의 Die with a Smile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이 곡이 그렇게 무한 반복하셨던 곡인 거죠? 네, 듣고 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이지 않지만 볼수 있는을 출간한 서수연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 북카페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그려주실 건가요?
1: 저는 날개를 그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음성해설을 만나서 좀 날개를 좀 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최근에는 이제 공연 예술까지 어떤 확장을 하면서 저 스스로 그 반경이 되게 넓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음성해설이 저에게 날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음성해설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분들 그리고 또 다른 그 시각장애인분들도 어떤 감각을 확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상상력도 넓히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음성해설이 날개가 돼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의 에디션북에 날개를 좀 그리도록
0: 좋습니다.
1: 하겠습니다.
0: 오늘 날개 에디션 우리 카페인 분들 사연 주시면 추첨해서 날개 에디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 기대됩니다. 지금 김지희님은요, 이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이 화면 장면에서 보이는 모든 세세한 부분을 다 묘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장면 위주로 묘사를 해야 되는지 아쉬운 부분도 있는지 책에 굉장히 상세하게 작품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 예시가.
1: 네. 그래서 제가 문장을 좀 그 음성에서 문장을 좀 준비를 해 왔는데요. 세세한 부분도 전달을 드리고 있지만은 그 자체가 음성에서를 들었을 때 재미도 물론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화면과 일치도 해야 되고
0: 그렇죠.
1: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오리지널 사운드가 있어요. 만약에 산으로 갔다 그러면 새소리가 들릴 테니까 네. 그런 새소리도 살려주면 더 생생하고 재미있게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그 음성해설 문장을 좀 낭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선물처럼 우리 네.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1: 네. 네. 네. 조금 약간 긴장된 부분인데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남자의 앞으로 메마른 들판과 겨울 산이 펼쳐져 있다. 남자는 입술 사이로 담배 연기를 뿜으며 주위를 둘러본다. 소리가 들린 곳을 돌아보던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다시 담배를 피운다. 그런데 또 소리가 난다. 남자는 몸을 돌려 우거진 풀숲 깊은 곳을 유심히 본다. 숲으로 들어간 남자는 두툼한 나뭇가지 한 개를 주워들고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남자는 허리를 숙이고 우거진 나무 사이를 들여다보며 더 가까이 다가간다. 뭔가 이상한 것이 웅크리고 있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등에 촉수처럼 팔이 튀어나와 있고 몸과 얼굴은 검은 핏줄로 뒤덮여 있다. 남자는 놀라서 나뭇가지를 떨어뜨리고 물러난다.
0: 계속 듣기만 하고 싶어요.
1: 어떡하지? 장면인데 네. 이게 그 미키마우스가 있는 그 플러스 OTT에 있는 그 폭군이라는 네. 드라마인데요. 여기서 이제 2화에서 한 남자가 우연히 산에 갔다가 그 어떤 기괴한 괴물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김선호 배우가 출연을 하는 건데 네. 남자는 김선호 배우는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이걸 특히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아까 겨울산이 펼쳐져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소리를 조금 살려줘요.
0: 네.
1: 원래 새소리가. 그리고 남자는 입술 사이로 담배 연기를 뿜으며 할 때 화면에 실제로 남자가 그 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가 네. 나오는 장면이 클로즈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치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위를 둘러볼 때 아마 빠스락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0: 네.
1: 그 소리를 살려주고 그 다음에 해설이 소리가 들린 것을 돌아보던 남자는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맞물려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아니, 저는 읽으실 때
1: 네.
0: 처음에는 이렇게 마냥 듣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살짝 용기 내서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1: 네네.
0: 어떻게 읽으시는지를
1: 네.
0: 했더니 두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1: 네.
0: 이렇게 했다 하실 때마다 이렇게 뭔가 리듬을 그래도 이 손으로
1: 네.
0: 마치 정말 연기하듯이
1: 네네.
0: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힘주어서 읽으시는 것 같아서요.
1: 네. 네.
0: 거의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 같은 느낌?
1: 네. 사실 요 폭군 같은 경우는 네. 성우분이 따로 낭독을 해주셨고요. 그 거의 이제 방송 영상 쪽에 그 좀 분리가 돼 있어요.
0: 네.
1: 이제 음성해설 작가는 대본을 쓰고 대부분의 성우분들
0: 네.
1: 낭독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공연 예술 쪽에서 이제 연극을 실시간으로 낭독을 한다거나, 마술쇼에서 현장 해설을 한다거나, 미술 작품을 또 함께 전시 해설을 한다거나 그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이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1: 네.
0: 제가 책 읽으면서 너무 와 이런 에피소드 다 있구나 싶었는데
1: 네.
0: 2023년에
1: 네.
0: 그 만선
1: 네.
0: 해설하실 때,
1: 그러니까
0: 그것도 2023년에 책이 만약에 나왔으면
1: 네.
0: 수록되지 않았을 내용이에요. 너무 네. 재밌었거든요 그 내용이
1: 네.
0: 정말 그 라이브로 해설을 하시는데
1: 네. 네.
0: 그 무대에서 항아리가 깨져야 되는데
1: 네. 네.
0: 안 깨져가지고
1: 네.
0: 그런 상황도 생겼더라고요.
1: 네. 그런 상황도 있고 이제 고고 만선은 책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0: 네.
1: 제가 또 다른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왔어요.
0: 어떤 게 있나요?
1: 우리 북카페에서만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사연인데요.
0: 우리 그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1: 네. 그 이제 헤다 가블러라는
0: 네.
1: 공연 국립단의 공연을 했었을 때 그 헤다를 이렇게 좀 그 음침하게 보는 그 백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뭐 리허설을 하고 또 드레스 리허설 이런 거 할 때 그 배우님이 이제 헤다가 이렇게 헤다의 뒤에 앉아서 머리를
0: 네.
1: 이렇게 좀 되게 이렇게 좀 어떤 탐욕적인 시선을 가지고 헤다의 이제 몸을 이렇게 싹 쓸어내리는 그런
0: 네.
1: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0: 실제로 공연하는 현장에서는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복도에서 이제 배우님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그 대본을 준비를 해서 이제 그 장면이 딱 오는 순간 그냥 연습한 대로 저는 딱 그 부분을 낭독했는데 배우님이 안 하시니까 사실은 만약에 그 시각장애인분이 들으셨을 때 움직임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게 잘못된 해설이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배우님을 만나 뵙고 이제 여쭤봤더니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배우님. 그랬더니 네. 그게 훨씬 좋다고 이제부터는 그럼 음흉한 시선으로 해달을 만질 듯이 이렇게 동작을 하시겠다고 그러셔서 이제 네.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1: 그러니까 굉장히 즉각적인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맞추시기도 하고 또 미리 준비한 부분을 또 그렇게 또 배우님하고 같이 소통해서 얘기하시기도 하고
0: 대본은 거의 다 고정이 돼 있는데 이제 워낙 현장성이 있는 것이고
1: 맞아요.
0: 또 배우님들도 서로 그 배우분들하고 어떤 교감을 통해서 그때그때 동작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다행히 배우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니까 그렇게 또 대본을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이 윤희님이 지금 와 뭐예요? 뭐예요? 오늘 반응이 다 이래요. 지금 다 놀람과 이런 탄성 막 뭐예요? 뭐예요? 나도 음성 해설자 도전해볼까 생각했다가 바로 포기합니다.
0: 아닙니다. 글을 잘 쓰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 글을 잘 쓰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셨고요. 0122 쓰시는 카페인님은 아, 이 음성 해설 듣고 있으니까 화면이 보이는 듯요 라고 하셨어요.
0: 그렇죠. 그 제가 더킹 영원의 군주 그리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드라마에 이제 음성 해설을 썼을 때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감각의 어떤 확장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로 다가갈 수 있겠구나.
1: 그쵸.
0: 이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을 한 그러니까 그 현장을 목격한 상황이 됐어요. 항상 모두를 위한 어떤 예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비장애인분들이 그 드라마를 이제 오디오 드라마처럼 음성 해설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재미있게 감상을 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어떻게 뭐 음원을 추출을 해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듣고 있다. 혹은 뭐 다른 뭐 어떤 집안일이나 다른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라디오처럼 이렇게 듣고 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이게 역시 모두를 위한 콘텐츠는 음성 해설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1: 진짜 감각의 확장이 맞습니다.
0: 네.
1: 이 초창기에 일하셨을 때의 기억부터 쭉 이렇게 담아두셨는데 제가 보면서 좀 마음이 또 많이 이렇게 또 몰입이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저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대본 쓰는 이 해설을 쓰는 과정에서 대본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뭐 CSI 얘기도 나오잖아요. CSI 과학 수사대 그것의 음성 해설 글을 쓰실 때는 거의 공부를 하셨던데요.
0: 맞아요. 제가 논문도 찾아보고요. 그 국내 사이트, 해외 사이트뿐만 아니라 어떤 약물이라든지 도구를 좀 알아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프레임을 이렇게 일시 정지를 해놓고 가장 그 잘 보이는 프레임을 딱 일시 정지해놓고 거기 막 그 글자들이 있잖아요. 영어로 시료가 막 적혀 있는 거. 약물 그런 걸 받아 쓰고 검색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고
1: 그러니까 한 작품을 그렇게 소화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가끔은 또 그러다가 겨우 밖으로 나가면 정말 세상이 달리 보이고 이런 경험도 쓰셨잖아요.
0: 하지만 CSI 과학사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했지만 제가 또 책에도 그 어떤 시각장애인 감독님과의 인연을 또 선했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정말 그래도 열심히 잘했구나라고 되게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고요. 그 에피소드는 우리 많은 독자님들이 좀 꼭 좀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책으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개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음악을 듣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고르신 곡도 이것도 무한반복한 곡인가요?
0: 네. 김동률의 감사라는 곡인데요. 제목도 감사잖아요. 이 곡은 그 웨딩에서 그 결혼식장에서 1순위로 늘 들려드렸던 노래라고 하는데 저는 이 제목 감사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제가 초대받은 것에 감사 이런 마음으로 또 추천곡으로 했습니다.
1: 좋습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서수연 작가 모시고 보이지 않지만 볼

0: 수 있는 이 책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웨딩송이 흘러나온다고 하시는 카페인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김동률의 감사
1: 네.
0: 가지고 오셔서 3025 쓰시는 카페인님도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인데요. 저도 감사합니다. 인사하시면서 방금 책 주문 완료입니다. 항상
1: 감사합니다. 네.
0: 건강하세요라고도 인사를 주셨고 9339 쓰시는 서지연님도 특히 목을 아끼셔야 한다고 건강하시라고 어떻게 하면
1: 감사합니다.
0: 네, 잘 들려드릴 수 있을지 연구조사 엄청 하시는 모습 참 인상적이라고
1: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목이
0: 네
1: 메이네요.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0: 이걸 또 완전히 다 속속들이 알지 못해도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거나 하면 아까 그 영화 감독님 얘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거기서 힘을 얻고 하는 분들의 그 건네는 말 한마디 이런 것들에서 또큰 힘을 받으시죠?
1: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사랑 통역되나요라는 그 드라마를 이제 운영해서 썼었는데, 시각장애 모니터 하시는 분이 모니터를 끝내놓고 전화를 개인적으로 주셨더라고요. 너무 잘 감상했고 재밌게 봤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또 상당히 힘이 나더라고요. 역시나 이제 이용자분들이 당연히 이제 계시는 거잖아요. 음성 해설이라는
0: 그렇죠.
1: 어차피 소외되는 콘텐츠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당사자분들이 계시는구나, 들어주시는구나, 재밌게 감상하시는구나, 그걸 실제적으로 느끼니까 또 힘이 나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음성 해설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좀 내봤습니다.
0: 이승현님은요, 없던 길을 새로 만드는 것이 선구자로서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서수연 작가님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일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 언제였나요? 궁금하시다고요.
1: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은 아마 이게 어떤 영상이나 뭔가를 보고 대본을 쓰고 글을 쓰고 하는 것은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혼자 일을 한다거나 그리고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다거나 아마 이거는
0: 네.
1: 다른 많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각자의 어떤 그런 고충을 가지고 계실 텐데 비슷하거든요. 제 책에도 오랫동안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유일하게 했던 말이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이런
0: 네.
1: 식으로 정말 제가 일주일 동안 만약에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고도 저한 공간에 갇혀 있을 수도 있을 정도로
0: 그쵸.
1: 모든 게뭐 메일로 다 주고받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고요. 왜냐하면 그걸 뭐 일주일만 하면 돼, 한 달만 하면 돼 하는 게 아니라 직업이 됐을 때는 꽤 오랜 시간, 몇 년을 그런 생활을 지낼 수 있게
0: 네.
1: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나 혼자 이제 일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그게 아주 지속적이 된다 그러면 견디시지 못하는 날도 있으실
0: 그럴
1: 거예요.
0: 수 있죠.
1: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최근에 또 그래도 감사한 일은 공연 예술 쪽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좀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강의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어떤 교류가 생기고
0: 네.
1: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그런 장을 계속 이제 열 수가 있다라는 것에서 좀 많은 위안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도 그런 자리를 좀 이제 많이 영역을 좀 확장시켜줘서 음성 해설이 되게 정적인 일만은 아니다라는 걸좀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0: 저는 여기 보면은 이제 조금 경력이 쌓인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작품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품이 이제 왔을 때 어떤 그 작품의 스타일, 공포 장르의 그 영화를 다룬다거나 할때또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그 기억을 여기다 담아 주셨는데 저
1: 맞습니다.
0: 너무 몰입해가지고 또
1: 네요,
0: 읽었거든요.
1: 감사합니다. 그렇죠. 공포라는 게 사실 이미지로 공포를 주잖아요. 그리고
0: 그렇죠.
1: 소리.
0: 소리.
1: 네, 소리와 이제 책에도 제가 소리가 없을 경우 공포 영화가 얼마나 밋밋해질 수 있는지
0: 네.
1: 그런 걸좀 써냈는데요. 정말 이미지와 소리가 연결돼서 엄청난 그 충격과 공포를 주는 것이 공포 영화인데 이 음성 해설이라는 것은 그 이미지를 설명을 하는 것도 언어가 되게 모자랄 수도 있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그 순간 되게 짧게 그 공포의 순간이 지나가잖아요. 언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0: 네.
1: 빠른 속도를. 그리고 또 소리가 들어갈 때 음성 해설이 그 위에 이제 덮여지는 그런 구조인데 그 소리를 죽이면 또 재미가 없게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많은 것들을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이 음성 해설 작가는 그 화면에 나오는 괴물이나 귀신의 모습을 계속 봐야 한다라는 거죠.
0: 그쵸.
1: 제가 지금 어떤 기괴한 동작으로 저 주인공에게 다가가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되고요.
0: 이게

0: 손으로
1: 네.
0: 가릴 수 없잖아요.
1: 없어요.
0: 듣지
1: 네.
0: 않을 수도 없고.
1: 네. 그래서 저만의 철칙을 또 책에다가 써놓긴 했는데 저는 그래서 밤에는 절대 하지 않겠다. 절대 작업을 하지 않겠다.
0: 네. 네. 거기에 굉장히 겁니다. 공감하시는 또 동료분도 만나셔가지고 보면서 네. 이제 기록해 두신 걸 보고 네. 아, 이게 이런 분들 많으시구나. 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서 네. 또 느꼈습니다.
1: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공포도 공포지만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되게 총을 한국은 이제 총을 가지고 뭐 사람을 이제 위해를 가는 건 없잖아요. 네. 주로 사용하는 도구가 아, 칼이에요.
0: 맞아요.
1: 그래서 사람을 갈 때 칼로 위해를 가는 소리가 엄청 잔인하거든요.
0: 아, 그것도 또 그런데 그쵸? 외면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1: 네, 그 소리를
0: 직업상.
1: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눈 뜨자마자 그런 뭐 되게 폭력적인 그런 네. 드라마를 써야 되면 아침 5시, 새벽 5시 막 이때부터 일어나서 그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0: 와.
1: 그래서 그런 고충도 있습니다.
0: 그러네요. 네.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이상섭님, 음성 해설 직업이 있는지 몰랐다고
1: 네.
0: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1: 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23년 맞아요. 가까이 한국에서는 음성 해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으시고요. 그쵸. 저는 아 내가 정말 책을 잘 썼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저도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 네. 책을 보고서 아 너무나 구체적인 면면을 알 수 있어서
1: 네.
0: 소중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1: 감사합니다.
0: 네, 상섭님도 네. 지금 꼭 읽어볼게요 하셨습니다. 최은희님은 단순히 음성이 전부가 아니군요. 해설 내용을 직접 쓰시는 작가의 역할이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작가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강의 가면은 꽃이라고 그래요.
0: 꽃이다.
1: 네. 음성 해설 작가가 어떤 사람이 그 컨텐츠를 썼느냐에 따라서 정보 전달하는 그 양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감상을 전달해주는 방법 자체가 왜냐 어휘를 선택하는 게 다 네. 다르고 분석하는 게 되게 달라지거든요.
0: 네.
1: 예를 들자면은 그런 거죠. 이제 해녀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해녀가 물질을 하고 깊은 바다에서 올라왔던 그 장면이 있는데 올라오자마자 해녀들은 보통 그 숨비 소리를 내거든요. 휘 하는 소리를 내는데 이게 잘못 들으면 휘파람 소리처럼 들릴 수가
0: 네.
1: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꼭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분석을 해야지 그 물질을 마친 그 해녀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숨비 소리를 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놓치고 다른 걸 해설을 한다거나
0: 그렇죠.
1: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한다거나 그러면 정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숨비 소리에 궁금증을 남기게 돼서 들으시는 분이 저게 뭐지? 새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0: 그 유학도 이제 두 차례 가시면서
1: 네.
0: 기억이 나와 있잖아요.
1: 네.
0: 여기에 보면. 근데 이제 나누셨던 대화들 중에서 그 음성 해설도 이제 번역의 한 영역이다라고
1: 네.
0: 이렇게 접근한 방식이 나오는데 그 또한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1: 네. 원래 로만 야콥슨이라는 언어학자이자 번역학자가 그 번역학의 범주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0: 네.
1: 번역학이 되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언어 내 번역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언어 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서가 있을 때 제인에어라고 예를 들자면 제인에어를 목표 독자를 성인으로 하느냐
0: 네.
1: 아동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번역의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인으로 하게 되면 원서 그대로 번역이 된다 그러면
0: 네.
1: 아동을 목표 독자로 했을 때는 내용이 되게 줄어든다거나 삭제가 된다거나 쉬운 언어로 바뀌게 돼. 그래서 원서는 그대로 있지만 그 한국어에서 달라지는
0: 네.
1: 것이 언어 내 번역이고요. 언어 간 번역은 우리가 많이 하는 영어에서 뭐 한국어로
0: 네.
1: 한국어에서 스페인어로 대부분의 번역이 이제 그렇게
0: 언어
1: 간 번역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음성 해설이나 뭐 자막 해설 아까
0: 네.
1: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그런 것들은 기호 간 번역에 들어갑니다.
0: 기호 간 번역.
1: 그래서 이미지와 그리고 어떤 소리 이런 것들이 다 기호라는 거죠.
0: 네.
1: 기호이고 그리고 언어도 인간이 만들었던 기호라는 겁니다.
0: 그쵸.
1: 그래서 기호가 기호 언어라는 기호로 번역이 된다라고 해서 음성 해설 뭐 자막 해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해외에서는 번역학, 영상 번역대학원이나 그런 어떤 번역대학원에서
0: 네.
1: 이제 그 연구가 되고 있고 정말 수많은 논문들이 20년 넘게 다양하게 논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2032 쓰시는 카페인님, 와, 꼭 필요한 영역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참 의미가 깊은 세계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1: 네, 이번에는 그 로이킴의 있는 모습

0: 그대로라고요. 우리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다정하게 보듬어 주자라는 의미에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1: 좋습니다. 음악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보이지 않지만 볼수 있는을 쓰신 서수연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날개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송채원님, 책을 일단 저도 사봐야겠습니다. 들을수록 더 궁금해져요. 라고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장영은님, 저도요. 일단 읽어봐야 되겠어요. 1단은 읽어볼 거고, 2단은 어떤 식으로든 봉사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꼭 행동으로 실천해 볼게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1: 네.
0: 정말 아까 낭독 봉사 얘기를 하셨던 카페이님이시기도 했거든요.
1: 네.
0: 지금까지 작업했던 그 작품들, 그 작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
1: 네.
0: 중에서 특히, 이 어떤 의미로든 이건 참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더라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1: 드라마, 영화도 상당히 많은데, 현장에서 감상할 수 있는
0: 네.
1: 시각장애인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뭔가를 감상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현장이 만들어지지도 잘 않았고,
0: 네.
1: 네, 책에도 어떻게 공연예술에서 음성해설이 시작되는가라고 기술을 한게 있는데, 정말 코로나 즈음해서, 공연예술에서 이제 음성해설이라든지 자막해설,
0: 네.

0: 어떤 그 시각장애인분들, 장애인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되기 시작하면서요. 제가 이제 무용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정말 무용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가만히 보니까 30분 동안 대사가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책에서 정말 힘들었던 영화가 궤도라는 영화였습니다. 라고
1: 아, 네.
0: 써놨는데, 70분이 넘는 거의 90분 가까이 된단 3마디 있었던 영화인데, 그 영화보다 더 어렵고, 그리고 더 책임감이 느껴졌던 것이 무용이었어요.
1: 맞아요. 그럴 것
0: 무용,
1: 같아요.
0: 네네. 무용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이제 객석에 앉아서 무용수의 호흡과 그발 구르는 소리, 그리고 손이 뻗어나가는 거, 발이 뻗어나가는 거, 그 모든 동작과 조명, 음악, 입고 있는 그 옷자락의 스침, 이런 어떤 호흡이 다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관람객들은 각자의 다른 경험과 의미를 가져가는 건데,
1: 네.
0: 제가 정형화된 언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극복하고 싶어서 안무가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1: 네.
0: 어떻게 하면은 좀더더어그 무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동작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좀더 전달해 줄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어떤 터치 투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실제로 움직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걸뭐 인형으로 해서 좀 만들어가지고, 이 동작은 이런 겁니다. 혹은 미리 가서 안무가님과 함께 동작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중요한 동작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거예요 라고 미리 한번 겪어본다거나,
1: 네.
0: 그런 부대적인 행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함께 좀 보조적으로 하면서 무용을 좀더 깊이 있게 즐겨보실 수 있도록 여러 번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무용이라든지 공연 예술은 이렇게 다양하게 보조적인 그런 콘텐츠를 또 추가할 수 있는 확장의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렇네요.
0: 네.
1: 저도 여기 보면 이 음성 해설을 지금 활용하는 분야가
0: 네.
1: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넓어서 놀랐는데
0: 네네.
1: 그 중에 가장 궁금했던 것이
0: 네네.
1: 무용이었거든요. 근데 무용이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햇빛소리라고 하는 그
0: 네.
1: 무용은 아예 이 책에서 좀 접근할 수
0: 네.
1: 있도록 접근성? 접근성 책에 언급되는 단어인데요.
0: 네.
1: 그러니까 이 QR코드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햇빛 소리를 제가 하면서 그 단지 동작에만 집중하고 싶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이제 정말 그 무용수님들이 움직이는 걸 봤었을 때 정말 추운 한겨울이었어요.
1: 네.
0: 그때 아주 얇은 그런 드레스를 입고 쏟아지는 겨울 햇살 속에서 움직였을 때 정말 요정처럼 움직였던 그 반짝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꼭 전달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그 문장을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목표를 가지고 이제 대본을 쓰게 됐습니다. 네.
1: 그 여러 분야, 뭐 장르
0: 네.
1: 상관없이 다 통일된 그 고민이 흐르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거리감인 것 같아요. 거리두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제 이것을 전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제가 해설 작가가 조금만 찾아보시면 이건 객관적으로 써야 한다,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1: 네.
0: 제가 책에 좀더 깊이 얘기를 써놨어요. 객관성도 주관성도 다 틀린 얘기다. 음성해설 작가는 중재자가 돼야
1: 중재자.
0: 한다라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콘텐츠와 이용자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도록 잘
1: 네.
0: 중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방점을 두고 고민을 하고, 각자의 언어를 단련하고 벼려야지만이 이미지로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언어는 한계가 있거든요.
1: 그쵸.
0: 대응할 수 있는 단어들이 없던 것은 없는 것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SF 영화다. 그러면 거기 수많이 나오는 그런 기계들,
1: 네.
0: 장치들, 장비들, 대응하는 언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언어를 갖고 있어야겠냐, 단어를 갖고 있어야겠느냐, 늘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항상 또 다양한 단어를, 어휘를 늘 곁에 두고 계속 공부하시고요. 맞아요. 이상섭님은 지금 후 세대를 위한 음성 해설 교육 과정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0: 네,
1: 하셨거든요.
0: 음성해설 교육과정도 이제 제가 강의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제가 설립한 한국 콘텐츠 접근성 연구센터에서도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국외대에서 음성해설 번역과 접근성이라는 그 연구자를 양성하는 이제 강의를
1: 네.
0: 또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또 연구자 양성하는 번역으로 어떻게 음성해설을 접근해 볼 것인가,

0: 이런 저는 실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네. 어떤 직업, 새로운 직업군이라든지 어떤 일이 가치를 인정받고 그리고 더 확장되고 발전하려면 연구도 함께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 좀 늦어요. 그래서 네. 이미 유럽이나 그런 데서는 20년도 넘게 그 번역학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된 네. 부분이 있고요. 이제 외대도 작년부터 이 강의가 개설이 됐거든요. 대학원에서. 그래서 연구자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논문을 발표를 하면 더 단단하게 굳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오늘 북카페에 나오셔서 이렇게 귀한 얘기들 들려주셨는데 우리 카페인 분들께 요 얘기는 꼭 전달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요?
0: 음성 해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더 많은 자세하고 재미있는 내용은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3년 동안 넘게 어떤 얘기들이 그 속에 있을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다정하고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함께 꼭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책 날개 에디션입니다. 받으실 분 이윤희님 그리고 2032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1661 쓰시는 카페인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주소 연락처 꼭 댓글로 남겨주시죠. 아 작가님 이제 보내드립니다.
0: 네. 아쉽네요.
1: 또 현장에서 또 뵙도록 네, 할게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1: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 필굿의 Everything's Good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friends, and I still don't have a dollar to pay my rent. But everything's good.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경남 합천 해인사로 향하는 길 팔만대장경이 유명하지만 전 오늘 다른 걸 보러 갈 거예요. 바로 팔만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집 장경판전입니다. 장경판전은 해인사 맨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허름한 곳에

0: 탈만 대장경이 있다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창문까지 뻥뻥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 마구 들이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탈만 대장경이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허술한 창문 덕분입니다. 탈만 대장경이 보관된 건물 벽면엔 나무로 된 살창이 위아래로 나 있는데요.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햇볕이 오래 머무는 남향엔 위창을 작게 만들어서 탈만 대장경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했고요. 아래창은 크게 만들어서 판전 바닥 깊숙이 햇볕이 닿게 했습니다. 북향은 반대로 위창은 크게 아래창은 작게 만들었는데요. 햇볕에 데워진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북향의 큰 창으로 들어온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내부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팔만대장경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설계한 해인사 장경판전.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미국 하와이 마우이 해변에서 이 두 남자가 격투를 벌이는 광경을 담은 동영상 세계 매체와 SNS에 중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변에서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놓은 한 남자, 편의상 남자 A라 부르죠. A에게 60대 한 남자가 다가와서 소리를 좀 줄여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남자 A는 날 건들면 당신 아내에게 총을 쏘겠어 라고 협박했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편의상 남자 B, 이 남자 B가 중재에 나섰는데 A는 이번에는 B를 협박하며 나에게 총이 있다고 까불지 마 라고 소리쳤다죠. 그리고 펼쳐지는 해변 위에 우스꽝스러운 결투. 경고하는 남자 B, 그에게 협박하며 뒷걸음질 치다가 의자에 걸려 제풀에 넘어지는 남자 A, 이내 일어나서 B에게 의자를 휘두르는 남자 A. 클라이맥스는 B가 A를 단번에 제압한 후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펀치를 날리는 장면이죠. 남자 A는 모래밭에 발라당 나자빠져 기절한 척하다가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어 법원까지 갔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이 가해자 A는 미국 하원 의원 후보라는군요. 그리고 A를 제압한 B는 단연간의 트레이닝을 한 무술 고수였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첫 곡, 미국 하와이 출신의 가수죠. 잭 존슨의 Upside Down이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 망신당한 이 범죄자를 워너비 팔리티션, 워너비 정치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0세 나이에 미 하원 선출직에 도전을 한다는데 이게 기사화되게 됐으니까 이제 좀 어려워졌겠죠? 많이 어려워졌을 것 같은데 대의민주주의, 회의적인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적어도 이렇게 아무나 선출직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의 지경은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선출직에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검증하는 좀 철저한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이 대의민주주의군 뭐건 간에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 뭐 칼 얘기도 하고 뭐 총도 있다 그러고 이 사람의 최고의 무기는 입이었습니다. 이 입에서 쏟아내는 언어폭력으로 결국에는 스스로 패가망신하는 길을 걸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예 기본적인 공공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법적으로 뭐 데시벨 측정해가지고 너무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크게 트는 거는 제재를 받겠죠. 영상을 보니까

뭐 아주 막 쩌렁쩌렁 울리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함께 해변 공공적인 장소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적어도 공직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이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누구나 들것 같습니다. 코미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머리를 이렇게 싹 삭발한 두 남자가 그 수영복만 입고 모래사장에서 서로 허우적대는 모습이 멀리서 보면은 저거 뭐지? 뭐 이런 느낌을 좀줄것 같은데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아무튼 이 이름도 공개할까요? 키릴 베예신이라는 이름의 40살 미 하원 선출직 도전하는 이분 부디 반성하시고 정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해 주십시오. 브라질 아티스트의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시우바의 피카 뚜두뱅 다잘될 거야. 이어서 후배우의 역시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죠. 아자넬라 카롤리나 창밖을 봐 카롤리나 두 곡입니다.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 후 배우의 아자넬라 카롤리나, 창밖을 봐 카롤리나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역시 브라질의 아티스트 시우바의 피카 뚜두 뱅, 다잘될 거야 피처링 가수로 아니따와의 듀엣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8월 12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이제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겠습니다.

레리타 미츠코 오늘의 주인공 그리고 프랑스 모던 팝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그룹의 이름입니다. 그룹 이름이 특이하죠. 멤버 중에 일본인이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룹 멤버들 설명에 따르면 여러 이름을 합쳤다네요. 리타는 전설적인 헐리우드 배우 리타 헤이워드. 여기에 일본 여자 이름 미츠코를 합쳤답니다. 원래는 리타 미츠코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지만 다들 그룹 보컬리스트 이름으로 오해하자 이후 프랑스어의 복수 정관사 레를 추가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해놓고 보니 프랑스 뉴웨이브 록밴드 엉더신이 생각나네요. 제목부터 이 아시아의 뉘앙스를 풍기는 밴드라는 점에서요. 그러고 보니 레리타 미츠코도 엉더신처럼 뉴웨이브 스타일을 추구한 밴드였네요. 엉더신처럼 실제로 동양 신비주의 사운드를 그들도 표방했을까요? 지금 배경에서 뿅뿅거리는 음악에서 감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레리타 미츠코의 음악은 다소 난삽하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970년대 후반 펑크락에서 출발, 신테사이저와 전자음향을 적극 활용한 뉴웨이브, 그리고 실험적인 사운드를 전위적인 방향으로 밀고 나간 아트팝,

라틴 리듬, 프랑스 카바레의 전통, 기술적인 창법을 거부하는 자유분방한 보컬 표현, 유쾌하면서도 전위적인 뮤직비디오로 강화된 시각적 퍼포먼스.

레리다 미수코의 역사는 1980년대 초 프랑스 파리의 언더그라운드 공연장 발리가오 무대에 자주 서던 혼성 듀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캐터린 링제. 그는 라틴 음악과 댄스 음악에 정통한 가수였고, 펑크록 밴드에서 기타를 쳤던 프레드 시숑은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다중악기 연주자였습니다. 서로 다른 이력과 관심사는 이후 레리타 미스코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확실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두 사람의 그룹 이름은 The Sprats였다는데요. 레리타 미스코로 이름을 바꾼 후 1984년에 발표한 싱글 마르시아 바일라가 프랑스 팝차트 2위, 이어서 유럽 전역에서 밀리언 셀러를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둡니다. 당시 유럽에서 그들은 메가스타였고, 프랑스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라디오를 틀기만 하면 그들의 히트곡이 나올 정도였답니다. 이후 영국 밴드 더 스미스와 함께 순회 공연을 떠나거나 미국 아티스트 이기 팝을 게스트로 초빙해 레코딩하며 영미권 팝씬에도 얼마간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네, 리타 미스코는 잠시지만 미국 팝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킨 적이 있습니다. 1987년에 발표한 싱글 세컴사의 뮤직비디오가 빌보드지가 뽑은 그해 최고의 뮤직비디오 탑10에 올랐거든요. 참고로 이때 함께 이름을 올린 아티스트는 프린스, 제네시스, 핑크 플로이드, 원조비 등등입니다. MTV가 음악의 시각적 요소를 세대의 언어로 극부상시킨 시기, 레리타 미스코의 뮤직비디오는 팝아트의 경지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글로벌 팝의 더 넓은 장에서 레리타 미스코의 영향력이 이런 시각성에 멈췄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네요. 그들이 활동했던 1980년대 미국 팝 시장은 신테사이저가 주도하는 최신 일렉트릭 댄스 음악이라고 해도 프랑스어로 노래하는 경우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고 에어 그리고 타히티 80 같은 밴드의 티셔츠를 입는 것이 유행이 되더니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저스티스, M83 등등이 미국 댄스 플로어를 사로잡기 시작했죠. 그리고 대망의 다프트 펑크가 군림했고요. 이들 모두 아시다시피 프랑스 출신 음악인들이죠. 이 점진적인 역사의 초석을 다진 아티스트가 바로 레리타 미스코였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1980년대 프랑스 뉴웨이브 팝록 아이콘, 팝 아트의 전위성을 신스팝으로 아우르고 훗날 에어, 다프트 펑크, 저스티스 등등 후대 프랑스 아티스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듀오 레리다 미스코를 만나봤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네요. 예술적으로 그 자아도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게 스스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자신들의 행위를 예술 그거 뭐 별거 아니지 뭐 이런 자세였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장수할 수 있었다. 27년간 이어진 커리어도 이 한 사람의 건강상의 문제로 지속이 안 된 거지 뭐 해체되거나 멈추거나 그러지는 뭐 자발적으로 멈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첫 곡이 세음행에서도 자주 소개했던 곡이죠. 마르시아 바일라, 마르시아가 춤춘다. 84년 데뷔 음반에 수록한 곡이었고요. 데뷔 시절부터 어떻게 이렇게 뭐 기존의 그 당시 트렌드에 부합하는 그런 변별력이 뭐 출중하다고 할 수 없는 듀오의 앨범을 무려 코니 플랭크가 프로듀스를 했지? 라는 의심어린 눈초리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코니 플랭크 같은 경우는 가능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데요. 자기가 개입해가지고 뭔가 100%, 200%의 어떤 예술적 성과를 이룰 것 같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코니 플랭크 같은 경우는 크라우트록 독일의 또 그 무브먼트로 유명해진 사람이고 이 당시에는 뉴웨이브의 주요한 모두가 원하는 프로듀서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조합, 이 케미스트리가 좋았나 봅니다. 84년 프랑스 싱글 차트 2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이후 1990년 결산한 뭐 프랑스 그래미에서 결산한 10년간 80-90년대 프랑스 최고의 싱글 2위로 또 지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레리타 미스코 이들은 이 데뷔 싱글로 수직상승한 거죠. 이 돌파구 치고는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그리고 두 번째 곡에서는 좀 펑크적인 요소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음악이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드는데요. 펑크, 신스팝, 뭐 뉴웨이브의 트렌드를 따라 쭉 활동하다가 자신들의 궁극적 지향, 예술적 지향인 아트팝에 안착했다. 뭐 이렇게 저는 볼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에서도 화제를 불러 모았지만 이들의 이런 음악이나 예술적인 어떤 행위들은 유럽적이다. 레리다 미트코의 두 번째 곡 86년 2집 수록곡 세꼼사 그게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뮤직비디오 함께 전해드렸는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악도 음악이지만 이 프랑스 그래미에서 뮤직비디오로 또 주목을 했습니다. 상도 받았고 이 음반부터는 데이비 보위의 평생 프로듀서로 유명한 토니 비스콘티가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2집 내고 벌써 스타의 자리를 거머쥐었으니까 이런 의뢰를 또 할 만한 그런 위치에 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토니 비스콘티 이름을 봐서 그런지 아트팝이 결국에는 그들이 예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그런 영지구나.

0: 예. 연극적인 그런 글램록의 요소, 그런 걸 원했으니까 당연히 비스콘티 같은 인물을 찾았던 거 아닌가. 너무 도식적인가요? 아무튼, 예. 27년의 커리어의 끝은 평생 파트너이자 연인 관계였던, 그리고 결혼은 안 했지만 자녀도 둔두 사람의 관계. 그 아까 프레드 시숑 이름을 한번 언급은 했죠.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예. 그리고 뮤직비디오 미학에 있어서 선구적이었다. 뭐 이런 평가도 봤는데, 그, 장 바티스트 몽디노 같은 이런 뮤직비디오 예술가와 작업을 했다는데, 찾아보니까 몽디노 같은 사람은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나 봅니다. 마돈나나 프린스, 그리고 영국의 브라이언 페리 같은 사람과의 작업으로도 유명했다고 하고요. 장폴 고티에 이 이름을 정말 오랜만에 또 보게 되네요. 이 패션 디자이너지만 영화 의상 예술로도 유명했던 장폴 고티에와의 협업도 예, 큰 인풋이었다. 이들의 이러한 시각 미학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 한 사람의 이름이 더 있네요. 프랑스 시네마의 거성 장리 고다르가 영상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아무튼 흥미로운 듀오 레 리타 미스코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 소개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아티스트의 음악 두 곡입니다. 토스카가 부릅니다. Un giorno in più, 하루만 더. 그리고 포르투갈의 루이사 소브랄의 피처링으로 함께하죠. 역시 이탈리아의 피노 다니엘레의 비그로, 나른한, 미국의 재즈 드러머 거장 피터 어스킨 트리오로 또 함께하는 이 곡까지 듣고요.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1: Quando mi baci, quando mi abbracci, quando mi guardi. Non sento niente,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눈깐두가 부르는 아뚜라도, 너의 곁에서입니다. 스페인의 록밴드 눈깐두의 1994년 곡.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감내하고 곁에 있고 싶다는 애절한 바람을 담은 화자의 고백 낭독하죠. 널 생각해, 끝없이 널 생각해, 너에게 하나의 정답이고 싶어. 널 믿어, 끝없이 널 믿어, 내가 아는 그대로를 믿어준 너처럼 너만을 믿어. 동이 틀 때마다 너의 곁에서 눈 뜨고 싶어. 널 믿어, 절망적일 만큼 너에게 빠져 있어. 오늘까지 나는 말없이 견뎌왔어, 너의 곁에서.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세계음행이 전한 노래 스페인의 록밴드 둥칸두 그들의 1994년 발표곡 아뚜라도 너의 곁에서 노랫말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제 1부는 마무리할게요. 오늘 2부 순서 카페 벨로주 아시안 팝 페스티벌 대표 박정용 씨와 함께합니다. 1부 끝곡 코트 디부아르의 도베 냐호레가 부르는 무두 이 노래 듣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의 4대 왕으로 한글 창제라는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 어릴 때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세종은 눈병이 났는데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아서 아버지 태종이 책을 모두 압수할 정도였다는데요. 그런데도 병풍 뒤에 숨어 몰래 책을 읽었다고 하죠. 그런 세종이 실천했던 독서법은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거였습니다. 백독백습의 유래는 삼국지 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후한 말기 동우라는 유명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동우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알았다고 해서 쉽게 넘기지 않고 모르는 건 깨칠 때까지 거듭거듭 곱씹어보는 백독백습.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세종대왕의 독서법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

0: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영국 그룹 르네상스의 1975년 발표곡 오션 집시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유영주 청취자께서 오늘 실시간 신청곡 주셨습니다. 무술인이 멋지게 제압하는 모습을 그려보다가 떠오른 BGM 신청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제가 전한 하와이 마우이에서 벌어진 싸움 같지 않은 싸움 예 거기서 영감을 얻으신 모양인데요. 멋지게 제압을 했죠. 제가 봤는데 얼핏 이렇게 스쳐보니까 언제 때렸지 싶을 정도로 주먹이 그렇게 빠르더라고요. 근데 아까 생방송 방송하면서 영상을 다시 보니까 그냥 잽이었어요. 그냥 권투로 치면 잽 정도 딱 툭 하고 턱을 건드린 정도인데 이 상대가 엄살왕이었습니다. 기절하는 연기도 하고 막 그러더만요. 아무튼 신청하신 곡은 호테이의 Battle Without Honor or Humanity. 우리에게는 퀸틴 타란티노의 영화 킬빌 볼륨 1의 청협전 결투씬의 그 음악으로 유명하고 사랑도 많이 받았죠. 원래는 토모야스 호테이가 작업한 일본 내수용 영화 신 의리 없는 전쟁의 음악이었다라고 저도 최근에 알았죠. 아무튼 신청하신 이 멋진 곡 함께 듣고요. 오늘 2부 순서 박정용의 월드팝 함께 하시죠.

0: 그는 천상 음악 애호가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음악을 공유하고 함께 음미할 수 있다면 먼 길마다 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갑니다. 그 길에서 한국 인디 음악의 성장을, 아시아 음악의 부흥을 함께 발견합니다. 카페벨로주 그리고 아시안 팝 페스티벌 대표 박종용의 월드팝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가 그러니까 좀 이제 네. 기억이 가물가물할 나이가 됐죠. 맞나요?
1: 그런지 좀 됐죠.
0: 네. 근데 음악다방 세대예요, 혹시? 네.
1: 음악 무슨 다방 세대 맞는 것 같아요.
0: LP 바나 뭐 이런 세대인가?
1: 그러니까 그걸 다 꿰뚫은 세대인 것 같고요.
0: 다 경험한 거
1: 저희 했죠?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는 그 막 TV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떡볶이 집에서 음악 들어주고 했거든요.
0: 오빠가 이렇게 예.
1: 네, 뭐 예. 멘트도 하고
0: 신청곡 받고
1: 그것도 겪었던 것 같고 또 이제 뮤직비디오가 MTV에서 흥행 막 시작하던 시기에는 예를 들어 대학로에 지금 없어졌으니까 MTV라는
0: 뮤직비디오 틀어주는
1: 비디오만 예. 틀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럼 신청곡을 딱 하면은 그걸 뮤직비디오 틀어주는 예. 그것도 겪은 세대고
0: 그 이후로는 뭐가 등장했죠?
1: 근데 뭐 지금

0: 지금 LP바가? 이제 소위 말하는 LP바가 네, 다양한 장르로 네. 이렇게 있었죠. 네, 그걸 다 경험한 세대.
1: 가장 오래 살아남은 거는 현재까지는 LP바라고 통칭할 수 있는 그런 LP 청취 공간이네.
0: 그렇죠. 네. 이게 어쨌든 바이닐이 다시 이렇게 네. 재부흥을 하면서 네. 그 정말로 요즘 좀 유명한 LP바에 주말에 가보면요. 네. 문화적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승렬 씨가 아마.
1: 한번 충격을 받아볼까요? 그러니까 어디?
0: 토요일 예를 들어 네. 신촌에서 제일 유명한 네. 뭐 이제 LP바를 가면 토요일 6시에 문을 여는데 예. 6시 5분이면 만석이 돼요.
1: 벌써
0: 만석이 되고 이제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신촌에서 학창 시절을 겪었던 50대, 60대의 이제 분들이 예. 옛 추억을 회상하면서 오는 분들이 한 반 정도고요. 나머지 반은 20대예요.
1: 그들에게도 향유하고 싶은 그런 문화
0: 요즘 이제 거죠? LP가 예. 다시 재부흥하면서 예. 그 문화를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한 7시쯤 되면 예를 들어서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같은 노래가 나오면 60대와 20대가 와. 다 같이 떼창을 모든 가사를 다 떼창을 하면서 다 일어나서 이렇게 춤을 춰요.
1: 예.
0: 그래서 여기 이게 뭐지? 근데 이게 뭐 나쁜 풍경이 전혀 아니고
1: 주말에 늘 벌어지는 익숙한 풍경이에요.
0: 익숙한 예. 풍경입니다. 근데 모든 LP바가 예. 그렇진 않은데 이제 그런 몇몇 곳은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
1: 그러면 그 Don't Look Back in Anger 브리팝이 물결이 지나가면
0: 네.
1: 20대를 위한 취향의 요즘 음악도 이렇게 싹 나오면은
0: 잠잠하죠.
1: 그들은 잠잠. 이제 쿨하게 이제 감상하면서. 네.
0: 근데 그런 음악이 잘 안 나오고요. 네. 그렇게 60대와 20대가 다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노래가 그 오아시스의 노래인 셈이죠.
1: 걸려 있는.
0: 네.
1: 오늘 사실 질문은 그렇게 그런 베뉴에서
0: 네.
1: 최초로 신청한 벼르고 있다가 신청하잖아요. 왜?
0: 이거 원고를 봤는데
1: 네.
0: 한참을 생각했는데
1: 기억이 안 나.
0: 기억이 가물해서가 아니라 네. 정말 기억이 안 나요.
1: 그러니까 기억을 네. 도와줄 만한 기억이 있다면 네. 보통 신청곡은 즉흥적으로도 하지만 누구랑 그런 베뉴를 같이 가서 좋은 음악을 듣고 할 그런 추억이잖아요.
0: 근데 이게 네. 어떤 데를 LP바라고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 네. 앞서 얘기했듯이 떡볶이집에서 신청한 건 아마도 80년대 뉴웨이브를 제가 했을 것 같고 네. 근데 아마 제가
1: 디페치 모드 뭐 이런 거?
0: 뭐 아니죠. 오히려 두란두란 같은 거였고 네. 그리고 오히려 의식을 하고 신청한 건 저 때문에 오늘 틀어주신 것 같은데 오늘 그 첫 곡으로 했던
1: 르네상스
0: 오션집시 같은 걸 아마 신청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20대 넘어서는 뭐 ACDC 같은 걸 신청했을 것 같은데
1: 네.
0: 어디를 처음으로 봐야 될지를 네. 제 정의를 못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나이대가 지금 어디가
0: 그쵸.
1: 최초인지 지금 헷갈린다는
0: 어느 게 LP바라고 제가 해야 네. 될지
1: 뭐 오션집시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0: 네, 마무리하시죠.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곡이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하. 자, 오늘의 테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나는 LP바 얘기랑
0: 네.
1: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네요. 소개해 주시죠. 오늘 선곡 테마.
0: 네, 야심찬 계획이고요.
1: 네.
0: 오늘 반응이 나쁘지 않으면
1: 네.
0: 한 2-3회 분량으로 지금 다 준비는 돼 있는데 네. 오늘 반응이 나쁘면 그냥 확 접고 딴 거 할 거고요.
1: 반응을 하루하루 보고 결정하면 안 되지.
0: 그래도 뭐 대충 느낌이 오죠.
1: 한 달 네. 정도 해보고.
0: 여기서 반응은 뭐 네. 청취자분들의 반응도 있지만
1: 네.
0: 승렬 씨가 좋아, 승렬 씨가 좋아하냐.
1: 저는 미리 듣고 오기 때문에
0: 네.
1: 뭐 제가 뭐 항상 좋다고 생각하고
0: 네.
1: 아주 별로여야 제가 티를 내죠. 근데
0: 알겠습니다. 예,
1: 저도 솔직히 반응하도록 할게요.
0: 서론이 좀 길었는데 네. 제목은 LP바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이고요.
1: 네.
0: 짧게 이 기획에 설명을 드리면
1: 네.
0: 앞서 좀 거창하게 얘기했듯이 바이닐 재유행하면서 다시 20대 MZ세대들이 LP바를 굉장히 많이 방문하고 사랑이 뜨거운데
1: 네.
0: 근데 사실 여전히 LP바 사장님들의 고충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 하루에도 아까 얘기했던 오아시스의 돈 눅백인 앤거
1: 예.
0: 또 예를 들어서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1: 예.
0: 그리고 요즘 레드 제플린의 이미그랜트 송 같은 게 그 마블에서 영화에서 많이 이렇게 네. 되면서 이런 곡들이 하루에도 한 3번, 4번을 들어야만 되는 그걸
1: 예.
0: 매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1: 아니 근데 뭐 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연속으로 네. 이미그랜트 송 안 됨 뭐 이렇게
0: 써 연속으로 안 해도 네. 한 시간 뒤에 다른 손님이 오면 또 신청하고 또 신청을 하는데 이게 또 LP바는 리퀘스트를 했는데 안 틀어주면

0: 장사에 지장이 있죠.
1: 서운하죠. 예. 네, 서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제 고충이 있고 그런 고충을 사실 전에 LP바 사장님들하고 좀 친한 편이어서 네.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문득 LP바 사장님께 사랑을 받으면서도 LP바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훈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청곡 시리즈를
0: 신선한 그런 그렇죠. 선곡이네요. 네,
1: 예. 테마가 몇 개 있습니다. 예. 그거를 좀 한번 기획으로 소개를 할까 하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좀 리스트를 소중히 간직하신 다음에 예. 직접 한번 신청해 보시면
0: 환하게 밝아지는 그 얼굴을 볼 수 있나요?
1: 목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잘하면은 뭐 이렇게 맥주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0: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확답은 못 하는데.
0: 그날 막 이미그런송 세 번 듣고 있는데
1: 세 번 들으면 갑자기 딱 이런 게 딱 나오면 와 이러면서 네.
0: 숨통이 튄다 막 네. 이러면서. LP바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오늘 약간 파일럿 느낌으로 네. 첫 시간 한번 그럼 첫 곡부터 만나볼까요?
1: 네 이번 오늘의 주제는 엄청 유명한 팀인데 한국에선 신청곡이 뻔한 팀의 다른 숨은 명곡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레드 제플린의 이미그랜트 송이나 스테이웨이 투 헤븐이 아닌 다른 거. 네. 예를 들어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가 아닌
0: 말고
1: 다른 거.
0: 다른 거.
1: 한 그런데 좋은 곡.
0: 이런 곡도 있었네. 뭐 이런 반응이 나올 만한.
1: LP 사장님이 나만 아는 숨은 명곡이었는데 이야 이러면서
0: 알아봐주는 애.
1: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서 흡족한 표정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0: 오늘 그럼 첫 아티스트는 히트곡이 짱짱한 히트곡이 있는데
1: 있는 팀이죠.
0: 네. 예, 소개해 주시죠.
1: 네, 첫 아티스트는 좀 여름에 어울리는 팀이죠. 실스 앤 크로프츠고요. 네. 뭐 실스 앤 크로프츠 하면 그냥 한 곡이 딱 떠오르잖아요.
0: 인트로부터 이게 지금 돌아가고 네, 있어요.
1: 벌써 돌아 자동으로 네. 서머 브리즈가 지금 여름이면 그냥 돌아가는데 이게 진짜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는 곡 중에 하나인데 예. 하지만 들어도 들으면 질립니다. 이것도 질려서 실스 앤 크로프츠의 You Are the Love라는 곡을 골라왔는데 그 실스 앤 크로프츠의 1978년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네. 이것도 나름 미국에서는 싱글 차트 한 18위까지 오르는 나름 대표곡이고 네. 이 팀의 이 듀오의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앨범들은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네. 소위 요즘 AOR 분위기에 네. 아주 좋은 곡들이 많은 앨범이 있어요. 그래서 요 후반기에 이 듀오의 곡들은 제가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그런 곡들이고요.
0: 서머 브리즈와 분위기는 어떻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1: 근데 서머 브리즈는 좀 더 포크락 느낌이면
0: 살짝 네. 우울한 그렇죠. 감도 살짝 네. 얹혀져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1: 근데 요 곡을 포함해서 후반기 네. 곡들은 조금 더 AOR 느낌이다.
0: 네. 밴드
1: 음악. 느낌도 좀 있고요. 예.
0: 이 곡은 어떻게 또 만나게 되셨어요?
1: 근데 뭐 저는 네. 뭐 다 들으니까 네. 듣다 보는데 어이 좋은데? 하고 이렇게
0: 기억해놨다가
1: 또 이게 신청을 하면 예. 아까 그 LP바 사장님의 예. 해맑은 표정을 제가 예. 목격한 곡 중에 하나죠. 정용 씨도 이 노래 안 해?
0: 뭐 좀 아시네.
1: 뭐 이런 느낌. 근데 이거 확실하진 않습니다. 다 해당되진 않으니까 그 이 곡을 신청했는데 LP바 예. 사장님이 그런 표정을 짓지 않았다고 예. 저를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0: 약간 비슷한 비유는 아닐지라도 네. 저 뮤지션들이 정말 재밌어하는 비유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
1: 뭐죠?
0: 기타나 악기점에 가가지고 기타리스트가 항상 기타를 잡으면서 테스트한답시고 치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그게 그것 중에 이제 유명한 곡 중에 Stairway to Heaven 같은 게 있잖아요.
1: 벌써 떠오르고 있어.
0: 거기에 이렇게 네. 표를 만들어놨어. 아예 악기점에서 No Stairway to Heaven.
1: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빅바에는 네. 이건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곡들 리스트도 있는 곳이 있어요.
0: 네. 그런데 가가지고 딱 정말 숨은 명곡 같은 거를 막 기타로 연주하면 네. 거기 사장님이
1: 해맑은 표정이
0: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뛰어나오죠. 네. 악수 한번 하자고 그럴 느낌이네요. 자 오늘 박정희 형의 월드팝 LP바 사장님에게 칭찬받을 신청곡 기획으로 첫 곡 Seals and Croft의 You're the Love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카페벨루주 아시안 페스티벌의 박정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박정용의 월드팝 오늘 테마 주제는 LP바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검증 완료한 그런 곡들로 준비해 주셨고요. 오늘이 첫 시간으로 첫 곡은 미국의 듀오 Seals and Crofts의 You're the Love 78년 음반 수록곡이고요. 이게 뭐 Summer Breeze로 유명하다고 해서 Summer Breeze란 제목을 지금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가 이 곡을 듣고 나니까 이 곡이 오히려 Summer Breeze라는 제목에 더 어울리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1: Summer Breeze는 묘하게 어두운 느낌이 있잖아요.
0: 예, 살짝 어두워요. 예.
1: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분명히 이 곡을 들으셔도 느끼셨겠지만 그 아무리 숨은 곡을 신청한다고 해도 분위기를 해치면 안 됩니다. 그 업장에.
0: 그 업장의 분위기. 다운시키면 안 되는 거죠?
1: 안 돼서 이 곡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뭐 약간 디스코 느낌도 살짝 나고 막 뭔가 이렇게 흥겹잖아요.
0: 그 군무가 막 떠오르는.
1: 그렇죠. 네.
0: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Seals and Crofts의 You're the Love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 지역에 메탈 틀어주는 카페는 아예 금지곡 지정해놨던데요. 네. 라고 김정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구나.
1: 아, 본조비를 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지정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0: 아, 왜 콕 찍어서 본조비를.
1: 아니, 그러니까 이제 메탈에 오리엔트된 이런 공간들은 좀 그런
0: 타 장르를 용납을 안 한다. 하드락이나 뭐 이런 정도.
1: 농담이었습니다.
0: 0890님께서 옛날에 홍대 앞 LP바에 자주 갔는데 좋아하는 곡 신청하면은 안 틀어주는 겁니다. 무시받는 것 같아 속상했는데 그 얘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그 사장님이 아메리카 좋아한다고 해서 아메리카 노래를 세 곡 써서 신청했더니 세상에 세 곡 다 틀어주는 거 있죠?
1: 이건 좀 과하긴 했는데 네. 이 0890님이 이해하셔야 될 게 어쨌든 방금 오셔서 신청하셨는데 아마도 한 2시간 전에
0: 들었어.
1: 그 곡을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면.
0: 누락된 거구나. 아메리카는 언제 틀어도 틀어주시는 거구나.
1: 아무도 신청을 안 하니까 그러겠죠.
0: 아, 아메리카는 좀 희귀곡에 포함.

0: 되겠죠?
1: 뭐 맵곡은 시스터 골든 헤어 같은 인기곡이 있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LP바에서 신청을 할 만한 곡은 아닌 것 같아요.
0: 그 박정영 씨는 어때요? 사장님으로서 그러면 신청곡을 만약에 벨로즈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1: 없습니다, 저는.
0: 아, 그걸 아예 안 하셨죠?
1: 네, 네. 이 고충을 알기 때문에. 네. 네.
0: 초반에도 아예 안 했어요?
1: 안 했습니다, 네.
0: 현명하시구나. 네. 자, 오늘 LP파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볼륨 1 첫 시간인데요. Seals and Crofts, Yoda with Love에 이어서 두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1: 아, 이 두 번째 곡은 제가 제일 아끼는 곡 중에 하나고요.
0: 예.
1: 빌리 조엘의 예. 제임스라는 곡이고요.
0: 생소합니다.
1: 네, 아주 오. 명곡이고 제가 아주 네. 빌리 조엘의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네. 곡입니다. 그러니까 빌리 조엘 하면 일단 뭐 쫙 떠오르잖아요. 네. 뭐 피아노맨, Just the Way You Are, 뭐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일단 이렇게 한 세 개, 네 개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음악이 나오는데 질리죠. 예. 아무래도 너무 많이 들으면. 근데 요 20곡 중에 하나고 이것도 네. 1976년에 발표된 4집 턴스타일스에 수록된 곡이고요. 그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바로 다음 곡으로 수록된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이 좀 가사가 의미가 있는 게 제임스가 이제 가상의 화자예요. 그래서 이제 빌리 조엘이 근데 저도 검색을 좀 해봤는데
0: 네.
1: 같이 음악을 했었던 친구를 상정을 했대요. 제임스라는 친구. 아,
0: 그 친구에게. 네. 빌리 조엘이 이제
1: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0: 아, 대화를
1: 제임스가
0: 거는
1: 네. 나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아주 성실한 가장의 역할을 잘 사는 친구래요. 근데 네. 제임스한테 Do you like your life? 그러니까 너 지금 네 삶이 마음에 드냐고 자꾸 사실 이런 질문 귀찮은 건데 네. 잘 사는 친구한테 네. 자꾸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네. 이 곡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이제 그거죠. Do what's good for you or you are not good for anybody. 네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해.
0: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
1: 그렇지 않으면 너 결국 누구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완곡하게 이렇게 조언과 어떤 충언을 하는 친구에게 그러니까 과거에 같이 좋은 일을 그 음악을 같이 했었던 친구에게 그런 가사를 담은 노래인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거 좀 뭐 불필요한 오바. 오바라고 네, 생각을 오바. 하는데 어쨌든 저 좀 젊은 시절에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이 네. 가사랑 이렇게 검색해가면서 네. 봤는데 오 너무 노래랑 찡하게 와닿는 어떤 노래의 힘이 있어요.
0: 혹시 그런 친구가 있으셨나요, 정영 씨에게도?
1: 아 그런 친구는 네. 저는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0: 아. 혹시 네. 제임스는 JP 모간의 혹시 부사장급으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고 빌리 조엘도 뭐 히트곡 송라이터로
1: 아 그러니까
0: 월드스타가 되어 있었으면 뭐 사실
1: 뭐 자기 네. 삶을 선택하는 네. 건데 근데 뭐 또 둘만이 아는 뭔가가 있겠죠.
0: 아, 그러네. 네. 네.
1: 그거는 뭐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가사를 좀 이게 눈여겨서 좀 기억하면서 들으면
0: 네.
1: 그렇지 않더라도 굉장히 멜로디가 좋은 네. 곡이에요.
0: 워낙 히트곡이 출중하고 많은 아티스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빌리 조엘.
1: 네.
0: 그런데도 이렇게 누락된 나름 외면된 곡이 당연히 있구나 네. 생각이 드네요.
1: 제가 아주 사랑하는 곡이에요.
0: 예. 빌리 조엘의 제임스 들어보죠.

0: 카페 벨로주 아시안팝 페스티벌 대표 박지영 용의 월드팝. LP파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볼륨 1입니다. 참고가 잘 되신다니 좋네요. 7108님께서 빌리 조엘 제임스 듣자마자 듣네요. 이거 엄지척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뭐 늘 피아노맨이니까 피아노로 익숙한데 또 일렉트릭 피아노 반주에 또 색소폰 솔로에 이렇게 또 단출한 편곡으로도 좋은 곡이 있었네요. 제임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수미님도 처음부터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반응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1: 세 번째는 밥 딜런이고요.
0: 네.
1: 밥 딜런은 LP파에서 어쨌든 많이 들려지는 곡 그래요? 그 아티스트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0: 뭐 Knocking on Heaven's Door 네, 이런 거나
1: Knocking on Heaven's Door, 네. One More Cup of Coffee 아. 절대 밥 딜런이 라이브에서 안 하는
0: 그런 거
1: 그런 곡들을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사랑하기도 하고 뭐 그거 아니더라도 뭐 Blowing in the Wind나 뭐 1960년대 워낙 히트했던 네. 그리고 LP파 사장님들이 연배가 있다 보니 밥 딜런은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면 또 역시 뻔한 음악을 계속 듣게 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아무리 좋은 소리도 네. 자꾸 들으면 잔소리.
0: 혹시 저런 것도 틀어줄려나? Make You Feel My Love 이런 거?
1: 그것도 요즘에 네.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곡이죠. 아. 왜냐하면 아델이 이제 그거를 리메이크하는 바람에 네.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네. 오늘 소개할 곡은 좀 1978년도 앨범이에요. 스트리트 리갈이라는 앨범인데
0: 네.
1: 밥 딜런의 약간 최악의 시기가 70년대 말에서 80년대라고 네. 사실 전 최악의 시기라는 거에 동의는 못하는데 네. 저는 그 시절 음반을 꽤 좋아하는 편인데
0: 최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창작적으로 약간 암흑기였다 뭐 이런 거예요?
1: 뭐 음악적 평가가 굉장히 떨어졌죠.
0: 아.
1: 왜냐하면 그리고 말씀하셨던 뭐 Make You Feel Your Love 같이 후반기에 굉장히 또 높이 평가를 받다가
0: 그쵸,
1: 70년대 말과 80년대는 소위 말해서
0: 암흑기로
1: 불리운데 근데 굉장히 앨범마다 아주 독특하고 좋은 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이 Baby Stop Crying이라는 곡인데요.
0: 네.
1: 이게 약간 좀 평소 밥 딜런 노래랑은 막 달라요. 막 색소폰이나 키보드도 들어가고 막 여성 백업 보컬도 막 나오고요.
0: 네.
1: 나름 대중적인 느낌이 있고 실제로 영국에서는 한 14

0: 3위까지 올라가는 꽤 히트를 했대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곡인데
1: 아무도 틀지도 않았을 것
0: 틀지도
1: 같은데
0: 않았습니다.
1: 라디오 근데 같은 FM에서
0: 이 곡은 네. 제가 안 그래도 이번 기획을 준비하면서 신촌에 있는 이제 우드스탁이라는 LP바 사장님이랑 친한데
1: 아직도 영업 중인가요?
0: 영업 거기? 중입니다. 아, 네, 사장님이랑 네. 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네. 의견을 나눈 이제 기획 네.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1: Baby Stop Crying이라는 네, 곡으로 Stop Crying. 그 이 매니아들은 소위 이런 곡들을 듣다가 이렇게 발견하는 거겠죠?
0: 그렇죠. 듣다가 네. 나한테 딱 맞고 네. 그리고 LP바 사장님 같은 경우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한번 틀어봤는데 네. 사람들의 반응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뭐지 하는데 막 손 이렇게 손 막 올리면서 좋다고 막 하니까
1: 그러는구나. 네. 반응을 보기 위해서 새로운 곡도 이렇게 조금씩 틀죠. 틀어보시는군요.
0: 그러면 자기만의 이제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네.
1: 그중 한 곡이 밥 딜런의 네. 70년대
0: 78년 앨범
1: 78년 네. 후반 예 암흑기를 이제 빠져나오는 아무튼 Baby Stop Crying 밥 딜런입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카페벨로즈 아시안팝 페스티벌 대표 박정용의 월드팝 LP파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볼륨 1. 방금 들으신 곡은 밥 딜런의 78년도 스트리트 리걸 음반 수록곡 베이비 스탑 크라잉이었습니다. 뭐 오르간하고
1: 네.
0: 색소폰 이걸로 말다 끝난 것
1: 그리고
0: 같은데요. 네.
1: LP바에서 나오면 너무 어울릴 것
0: 네.
1: 같은 그런 음악이죠.
0: 다들 너무나 좋아할 것 같은.
1: 음량을 딱 높여서 들으면, 네. 끝입니다.
0: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은 아니네요.
1: 네
0: 네.
1: 번째.
0: 네, 네 번째 곡 만나볼까요?
1: 네. 그 비공식 조사인데요. 결과 LP바 사장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청곡은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비공식 조사 결과가 있는데
0: 음악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신청곡으로
1: 네, 신청곡,
0: 들어오는 걸 싫어한다.
1: 네, 그렇죠. 이해는 됩니다. 이게
0: 네.
1: 이제 어쨌든 그 대기업 부장님이 이제
0: 네.
1: 신입사원 딱 음악 좀 좋아하니 하면서 이제 LP바에 데리고 가서 이 음악 들어봤니 하면서 신청할 때 어떤 전형적인 네.
0: 아는 채 하실 때
1: 근데 그런 곡인데 예. 이 곡을 정말 좀 주의 깊게 집중해서 감상하면요 정말 좋은 곡이고 연주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좋고요
0: 네.
1: 특히 오늘 소개할 그 Love Will Keep Us Alive라는 곡이 그 이글스가 한 14년 동안 해체되었다가 재결합하면서 발매한 Hell Priest Over라는
0: 94년도
1: 네.
0: 예.
1: 이게 라이브 앨범을 알고 있는데 실제 라이브 앨범이긴 한데요.
0: 예.
1: 여기에 MTV 이제서 공연했던 라이브 호텔 캘리포니아 버전이
0: 네.
1: 너무 유명해서
0: 아, 그러니까요.
1: 정말 이게 신청이 많이 되는데
0: 네.
1: 사실 이 앨범에 그 신곡 한 네 곡이 들어 있습니다.
0: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Love Will
1: 네.
0: Keep Us Alive.
1: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발라드고요. 그래서 이 앨범은 어떤 LP바에도 없을 수가 없다.
0: 이건 무조건 있다.
1: 무조건 있다. 호텔 캘리포니아의 라이브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곡을 딱 신청하시면
0: 네.
1: 앞서 얘기한 그 LP바 사장님이 자식 이런 곡을 알고 있었어? 라고 하실 수 있다.
0: 혹시 호텔 캘리포니아 신청 때문에 이것도 그 상대적으로 미움받는 건 아니에요?
1: 아, 그렇진 네. 않을 겁니다.
0: 그렇진 않죠.
1: 네. 왜냐하면 그냥 좋아요. 이글스의 목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아닐 텐데
0: 아.
1: 이 곡이 도넬리가 아니라 티모시 스미트가 좀 특별하게 리드 보컬을
0: 베이스 연주자.
1: 합니다. 베이스 연주자.
0: 네.
1: 네.
0: 그 DVD 실황도 꽤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1: 아, 이건 뭐 너무 유명한 라이브죠.
0: 전 이 사람한테 눈이 간 건 이때 처음이었어요.
1: 아,
0: 이 베이스 연주자가
1: 관심이 없다가
0: 이렇게 생겼구나를 처음 알아왔는데
1: 네.
0: 그만큼 이 간단한 이 예쁜 곡이 참 신곡으로 굉장한 사랑을 받았죠. 예. 아무튼 듣고 오죠. 이글스의 Love Will Keep Us Alive.

0: 1994년 재결성 음반으로 전설이 된 Hell Freezes Over 음반 수록곡 이글스의 Love Will Keep Us Alive였습니다. 베이시스트 티모시티 스미스의 네. 노래로 듣고 왔고요. 이제 오늘 카페벨로주 아시안파 페스티벌의 박정현 대표가 LP바 사장님께 칭찬받는 곡이라고 하신 마지막 곡 만나보죠.
1: 네, 설명이 좀 길어서 네. 시간이 얼마 없네요. 네. 마지막은 존 덴버의 네. This Old Guitar라는 저의 애청곡이기도 하고요. 이 예. 곡을 좀 신청해 봤는데 사장님께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던 곡인데 존 덴버가 뭐 Take Me Home, Country Road, Sunshine on My Shoulder, Rocky Mountain High 같이 71년, 72년에 엄청 큰 성공을 거뒀거든요. 그리고 이제 74년에 Back Home Again이라는 뭐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도 오른 이 앨범에 Any's Song이라는 또 큰 히트곡이 담겨 있는데 이 앨범에 마지막 곡으로 This Old Guitar라는 곡이 수록돼 있고요. 이게 네. 제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오랜 세월 동안 막 수십 년 동안 함께했던 기타를에게 아. 바치는 노래예요.
0: 자기 악기? 네,
1: 나의 악기에게.
0: 자기 손악기? 네, 분신과 네, 같은? 네,
1: 그 분신과 같은 악기에게 자신의 음악 인생과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노래하는 그런 좀 뭉클한 노래인데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딱 들어보면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곡이에요.
0: 뭉클해지는 네. 효과가 있겠네요. 근데 이런 것이 처음은 좀 다운어 아니에요?
1: 아, 그러니까, 근데 예. 이게 이제 밸런스가 있으니까 아. 좀 이런 것도 했다가 신나는 예. 것도 했다가
0: 적절한 타이밍을 봐야겠군요. 네. 2탄도 기대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반응이 좋아서 네. 잘 들었습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여러분은 싫다는 말 잘 하시나요? 바쁜 시간에 일을 넘기는 동료부터 내키지 않는 메뉴로 점심을 먹자는 상사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종종 받는데요.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알겠다고 할 때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날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지만 사실은 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게 더 안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는 늘 내가 마지못해 부탁을 들어줬단 걸 모르고 나는 매번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대가 미워지죠. 이런 마음이 쌓이면 언젠가 눈에 보이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거절하는 이유를 잘 얘기하면 상대도 충분히 받아들일 거예요. 거절을 잘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길이란 걸 잊지 마세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한국의 옛집에는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3: Traditional Korean homes had a space called 사랑방.
2: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 차 한 잔을 마시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꽃피우던 곳이죠.
3: The 사랑방 was where guests or neighbors gathered to chat and relax.
2: 오늘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에는 어떤 이야기가 찾아왔을까요?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3: Welcome to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Come on in and make yourselves at home.
4: Welcome, I'm Camden, the host of this 사랑방.
5: This is Micaiah, the co-host, and...
6: Nice to meet you all! I'm today's guest, 이상호!
7: Yeah! Shout out, 이상호!

0: 둘, 셋, we go on and on!
1: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 DJ 마카야.
0: DJ 캠든입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카니발, 그땐 그랬지 듣고 왔고요. 오늘의 주인공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1: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편안한 웃음을 안겨주는 개그맨이자 남다른 아이디어로 땡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이상훈님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1: Yeah, oh my gosh, it's him bro.
0: 네, 오늘의 손님 이상훈님은요, 재치있는 입담과 독보적인 캐릭터로 오랜 시간 동안 대중들에게 웃음을 선물해온 16년차 개그맨인데요.
1: 와우.
0: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재치있는 웃음을, 콘텐츠 속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적인 도전을 이어가는 다재다능한 크리에이터입니다.
1: 야, 저희의 소개 멘트 혹시 마음에 드시나요?
2: 100점 만점에 120점 드리겠습니다.
1: 야, 120.
2: 아, 너무 좋았어요.
1: 혹시 뭐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싶은 부분 있으신가요?
2: 예, 뭐 오랜 시간 동안 대중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왔다고 했는데, 네, 예, 쉰지가 좀 돼가지고.
1: 아닙니다.
2: 16년까지는 아니고. 예, 예.
1: 아직도 저희에게 웃음을 선물해 주고 네. 계시죠.
2: 아유,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2: 목소리라도 좋아야죠.
1: 아, 재밌으시네요.
0: 이제 이렇게 가까이 들으니까 네. 훨씬 더 좋으세요.
2: 그러니까 원래 제가 네. 이쪽 EBS 쪽에서 네. 4년 동안 제가 그 왕초보 영어 MC를 했었어요. 그리고 약간 그 DJ 자리를 좀 노렸었는데 네. 예, 수뇌부에서는 뭐 목소리만 좋아서 그런지 네, 잘 안 됐어요. 네.
1: 아, 아쉽군요.
2: 혹시나 듣고 계시다면 네, 사장님 예, 듣고 계시나요? 예.
1: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2: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또 경북 영주가 고향이라고 들었는데.
2: 아, 맞아요, 맞아요.
1: 아니, 학생회장 노리고 또 경기 1등 출신이었던 고등학생이었다고 들었는데.
2: 아니요, 요거는 뭐 조금 기사가 잘못 나간 것 같고. 정교회장은 맞았어요. 정교회장은 맞는데 정교 1등은 한 적이 없고요.
1: 네.
2: 제가 이게 예전에 그 1대100이라는 그 K사 거기서 제가 1등을 했는데
1: 네.
2: 왜 1등을 했나요? 그랬고 뭐 학교 다닐 때 정교회장이었다는데 이게 섞여서
1: 아~
2: 공부까지 1등했다라고 이렇게 잘못 기사가 난 것 같아요.
1: 네. 아, 그러면 정교 그래도 상위층이었나요?
2: 아니요, 상위층은 아니었고 이제 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뭐 중간 정도 했다고
1: 중간
2: 봐야죠.
1: 정도?
2: 네, 중간. 네. 그래도 학생회장을 공부를 그 성적이 안 되면 할 수는 없어요. 지원 자체는 안 돼요.
1: 아, 진짜요? 예, 예.
2: 뭐 봉사 점수랑 성적이 기본은 조금 돼야 되긴 하는데. 네네.
1: 학생회장이 학생들이 뽑는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뭐,
2: 선생님 뽑으면 안 되고 학생회장이니까.
1: 아, 학생들이 뽑았어요.
2: 네, 학생들이 뽑았어요.
0: 그럼 되게 인기가 많으셨겠네요.
2: 왜냐하면 네. 그때도 제가 개그 동아리를 하고 있었어요.
1: 아, 네,
2: 워낙
1: 진짜요?
2: 그런 걸 좋아해서.
1: 네. 진짜요?
2: 공부를 잘하거나 뭐 모범생이어서 학생회장이 된 건 아니고 웃겨서.
1: 야, 모두의 네. 친구.
2: 예, 재밌으니까.
1: 아, 확실히 예. 학생들 사이에선 그게 최고죠.
2: 맞아요. 친구들 웃기는 걸 제일 좋아했었어요.
1: 또 이게 물리치료사로 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개그맨을 꿈을 꾸게 됐다 했는데.
2: 아, 맞아요.
1: 진짜요?
2: 원래는 개그맨이 꿈이었는데
1: 네.
2: 뭐 대학교 그 연영과도 다 떨어지고 개그맨 시험도 다 떨어지면서
1: 네.
2: 제가 이제 그래도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1: 그쵸.
2: 그래서 이제 진학을 물리치료학과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나름 이제 취업이 잘 된다.
1: 그쵸.
2: 전문직이다라는 뭐 주변의 권유로 해가지고
1: 네.
2: 사실 이제 개그맨 시험을 계속 봤는데 떨어지니까 아 이번에도 떨어지면 이제 물리치료사를 해야지 했는데 이제 그때도 떨어져가지고
1: 아이고.
2: 병원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1: 네.
2: 다시 이제 아 그 개그맨의 꿈을 펼치고자
1: 다시.
2: 직장을
1: 아.
2: 그만두고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저는 개그맨 30살이 됐어요.
1: 아, 진짜요?
2: 진짜요? 굉장히 늦게 된 편이죠.
1: 아, 근데 이게 사실 물리치료사가
2: 네.
1: 사실 되게 좋은 직업이잖아요.
2: 아, 너무 좋죠. 예.
1: 근데 거기서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에 혹시 반대 같은 건 있었는지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2: 사실 이제 주변에 저를 아는 친구들은 많이 응원해줬어요.
1: 네.
2: 너는 이제 병원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1: 네, 웃길 사람이다.
2: 네, 웃기니까 방송국으로 가야 된다라도 좀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푸시를 해줬고
1: 네.
2: 저희 아무래도 부모님은 아무래도

0: 그 힘든 직업이잖아요.
1: 그쵸.
0: 방송하는 것 자체가 아이돌도 그렇고 개그맨도 그렇고 그래서 쉽지 않다. 너 같은 사람이 전국에 수십만 명 있을 텐데 너가 되겠냐 그러면서 반대를 좀 많이 하셨었고
1: 네.
0: 특히나 어머니는 이제 제가 직장을 그만뒀을 때 병원을 그만뒀을 때는 개그맨 시험 붙을 때까지 그 경북 영주 저희 고향에 내려오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1: 아 진짜요?
0: 그 정도로 예 독하게 마음 먹고 해라 뭐 이런 뜻이었겠죠.
1: 그래도 그 마음을 먹은 덕분에
0: 예.
1: 또 들어가시고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개그맨 시험만 한 8번 봤어요. 그래서 KBS만 5번 만에 붙었고 그래서 이제 뭐 금이 환향까지는 아니고
1: 네.
0: 네 이제 합격하고 이제 조금 어깨를 펴고 이제 고향에 내려갔죠.
1: 와.
0: 네네.
1: 또 이제 개그맨 이상훈님은 이제 결국 2011년 KBS 네. 26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하셨잖아요.
0: 맞아요.
1: 30살에 아까 개그맨 꿈을 이루셨다고 했는데 합격 연락 받고 제일 처음 뭐 하셨나요?
0: 술 마셨죠. 그건 예. 아, 너무 그때 당시만 행복해서. 해도 예. 기쁨의 축하주를 또
2: 파티.
0: 너무 웃긴 게 네. 2011년 데뷔를 했잖아요. 근데 10년에도
1: 네.
0: 개그맨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좀 잘 봤어요.
1: 오,
0: 그 주변에서 네. 이제 그런 뭐 합격자 그런 비밀 서류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다른 이제 개그맨 선배들 이렇게 보고 너 그 등산에 들었다더라. 너
1: 오.
0: 합격했다 그래서 김치국을 마시고 2010년에도 축하주를 마셨는데
1: 아, 진짜요?
0: 결과를 딱 열어보니까 떨어졌더라고요. 네, 근데 뭐 포기하지 않고 1년 더 해서 됐어요.
1: 네. 오, 근데 진짜 진심이셨네요. 개그맨.
0: 그렇죠. 그때는 너무 사람들 웃기는 걸 좋아했고 특히나 그 개그 콘서트라는 무대를 너무 동경해 와서 인생 목표가 그 개그 콘서트 1회 출연이었어요. 1회.
1: 와.
0: 예. 근데 뭐 진짜 감사하게도 8년 넘게 열심히
1: 8년?
0: 네, 했었죠.
1: 예. 와, 그러면 38살까지 개그 콘서트에.
0: 그렇죠. 거의 그때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좀 쉬다가 또 그 프로그램도 없어지고 다시 생겨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또 한 1년 정도 또 다시 그 개그 콘서트에 이제 합류해서 또 오랜만에 후배들이랑 네, 같이 또 코너 했었고요. 지금은 또 조금 쉬고 있어요.
1: 그때 당시에 도와준 선배 개그맨이 혹시 있으신가요?
0: 그때요.
1: 네.
0: 아니 사실은 뭐 도와줬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이제 정보들을 한 번씩 주잖아요.
1: 네.
0: 뭐 아니 이게 뭐 경쟁률이 사실은 뭐 말도 안 돼요. 막 500대 1, 1000대 1이에요. 근데 이거를
1: 네,
0: 이거를 뚫으려면은 이제 시험만 제대로 잘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운도 좀 따라야 되는데 보통
1: 네.
0: 이제 그 당시에 K본부에서는 그런 이제 지망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지망생 프로그램에 해서 네가 얼만큼 잘하는지를 보여줘야 그래도 좀 뭐 가산점 있지 않겠니라고 도와주고 그렇게 매 말해준 사람이 이제 개그맨 박성광 씨.
1: 아.
0: 박성광 씨가 제가 그때 대학로에서 이제 연극할 때
1: 네.
0: 저희 이제 그 선배로 있었거든요.
1: 아.
0: 그래서 저한테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줘서 그래서 좀 미리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나가서 그 당시에 그 개그맨 지망생 프로그램에서 예 나름 이제 열심히 했고 저는 이제 그 뭐 멤버가 없었거든요.
1: 네.
0: 혼자 이제 개그를 해야 되는데 뭐 누구랑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혼자 그런 슬랩스틱이나 혼자 그 요즘 많이 하는 스탠딩 코미디를 준비해가서
1: 네.
0: 혼자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1: 보통은 예. 다 그룹으로
0: 보통 거의 팀으로 하죠.
1: 진짜요?
0: 그래서 유일하게 혼자 제가 아마 네. 개그를 했었고 뭐 자랑 같아서 좀 얘기하자면 너무 옛날 얘기인데 혼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9승을
1: 와우. 네,
0: 승리를 9번을 해서
1: 진짜요?
0: 예, 그래서 될 줄 알았는데 2010년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됐다. 예.
1: 아 그래도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었겠네요 그때.
0: 그래서
1: 잘한 게.
0: 그 당시에 뭐 방송을 하시는 PD 작가님들은 그래도 제가 이제 지망생이지만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건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약간의 메리트는 있었던 것 같은데
1: 네.
0: 그래도 떨어지는 거 보면 네, 시험을 잘 보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2: 약간 아이디어 짜는 것부터 이제 무대까지 힘든 일도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0: 네.
2: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으셨나요?
0: 아니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2: 한 번도 없어요.
0: 네, 한 번도 없었던 게 아 그때 이제 제가 물리치료사 하면서 한 2년 넘게 이제 돈을 벌면서
1: 네.
0: 돈을 조금 저축을 해놨잖아요.
1: 네.
0: 이제 생활비를 이제 쪼개죠. 네, 이렇게 쪼개서 이 정도면은 내가 한 1년 정도는 조금 먹을 거 못 먹고
1: 네.
0: 입을 거 못 입고 1년은 버틸 수 있겠다 해서 사실은 그때는 이제 뭐 따로 수익이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 지망생이
1: 네.
0: 그런 생활 자체가.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목숨 걸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내가 진짜 승부를 봐야 된다.
1: 네.
0: 네. 만약에 이제 진짜 돈 떨어지고 아 이거 도저히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면은 뭐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1: 네.
0: 그때는 뭐 아마

0: 친구들도 그랬겠지만은 네. 저에 대한 자신감은 있었어요. 아.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1: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근데 진짜 이 마음 덕분에 또 2015년 KBS 연예대상 야. 코미디 부문 남자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때 마음은 혹시 어떠셨나요?
0: 우수상 받고는 최우수상이 아니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 농담이고 네. 네, 벌써 이것도 10년 넘은 얘기인데
2: 그러네요. 네.
0: 아, 그때는 뭐 진짜 너무 열심히 달려온 그 제 인생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네. 자랑스러운 네, 제 커리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전시해 두셨나요 이 상?
0: 상이요? 아니요. 어디.
1: 어딘가 있나요?
0: 좀 많으면 그래도 이렇게 뭐 장이라도 하나 짤 텐데 많지 않아요 상이. 작년에 이제 제가 개콘 복귀하면서 최우수 아이디어 상을 저희 팀으로 받았었거든요. 채플릭스 팀으로. 네. 그래서 예, 뭐 조금만 더 상이 한 서너 개만 더 모이면 그때 장 짤라고요. 예.
1: 아, 너무 좋죠. 아이, 서너 개만 주십시오 더. 네. 아,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땡튜브에서 꾸준히 운영해온 이상훈 TV가 빠르게 성장하며 어느덧 구독자 6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0: 와우. 네.
1: 와우. 와우, make some noise. Yeah. 네.
0: 피디님 빵빠레가 조금 늦었어요. 예.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틀까 말까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네.
1: 아 근데 저도 사실 시청자고 구독자인데. 어우,
0: 진짜 너무 고마워요.
1: 아 진짜 피규어, 프라모델, 자동차 등등 키덜트 취미로 인기가 많습니다. 아 진짜 엄청난 인기를 이끌고 있는데 취미로 컨텐츠를 만드는 건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0: 아니 이게 좀 결혼이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어차피 장난감 제가 사서 제가 번 돈으로 사니까.
1: 그렇죠.
0: 크게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쓴다는 생각을 사실 안 했거든요.
1: 네.
0: 근데 막상 결혼을 딱 앞두고 보니까 아니 이게 이제 공동 가게가 되잖아요.
1: 그렇죠.
0: 제가 번 돈 제가 마음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 와이프랑 좀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정리할까도 생각했거든요.
1: 아예
0: 너무 좋아하지만
1: 취미를.
0: 네. 근데 와이프가 아 오빠가 좋아하는 건데 네. 결혼 때문에 그 취미를 그만두는 거 아닌 것 같고 뭐 가게에 부담 안 되는 선에서는 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에 부담은 분명히 될 텐데 이게. 고가거든요. 한두 푼 하는 게 아닌데
1: 그쵸, 그쵸.
0: 아, 어떻게 이거를 할까다가 아 요즘에 그 당시 이제 너튜브가 조금 이제 막 연예인들이 많이 하진 않았는데
1: 조금씩
0: 할 때였어요. 네. 완전 초창기였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아 이거를 좀 너튜브에서 한번 해가지고 잘 되면 또 그 거기에 나온 그쵸. 수익으로 또 장난감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와이프 눈치를 안 보기 위해서 당당하게 취미를 즐기기 위해서. 너튜브를 시작했는데 그게 초반에 이렇게 막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될지 몰랐어요.
1: 네.
0: 왜냐하면은 사실 서브컬처고 매니악하기 때문에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생각보다 남성 팬들의 이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그래서 지금 벌써 8년째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진짜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우님도 네. 그 와이프분 생각하면서 접으려고 하신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실 거란 말이죠.
0: 맞아요.
1: 약간, 근데 그 접었던 분들이 안 접었으면 또 이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본다고 생각해요, 저는.
0: 그렇죠. 이 꼴라면 안 되고요. 아니, 막디도 모아요?
1: 저도 개인적으로 모으긴 합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이거를 근데 이제 집에서 조금씩 취미로 하기에는 사실 너무 좋은 취미예요.
1: 네.
0: 뭔가 내가 열심히 또 살고 열심히 돈을 맞아요, 벌어야겠다는 동기유발도 되고 또 보면 좀 뿌듯하고
1: 맞아요.
0: 돈 없을 땐 또 팔면 되고
1: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어떻게 보면 그냥 emergency money가 될 수
0: 있는
1: 거죠.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금이나 은 정도는 아니지만
1: 그렇죠.
0: 그 나름의 시세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또 정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이나 특히나 유부남들이 제 컨텐츠를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저 정도까지는 못 모으지만 아 저 형이 그래도 아 뭔가 아 저렇게까지 모아주면서 나를 이제 대리만족 시켜주고
1: 예. 맞아요. 예. 대리만족이 사실 땡튜브의 좀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먹방이나
0: 맞아요, 맞아요.
1: 피규어, 뭐 약간 쇼핑 이런 게 되게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0: 그래서 결국은 제가 토이뮤지엄까지 열게 됐어요. 지금 인천에 이제 뭐 어떻게 홍보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이제 제가 이제 모아놓은 친구들을 가지고
1: 네.
0: 지금 오픈을 해가지고
1: 네.
0: 벌써 이전에서 한 10개월 정도 네, 작년 12월에 오픈했으니까
1: 와.
2: 2025년 12월 예, 네.
0: 절찬리 성업 중입니다.
1: 야, 근데 엄청 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
0: 일단은 개수로 따졌을 때는 한 6천 점 좀 넘는 것 같아요.
1: 와 6천 개 진짜 말이 안 되는.
0: 이게 평수가 넓으면 더 많이 갈 텐데 그 200평 정도 규모인데요. 그 200평에다가 진짜 꽉꽉 채워놔가지고
1: 네.
0: 조금 이제 무서울 정도로 채워놔서 저도 지금

0: 야, 이거를 뭐 어디 좀 확장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뭘 좀 팔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섹션별로 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들도 뭐 시대별로 좀 나눠놨고. 네. 뭐 좋아하는 영화들도 이제 이렇게 주제별로 좀 모아놔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대부분 다 재밌게 보고 가세요. 아,
1: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0: 망할 때까지요. 네, 일단은 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있을 거예요.
1: 건물주가 나가라고. 네. 아, 그러면 또 그 힘들겠네요. 이사할 게 너무 많으니까.
0: 맞아요. 게. 실제로 오픈해서 조금 이제 그쪽 사정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나오게 되면서 저도 이제 이사를 한 두 번 했는데 아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자동 다이어트가 돼요. 진짜 이사 한 번 하면 7kg씩 빠져요. 7kg.
1: 7kg요? 네.
0: 지금 다시 확 붙은 상태인데 와 그때는 제 막 여동생이랑 막 주변 사람들이 보고 울었어요. 아이고 너무 불쌍하다고. 네.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2: 혹시 네. 저희랑 닮은 피규어 있나요? 저 캠디랑 막디랑 닮은 피규어 사실 있다면서
1: 개인적으로 저는 닮은 인물이나 뭐가 많이 없다고 듣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뭔지 알죠? 네. 저랑 닮은 게 많이 없어요. 네, 네. 근데 캠디도 사실 스페셜한 얼굴이거든요.
0: 아 스페셜해요. 둘 다 사실은 너무 미남이고 사실 비율로 봤을 때는 요즘에 제 10등신 피규어들 많거든요. 특히 뭐 주술회전 애들 있어요.
1: 아 맞아요.
0: 주술회전 피규어들이 막 10등신으로 나와요.
1: 그렇죠.
0: 근데 진짜 그 뭐 고조라는 친구도 조금 네.
1: 최근에. 아, 또 우리 캠디가 네. 그 탈색을 하고 저희가 컴백을 했을 때 탈색을 했거든요.
0: 그쵸?
1: 그때 심지어 제스처를 이 손가락을 제스처로 해서 그때 한번 팬들이 계속 고조라고 불렀거든요.
0: 그쵸? 노래 갓 할 때.
1: 오, 맞아요, 맞아요. 아,
0: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다 알죠. 그래서 아니 탈색이 그게 딱 떠올랐어요. 네, 근데 맞아요. 오, 맞아요, 제가 맞아요. 약간 이런 센스가 있죠.
1: 오, 역시. 아 네. 이게
0: 고조 느낌이 조금 있고
1: 저는 개인적으로 최우소 좋아합니다.
0: 오,
1: 최우소 그래. 좀 좋아하고
0: 멋있죠, 멋있죠. 좋아요.
1: 아 근데 이게 주수 형 진짜 피규어랑 닮았다고 하는 게 아주 큰
2: 진짜. I know.
1: 왜냐면 피규어 중에서 제일 잘생긴 맞아요. 친구들을 모아놓은
0: 비율이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다리 길이가 와.
1: 귀여운 것도 많은데 진짜 멋있는 게 진짜 많은 피규어들인 것 같아요.
0: 네. 실제로 와서 한번 구경하세요.
1: 네. 네. 주술회전도 많으신가요?
0: 주술회전 피규어도 네 그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어요. 나온 애들은.
2: 그리고 아까 짱구. 있다고.
0: 짱구가 일단은 못세도 200채 이상 있어요. 네, 200개 이상
1: 상상이 안 돼요.
0: 뭐 맹구랑 철수랑 영희랑 다 예, 엄마 아빠 다 있어요.
2: 훈이도 있어요?
0: 훈이도 있고
1: 네. 이야 짱구 제일 좋아하잖아요.
2: 진짜 제가 좋아하거든요. 극장판 나오면 챙겨보는데
0: 어머어머
1: 진짜 아니 막 극장판 막 나올 예정 막 이렇게 뜨잖아요. 네. 그럼 저희 멤버들한테 막 야 진짜 짱구 극장판 나온대. 근데 저희 맏형이거든요. 근데 되게 귀여워요.
0: 아 너무 좋죠. 사실 짱구는 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가
2: 맞아요.
0: 많죠.
2: 되게 괜찮은 네. 너무 좋은 컨텐츠.
0: 이제 옛날에나 이제 뭐 어린 친구들이 만화를 봤던 맞아요, 세대는 맞아요. 이미 넘어서서
1: 그쵸?
0: 지금은 저 같은 이제 내일 모레 50인 사람도 극장판 뭐 이런 거 보러 다니거든요. 예, 예, 저는 N차 관람해요.
1: 아, 예, 진짜
0: 체인땡맨 이런 거.
1: 예, 예. 아 좋다. 이런 얘기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0: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랑 맞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제가 너무 장난감 얘기만 해가지고.
1: 괜찮습니다. 여기는 네. 약간 그냥 맞춰 가는 거죠 뭐.
0: 아, 그래요?
1: 네, 맞춰 가는 겁니다.
0: 아, 예, 사랑방 좋네요.
1: 근데 이게 또 아이돌 가수들과도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세븐틴 승관님의 개인기 스승이기도 하고. 그리고 광다니엘님과 집에서 식사하는 사이. 야.
0: 네네. 뭐 사실 이제 세븐틴은 데뷔 전에 제가 뭐 그 예능 스승이라고 해서 사실 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네. 그 소속사 가서 네. 이렇게 뭐 가르쳐 주고 막 그랬었어요.
1: 아, 그래서 개그 레슨이 있었군요.
0: 네. 근데 뭐 저도 예능을 안 해본 사람인데 거기서 예능 스승이라서 아 예능은 못 가르쳐 주고 개그 정도는 내가 이제 뭐 가르쳐 줄 수 있다 해서 저희의 이제 공식이랑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습길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 조금 설명을 해줬는데 그건 몇 번 안 갔었는데 이 친구들은 아직도 그래도 저를 너무 이렇게 잊지 않고 네. 얘기를 해줘서 샤라웃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진짜 인성 자체가 너무 좋은 친구들이고 승관이 도겸이 호시 이런 친구들은 지금도 특히나 막 예, 호시나 도겸이 승관이 다 제 생일에 막 선물도 보내줘.
1: 와 진짜요?
0: 네, 이거 몇 년은 조금 뜸했는데 한 3년 전까지는 선물도. 예. 네, 아무튼 근데 진짜로 너무 감사한 친구들이고 사실 제가 그렇게 뭐 해준 게 없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데뷔 전에 인연을 맺었던
2: 너무
0: 형이어서
2: 크죠. 너무 크죠.
0: 조금 더 저를 그래도 좋게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2: 네. 그러면 개인기도 막 가르치고 하세요?
0: 개인기라기보다는 이제 아 보통 그때는 이제. 어떤 걸로 웃길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0: 이제 반복 개그가 많이
1: 반복
0: 통하니까
1: 개그. 맞아요.
0: 뭐가 하나 딱그 반전으로 뭔가를 하나 웃겨놓고 이게
1: 네.
0: 웃기면
1: 그걸
0: 그거를
1: 계속
0: 계속
1: 밀고,
0: 쳐라.
1: 밀고
0: 네,
1: 나가라.
0: 반복으로. 보통은 이제 개그의 3대 요소를 보통 공감,
1: 공감.
0: 반전, 반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설명을 해줬었는데 그걸 아직도 기억을 하고
1: 되게 재밌는 그룹이잖아요.
0: 그러니까 그 사실
1: 진짜
0: 그렇게 예능을
1: 케미가.
0: 잘할지는 모르고
1: 그니까요.
0: 저는
1: 케미스트리가.
0: 예,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뭐 예능을 가르쳐 줘 가지고 예.
1: 아, 선생님
0: 그렇습니다.
1: 덕분일 수도 있죠.
0: 예, 아유, 아닙니다.
1: 맞아요.
0: 아닙니다. 예.
1: 좋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뭔가 상우님의 시간이 온것 같은데요.
0: 네.
1: 아이돌 한국어의 선곡 요정 타임입니다.
2: 예.
1: 와우,
2: 제가 한번
1: 캔디.
2: 네, 제가 한번 시범을
0: 네.
2: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뒤에 있는 버튼을
0: 아.
2: 위로 올려주시면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0: 오,
2: 네,
0: 네네네.
2: 이거 하면서 사실 저보다 잘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일단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3: 안녕하세요, 성공요정
0: 아, 톤을 그렇게 해야 돼요?
2: 네.
0: 그 현타가 좀온것
2: 아,
0: 같은데요?
2: 저 괜찮아요.
0: 캠디,
2: 네,
0: 괜찮아요?
2: 괜찮아요. 여러 번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0: 해볼게요. 아니, 뭐,
2: 네.
0: 이런 건 개그맨이니까 할수 있죠.
2: 오, 진짜. 오, 일단.
3: 안녕하세요. 선곡 요정 훈이훈이
1: 아, 역시. 와, 표정까지. 아, 이걸 또 보셔야
2: 아니, 일단 딱
1: 하는데.
2: 멘트를 치시기 전에 일단 미소 장착을 이렇게 딱 하시는데, 와,
0: 네.
2: 너무 프로페셔널하시고.
0: 저이 정도면 한 10,000원 더 주세요. 훈이님, 진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네.
1: 감사합니다. 오늘 선곡 요정님, 어떤 노래 준비해
0: 아,
1: 오셨나요?
0: 제가 선곡해온 거는 조금, 네, 개인적인데,
1: 네.
0: 제가 예전에 부캐로 활동했었던 허경환님과 부캐로 활동했었던 억지조지의
1: 네.
0: 뼈이지 본을 제가 좀 선곡을 해왔습니다.
1: 와우.
0: 여기 최근에, 저희는 이제 잊고 살았는데, 저희도,
1: 네.
0: 최근에 리센느가
1: 네.
0: 요거를 좀 샤라웃을 해줬어요. 그래서,
1: 뼈에서.
0: 예, 요거를 이제 춤을 춰주면서, 요게 이제 약간 역주행 느낌이 조금 이제 스멜스멜 올라와가지고,
1: 네.
0: 숟가락 한번 얹어봅니다. 예.
1: 좋습니다.
2: 오, 좋습니다. 그럼 이 노래 듣고 저희는 빈칸 보고서로 돌아오겠습니다.

Pio is bonbon.

0: 여러분은 지금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 DJ 막디 마카야와
1: 이상훈님에게 푹 빠져버린 DJ 캔디 나캠든 그리고
2: 네 오늘 너무나 행복한 이상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네 이번에는 이상훈님의 빈칸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빈칸 보고서.
1: 네, 빈칸 보고서 저희가 제시한 문장을 듣고 땡땡땡 빈칸을 완성하면 되는 코너인데요.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카 씨, 캠든이 가장 웃길 때는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0: 없다.
1: 네, 이렇게 바로 대답하시면 되는 코너입니다. 아. 쉽죠? 약간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2: 땡땡땡이다 세 글자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1: 아무거나.
0: 여기 두 글자도 가능하고요.
2: 네네.
0: 한 글자도 가능하고요.
1: 네. 네. 또 주의할 점이 있죠.
0: 맞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또 아이돌 한국어잖아요.
2: 네네.
0: 그래서 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오직 한국어만 가능합니다. 외국어 외래어는 쓸 수 없고요.
2: 네네.
1: 규칙을 어길 때는 벌칙이 있습니다. 자, 바로 뿅망치 등장.
0: Come on baby. 오. 네. 이제 3초 안에 대답을 꼭 하셔야 하고요.
2: 네네.
0: 외래어나 외국어가 나오면 뿅망치가 출동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2: 네.
0: 자, 준비되셨나요?
2: 네.
0: 오케이. 그럼 우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1: 네,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그맨이 된 후 나에게 생긴 직업병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2: 직업병은 없다!
0: 없다!
1: 자, 다음 질문. 스트레스를 푸는 나만의 힐링법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2: 블럭 조립!
0: 블럭 조립 맞아야 됩니다!
2: 맞아. 자,
1: 다음 문제. 아내와의 의견 충돌이 생기면 땡땡땡 하는 편이다. 하나, 둘, 셋.
2: 아, 미안하다고 하는 편이다.
1: 자, 다음 질문. 나의 고향, 경북 영주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2: 쫄면집!
1: 오! 자, 마지막 질문. 내가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취미는 땡땡땡이다. 하나, 둘, 셋.
2: 아, 공 차는 거요?
0: 좋아요.
2: 풋살이라고 할 뻔했어요.
0: 아, 공 차는 거요의 그 음가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2: 공 차는 거요? 맞을까봐. 병망치 맞을까봐. 네.
0: 아, 좋습니다. 이제 이 상훈님의 대답을 저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1: 네.
0: 첫 번째 질문. 개그맨이 된 후 나에게 생긴 직업병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2: 네,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뭐 웃겨야 된다는 부담감도 없고.
0: 오.
2: 제가 개그맨을 하면서 저는 이제 뭔가 예능에 대한 욕심이 있진 않았어요.
0: 아.
2: 저는 그 꽁트를 하는 게 좋고,
0: 네.
2: 그런 뭐 공개 코미디든 비공개 코미디든 약간 그런 코미디를 하는 걸 좋아하지.
0: 네.
2: 그래서 크게 뭐 부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2: 뭐 그런 직업병? 네, 없었던 것 같고.
1: 근데 이제 가끔 막 이렇게 개그 콘서트 이렇게 꽁트를 네. 이렇게 하잖아요.
2: 네네.
1: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앞에 있는 사람들의 반을 계속 살피게 되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제가 진짜 너무 궁금했던 게 있는데, 만약에 반응을 안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2: 있죠.
1: 그럴 때는 어때요?
2: 생각보다 네. 내가
1: 그러니까 여기서 터질 것 같은데
2: 웃음 포인트인데 안 웃었다.
1: 그렇죠. 그러면
2: 근데 저는 TV로 보면 웃기다 생각하고 그냥 갑니다.
0: 그냥.
2: 아, 요게 TV로 봤을 땐 웃겨.
0: 아,
2: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멀리서 지금 찍었기 때문에 네. 잘 모르시는 거야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긍정적인 마인드.
2: 네.
0: 되게 근데 생각하는 방식이 좋으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부담도 딱히 안 가지시고.
2: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약간 일희일비 하는 개그맨들도 있어요. 이게 여기서 안 터지면 그때부터 뒤를 이제 절기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1: 네. 그럴 것 같아요.
2: 말린다고 하죠.
1: 맞아요. 저희도 비슷하게.
2: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좀 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네. 아니 어차피 내가 준비한 거는 물론 이제 오시는 관객 1000분한테도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0: 네.
2: 5000만 국민에게 TV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1: 보고, 예.
2: 우리는 TV로 나갔을 때는 재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짠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동료 개그맨들이 저한테는 좀 뻔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안 터져도 저렇게 하는 게 좀 뻔뻔하다.
0: 중요하죠. 아, 뻔뻔한 게. 저도 네. 최근에 좀 뻔뻔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2: 지금 난 충분히 뻔뻔한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1: 너무 뻔뻔해요.
2: 네, 막디 아니 텐션도 좋고 뻔뻔해요. 좋아요.
0: 네, 확실히 뭔가 방송 업계에서는 뻔뻔함이 좀 키인 것 같아요.
1: 최고예요.
0: 네.
2: 그렇죠. 네. 기세 중요하고
0: 어색하면 그냥 뻔뻔하면 돼.
2: 맞아요.
0: 약간 그런 느낌.
2: 보니까 약간 이제 캠디는 조금 샤이가이 같고.
1: 맞아요.
2: 그렇죠.
1: 맞아요.
2: 그래서 뭔가 만약에 이번 멘트 했는데 좀 잘 안 받아준다면.

0: 살짝 당황하고.
1: 네, 뭐 맞아요.
0: 근데 그런 거를 또 팬들이나 그쵸. 일반 분들이 되게 귀엽게 맞아요. 봐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다 뭐 재밌고 재미없고 잘하고 못하고는 다 떠나서 어차피 호감도인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호감만 주면 네. 뭐 잘 못 살리더라도 그거를 옆에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 왜 이렇게 못하냐 하면서 캐릭터가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2: 그렇죠. 네. 맞아요.
0: 네, 그래서 잘하면 또 잘해서 웃어주는 것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우리 두 분은 더 이제 예능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방송 더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그냥 뻔뻔하고 안 되더라도 옆에서 캐릭터를 자꾸 만들어주면은 분명히 잘 될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 내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블록 조립이라고 하셨는데 네. 블록 조립 영어라서 맞았죠. 명목이
0: 그러니까요. 뭐라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2: 저는 그
0: 탑쌓기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2: 그러게 뭐라 해야 되지. 장난감 조립.
0: 그런
2: 장난감 그렇게... 조립 이런 게 낫겠네요.
0: 그러네요.
2: 근데 이건 또 저희가 알죠. 땡튜브에서 정말 많이 하시고 네. 사실 되게 규모가 큰 조립도 많이 하시잖아요.
0: 왜냐하면은 작은 걸 조립하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무조건 크고 비싸야
2: 맞죠. 네,
0: 대리만족이기 때문에 네. 보세요.
1: 근데 요즘 블록 진짜 비싸지 않아요?
0: 비싸죠. 요즘에는
1: 큰 게 막
0: 100만 원도 해요.
2: 그렇죠. 네,
0: 좀 큰 거 좀 이거 좀 괜찮다 하는 거는 100만 원이에요.
2: 그렇죠. 네. 괜찮다 하는 게 100만 원이고 미쳤다 하는 게 몇백 하는 것 같아요.
0: 최근 조립한 거 중에 그 데스스타라는 이제 그 죽음의 별.
2: 알죠.
0: 그거는 130만 원이었어요.
2: 야.
0: 제가 하면서 야,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채널이. 네, 아무래도 거기다가 그런... 편집비까지 주고 이러면 그쵸. 사실 남는 게 없거든요. 네.
2: 그래도 스트레스를 푸는 힐링법이니까.
0: 네네.
2: 또 추천하시나요, 이 방법?
0: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생각이 많아질 때 그런 이제 장난감들 조립하면은 이게 약간 그 무의식으로 가거든요.
2: 맞아요.
0: 여기 약간 집중하게 되면은 확실히 정신 건강에는 좀 좋은 것 같아요.
1: 그러면 약간 130만 원짜리 그 정도 큰 거는 좀 오래 걸리잖아요.
0: 네네네.
1: 하루에 바로 다
0: 하루에 다 못 하고
1: 그냥 나눠서
0: 한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 3일.
0: 네네. 조금 이제 뭐 만사 다 제치고 하면은 한 이틀이면 할 것 같고.
1: 혹시 퍼즐 맞추기도 좋아하세요?
0: 또 퍼즐은 별로 안 좋아.
2: 진짜요?
0: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네. 요즘에 왜 카드 모으는 게 엄청 유행이잖아요.
2: 맞아요.
0: 근데 저는 2D는 싫어요. 또 이렇게 퍼즐이나 카드처럼 평면적인 거는 좀 관심이 없고 저는 무조건 3D로
1: 가요. 그래서 피규어 좋아.
0: 예, 피규어나 블럭을 좋아하는 이유가.
2: 근데 다행일 수도 있어요. 2D까지 좋아했으면.
0: 그렇죠. 저는 그러면 일단은 뭐 사유가 되죠. 이혼 사유가 되고. 네, 별거 각이 되고 이러니까. 네.
2: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0: 네.
2: 또 아내분과의 의견 충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0: 그쵸.
2: 생기면 미안하다고 하는 편이라고 하셨습니다.
0: 예, 이게 뭐 많은 유부남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네. 그냥 아내 말이 다 맞습니다.
2: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 말이 다 맞고 결혼하면 아내 말이 다 맞다.
0: 막디는 결혼하면 잘하겠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2: 제가 또 이게 부모님을 보면서 좀 깨닫죠. 저희 아버님도 되게 조용한 스타일이신데 엄마가 또 한국분이시고 아빠가 또 외국 호주분이세요. 그래서 성격 차이가 확실히 다르신데
0: 네.
2: 보통 엄마가 이기더라고요. 엄마가 이기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깨달았어요.
1: 근데 약간 주로 뭐 때문에 약간 혼나시는 편이 있어요?
0: 진짜 별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장난감 많이 산다고 혼나진 않아요. 이거는 뭐 어떤 걸 사도 뭐 약간 이제 일로 인정을 해주고
2: 그렇죠.
0: 근데 보통은 이제 욕실 문을 안 닫는다고 뭐 혼난다고.
1: 사소한 거 뭐야? 샤워할 때요?
0: 이제 샤워 끝나고 나오면은 네. 욕실 문을 이제 습기 때문에 열어놔야 되는데 왜 닫아놨냐고 혼나요. 그래서 이제 그럼 열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어놓으면은 또 겨울이 되면 거기 추운데 냉기 들어오는데 왜 열어놨냐고 닫아야 된다 그래. 그럼 이제 계절별로 혼나는 거예요.
2: 계절별로.
0: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들 단순하잖아요.
2: 그렇죠.
0: 열어놔 하면은 그냥 계속 열어놓을 건데 이게 겨울에는 또 닫아야 되고 여름에는 열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1: 생활적인.
0: 그럼 죄송하다 말부터 나오는. 네, I'm sorry.
2: I'm sorry. 그게 제일 빠르죠. 네. 그러면 보통은 혼나는 편이시냐? 굳이 막 다시 뭐 아니 난 잘못한 거 없어 이러진 않고.
0: 그래서 뭐 한 연애 한번 이제 되들어요.
2: 연애 한 번.
0: 연애 한번 이제 한번. 이거는 사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건데
2: 네.
0: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마디 합니다 와이프가. 목소리 낮춰. 아~ 아니 진짜 와이프한테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싸움이 안 되는 거 저는 이제 와, 진짜 너무 사랑하니까 네. 뭐 굳이 싸울 일이 없잖아.

0: 요. 근데 이제 억울하면 톤이 높아지잖아요.
1: 그렇죠.
0: 톤이 높아지면은 오빠 화내지만 톤 낮춰. 이렇게 하니까 그게 또 억울한 거예요.
1: 화내는 것도 아닌데.
2: 네. 그럼 바로 낮추시는 편인가요?
0: 예. 일단은 뭐 내가 좀 흥분해서 미안한데 이렇게 가야 돼.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1: 그렇죠. 네. 생존 본능이죠.
2: 되게 좋은 남편이시네요.
1: 그러니까요.
0: 아니에요. 사실. 또 근데 그만큼 또 막 돈을 많이 쓰고 그렇죠. 이러니까.
1: 사실 예. 이게 피규어적으로 보면 또
0: 네. 네. 그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연예인 1위가 절 거예요 아마. 그 피규어 네. 피규어 모으는 네. 네. 남편들 네. 공공의 적입니다. 그 와이프.
1: 공공의 적.
0: 예.
1: 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에서는 네. 나의 고향 경북 영주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은 쫄면집. 쫄면 뭐 맛집이 있으신가요?
0: 아, 네. 영주에 조금 쫄면을 오래 해온 전통의 맛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영주 가면은 그런 쫄면이랑 그 떡볶이 맛집이 있어요.
1: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0: 네네. 그거 아마 영주 네. 이렇게 떡볶이집만 쳐봐도 네. 그게 이제 뭐 노상에 사는 떡볶이집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네. 인기가 많고. 그래서
2: 쫄면.
0: 네, 가면은 쫄면이랑 떡볶이는 좀 항상 먹으려고 하는 편이고요. 제가 나름대 영주시 홍보대사를 지금 8년째 하고 있어요. 7년째. 그래서 이야. 영주에는 사실 이제 그런 맛집도 있지만 네. 선비 고장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럼 이제 부석사라든지 네네. 소수서원이라든지 네네.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또 가보시면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약간 그 유교문화
1: 네.
0: 그런 이제 정치들이 좀 있으니까 한 번씩 와서 네. 조금 힐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힐링 도시예요, 힐링 도시.
1: 좋죠. 힐링 도시. 일단 쫄면부터 힐링이거든요.
0: 아 좋아요. 네. 거기 일단은 그 양배추를 아 이렇게 썰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썰어져요.
1: 그
0: 아삭한
1: 양배추.
0: 식감이랑 그 쫄면의 면발이 굉장히 또 맛있고 소스도 좋고.
1: 아 좋습니다. 한번 네. 가봐야겠어요.
2: 네.
1: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네. 내가 새롭게 도전해 보고 싶은 취미는 공차는 거라고 하셨는데
0: 네.
1: 풋살, 풋수?
0: 예, 네, 풋살인데.
1: 풋살.
0: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 제 와이프 취미예요.
1: 진짜요? 네,
0: 와이프가 지금 풋살을 시작한 지가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1: 네.
0: 푹 빠져 있어요. 지금 막 일주일에 막 3, 4번씩 가요.
1: 오, 진짜요?
0: 네, 그래서 지금 발이요. 박지성 발이에요. 진짜 막 엄지발톱이 빠지기 직전이고 그래서.
1: 진짜 네.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0: 지금 네, 완전 새까맣게 타셔가지고, 제 와이프가. 좀 운동인이 됐는데,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취미는 집 안에서 하는.
1: 그렇죠.
0: 예, 약간 이제 뭐 피규어 언박싱, 뭐 블럭 하고. 조립이잖아요. 근데 아, 와이프랑 함께 하는 취미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 저도 뭐 어렸을 때는 뭐 야구도 사회인 야구도 했었고
1: 네.
0: 뭐 스노보드도 탔었고 낚시도 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취미는 다 정리하면서 네. 좀 방 안으로 들어가는 취미만 하게 됐는데 아 와이프가 워낙 풋살을 좋아하니까 아 와이프랑 같이 하는 취미 풋살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마음은 먹고 있어요. 근데
1: 아, 네, 시도는 아직 안 하셨군요.
0: 네, 허리랑 무릎이
1: 네, 아이고. 근데 진짜 사랑꾼이시네요. 와이프분 생각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0: 아 그럼 그렇죠. 그렇게 해야 살아남아요. 그 사람 네, 명심하세요.
1: 아 너무 좋습니다. 저희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상훈의 빈칸 보고서 채워봤고요. 열심히 빈칸을 채웠으니 잠시 쉬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또 성국요정님 이번에는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3: 성국요정 이상훈이 추천한 선곡은요.
1: 네,
0: 저는 다빈치의 타임캡슐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1: 야, 타임캡슐. 아,
2: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이렇게 두 번째까지 하신 분 한 번도 없었어요.
0: 아 그래요?
2: 네, 보통, 여기서는 보통... 그냥 보통 그냥 레귤러 보이스 하는데
0: 예.
1: 역시
2: 너무 그냥 감사드립니다.
0: 소품이 있으니까.
2: 아 너무 좋았어요.
1: 믿고 있었습니다.
0: 네, 다빈치 타임캡슐은 제가 뭐 워낙 좋아하는 노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요즘에 사실 이제 옛날 장난감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뭐 리뷰하고 하니까
1: 네.
0: 이게 사실은 좀 추억이 많이 조금 생각나게 만드는 채널이 됐거든요.
1: 네.
0: 그래서 타임캡슐 가사가 또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나를 돌아보게 되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또 가사를 곱씹어 보시라고 네, 준비해봤습니다.
2: 좋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비치의 타임캡슐 듣고 오겠습니다.

0: 나두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사람들은 누구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분야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1: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새로운 나를 보여주는 일도 멋지지만 그 모든 시작에는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는 나의 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나를 웃게 만들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게 무엇인지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1: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잖아요 라는 이상훈님의 인터뷰처럼 우리 항공이들도 내가 가장 빛날 수 있는 나만의 솔잎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0: 그리고 저희는 언제나 변함없는 웃음으로 여러분 곁을 지키는 웃음 솔잎이 될 테니까요. 항공이 여러분, 웃음 솔잎 먹으러 오세요. 네, 아, 나도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오늘은 이상훈 씨의 인터뷰를 읽고 생각해 봤는데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이게 또 내가 본업 얘기하는 거죠?
2: 네, 근데 제가 송충이인데 솔잎을 안 먹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
0: 예. 송충이 요즘 뭐
2: 너튜버, 요즘에 너튜버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었던 것 같긴 해요.
3: 예전에.
2: 네, 네. 저에게 개그란, 그렇죠? 뭐 정의를 한마디로 뭐 정의를 내리자면은 진짜 오랜 꿈이었던 것 같아요. 예. 어릴 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장래 희망이 코미디언이었어요.
0: 와, 진짜요?
2: 존경하는 인물이 심형래 아저씨였어요.
0: 와,
2: 그 정도로 어렸을 때 꿈이 확고했었어요. 그래서
0: 좋네요.
2: 진짜 어릴 때 그 당시에는 저희 이제 제가 82년생이니까 네. 저 때만 해도 연예인이 꿈인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었어요.
0: 진짜요? 네,
2: 지금은 연예인이 꿈이 제일 많잖아요.
0: 맞아요.
2: 근데 우리 때는 이제 좋게 보지는 않으셨 않았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다들 이제 뭐 경찰관이 꿈이고 그쵸.

0: 가짜가 꾸미고 예, 뭐 그랬었던 네, 그 시절이었는데 조금 되게 특이했었던 좀 제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웃기려고 노력하고 일부러 친구들 앞에서 넘어지고 막 이런 걸 많이 했었었는데
1: 진짜 태어날 때부터 그럼 진짜 개그
0: 예, 본투비 개그맨이 꿈이었는데 네. 그 꿈을 사실 이루었죠. 네. 네. 이루면서 네, 지금도 사실은 개그에 대한 열망은 항상 있고요. 네. 지금 개콘 잠깐 쉬고 있지만 개그 프로를 또 준비하고 있고, 네, 또 뭐 코너든 프로그램이든 뭐 이렇게 주어진 그 개그맨으로서의 숙명은 네, 계속해서 안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좋습니다.
1: 너무 네. 멋있어요.
2: 또 개그할 때 관객들과 호흡한 시간이 또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아직까지 좀 기억에 남는 관객이 있으신가요?
0: 아, 기억에 남는 관객이요. 네. 제가 그 니글니글이란 코너를 할 때 앞에 이렇게 여성분들한테 좀 짓궂게 하는 게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 여성분들의 리액션을 이제 좀 따면서 그게 마지막 개그를 저희가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핫도그 한 입 딱 베어 물고 네. 막 이렇게 주면서 이거 먹으면 뭐 나랑 사귀는 거다. 아. 네, 보통은 이제 먹으려고 그 정도 먹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사랑을 담아줄게 해서 케찹이랑 그 머스터드를 제가 입으로 쪽쪽 다
1: 아이고.
0: 못 먹게 일부러 못 먹게 네. 세상 그거를 혀로 침으로 다 발라서 줘요. 그러면 깍 할 거 아니에요. 네.
2: 그렇죠. 아~
0: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에이, 이런 뭐 꼼꼼없이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줬는데 그거를 먹었어요.
1: 네?
0: 그 네? 여성분이 드셨어요.
1: 네?
0: 네. 그래서 굉장히 어색해졌던. 야 이걸 왜 먹어?라고 제가 마지막 멘트를 원래는 이거 부담스럽지? 이런 나의 꼭두각시야 되는데 이걸 왜 먹어?라고 하고 네 코너가 끝났었다.
2: 근데 너무 당황스럽겠다.
1: 돌발 상황.
0: 알고 보니까 이분이 진짜 제 너무 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걸 안 먹으면은 이게 개그가
2: 안 될까봐
0: 도와주려고 드셨던 거예요.
1: 어떡해.
0: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1: 근데 이 세상에 진짜 그만큼 진심인 팬분들이 계신다는 게 너무 저는 감동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팬들한테 잘해야 되고 네, 그분들이 혹시나 옮겨가더라도 다른 개그맨한테 가더라도 섭섭해하지 말고.
1: 근데 약간 그런 것도 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네. 아이돌계는 무조건 최애가 있고 네, 뭐 없을 네. 수도 있겠지만 그룹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최애가 있는데
0: 네.
1: 그것도 있겠네요. 개그맨 최애 뭐 이분을 보러 온다.
0: 그렇죠.
1: 네. 그런 게 있겠네요.
0: 그 개그맨들 팬들도 이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이제 개그맨들을 좀 이렇게 많이 사진도 찍어가고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아 모르겠어요.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다 그래도 오면은 사진 찍고 막 말 걸고 네. 막 팬이에요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개그 너무 콘서트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뭔가 그래도 좀 팬덤을 예, 하고 맞아요.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1: 자 그렇다면 요새 눈여겨보고 있는 아니면 좋아하는 후배 개그맨 있으신가요?
0: 후배 개그맨들.
1: 네, 요즘 좀 폼이 좋다. 아니면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좋아한다. 좀 뜰 것 같다.
0: 요즘에 저의 이제 개그 콘서트에서는 그 재웅이라는 후배 있어요. 윤재웅이라는 후배가 네. 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몸을 잘 써요. 저보다는 조금 통통한데
1: 네.
0: 몸을 잘 쓰니까 좀 웃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좀 젊은 시절에 저를 좀 보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친구는 네 지금 저처럼 장난감만 안 만지면 잘 될 것 같아요. 장난감으로서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윤재용이라는 친구도 괜찮고
1: 네.
0: 사실 뭐 요즘 후배들 다 너무 잘해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선배들이나 아니면 제작진이 조금 더 이렇게 길을 조금 더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트레이닝만 조금 해주면 네.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2: 네네.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으신가요?
0: 올해요.
2: 네.
0: 아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 지금 한참 개그하다가 네. 결국은 토이뮤지엄으로 가는데 2층 확장이 목표입니다.
1: 와. 2층.
0: 네, 지금 제가 1층이랑 1.5층을 쓰고 있는데
1: 네.
0: 지금 너무 장난감이 많아졌어요.
2: 너무.
0: 네, 근데 우리 건물주님께서 2층을 비워주시겠다라는 구두 약속은 하셔가지고.
1: 오.
0: 근데 이게 아무래도 2층을 또 확장을 하게 되면.
1: 네.
0: 거기도 인테리어 비용이 들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게 단순 확장이 아니고
1: 좀 큰 예. 프로젝트군요.
0: 예, 좀 큰 프로젝트인데 아 좀 이게 뭐 아무래도 네 조금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고수익으로 2층 확장까지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욕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오늘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이상훈님과 함께해봤는데요. 진짜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2: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혹시 어떠셨나요?
0: 아니 진짜.
2: 네.
0: 아니 아이돌 사랑방답게
1: 네.

0: 아 진짜 좀 따뜻했어요. 네, 우리 두 분이 아, 저를 너무 또 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아, 환영해 주셔서 네. 아,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 저도 이제 노래 많이 들으면서 네. 더 이제 또 팬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1: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아우 좋아요 네. 좋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또 처진 달팽이 말하는 대로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공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0: 안녕히 계세요. 나 스무 살 적에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Dive into the sky. 근사한 하늘을 날아오른다. 생각만 해도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이 상상을요, 진짜로 해낸 90대 할머니가 있습니다. 영국의 베티 할머니인데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비행기 날개 위에 올라서 날았다고 합니다. 이 윙 워킹이라고 해서요, 비행기 날개 위에 몸을 단단히 고정한 채 하늘을 나는 익스트림 스포츠인데요. 비행기가 급강하하고 360도로 빙글빙글 돌며 고개에 비행을 하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날개 위에서 무려 5분을 버텼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죠? 뭐 이 정도면 나이는 숫자인 거 거의 확인된 게 아닐까요? 네, 저도 작은 도전 하나쯤 해볼까 싶은데요. 비행기 공포증이 제가 좀 있어서 윙워킹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차 두고 지하철로 그리고 도보로 방송국 오기. 도전! 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Zac Efron and Zendaya, Rewrite the Stars. You know I want you. It's not a secret I try to hide.

0: 8월 12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자, 하늘을 나는 90대 영국 베티 할머니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97세이시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 나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스스로를 너무 좀 가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이 종종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 마흔이란 늦은 나이에, 아니면 쉰이란 늦은 나이에 뭐 이제 영어 공부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시대 자체가.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그 정도 나이라면은 신생아입니다. 신생아. 네. 그래서 나이 프레임 벗어나서 좀 새롭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분 모셔야죠. 90대가 되어도 노래방에서 Power of Love 부르며 문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 같은 크리스틴 쌤입니다.
1: Oh, good evening, everyone. 네. You know what I have thought about? Mm-hmm. I have thought, when I get to be a grandma Kristen, right. like after 80 uh-huh. or late 70s, uh-huh. that is when I will do YouTube.
0: Seriously. Not too late.
1: No, right? Yeah, not right now. Mm-hmm. Not right now. Mm-hmm. I got to do evening special and everything, but like later.
0: You're a little like too really young to do that.
1: A little too young. So when I get to be like, hello, uh-huh. everyone. Uh-huh. Yeah. Yeah.
0: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 하면 너무 말도 안 되게 늦겠죠. 이런 게
1: no.
0: 아니에요, 그렇죠?
1: No, no, no.
0: 그때 이제 또 시작하려고요.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생각한다는 역시.
1: Will you join me?
0: Yes. Yes,
1: Grandpa.
0: I will. Yes, I will.
1: Grandpa Mayu.
0: 그때 여러분 조금 몇십 년만 기다려주세요.
1: 네. Yes.
0: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 생방송 화면 이렇게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볼게요.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바로 만나볼까요?
1: 1 of summer's greatest celestial shows, the Perseid meteor shower peaks tonight. Under pitch black skies free from moonlight, observers can expect a spectacular display of nearly 100 meteors per hour. Meanwhile, in Europe, a rare total solar eclipse is also unfolding for the first time in nearly three decades.
0: 여름밤 대표적인 별똥별 쇼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가 오늘 밤부터 절정으로 향합니다. 달빛의 간섭이 거의 없어 어두운 곳에서는 시간당 100개 안팎의 유성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구 반대편 유럽에서는 27년 만에 개기일식도 펼쳐집니다.
1: As scorching heat waves bake the northern hemisphere and unseasonal blizzards batter the south, the planet is reeling from extreme weather. A key South American border crossing has been shut for nearly a month, buried under snow while Europe buckles under severe drought and mounting economic losses.
0: 북반구는 타들어가는 폭염이, 남반구는 기습적인 폭설이 덮치는 등 세계 곳곳이 극단적인 이상기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주요 국경도로가 한 달 가깝게 꽉 막혔고, 유럽은 가뭄으로 인한 물류와 경제적 손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A new system launching August 18th will let paper lottery ticket holders register their tickets through a mobile payment app and automatically receive any winnings. This move aims to prevent nearly 60 billion won in unclaimed prize money from slipping through the cracks every year.
0: 구매한 종이 로또를 간편 결제 앱에 등록해두면 미수령 당첨금을 자동으로 입금해주는 시스템이 오는 18일부터 도입됩니다. 깜빡 잊거나 종이가 훼손돼 버려지던 연간 600억 원 가량의 미수령 당첨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1: A feathered hero saved the day in Texas after a pet goose sounded the alarm about a dangerous fire. The owner woke up to the bird's frantic honking and discovered the barn ablaze, getting his family and all the animals safely out of harm's way.
0: 미국 텍사스의 한 가정집에서

0: 이르던 반려거위가 화재를 가장 먼저 알아채고 울어댄 덕분에 큰 화를 면했습니다. 거위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깬 주인이 헛간에 불을 발견하면서 가족과 동물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One of summer's greatest celestial shows, the Perseid meteor shower, peaks tonight. Under pitch-black skies free from moonlight, observers can expect a spectacular display of nearly 100 meteors per hour. Meanwhile, in Europe, a rare total solar eclipse is also unfolding for the first time in nearly three decades.
0: 여름밤 대표적인 별똥별 쇼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가 오늘 밤부터 절정으로 향합니다. 달빛의 간섭이 거의 없어 어두운 곳에서는 시간당 100개 안팎의 유성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구 반대편 유럽에서는 27년 만에 개기 일식도 펼쳐집니다. 이 한여름 밤하늘을 화려하게 채울 이례적인 천문 이벤트들이죠. 이번 주 연이어서 찾아오네요.
1: We've got a lot of space action going right. on this week. So we've got the Perseid meteor shower. Mm-hmm. So basically, a meteor shower is caused when the Earth passes through debris from the comet Swift Turtle.
0: Right.
1: This is how they cause, and it's kind of like the light's burning, mm-hmm. and then it kind of lights up the sky. It's like a shooting star.
0: 뭔가 부스러기가 막
1: yes, 예스. And so the peak is at noon on the 13th, but if we see it during the day, we can't see it. It's invisible.
0: 거의 보이지가 않으니까.
1: That's 네네. right. So we want to do it from the 12th to the 14th under dark and moonless skies.
0: 네. 이번 유성우가 그러니까 달빛이 없는 12일에서 14일 새벽 사이가 가장 잘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낮에는 보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Mm-hmm. 그리고 굉장히 이런 유성우도 그런데요. 유럽의 개기일식 이런 일도 있죠. 지금 스페인, 아이슬란드 등에서 이제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그런 개기일식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약 2분간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그리고 바람도 줄어드는 그런 현상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1: Looking
0: 잠깐이지만
1: at the...
0: 아니 yeah. 완전히 가려지는 거 개기일식이 딱 돼 버리면 완전히 어두워지잖아요.
1: I have seen it a long time ago really? in the States. Mm-hmm. And it is very eerie, the word that we say.
0: Oh, I bet.
1: It's like, like you know, something's very off. But it seems in Europe, a lot of people are excited. 네. And, you know, they're getting their glasses.
0: 그렇죠. 왜냐하면 새로운 yeah. 경험이다 보니까 무섭지만 또 흥분되기도 하고
1: yeah.
0: 뭐 물론 이제 어두워지는 거 2분 정도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네, 지구 반대편에선 대낮에 뭐 어둠이 깔리고 우리 하늘에서는 또 밤새 별똥별이 내리고요. 좀 낭만적이죠. 자, 하늘 좀 올려다보는 그런 여유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One of summer's greatest celestial shows, the Perseid meteor shower peaks tonight.
0: 여름밤 대표적인 별똥별 쇼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가 오늘 밤부터 절정으로 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Celestial shows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천체 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celestial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 뭐 천체에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인 거가 이제 오늘 밤에 피크를 한다, 절정으로 향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Meteor shower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일단 당연히 샘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그 우리가 샤워하는 샤워도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1: Right, right. right. So basically, it's not just one meteor, because mm-hmm. a meteor is a streak of light.
0: Right.
1: Okay, it's like tiny particle that burns mm-hmm. and then kind of lights up the sky. Mm-hmm. But if there is a shower, it means a lot of water. It's kind. It's like right. us taking a shower. Uh-huh. It's like one drip, no.
0: 아니죠.
1: We get the water.
0: That's
1: so
0: right.
1: that is the whole idea of a meteor shower. It's like hundreds or dozens and hundreds of right. these meteors lighting up the sky.
0: 아, 뭔가 진짜 shower, rain 이런 단어가 나오면 뭔가 많이 내린다, 많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meteor이라고 하는 게 유성이니까 유성우가 되겠네요. 진짜 비 맞듯이. 얼마나 멋있을
1: cool.
0: 거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meteor는 유성이고요. meteorite이랑 다릅니다. Meteorite는 운석이에요. 그거 만약에 샤워로 떨어지면 대재앙입니다. 그거는요.
1: That's right.
0: 절대 안 됩니다.
1: That's a very good point.

0: All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Under pitch black skies free from moonlight, observers can expect a spectacular display of nearly 100 meteors per hour.
0: 달빛의 간섭이 거의 없어 어두운 곳에서는 시간당 100개 안팎의 유성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문라이시 없어지면서 완전히 어둡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1: Yeah.
0: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under pitch black skies free from moonlight. 여기서 free from이라는 게 뭐로부터 자유로워진 결국 뭐가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냥 black skies도 아니고 그냥 dark skies도 아니고 왜 pitch black skies라고 했을까요?
1: You know, let me tell you. If I tell you the origin of the word pitch, you'll understand. Pitch is actually the black tar that they use to put on the ships to make it waterproof.
0: Okay.
1: And tar is really, really black. So when we say pitch black, it means there's zero light. It is completely dark.
0: 완전히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원래 pitch라고 하는 게 그 배를 방수로 만들려고 waterproof로 만들었던 그 용도로 쓰던 pitch라고 하는 것은 타르 한국에서는 이제 타르 tar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까맣잖아요.
1: It's so black.
0: 까맣잖아요. 까맣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black이 아니라 pitch black이라고 하면 정말 칠흑이네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1: You know, when you go out into the countryside, it does get pitch black at night. Because there's no city lights, you know.
0: 그래서 그런 것도 엄청 무섭잖아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바다 같은 데서 좀 보이잖아요.
1: Yeah.
0: 하지만 실제 바다에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정말로. 그 정말 pitch black이 되는 거. 그래서 영화 외에 그 타이타닉 같은 데서도 그 로맨틱 씬이 있는데 그것도 정말 좀 you know
1: it's not realistic.
0: Right. 정말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네요. So pitch black 아니면 pitch dark라고 얘기를 하면 칠흑같이 어두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연결을 해볼게요.
1: Meanwhile, in Europe, a rare total solar eclipse is also unfolding for the first time in nearly three decades.
0: 지구 반대편 유럽에서는 27년 만에 개기일식도 펼쳐집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rare 하겠죠. 이게 매일 있는 일은 아니니까.
1: No.
0: Right? So a rare total solar eclipse라고 돼 있어요. 일단은 solar eclipse라고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왜 그 앞에 total 이라는 게 들어왔을까요?
1: So this is when the moon passes between the sun and the earth. And then it blocks the sunlight.
0: Right.
1: So the word total is that there could be like a partial solar eclipse, but a total solar eclipse means completely block the light.
0: 그냥 아까 방금 나왔던 pitch black이 되는 거네요.
1: It is.
0: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Okay, so 그러니까 solar eclipse가 그 일식을 얘기를 하는데 개기일식을 얘기를 하는데 partial이라고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만 가리게 되는 거고 total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완전히 다 가려버리는
1: 완전.
0: 거. 와, 근데 그게 매일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 rare total solar eclipse is also unfolding for the first time.
1: Right,
0: 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Okay, 좋습니다.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One of summer's greatest celestial shows, the Perseid meteor shower peaks tonight. Under pitch black skies free from the moonlight, observers can expect a spectacular display of nearly 100 meteors per hour. Meanwhile, in Europe, a rare total solar eclipse is also unfolding for the first time in nearly three decades.
0: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s Olivia Dean with Dive.

0: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As scorching heat waves bake the northern hemisphere and unseasonal blizzards batter the south, the planet is reeling from extreme weather. A key South American border crossing has been shut for nearly a month, buried under snow while Europe buckles under severe drought and mounting economic losses.
0: 북반구는 타들어가는 폭염이, 남반구는 기습적인 폭설이 덮치는 등 세계 곳곳이 극단적인 이상기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주요 국경도로가 한 달 가깝게 꽉 막혔고, 유럽은 가뭄으로 인한 물류와 경제적 손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쪽은 막 불이 나고요. 그리고 푹푹 찌고 또 다른 한쪽은 막 눈더미에 파묻히고요. 이쯤 되면 거의 진짜 apocalyptic movies 중에 하나가 아닌가.
1: It's like an apocalypse.
0: 완전히 진짜 무서워요.
1: Seriously. So this is in Argentina and Chile, in South America, and there is a tunnel called the Christ Redeemer Tunnel. And this is very important for trade, okay? And it's been closed for 27 days since July 14th
0: okay.
1: because of this blizzard. So there's like up to 3 meters of snow, and the winds are so strong, they had to shut down the border. So there's about 2,000, just like the Strait of Hormuz has all those ships stranded. There are 2,000 cargo trucks that are stranded.
0: 와, 이거는 날씨의 문제를 이제 더 넘어서 경제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남미, 아르헨티나나 뭐 칠레 폭설 현황을 보자면 진짜 27일째 핵심 교역로인 그리스도 레덴토르 터널 도로 가 이제 폐쇄가 되고요. 그리고 역대 뭐 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미터 폭설이면 이거는 상상이 안 가요. 미국에 있을 때도 저도 그 뉴욕에서 성인 남성 키 좀 넘기는 정도 한 2미터 정도 온 것도 와, 막 엄청났거든요. 그때 문제가 많이 생기고 뭐, 왜냐면은 물건들을 옮기는 그런 트럭들이 다 멈춰야 되잖아요.
1: That's right.
0: 그랬는데 3미터면 이건 상상이 안 가네요. 그렇죠?
1: Right. So, I mean, so France is dealing with, you know, they not enough rain. Germany has a drought. I mean, it's just.
0: 그러니까 이게
1: just goes on and on.
0: 완전 반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남미 쪽에서는 막 눈이 폭설이 내리는데 근데 유럽도 그런가? 그게 아니라 이제 유럽은 당연히
1: It does dry.
0: 그렇죠.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좀 비가 안 온다는 느낌 안 들어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뭄이 또 거기서는 문제 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s scorching heat waves bake the northern hemisphere and unseasonal blizzards batter the south, the planet is reeling from extreme weather.
0: 북반구는 타들어가는 폭염이, 남반구는 기습적인 폭설이 덮치는 등 세계 곳곳이 극단적인 이상기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됐어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scorching heat이 지금 northern hemisphere. Hemisphere이라고 하는 게 구를 얘기를 합니다. 반구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북반구를 얘기를 하겠죠. northern hemisphere. 그쪽은 너무 더워요. scorching heat이 막 bake를 하고 있어요. 굽고 있어요. 그리고 and unseasonal blizzards batter the south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batter는 그나저나 굉장히 강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hit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냥 추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unseasonal blizzards라고 표현을 했네요.
1: So our listeners may hear the word season, right? The four seasons.
0: 계절, right?
1: Right. If something is unseasonal, it means that wait a second, this is not the season for a snowstorm.
0: Okay.
1: This is it's summer, right? So that is the meaning behind unseasonal.
0: Right.
1: It is not something is happening, in this case, a blizzard, in a season where it's not supposed to.
0: 아, 그러니까 seasonal 한 거가 아니라 앞에 un이 들어가서 unseasonal 하다 보면 그 계절에 맞지 않는 이 될 수가 있겠네요. 솔직히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가을도 아니라 이제 여름이 끝났는데 갑자기 눈이 왔다? 예를 들어서?
1: Yes.
0: 그러면 오히려 와가 아니라 왜 이러지?
1: Right.
0: 무서울 것 같아요.
1: Sure, of course.
0: Right? 그래서 unseasonal blizzards라고 얘기를 하면 때 아닌 계절에 맞지 않는 눈보라가 되겠습니다. 자, 다림님이요. 설국 열차와 매드맥스가 동시에 존재하는 세계 같네요. 하면서 둘 다 갖게 될 줄은 몰랐지.
1: 오, 다림님, a good comparison.
0: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1: I like that.
0: 저 추운 것 그리고 뭔가 매드맥스는 막 엄청 덥잖아요.
1: Very 거기는. much so. No water.
0: 와,
1: yeah.
0: 언어의 천재가 아니신가. 네.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the planet is reeling from extreme weather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세계가 굉장히 익스트림한 극단적인 weather로부터 real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It's spelled R-E-E-L-I-N-G. Mm-hmm. To reel from something means that something really bad has happened okay. and you are absolutely shocked, you are stunned. Mm-hmm. You are so much so that you don't even know what to do. Mm. So if you're reeling from a situation, and even a person can be reeling from, you know, a devastation.
0: Right.
1: Yeah, means like absolute shock and
0: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네요.
1: It's just devastating.
0: 진짜 다리 힘이 풀릴 정도로 그죠?
1: Yes, that's a good one.
0: 너무 심해 가지고 그냥 깜짝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I don't know what to do now.
1: Oh my god. Like yeah, completely.
0: Okay. So 원래는 reel이라고 하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이 reels에서 reels 있잖아요. 그런 뜻도 실제로는 있어요. S 붙이면. 근데 그게 전혀 그거와는 상관이 없이 비틀거리다, 휘청거리다가 reel입니다. 그래서 지금 extreme weather로부터 전 세계가 이 플래닛이 하고 휘청하고 있는 거죠.
1: We are all reeling from it.
0: Right.
1: Yeah.
0: 자, 연결해 볼게요.
1: A key South American border crossing has been shut for nearly a month, buried under snow while Europe buckles under severe drought and mounting economic losses.
0: 남미에서는 주요 국경 도로가 한 달 가깝게 꽉 막혔고 유럽은 가뭄으로 인한 물류와 경제적 손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눈에 이렇게 완전히 buried 돼 있는 거, right? 그리고 또 하나 반대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While Europe buckles under severe drought 이라고 했는데요. Drought은 가뭄이 되겠죠. 근데 그 아래서 왜 buckle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전에 buckle up이라고 해서 그거는 사실은 버클을 굉장히 강하게 잠그는 거.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안전벨트 매다? 라는 식으로 배웠는데 이것은 그런 잠근다는 뜻이랑 관련이 없나요?
1: No, it comes from construction, basically. Buildings. Basically, if there is something is to collapse because they have too much pressure or weight and it collapses.
0: All right.
1: That is the idea of buckle under. So in this case, they are buckling under severe drought. They

0: are literally like just everything is just collapsing.
1: 아, 여기서 그러니까 버클이라는 게 버클을 잠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뭔가 공사 현장 같은 데서 너무 무게가 무거워서 yeah. 아, 그거를 감당을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yes, 얘기를 하네요. Yes. 그래서 굉장히 심한 가뭄으로부터 버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로 무너지다. 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유럽이 right. 말이죠. Mm-hmm.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s scorching heat waves bake the northern hemisphere and unseasonal blizzards batter the south, the planet is reeling from extreme weather. A key South American border crossing has been shut for nearly a month, buried under snow while Europe buckles under severe drought and mounting economic losses.
1: 네.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0: A new system launching August 18th will let paper lottery ticket holders register their tickets through a mobile payment app and automatically receive any winnings. This move aims to prevent nearly 60 billion won in unclaimed prize money from slipping through the cracks every year.
1: 구매한 종이 로또를 간편 결제 앱에 등록해 두면 미수령 당첨금을 자동으로 입금해 주는 시스템이 오는 18일부터 도입됩니다. 깜빡 잊거나 종이가 훼손돼 버려지던 연간 600억 원 가량의 미수령 당첨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 약간 소름이 돋는 게 혹시 쌤 한국 와서 로또를 사본 적이 있으세요?
0: I have not. But I've seen plenty of men.
1: 저는 사실 미국에서도 산다 뭐 산다 얘기는 했지만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한국 와서도 아예 해본 적이 없어요.
0: You
1: 너무
0: haven't.
1: 귀찮은 거예요.
0: Yeah.
1: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처음으로 한번 사봤어요.
0: Did you?
1: 그런데 이 뉴스가 있어서 약간 소름 돋았습니다.
0: Oh, and 네. It's gonna make your life very easy.
1: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잊고 있다가 당첨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단 말이죠. 그 기존에. 그랬다가 right. 이제는 그것을 좀 뭔가 자동으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게 뭔가 시스템이 바뀌는 느낌이네요.
0: Yeah, that's right. So basically, you can register your lottery ticket on a mobile payment app. And then if you win, they will automatically deposit the prize money on the deadline date for you.
1: Okay.
0: So the thing is people lose their ticket or they miss the deadline
1: right.
0: and they can't claim the prize, right? And a lot of these prizes are like 5만 원 or 5천 원, you know. Right. But still, money is money.
1: 그럼요.
0: Yeah.
1: 갑자기 생기는 돈 얼마나 기분 좋아요. 가만히 잊고 있다가 주머니에서 만 원이 나왔어요. Oh yeah. 막 이런 거.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친구가 얘기를 전해줬는데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매번 복권을 사는데 엄청난 금액을 윈한 거예요.
0: 와우.
1: 근데 그날 청바지를 갈아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아 집에 가야겠다. 갔는데 아내분이 청바지 깨끗하게 빨았어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 Okay.
1: 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A new system launching August 18th will let paper lottery ticket holders register their tickets through a mobile payment app and automatically receive any winnings.
1: 구매한 종이 로또를 간편 결제 앱에 등록해두면 미수령 당첨금을 자동으로 입금해주는 시스템이 오는 18일부터 도입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winning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뭔가를 이기는 것이라는 느낌인데 뒤에 이렇게 S가 들어가게 되면 상금, winnings라고 하면 상금이나 획득한 돈, 결국에는 prize money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해볼게요.
0: This move aims to prevent nearly 60 billion won in unclaimed prize money from slipping through the cracks every year.
1: 깜빡 잊거나 종이가 훼손돼 버려지던 연간 600억 원 가량의 미수령 당첨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막상 누군가는 윈 했는데 왜 돈을 안 찾으러 오지? 그게 지금 unclaimed prize money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그렇죠?
0: That's right. So, I mean, the thing is if you see it, you have to go and claim the prize money.
1: Okay.
0: It just doesn't come to you, uh-huh. right? And that is the idea of claiming.
1: Okay.
0: It means to kind of like go over there and pick it up.
1: Okay. Win 했으면 가. 가서 이거 내 거예요. 주세요라고 yeah. 하는 것이 claim 하는 거군요.
0: That's right. So you claim a prize, you can claim you know, prize money,
1: right.
0: whatever it may be, you got to go 당첨!
1: And pick it up.
0: And pick it up.
1: 자, 그래서 claim 한다는 게 원래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은 거예요.

0: 될 거예요라고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unclaimed prize money라고 하면 미수령 당첨금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려고 하는 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From slipping through the cracks every year 하는 거로부터 crack로 slip 하는 거로부터 아, 이 돈을 막아야겠다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This is a great expression. If something slips through the cracks, it means that a system, a certain institution or system, they should have monitored something,
0: right?
1: But they overlooked it.
0: Okay.
1: They were supposed to check it, but they didn't check it. And so as a result, something happens.
0: 아, 그럼 여기서 이 금이라고 하는 거, 뭐 어디로 빠져나가는 cracks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시스템의 문제라든가 관리의 문제를 얘기를 하겠네요.
1: Yes, so what they're doing is that they're slipping through the cracks and no one notices they're gone. 아, so this is very common in education.
0: Right.
1: So kids who don't do well or don't get good grades often slip through the cracks. Because teachers, and I'm not saying all teachers, but we focus on kids, you know, who do really well. And, you know, we try to make sure that they keep doing well.
0: Yes.
1: But maybe, like, there's a troublemaker, you know, and he doesn't do his work and he doesn't attend class.
0: Right.
1: He can slip through the cracks and just continue in on that road.
0: 아, 안 좋은 식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 흘러나가게 되는 거.
1: 그러니까
0: 슬립한다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흐르륵 하고 흘러나가는 것을 또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1: They just fall through. Yeah.
0: Okay. So, slip through the cracks라고 얘기를 하면 감시나 관리 부족 같은 것 때문에 틈새로 빠져나갔다, 놓쳐지다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돈이 그렇게 빠져나가면 너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 표현이 있죠? 뭐 something slips 뭐 through your finger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기회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놓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1: Right.
0: 근데 그런 일 없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목표인 겁니다. 이은옥 님이요. 저는 폭우에 복권 바코드 손상돼서 못 받아요. 어, 6천 원이라 다행이지 6천만 원이었어 봐 하셨습니다. 아, 6천 원도 아쉽죠, 이거. 그렇죠? 근데 이제 앱에 등록해 두시면 이런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동 입금이거든요. 자, 박서연 님이요. 제가 최고로 받은 로또 당첨금은 5만 원이었네요. 우! 구매 가격은 거의 두 배 정도 될 텐데. 잠깐만요. 이게 반전인데요?
1: This is what I'm saying.
0: 아, 그렇군요.
1: And then it's like I see guys like paying so much money and they're like, "Oh, 5만 원." But they already paid 20만 원.
0: To win 5만 원. To win 5만 원, you spent 10만 원. Right.
1: Yeah,
0: okay.
1: Right.
0: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new system launching August 18th will let paper lottery ticket holders register their tickets through a mobile payment app and automatically receive any winnings. This move aims to prevent nearly 60 billion won in unclaimed prize money from slipping through the cracks every year.
0: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미수령 당첨금을 영어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을 골라주세요.
1: Number one. Untouched winning money. Number two, unforgettable lottery money. Number three, unclaimed prize money.
0: 네, 문제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미수령 당첨금을 영어로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untouched winning money. Number two, unforgettable lottery money. Number three, unclaimed prize money.
0: 네,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Westlife with More Than Words.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미수령 당첨금은 영어로 어떻게 하죠?
2: That would be number three, unclaimed prize money.
1: 네. 자, 두 분께 선물 드립니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하하나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2616님께 보내드릴게요.
2: Great job, guys, and congrats!
1: Alright. Unforgettable도 은근히 맞을 것 같긴 한데, 그죠?
2: Unforgettable. That's, yeah.
1: 자, 4579님이요. 5만 원 당첨됐을 때도 심장 터지는 줄 알았는데 1등 걸리면 졸도할 것 같아요. 저도 진짜
2: Can you imagine?
1: 상상이 안 가요.
2: You know, if I got like first place, uh-huh. I would give you like a 5% cut.
1: 5%?
2: Yeah, 5%.
1: You sure about that? 자, 7906님이요. 언젠가 마유쌤이 생방에 안 오신다면 당첨된 걸로 하고 있을게요.
2: That is very smart. Like, yep,
1: 그러니까요.
2: He doesn't want to come here anymore.
1: 에이, 그래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2: Okay.
1: Alright.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A feathered hero saved the day in Texas after a pet goose sounded the alarm about a dangerous fire. The owner woke up to the bird's frantic honking and discovered the barn ablaze, getting his family and all the animals safely out of harm's way.
1: 미국 텍사스의 한 가정집에서 기르던 반려거위가 화재를 가장 먼저 알아채고 울어댄 덕분에 큰 화를 면했습니다. 거위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깬 주인이 헛간의 불을 발견하면서 가족과 동물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거위가 아니, 꽉꽉 뭐 어떻게 하나요? 꽉꽉
2: okay.
1: 하나요?
2: Okay. So here's the thing. Ducks quack.
1: Uh-huh.

0: goose or geese, they honk.
1: Wow.
0: Because it is much louder. They do sound like that.
1: Okay. So, 우리가 honk한다는 게 원래 실제로 자동차 경적을 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quack quack 이 사운드가 아니요.

0: 동물은 역시 사랑입니다.
1: Yes.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 feathered hero saved the day in Texas after a pet goose sounded the alarm about a dangerous fire.
0: 미국 텍사스의 한 가정집에서 기르던 반려거위가 화재를 가장 먼저 알아채고 울어댄 덕분에 큰 화를 면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진짜 a feathered hero. 멋있잖아요. 뭔가 깃털이 달린 영웅이 saved the day in Texas 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After a pet goose sounded the alarm about a dangerous fire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Pet goose가 alarm을 sound 했다. 자, 이거는 가가지고 무슨 그거 뭐 버튼을 누르거나 이러지 못했을 거잖아요.
1: Yeah. Well, you know, in this case, it's literally sounding the alarm.
0: Okay.
1: Meaning like he's honking. And you know, he's like, something's wrong, right? But this expression, sound the alarm, is also used in a figurative way, which means to warn.
0: Okay.
1: That something bad is going to happen, dangerous, something risky. Like economists can sound the alarm regarding the economy.
0: 꼭 진짜
1: or inflation.
0: 뭐 경보를 울린다. 무슨 뭐 경보를 바라다라는 것으로도 되지만 단순하게 경고를 한다라는 의미로도 그냥
1: yes.
0: sound the alarm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어떤 device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1: Yeah.
0: 그렇죠?
1: Right. So one literal and one figurative.
0: Okay.
1: Yeah.
0: So sounded the alarm 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경보를 바라다 혹은 경종을 울리다 경고하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owner woke up to the birds frantic honking and discovered the barn ablaze, getting his family and all the animals safely out of harm's way.
0: 거위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깬 주인이 헛간에 불을 발견하면서 가족과 동물 모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잠을 깬 거예요. 깼는데 무슨 뭐 일반 알람이 울려서 깬 것이 아니라 So the owner woke up to the birds frantic honking.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honk honk 하는 게 나왔고요. 그런데 그냥 honking이 아니라 frantic.
1: So Goosey probably every day is like, you know, just normal honking.
0: Okay.
1: Frantic honking is like, it's like completely urgent,
0: right.
1: completely like wild, panicking, rushing.
0: Mm-hmm.
1: That is the idea of something being frantic.
0: Ah.
1: Like, you don't know what to do.
0: 약간 You're going crazy,
1: yeah,
0: right?
1: You are, because there is an urgent situation. You're panicking, you're rushing, and you're going this way, and you're going that way.
0: Okay. So, 일단 두 가지죠. 가장 중요한 거, honk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So, honk한다는 게 원래는 자동차 경적을 울리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이렇게 거위가 울어대는 것을 honk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위는 quack, 코액이 아니라 그건 이제 오리였죠. 그렇죠?
1: Yes, that's right.
0: So 오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정말 말 그대로 빵빵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frantic 하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정말 crazy한 느낌. 하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동시에 panic하는
1: It's
0: 그런
1: closer
0: 느낌.
1: To panic. Yes,
0: All right.
1: That's right.
0: So frantic 정말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패닉에 빠진 상태의 honking, 빵빵거림 혹은 거위의 울음. 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뭔가를 발견했어요. The barn ablaze 돼 있는 거. Ablaze 돼 있는 건 진짜 완전히 그냥 불에 타 있는 상황인 거죠.
1: It was on fire.
0: Right,
1: yeah.
0: it was on fire. So 불에 막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거는 그렇죠. Owner가 그거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안전하게 싹 대피시킨 거죠. So 여기서 보면 out of harm's way라고 돼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여기 get이라는 거 씨랑 같이 썼네요. 그죠?
1: That's right.
0: Getting his family and all the animals safely out of harm's way.
1: That's right. So harm's way, meaning out, they got them out of a dangerous situation. They are safe. And here, in this case, you know, it would be like usually when there's a fire, you know, firefighters, like they go for the children, they go for the elderly, you know, animals. Women, you know, there's a certain procedure, right?
0: right?
1: And they try to get them out of harm's way.
0: Mm-hmm.
1: Get them out of this dangerous situation.
0: 그 대피, 위험한 것으로부터 대피시킨다라고 할 때 이거 굉장히 덩어리 표현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get someone, right? Get someone out of harm's way.
1: Move someone out of harm's way.
0: Okay. So harm's way 자체가 진짜 말 그대로 해로운 길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1: That's it.
0: 여기는 가면 안 돼. 벗어나야 돼.
1: Yes.
0: 이런 느낌.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feathered hero saved the day in Texas.

0: after a pet goose sounded the alarm about a dangerous fire. The owner woke up to the bird's frantic honking and discovered the barn ablaze, getting his family and all the animals safely out of harm's way.
1: 네, Evening Headlines 함께 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을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m-hmm. 그냥 black도 아니고 pitch black이라고 하면 칠흑같이 어두운.
0: It was pitch black inside, so I couldn't see a thing.
1: 아니, 아주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정도 될 수가 있겠고요. 자, slip through the cracks라고 얘기를 하면 틈새로 빠져나가다, 뭔가 놓쳐지다.
0: Oh, sorry. Your email must have slipped through the cracks.
1: 미안. 너의 이메일을 내가 깜빡하고 놓쳤나 봐. 그죠? 이메일이 뭔가 이렇게 갈라진 틈을 통해서 흐르륵 하고 나갔나 봐. 느낌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방금 우리가 잠깐 커버했던 out of harm's way라고 얘기를 하면 위험을 피하여 혹은 안전한 곳에.
0: Let's get the kids out of harm's way first.
1: 일단 애들부터 안전한 데로 피신시키자. harm's way에서 벗어나게 get 하자. 대피시키자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특이하게 buckles를 쓴 케이스가 있었어요. 바로 buckles under something이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에 굴복하다, 무너지다.
0: The table buckles under all those heavy books.
1: 그 책상, 저 무거운 책들 무게를 못 견디고 주저앉겠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unclaimed prize money. 이건 꼭 알아야죠. 미수령 상금입니다.
0: Check your ticket before the unclaimed prize money expires.
1: 상금 날아가기 전에 복권 확인부터 해봐. 이건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frantic honking은 미친 듯이 급박하게 빵빵거림입니다.
0: The frantic honking outside woke me up.
1: 네, 밖에서 난리법석으로 빵빵거리는 소리에 깨버렸어. Mm-hmm. 자, 강일중님이요. 아니, 거위 모사가 신의 경지. 굉장히 거위처럼 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0: That's my job.
1: 자, 8792님이요. 오늘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를 아이와 보기 위해 왕복 2시간 거리 천문대에 티켓팅하고 저녁 먹고 나설 예정인데 구름이 껴서 조금 걱정되네요. 로또 당첨은 아니더라도 유성우를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0: Wow, 와, exciting!
1: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자녀분을 데리고 2시간 왕복을 왔다 갔다 그걸 보기 위해서. 멋집니다, 진짜.
0: I hope you get to have a nice view.
1: All right. So that's it for part one. And coming up in part two, 2부에서는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하겠습니다.
0: We're going to wrap up part one with a song by SZA. It's Open Arms featuring Travis Scott.
1: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올게요. Stay tuned.
2: When you do your best, you can, I told you. When you do your best, that's all you can do. You, me, and anybody else. So they always talk.

0: 해발 1125m,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가장 높은 곳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길로 탄생하는 와레보 마을의 커피입니다. 옅은 초록빛 커피콩들을 골고루 휘저으며 볶다 보면 어느새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 커피가 좀 까매지기 시작하니까 커피 볶는 향이 아주 향긋합니다.
0: 볶아낸 까만 원두를 절구로 빻고 채 거르면 고운 커피가루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섞기만 하면 와레보 커피 완성!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고님, 몇 달 전에 읽어주셨던 그 책 제목이 뭐였죠? 이럴 땐 무슨 책이 좋을까요? 이 노래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반말 축하해주세요. 저 요즘 힘들어요. 응원이 필요해요. 어떤 질문이든 답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못하는 거 빼고 다 해드립니다. 축하, 응원, 위로, 명랑, 쾌활, 진지, 진솔, 밥, 친구까지 다 해드리는 곳. 여기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기다릴게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딥다이브 데일리 함께 할게요. 자, 여러분, 학창시절 체육시간만 되면 유독 가슴 졸이게 만들던 체력장 떠오르시나요? 이 미국 청소년들한테도요, 두려움과 추억을 동시에 안겨준 뭔가 통과 의례 같은 체력 특측정 시험이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0: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주관식 퀴즈 드립니다. 문제 주세요.
1: What does PE stand for when it means 체육 시간? What does PE stand for when it means 체육 시간?
0: 네, 정답이 오늘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PE라는 게 나왔죠?
1: Power English.
0: That's what I was going to say. It's not my line.
1: But 체육 시간, it's not.
0: 그렇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정답도 좋고요. 다양하고 재미난 답을 또 기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Yes.
0: Yes. Okay,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죠.
1: Reliving their gym class nightmares one sprint at a time.
0: 전력 질주 한 번에 학창 시절 체육 시간에 악몽이 떠오르네. 라는 기사입니다. 자, relive 한다는 것은요. 어떤 기억이나 경험 같은 것을 다시 겪다, 다시 체험하다. 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고요. Sprint는 그냥 단순한 달리기가 아닙니다. 단거리 질주.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수십 년간 미국의 수많은 청소년을 공포에 떨게 한 전설적인 체력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청소년 체력 증진 사업으로 채택되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일종의 통과 의례로 자리 잡은 일명 PACER 테스트입니다. 이 시험은요, 일종의 셔틀런, 왕복, 오래 달리기처럼 일정한 박자에 맞춰 점점 더 빠르게 달리는 방식인데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걸 추억하는 밈이 유행하더니 급기야 어른들이 모여서 다시 이 시험을 치르는 이색 행사까지 열렸다고 합니다. 아니, 그 힘든 걸 왜? 네, 오늘 이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학창시절의 트라우마이자 추억인 이 시험, 정확히 어떤 방식일까요? 들어볼게요.
1: The PACER, which stands for Progressive Aerobic Cardiovascular Endurance Run, is a fitness assessment in which participants run between two lines that are 20 meters apart. The laps are paced by a standardized beep track that gets steadily faster. The first time you don't make it across the line before the beep is a warning. The second time, you're out. The number of finished laps is your final score.
0: 페이서는 쉽게 말해 유산소 체력 측정 시험인데요. 20m 거리의 두 선 사이를 왕복으로 달리는 방식입니다. 속도는 정해진 신호음에 맞추는데 삐 소리가 갈수록 점점 빨라져요. 소리가 울리기 전에 선을 못 넘으면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는 바로 탈락이고요. 이렇게 성공한 왕복 횟수가 자신의 최종 점수가 됩니다. 와, 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페이스는 공포다라는 말이 딱 많겠죠, 그렇죠?
1: Did you have this in high school?
0: 저는 하이스쿨, 미국에서 이제 하이스쿨 때 주니어하고 시니어를 다니고 right. 이제 대학으로 간 건데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아마 했을 겁니다. 아마 달려도 저 혼자 했을 수도 있어요.
1: You know,
0: 친구가 없으니까요.
1: I feel very old because okay. when I was in junior high school and high school, I clearly remember the PE class.
0: Okay.
1: We didn't have this.
0: I don't know if people are still doing this though.
1: I'm not sure.
0: 최근에 이제 뭔가 이렇게 밈이 만들어지고 뭔가 소셜 미디어로 퍼져서 뭔가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하는지는 전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거는 따로 이렇게 하진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1: Because you go back and forth, right. back and forth like this. I don't remember doing that.
0: 이제 없어졌나 봐요.
1: Okay.
0: 자,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The PACER, which stands for Progressive Aerobic Cardiovascular Endurance Run, is a fitness assessment in which participants run between two lines that are 20 meters apart.
0: 페이서라는 건 점진적 유산소 심폐 지구력 운동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해 체력 측정 시험이에요. 참가자들은 20m 떨어진 두 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달립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The PACER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PACER가 따로 뜻을 갖고 있는 거, 이 자체가 뜻이 아니라 The PACER, which stands for Progressive Aerobic Cardiovascular Endurance Run. 엄청 기네요. 이것을 stand for 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퀴즈를 미션을 드릴 때도 uh-huh. 이 스탠포드가 나왔었어요.
1: Right. That's right. So, you know, it's long. It's too long. Mm-hmm. So, there is an acronym. Mm-hmm. So, we just took the first letter and mm-hmm. made a word, right?
0: Okay.
1: So, when something stands for, it represents, it means.
0: Mm-hmm. Blah, it blah, means, blah. Right?
1: Yes.
0: So, uh-huh. 줄임말이라든가 어떤 기호 같은 게 나왔을 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고 무엇을 상징하고 나타내는지를 얘기할 때 stand for something 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1: Remember, Sam, I asked you like,
0: right.
1: oh, I thought your name was Mayu.
0: Uh-huh.
1: And you're like, no.
0: Uh-huh.
1: It stands for
0: uh-huh. Master Eugene.
1: Master Eugene, yeah. So I was like, oh, okay.
0: Oh, yes. Uh-huh. 와, 그게 엊그제 같은데요.
1: I know.
0: Right. Okay, so stand for이라는 거 뭔가를 상징하다, 의미하다가 되겠고요. 어, 근데 도대체 그게 뭐를 줄임말인지는 알겠는데 it's a fitness assessment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더 추가적으로 이제 표현을 더 알려주게 되죠. 뭐 20m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Fitness assessment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1: So anytime you see the word assessment, it is another, it means evaluation.
0: Right.
1: Like they're checking to see how fit you are.
0: Okay.
1: How physically fit you are.
0: Mm-hmm.
1: If it's a language assessment, they're checking to see how proficient you are in a certain language.
0: 결국 평가를 하게 되는 yes. 거네요. 당신 몇 등급이다. 이 정도로 뭐 상위 몇 퍼센트다. 이런 식으로. So assessment. 이거는 access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Assessment. 이것은 evaluation처럼 평가를 얘기를 하고 당연히 fitness라고 얘기를 하면 체력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력 평가. 흔히 우리가 한국에서 체력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똑같이 막 팔굽혀펴기 몇 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yeah. 아무튼 제가 못 하던 거 있습니다. 자, 그거 fitness assessment이라는 거 체력 평가, 체력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제 쭉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in which participants run between two lines. 두 라인 사이를 달리는 거죠. That are 20 meters apart. 20m 떨어진.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laps are paced by a standardized beep track that gets steadily faster.
0: 달리는 속도는 정해진 신호음 트랙이 잡아주는데 이게 갈수록 점점 더 빨라져요라고 하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문장입니다. 자, lap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 바퀴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게 pace 됐다라고 하는 건 속도가 맞춰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에 의해서 맞춰지냐면 점점 빨라지는 beep이 되겠죠. 연결해 볼게요.
1: The first time you don't make it across the line before the beep is a warning. The second time, you're out. The number of finished laps is your final score.
0: 신호음이 삐 하고 울리기 전에 선을 못 넘어가면 첫 번째는 경고고요. 두 번째로 못 넘어가면 바로 탈락입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성공한 왕복 횟수가 바로 자신의 최종 점수가 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와, 이거 너무 무서워요. The first time you don't make it across the line before the beep is a warning. 처음에 뭐뭐뭐뭐 못하면 그건 경고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make it across the line을 못하면이라고 나왔는데요. make it 한다는 건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죠. 그렇죠?
1: That's right. It means to do something with a lot of effort. Something
0: right.
1: that is difficult. And you make it across the line. So you're kind of crossing the line, but not just like, but you're like, and then trying to cross the line.
0: Right.
1: Yeah.
0: 그러니까 make it이라는 건 만들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해내다죠.
1: Yes.
0: You made it.
1: Uh-huh.
0: I made it. 이건데요. make it 하고 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건 아실 거예요. make it to 어디 이러면 어디에 성공적으로 도착했다 이런 뜻인데 to 어디가 아니라 across the line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그 결승선을 통과를 하다. 라는
1: That's
0: 뜻으로
1: right.
0: 바뀔 수가 있겠네요. 와, 근데 첫 번째 워닝인데 두 번째는 you're out이라고 했거든요.
1: Yeah.
0: 이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탈락하다.
1: 탈락!
0: 아, you're out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I'm out. 그럼 나 안 할래.
1: Yeah,
0: 이런 표현도 있죠.
1: Yeah, that's right.
0: 오케이, 자, part 1 다시 들을게요.
1: The PACER, which stands for Progressive Aerobic Cardiovascular Endurance Run, is a fitness assessment in which participants run between two lines that are 20 meters apart. The laps are paced by a standardized beep track that gets steadily faster. The first time you don't make it across the line before the beep is a warning. The second time, you're out. The number of finished laps is your final score.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1: Here's Valley with Have a Good Summer.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Reliving their gym class nightmares. One sprint at a time.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7월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하고 무더웠던 어느 날 아침 뉴욕 센트럴파크에 아주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20대 청년 조던 헤이버가 기획한 세계 최대 규모의 페이서 테스트 행사가 열린 건데요. 파티 초대 앱에 재미삼아 올린 모임 공지에서 기대 이상으로 많은 인파가 몰려들면서 성사됐다고 합니다. 센트럴파크의 넓은 잔디밭을 가득 채운 참가 자들은 학창 시절처럼 삐 소리에 맞춰 서로를 응원하고 경쟁하며 도심 한복판을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학창 시절의 아련한 추억과 승부욕 그리고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는 우픈 상황이 한데 섞인 그 역동적인 달리기 현장. 다음 파트 들어볼게요.
1: He had attracted enough young people to fill the width of Central Park's 15-acre sheep meadow nearly from end to end. The speaker beeped and they were off, first at a trot, then a jog, and within minutes the field had been winnowed. A few dozen participants zipped between the lines as the rest of the crowd cheered them on.
0: 센트럴파크의 넓은 잔디밭을 가득 채울 만큼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삐 소리가 울리자 다 같이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가벼운 걸음으로 시작했지만 곧 속도가 붙으면서

0: 넘어서 순식간에 참가자들이 하나둘 탈락했습니다. 끝까지 남은 수십 명의 참가자들이 선사위를 뛰어다녔고 나머지는 이들을 응원했습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때는 고생이었는데 그게 또 한동안 너무 안 하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Sure. Right? And for some of these people, they're like, oh, it's kind of a memory
0: yes.
1: that they're reliving.
0: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yeah. 그러니까 마음은 이제 굴뚝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몸이 막.
1: Yeah.
0: 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He had attracted enough young people to fill the width of Central Park's 15-acre sheep meadow nearly from end to end.
0: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모였는지 센트럴 파크에서도 축구장 몇 배 크기인 그 넓은 잔디밭 끝에서 끝까지 줄을 가득 채울 정도였습니다. 라고 돼 있죠. Sheep Meadow라고 하는 게 여러분 Central Park를 가게 되면 뭐 나무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완전히 없고 Field가 쫙 깔려 있는 잔디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Sheep Meadow라는 곳인데 영화에서
1: Perfect.
0: 보면 거기 막 앉아 있고
1: Picnics.
0: 일광욕도 막 태닝도 막 하고 그곳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Nearly from end to end 끝에서 끝까지 완전히 그곳을 사람들이 막 가득 메운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왔길래. 와. 그렇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speaker beeped and they were off. First at a trot, then a jog, and within minutes the field had been winnowed.
0: 스피커에서 삐 소리가 울리자 다들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느릿느릿 뛰다가 이내 조깅하듯 달리더니 불과 몇 분 만에 나고자가 속출하며 대열이 팍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어? 다 어디 갔어?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the speaker beeped, right? 삐 하면서 사람들이 어? 이거야! 하면서 they were off 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off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불이 꺼지거나 뭔가 안 좋은 뜻 같은데 yeah.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1: This is usually said when there's a race. Mm-hmm. Like especially like horse racing.
0: Uh-huh.
1: And they're off!
0: Oh, off they go.
1: Or maybe it's a car race.
0: Uh-huh.
1: And they're off! Like it's that sort of beginning you know, comment
0: okay.
1: that it has started and there they go.
0: 아, 우리가 얼핏 들으면 off니까 뭔가 안 좋은 건가? Turned off 됐다는 얘기인가?
1: No.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off라는 게 이 지점에서 떨어져 나가!
1: Yeah, they're gone.
0: 이런 느낌이네요.
1: Yeah.
0: Okay, uh-huh. 그래서 they were off라는 말은 결국에는 출발했다, 뭐 달리기 시작했다. 근데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페이스를 맞추려고 했나 봐요. First at a trot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trot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속보를 얘기를 하게 되겠죠. Mm-hmm. 그러다가 약간 조깅 느낌으로 가다가 그런데 조금 지났더니 and within minutes the field had been winnowed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1: Uh-huh. It's an interesting spelling. W-I-N-N-O-W-E-D to winnow. Okay, to be winnowed means to be narrowed down.
0: Okay.
1: So basically, there were all these people,
0: mm-hmm.
1: and then all of a sudden, it just like it just became much less.
0: 1,000명이 모였는데 갑자기 50명이 됐어요. Yeah.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1: All right. So the mm-hmm. idea is that like the healthy, the mm-hmm. fit people remain, and the people who are not, they're out.
0: 아.
1: That is a feeling of something winnowing down.
0: 걸러진 거네요.
1: Yes.
0: 네, 저도 you know, winnowed 100% 당했겠네요. 네. So be winnowed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이 하나, 둘 탈락하여 줄다. 결국에는 진짜 걸러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A few dozen participants zipped between the lines as the rest of the crowd cheered them on.
0: 결국 몇십 명만 남아서 선 사이를 재빠르게 오갔고 떨어진 사람들은 옆에서 그들을 열렬히 응원해줬죠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1: Mm-hmm.
0: 자, a few dozen participants들이 zipped between the lines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이 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당연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mm-hmm. 왜 하필 zip을 썼을까요?
1: The idea of zipping mm-hmm. especially when you're moving means you're moving very quickly and you're doing it with very little effort. It's very light.
0: Okay.
1: You're so good.
0: Uh-huh.
1: You're so fast.
0: Uh-huh.
1: You're just zip, zip, zip, zip.
0: 거의 번개처럼 슝 하고 지나가는
1: yes.
0: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zip이라는 것 자체가 쌩 하고 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zipline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zipline을 타고 슉 가듯이 선과 선 사이를 쌩 하고 오가다. zip between the lines가 되겠고요. 자, part 2 다시 들을게요.
1: He had attracted enough young people to fill the width of Central Park's 15-acre sheep meadow nearly from end to end. The speaker beeped and they were off, first at a trot, then a jog, and within minutes the field had been winnowed. A few dozen participants zipped between the lines as the rest of the crowd cheered them on.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갈게요. 자, 오늘은 간단한 주관식 퀴즈입니다.
1: What does PE stand for when it means 체육 시간? What does PE stand for when it means 체육 시간?
0: 네, 정답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PE를 만들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죠.
1: Let's listen to Shakira with Try Everything.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오늘은 Reliving Their Gym Class Nightmares One Sprint at a Time. 전력 질주 한 번에 학창시절 체육 시간에 악몽이 떠오르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페이서 테스트는요, 넓은 공간 없이도 짧은 시간 안에 수십 명의 심폐 지구력을 측정할 수 있어서 전 세계 여러 기관에서 애용해온 방식입니다. 특히 꼴찌가 끝까지 혼자 남아 부끄러움을 겪지 않도록 못 뛰는 학생부터 먼저 탈락하게 만든 나름의 배려가 담긴 설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시험을 치러야 했던 학생들에게는 전혀 다른 기억으로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최대 심폐 지구력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고통을 피할 수 없고요. 게다가 오전에 이 달리기를 마치고 나면 바로 다음 수업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0: 당시 많은 이들에게 아찔한 기억으로 남아있다는데요. 참가자들이 떠올린 그 시절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1: And any test to measure maximum cardiovascular effort is bound to be uncomfortable. You would wake up and have a full breakfast, said Alex Nuida, 27, and then you would come to school for PE and run the whole thing. And then you'd go to math class, interjected Lavina Kalwani, also 27, about to vomit. Nuida said, these not entirely fond memories of that exertion and the droning audio track have turned the test's instructions into a meme online.
0: 심폐 기능의 한계를 특정하는 시험인 만큼 괴로운 건 당연합니다. 알렉스 누이닥 씨는 아침을 두둑이 먹고 등교하자마자 체육 시간에 온 힘을 다해 뛰어야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라비나 칼와니 씨가 그러고는 바로 수학 수업에 들어갔다고 거들자 누이닥 씨는 토하기 직전 상태로였다며 덧붙였습니다. 이 힘들었던 기억과 단조로운 안내 음성은 현재 인터넷에서 하나의 밈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였으면 등교 아침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등교하자마자 소화가 다 되거든요.
1: Oh, really? 네,
0: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1: I remember it was never a good idea to have PE
0: right.
1: first as first class
0: right.
1: or after lunch.
0: 어, 맞아요. 가자마자 뭔가 gym class가 있거나 아니면
1: yeah.
0: 뭐 점심 먹자마자 있으면
1: Because you know what PE you always have to run.
0: Right.
1: You always. I always remember running uh-huh. something.
0: 저는 사실 그거 문제가 아니었고 그냥 저는 I hated the gym class because I didn't have any friends back then. So
1: oh, you didn't have friends.
0: 공을 아무도 저한테 공을 던져주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Sam, you're 네. breaking my heart.
0: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볼게요.
1: And any test to measure maximum cardiovascular effort is bound to be uncomfortable.
0: 게다가 심폐 기능의 한계를 측정하는 시험인 만큼 괴로운 건 당연합니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뭔가가 bound to be uncomfortable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Uncomfortable은 당연히 뭔가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bound가 돼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Something is bound to be 어쩌고라고 돼 있는 거예요.
1: So it's something that really has not happened but it's an inevitable.
0: Right.
1: It's like you cannot avoid it. So it's bound to be uncomfortable because just thinking about it, it's like, oh, it's for certain going to be uncomfortable.
0: 아, 이거는 불편하겠군.
1: Yeah.
0: 이건 100%군. 이러면서
1: yes.
0: 그 생각해보면 bound돼 있는 게 묶여있는 거잖아요. 같이. 같이 묶여있으니까 이거는 떼어낼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uncomfortable하게 느끼는 건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사전에는 이렇게 아마 해석이 안 돼 있을 텐데 아, 이 정도로 느껴주면 어떨까 싶어요. 뭐뭐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 이런 뭔가 그 심폐기능의 한계를 측정하는 시험은 당연히 불편하기 마련이다.
1: Yeah.
0: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1: That's right.
0: All right. 연결해 볼게요.
1: You would wake up and have a full breakfast, said Alex Nuida, 27. And then you would come to school for PE and run the whole thing.
0: 27세 알렉스 누이닥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든든하게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자마자 체육 시간에 이걸 온 힘을 다해 뛰어야 했어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라고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1: And then you'd go to math class, interjected Lavina Kalwani, also 27, about to vomit.
0: 네, 옆에 있던 동갑내기 라비나 칼와 씨가 칼와니 씨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수학 수업에 들어가야 했죠. 누이닥 씨가 덧붙였습니다. 구토하기 직전 상태로요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about to vomit 이라고 돼 있어요. About to do something, be about to do something은 about이 여러분들 대략이란 뜻이잖아요. Mm-hmm.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행동을 한 건 아니죠. 그렇죠?
1: Not yet.
0: 거의 하기 직전인 막 뭐뭐 하던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1: Yes.
0: And then vomit 하는 건 당연히 구토하다라는 뜻인데 특히나 이 throw up보다 vomit을 쓰게 되면 뭔가 몸의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그렇죠?
1: Yeah, that
0: right.
1: is true.
0: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se not entirely fond memories of that exertion and the droning audio track have turned the test's instructions into a meme online.
0: 이 힘들었던 기억과 특유의 단조로운 안내 음성은 인터넷에서 하나의 밈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So these not entirely fond memories of that exertion. Exertion은 노력이나 분투를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 그런 노력, 분투 막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하던 거 yeah. 좋은 기억은 아닐 거 아니에요.
1: Yeah, that's right. And the way it's expressed is interesting. Not entirely fond memories. So you think of high school having fond memories of high school.
0: Right.
1: But this specific one, not so fond.
0: Fond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가요?
1: Means like really pleasant memories.
0: 아, 뭔가 기분이 좋은, 내가 좋아할 만한 일일 수가 있겠네요.
1: But not entirely means that it really actually wasn't a good experience.
0: 완전 그다지 이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은 기억을 얘기를 하고 추억을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1: Yeah.
0: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뭔가가 밈이 됐어요. 그게 바로 droning audio track이라고 하는 겁니다.
1: Yeah.
0: 네.
1: So beep, it's the beep. Every time beep and then beep. And so droning means it's continuous. It's low, it's monotonous.
0: Okay.
1: That is kind of like the droning sound.
0: 뭔가 신나는 음이 아니잖아요.
1: No.
0: 굉장히 단조롭고 반복되는 것을 바로 dron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audio track 이것이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1: 트라우마.
0: 아, 이런 거죠. 뭐. 자, 시작합니다. 뭐 학생들은 이쪽에 서십시오. 뭐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1: Uh-huh.
0: Right?
1: Yeah.
0: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And any test to measure maximum cardiovascular effort is bound to be uncomfortable. You would wake up and have a full breakfast, said Alex Nuida, 27. And then you would come to school for PE and run the whole thing. And then you'd go to math class, interjected Lavina Kalwani, also 27. About to vomit, Nuida said. These not entirely fond memories of that exertion and the droning audio track have turned the test's instructions into a meme online.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Ellie Goulding with How Long Will I Love You?

Deep Dive Daily, Reliving Their Gym Class Nightmares, One Sprint at a Time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통해 어릴 적 추억을 되짚으려 나온 사람들 중에서는요, 마라톤을 준비할 만큼 뛰어난 체력을 가진 참가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는 1위를 했겠죠. 그런데 어른이 돼서 비싼 장비를 갖추고 뛰어도 이상하게 학창시절 본인 기록을 깨기는 쉽지 않다고

0: 친구들 고백합니다. 역시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냅다 달리던 그 시절의 혈기왕성은 이길 수가 없는 거겠죠. 자,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Cindy Kia, 25, also wasn't certain how many laps she had completed, but she was certain she was slower than in her school days. She said this came as a surprise, given that she was training for her second marathon, and the conditions back then were hardly ideal for running fast. We didn't even get to change clothes. We were just doing it in jeans and whatever shoes we had on, she said. Hats off to my younger self.
0: 신디 키아 씨 역시 학창 시절보다 확연히 둔해졌다고 털어놨습니다. 두 번째 마라톤을 준비할 정도로 체력이 좋은 그녀에겐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당시엔 환경이 훨씬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키아 씨는 말했습니다. 그땐 청바지에 그냥 평소 신던 신발을 신고 달렸어요. 그 시절에 나 자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때는 괜찮았지, 편했지. 아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1: Of course. I mean, right. when you're young, you can do anything.
0: Right. 그러니까 그런 거 보셨어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막 넘어지고 막 그렇게 돼도 툭툭 털고 일어나요.
1: Right.
0: 어떤 영상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근데 나이가 들었어요.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소파에서 그냥 바닥으로 이렇게 뛰었어요.
1: Okay.
0: 요만한 높이를.
1: Okay.
0: 그런데 갑자기 영혼이 되었어요.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 영상이 다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공감한다.
1: <It's>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Cindy Kia, 25, also wasn't certain how many laps she had completed, but she was certain she was slower than in her school days.
0: 25세 신디 키아 씨 역시 자신이 몇 바퀴를 뛰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학창 시절보다는 확연히 둔해졌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했고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She said this came as a surprise, given that she was training for her second marathon, and the conditions back then were hardly ideal for running fast.
0: 두 번째 마라톤 완주를 위해 훈련 중인 그녀에게는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예전 체육 시간의 환경은 달리기를 잘하기엔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돼 있는데요. She said this came as a surprise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조금 더 연결해서 볼게요. Given that she was training for her second marathon.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예 운동을 안 해본 사람이면 말도 안 하죠. 그렇죠?
1: Sure, right.
0: 그런데 given that 하면서 뭔가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녀가 두 번째 마라톤을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대요. So 여러분들 given that 하고 뭔가를 쓰게 되면 뭐뭐라는 것을 감안하면 고려하면 고려해 봤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평소에 운동하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this came as a surprise라고 했는데 이 come as a surprise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나요?
1: Well, yes, actually. You could say, she could say, oh, I was surprised, right? But she said it came as a surprise. Very similar. But when you do use the expression came as a surprise, there's more of a surprise. It's more unexpected. And sometimes even shocked.
0: Okay. So it was surprising. 이거보다 훨씬 강력하네요.
1: Yeah.
0: 나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게 서프라이즈로 나에게 다가왔어.
1: Yes.
0: 뭔가 시적이면서도 무섭거든요.
1: 다가왔어. Yeah.
0: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더 조금
1: It's coming.
0: 효과를 주는 거죠. Okay. Something comes as a surprise라고 하면 진짜 직역을 하게 되면 놀라움으로 다가오다 결국 뜻밖이다. 그녀가 두 번째 마라톤을 위해서 트레이닝하는 것을 고려하면이라고 했고요. And the conditions back then were hardly ideal for running fast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당시는 지금이랑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뭐 몸의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옷이 될 수도 있고
1: sure.
0: 그런 게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느낌인데요.
1: Yeah.
0: 자, hardly ideal. Ideal 하다는 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이상적인, 그러니까 적합한이
1: yes.
0: 되지 않을까요?
1: Yeah. If something is ideal, you have the perfect circumstance, the proper environment, it is all that you want, it is there.
0: Okay.
1: Right?
0: That's ideal.
1: That's ideal. But here, of course, it's hardly ideal for running fast. So they didn't have that mm-hmm. kind of circumstances uh-huh. or that environment okay. or the clothes. Mm-hmm. And we'll find out in a bit why.
0: Okay. Mm. So hardly라는 단어는 이미 이 자체가 부정의 느낌을 좀 주네요. 그렇죠? Mm-hmm. 그래서 거의 뭐뭐하지 않는 뭐뭐가 아니기 때문에 ideal? 아, 거의 ideal하지 않았어요.
1: No.
0: 거의 이상적이지 않았죠. 적합하지 않았어요. For running fast. 자, 연결해 볼게요.
1: We didn't even get to change clothes. We were just doing it in jeans and whatever shoes we had on, she said. Hats off to my younger self.
0: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땐 옷을 갈아입지도 못했어요. 그냥 청바지에 평소 신던 신발을 신고 달렸죠. 그 시절에 나 자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옷을 갈아입고 하면
1: yeah.
0: 되는데 이거는 그냥 본인이 안 입었던 것 같은데요.
1: Yeah, you know, actually for gym, we had to wear, change
0: right.
1: our clothes.
0: Yes. 왜냐하면 so, 나름대로 체육복이라는 거가
1: We
0: 있거든요,
1: have it.
0: 미국에도.
1: Yeah, that's right.
0: 이거는 좀 많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은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옷도 못 갈아입었다. 그리고 아무거나 신발이든 뭐든 간에 뭐 그냥 신고 있던 거 신고 달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본인에게 얘기합니다. Hats off to my younger self.
1: Yeah.
0: Right.
1: Okay. If you say hats off to someone, mm-hmm. it means I have respect for you. Mm-hmm. I have admiration for you. Uh-huh. And this is the idea of men who wore hats uh-huh. in the olden days. Mm-hmm. And, you know, they would take off their hat and kind of like 인사,
0: right?
1: So it is kind of showing a sign of respect.
0: 맞아요.
1: So.
0: 뭔가 그림이 가는 것 같아요. Yeah.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모자를 딱 벗어가지고 이렇게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할 때 yeah. hats off. Mm-hmm. 근데 to 누구인데 my younger self이니까
1: right.
0: 나의 어렸던, 나의 젊었던 모습, 시절의 모습에게 경의를 표함.
1: That's
0: 그러니까
1: right.
0: 이거 약간 슬랭으로 해서 kudos to you, mm-hmm. 뭐 kudos to 누구
1: yes.
0: 이것도 될 수가 있겠죠.
1: 오케이, yes.
0: uh-huh. okay, 좋습니다.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Cindy Kia, 25, also wasn't certain how many laps she had completed, but she was certain she was slower than in her school days. She said this came as a surprise, given that she was training for her second marathon. And the conditions back then were hardly ideal for running fast. We didn't even get to change clothes. We were just doing it in jeans and whatever shoes we had on, she said. Hats off to my younger self.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미션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오늘은 간단한 주관식 퀴즈를 드렸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답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일단 질문이 아까 전에 뭐였죠?
1: Yeah, what does PE stand for when it means 체육시간?
0: 체육시간 얘기를 할 때 PE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였는데요. 자, 정답은? 뭐였죠?
1: Physical education.
0: 그렇습니다. Physical yeah. education의 줄임말이라 볼 수 있고요. 자, 정말 여러분이 그 뭘까 PE에 다양한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김하정님이 physical evaluation.
1: All right. 9091님, please enjoy.
0: 신수아님이요, peanut eating.
1: 김정민님, pizza eating.
0: 8133님이요, pain everywhere. 체육 시간 생각하면 여기저기 쑤셔요. 와.
1: I love that. Okay. 1254님 P면 perfectly exhausted 아닌가요?
0: 좋은데요. 20260님이요. PE. Peak endurance. 체력 테스트에 지구력이 중요하죠.
1: 6529님 힘내. 힘들어도 언젠가는 pain ends.
0: 이은미님이요. Power and easy writing.
1: Power and easy.
0: 너무 좋습니다.
1: I like that.
0: 자, 너무 좋은데 두 분께 선물 드립니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1254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7613님 피지컬 에듀케이션이요 하셨고요. 중학교 때 일본 국제학교 다녔는데 첫 체육 시간에 PE가 뭔지 몰라서 혼자 교실에 있던 기억이 나네요. 저보다 더 슬픈 기억인데요.
1: Oh, dear.
0: 아무튼 축하드리겠습니다.
1: Oh, congratulations everyone. Good
0: right.
1: job.
0: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the Walters with I Love You So.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페이스를 체력 테스트 진짜로 부활시킨다더라?
0: 아니 진짜로 그 삐삐 소리 들리면 아 바로 내 다리가 안 돼 우린 여기까지야 이랬다니까.
1: 아, 나 그거 때문에 체육 시간 무서웠는데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0: 그치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해볼까? 어떨 것 같아?
1: 하지마 너 걷다가 근육 파열됐다며.
0: 들었니?
1: 들었지. 아니 이거 무슨 소리예요?
0: 이거 실합니다.
2: You know, you told me to say this and I was like, what is going on? Did this really happen?
0: Yeah, it did. 왜냐면 제가 그 TV, 막초보 영어라는 TV 우리 EBS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 몇 천의 특집 뭐 이런 콘서트 같은 걸 했었어요. 근데 그걸 그 노래 춤추고 막 하는 게 있었는데 리허설을 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종아리가 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육 파열이 됐던 거예요.
2: My goodness.
0: 그리고 계속 진행을 했다라는 슬픈 이야기.
2: Oh my
0: 네, 무슨 운동하다
2: goodness.
0: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 들어가다 그랬습니다.
2: Well, because you couldn't stop the show. The show must go on.
0: Yeah, must go on.
2: Oh,
0: you know.
2: My dear.
0: So, 자, 아무튼 오늘의 하루 한 문장 마유 대사였습니다.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해 볼까라는 문장인데요. 일단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2: Maybe I should work up the courage and give it a shot.
0: 자, 용기를 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기가 courage. 나도 알아요 그 단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단어를 아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2: That's right.
0: 이걸 어떻게 문장이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용기를 내다라고 하려면 도대체 무슨 verb를 써야 될까요?
2: So this is a great phrasal verb. Work up.
0: Work up.
2: The courage. So we are not born with courage.
0: Right.
2: Usually we have to kind of like find the courage and like go deep inside and try to get it out a little bit, right?
0: 그렇죠.
2: So it is the kind of idea of just kind of like working up inside to finally have the courage.
0: 아, 그렇죠. 우리 누구나 용기를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으니까 그 안에 어딘가 용기 숨어 있을 거야 하고 find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find courage라고 하는 것도 많이 쓰잖아요.
2: Yes,
0: 그렇죠?
2: Yes.
0: 용기를 뭐 찾아내다인데 자, 그걸 지금 우리 크쌤이 이렇게 막 하셨거든요. 손동작으로.
2: Yeah.
0: 끌어올려. 그렇죠. 용기를 끌어올려라고 하는 게 바로 워크업 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뭔가를 워크업 하는 게 감정을 막 자극시키는 거잖아요. 아,
2: That's right.
0: 아, 이런 식으로. So work up the courage라고 하면 용기를 내다고요. 참고로 work up the courage to do something.
2: Yeah.
0: 이렇게 하면 뭐 할 용기를 내다가 되겠죠.
2: Right. And one great example is like typical example is you know when guys they want to ask someone on a date.
0: Okay.
2: That takes a lot of courage.
0: Oh, yes.
2: It doesn't happen like in 1 hour or even a day.
0: Yes.
2: You have to work up the courage.
0: Work
2: it takes time.
0: 아, yeah. 막 자극하면서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So I worked up the courage to ask her out on a dat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말해서 용기를 낼 때 나랑 데이트 할래 이렇게 영 목소리가 나오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표현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화에서 몇 개의 표현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쌤이 이제 뭔가 부활 얘기를 해요. 와 페이서 체력 테스트 진짜로 부활

0: 부활시킨다더라라고 했는데요. 뭔가를 다시 가져온다는 그런 부활시키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You know, there's a formal word, and it's resurrected.
0: Resurrected.
1: But it is not. We don't use this. That's right. Of course, in a very formal context, you could. But really, the direct translation could be that. The more common and casual expression would be bring back.
0: Bring back.
1: Yeah.
0: Okay. So 여기서는 그 the pacer test를 bring back 한다며 라고 하면 결국 다시 가져오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시키다. resurrect 시키는 게 아니고요.
1: Resurrect pacer? No.
0: 자, 그리고 이제 마유가 이런 말도 해요. 나 있잖아. 삐삐 소리 들리면 한마디로 들리는 그 순간에 나 완전히 막 다리가 난리가 났어. 라고 하는데요. 자, 뭐뭐이자마자 혹은 뭐뭐인 순간 바로 강조하려면 어떡할까요?
1: Yeah. You could say the moment I hear that, but you could also say the second I hear that.
0: The second, the beep, the beeps went on or something.
1: Yeah. The second I hear that beep, it freaks me out.
0: 바로 다리가 흐물거렸다. Yeah. 이런 식으로 이제 the second or the moment or the minute.
1: The minute.
0: 뭐 하자마자 바로 그 순간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1: They're actually bringing back the pacer test.
2: Seriously, the second I heard those beeps, my legs were like, nope, we're out.
1: Ugh, I used to dread gym class because of that. Still, those were the good old days.
2: Maybe I should work up the courage and give it a shot. What do you think?
1: Yeah, you want to pull your muscle again?
2: Well, I'm not going to do it, but...
1: Stop.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크리스틴 쌤 수고하셨습니다.
1: Likewise, Maya Sam.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our final song by Jason Mraz. It's You and I Both.
0: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Master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And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0: 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 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음악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진짜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입니다, 여러분. 잘 견뎌내고 계시죠? 우리 잭쌤은 혹시 더울 때 mm-hmm. 어떻게 하면 조금 stay cool 할 수 있어요? Do you have a hint, like a tip?
1: Not really. Just find somewhere with air conditioning.
0: 맞아요. 근데 사실 에어컨 집에서 전기세 생각하면은 많이 mm-hmm. 틀기도 좀 애매하고
1: Use a fan, 때, take a cold shower.
0: 그쵸. 근데 바람이요, mm-hmm. 이렇게 공기 자체가 되게 더우면 아무리 선풍기를 틀어도 더울 때가 많더라고요. 더운
1: 맞아요.
0: 바람을 불면.
1: 맞아요.
0: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 take a shower. Mm-hmm. 차가운 물로 이렇게 샤워를 하면은 좀 그래도 몸의 온도가 내려가서 또 괜찮기도 하더라고요. 네, 머리까지 감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찬물 끼얹는 거? 그 정도도 뭐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무더운 날, 더위 좀 식혀야겠어요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 You can say, I need to cool down.
0: I need to cool down. 네, 더위를

0: 지켜야 되겠다라는 말도 되고요. 사실 이 표현은 너무 화가 났을 때, 아, 나 이 열을 좀 식혀야 되겠어.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을 먼저 우리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I need to cool down.
0: I need to cool down. 이죠. 더위 좀 식혀야겠어요 라는 말이에요. 자, 내가 뭐뭐를 좀 해야겠다 라는 거는 그럴 필요가 있다 라는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I need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언가가 어떤 물건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떤 행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할 때도 I need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니까 그 행동이 그 뒤에 나오는데 그냥 그 행동을 쓰는 게 아니라 need와 그 행동을 말할 때는 사이에 to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I need to 다음에 그 행동이 오면 되는 거죠. I need to 다음에 행동이 온다. 요 문장 구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I need to. I need to 다음에 행동이 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식히다, 뭐 식다 라는 표현에 cool down 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면 되는데 cool 자체가 식히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잭쌤, 사실 우리가 뭐 clean, clean up 이런 것들은 비슷한 표현이라 사실 둘 다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I need to cool 까지만 얘기해도 될까요?
1: 아닙니다.
0: 안 되죠. 네.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cool down 자체를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두 개의 단어가 붙어서 식히다, 식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위나 열을 식힐 때는 cool down이라는 표현을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차분하게 할 때도 이 표현을 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I need to cool down 이 표현을 같이 연습해 볼까요?
1: I need to cool down.
0: I need to cool down.
1: I need to cool down.
0: I need to cool down.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I need to cool down. We're going to take that sentence, but change cool down to something else. So I need to 뭐뭐.
0: 네, 그래서 무언가가 필요하거나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쓰는 패턴인데요. 뭐뭐를 좀 해야겠어요. 이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I want to 뭐뭐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나 하고 싶어 라는 뜻이고요. I need to 라고 하면 조금 더 강한 느낌을 주죠. 뭐뭐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뭐뭐를 좀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강조해주는 그러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떨 때 쓸 수 있을까요?
1: Well, maybe you're feeling dizzy. So you might say, I need to sit down.
0: 아, dizzy. 어지러울 수 있죠. 그럴 때는 I need to sit down. 좀 앉아야겠어요 라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는 I need to sit 라고만 얘기해도 될까요?
1: Sure.
0: 이 경우는 됩니다. 영어에는 참 exceptions, 예외가 너무 많아서 그때그때 외워야 되는 게 많죠. 그래서 sit down. 요거는 둘 다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I need to sit down. 요거 잘 외워주시고요.
1: Maybe you've been working a lot. And you can't even concentrate.
0: 아,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집중이 안 된다고요?
1: So you might say, I need to take a break.
0: I need to take a break. 자, take a break는 우리가 이미 좀 했었던 표현이긴 하죠. 휴식을 취하다, 쉬다 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Take a break. 그런데 이 take a break는 그러면 휴식이면 how long is the break? 얼마나 긴 휴식이에요?
1: Well, it completely depends on context.
0: 맞아요. 컨텍스트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게 이게 5분일 수도

0: 있고요. 3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나 일을 그만둬야 되겠어. I need to take a break 라고 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얼마나 직장을 쉴지는 사실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는 그렇게 길게 될 수도 있죠.
1: A relationship, you might say. We need to take a break.
0: 헐. 그렇죠. 사귀다가 we need to take a break 그러면 우리 잠시 시간을 갖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완전히 헤어지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아, 거의 그런 네. 비슷한 중독 뭐 네,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So we need to take a break. 그때는 we로 바꿔야 되겠죠. Mm-hmm. 둘이 같이 관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거니까요.
1: I need to drink some water.
0: 물을 좀 마셔야겠어요. I need to drink some water.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오, 잭쌤, 너무 네. 열심히 예문을 준비하셨나 봐요. Are you okay? 괜찮아요? You look red. 얼굴이 빨개요.
1: I need to lie down. 좀 누워야겠어요. I have a fever. 열이 나요.
0: 예문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열이 나는군요. 그래도 더 많이 만드셔야 돼요. 자, Are you okay?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You look red 라고 했잖아요. 빨갛게 보여요 라고 했는데 즉 얼굴이 빨개 보인다. 약간 열이 오르고 있다 라는 말을 이렇게 말한 거죠. I need to lie down. 자, down 시리즈 하나 더 나왔네요. 그렇죠?
1: 맞네요.
0: 자,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나왔던 게 cool down. 이 경우는 cool down까지 꼭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고 sit down은 sit도 되고 sit down도 된다 했어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I need to lie. I need to lie down.
1: 이거는 lie down까지 해야 돼요. lie만 하면 뜻이 not clear 해요.
0: 맞아요. I 네. need to lie. 그러면 사실 누워야 돼라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나 거짓말을 해야 해 라는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뜻이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I need to lie down까지 써주는 게 좋겠죠. Mm-hmm. 자, I need to lie down. 좀 누워야겠어요. I have a fever. Have a fever가 열이 나다라는 표현이죠.
1: The next sentence is a great one to tell yourself every day.
0: Mm-hmm.
1: I need to be patient.
0: I need to be patient. 자, 일단 인내심을 가져야겠어요라는 말인데 I need to 다음에 책 갖고 계신 분들 65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사 원형이 나온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동사 원형? 그런데 인내심을 갖다라고 할 때는 인내심이 있는이라는 patient 형용사잖아요. 보통 앞에 be와 함께 써서 be patient라고 하면 인내심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 be 동사를 쓰는 거를 깜빡할 때가 많아요. 나는 예쁘다. I pretty 하면 안 되죠. I am pretty. 비동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비동사를 꼭 써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I need to be patient지. I need to patient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 Now so far all of our sentences deal with this present moment.
0: Mm-hmm.
1: 지금 이렇게 필요합니다.
0: 그쵸.
1: 근데 You can also use it about things that are ongoing. Like, I need to cut back on sugar.
0: 그렇죠. 지금 당장 뭐를 해야겠어요? 라는 뜻도 되지만 계속해서 뭐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도 되죠. Cut back on sugar 라고 했는데요. 일단 sugar 뭘까요? 설탕이죠.
1: Mm-hmm.
0: 여러분 설탕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cut back on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뭔가를 좀 줄이다라는 뜻이에요. Cut은 자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잘라서 뒤로 가져가는 거죠. 더 이상 안 쓴다. 뭐 이런 느낌인데 cut back on 뭐뭐는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 얘기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이에요. So sugar 대신에 I need to cut back on salt. 뭐 소금을 넣는다든지 I need to cut back on carbs. 탄수화물을 뭐 덜 먹어야 된다. I need to cut back on 뭐 기타 등등 다 넣을 수 있겠죠.
1: And if you have to cut back on all of those things, you might just say, I need to watch my diet.
0: 아, 그럴 때는

0: I need to watch my diet. 내 식단을 보고 있어야 돼. 계속해서 내가 뭘 먹는지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뭘 먹는지 조심해야겠어. 약간 이런 느낌의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need to 뭐뭐라는 표현을 다양하게 연습해봤는데요. 연습했던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1: I need to sit down.
0: I need to sit down.
1: I need to take a break.
0: I need to take a break.
1: I need to drink some water.
0: I need to drink some water.
1: I need to lie down.
0: I need to lie down.
1: I need to be patient.
0: I need to be patient.
1: I need to cut back on sugar.
0: I need to cut back on sugar.
1: I need to watch my diet.
0: I need to watch my diet. I need to listen to start English. Mm-hmm. 이 표현도 여러분 잘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그쵸? Start English 들어야겠어. 우리 스타님들이 매일 하시는 말이잖아요. 네, 꼭 그렇길 바라면서 오늘의 대화를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겠습니다.
2: 더위 좀 식혀야겠어.
3: 근처에 분수가 있어.
2: 그럼 거기 가서 시원한 음료를 사자.
3: 내 마음을 읽었네.
0: 아, 너무 더우면 약간 시원한 음료도 마시고 분수대 근처, 물 있는 데 가면 조금 그래도 시원하잖아요. 그쵸? 자, 더위를 좀 식혀야겠어.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표현을 얘기해 줬네요. 그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뭐 해야겠어? I need to 다음에 뭐가 올까요? 네, 알고 계시죠? 근처에 분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분수가 뭔지 일단 영어 표현을 알아야 되겠네요. 분수, 뭘까요? 물이 뿜어져 나오는 분수는?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선 fountain이라고 합니다. 이걸 응용해서 한번 문장 만들어 보세요. 그럼 거기 가서 시원한 음료를 사자. 뭐뭐 하자. Let's로 시작하면 되겠죠? 자, 일단 그곳에 가자.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시원한 음료를 사. 이렇게 한번 조합을 해보세요. 내 마음을 읽었네. 이런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똑같이 직역하면 될까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이제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I need to cool down.
5: There's a fountain nearby.
4: Let's go there and get a cold drink.
5: You read my mind.
0: 더위를 좀 식혀야겠어.
4: I need to cool down.
1: I need to cool down.
0: I need to cool down. 이 표현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제? 네, 더위를 좀 식혀야겠어. down 꼭 써줘야 합니다. 근처에 분수가 있어.
5: There's a fountain nearby.
1: There's a fountain nearby.
0: 자, there's a fountain까지만 보면 분수가 있어요 라는 말이죠. 뭐뭐가 있어요. There is 뭐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There is는 줄여서 there's라고 한 거고요. Fountain이 분수입니다. 자, there's a fountain. 분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자, 장소. 이런 거는 맨 뒤에 오죠. 그래서 nearby, 근처에 라는 이 표현은 맨 뒤에 온 거죠. 그럼 거기 가서 시원한 음료를 사자.
4: Let's go there and get a cold drink.
1: Let's go there and get a cold drink.
0: 자, 그곳에 가자. Let's go there이죠. 그리고 and 시원한 음료를 사. Get a cold drink이죠. 사실은 let's go there and let's get a cold drink인데 let's를 두 번 쓰기 싫으니까 한 번만 써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었죠. Cold drink가 시원한 음료수라는 뜻이죠. 사실 이 drink라는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술음료라고만 쓸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음료수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내 마음을 읽었네.
5: You read my mind.
1: You read my mind.
0: 자, you read my mind 에서 read

0: READ 이게 read랑 스펠링은 똑같지만 과거 형태의 read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은 거고요. 읽다라는 뜻의 단어죠. 그리고 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자, you read my mind라고 했는데요. mind는 나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읽었네. You read my mind. 영어로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 다 들어봤고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들을 때는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So let's listen to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2: I need to cool down.
3: There's a fountain nearby.
2: Let's go there and get a cold drink.
3: You read my mind.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1: I need to cool down.
0: I need to cool down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need하고 to는 마지막 need의 d하고 to의 t가 비슷한 발음으로 간주돼서 d보다는 t를 조금 더 크게 강조해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연습해 볼까요?
1: I need to cool down.
0: I need to cool down.
1: I need to cool down.
0: I need to cool down. Good job, everyone.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1: Fantastic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정말 반이 될까요?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가족이 늘어놓는 불평불만을 듣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라지만 일방적인 하소연은 고민 상담과 다릅니다. 이야기를 듣는 게 버겁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날이 선 가족과 마주치고 대화하는 상황부터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쁘니까 이따 보자는 식으로 상대가 감정을 가라앉힐 때까지 자리를 피하는 게 좋고요.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솔직히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화제를 돌려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힘들었겠네, 그렇구나 정도로 상대와 나의 감정을 분리해 대화를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사랑한다고 상대의 기분마저 늘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건강한 관계는 나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자 어제까지는 우리 이제 미용실에서 여러 가지 yeah. 뭐 필요한 표현들 말씀 들어봤는데요.
1: Right.
0: 그 가장 일반적으로 저 머리 좀 자르려고 하는데요라고 한다든지 펌을 하려고 하는데요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하나 알면 나머지 괜찮다 할 수 있을까요? Can I get 어때요, 선생님?
1: Can I get? 네. Sure. Can I get? Some layers.
0: Right. Can I get some layers?
1: Can I get a perm?
0: Can I get a perm? 그럼 퍼머하겠다 yeah. 이 말이 되는 거죠.
1: Or I just want a simple cut. Can I get a cut?
0: Can I get a cut? Right. 네. 근데 저 옛날에 이런 표현 받았다. 머리카락이 끝이 갈라져서 끝이 갈라질 때 그래서 그 머리카락 끝만 좀 다듬어 주세요라고 할 때.
1: So you have split ends.
0: Split ends.
1: 그 표현이 갈라진 게 split ends인데.
0: 네.
1: So you need to trim your split
0: yes,
1: ends.
0: 그렇죠.
1: Yes.
0: 네. So can I get a trim? 이렇게 That's 말할 right. 수 있을까요?
1: 가볍게 이렇게 다듬는 거를 trim이라고 하죠.
0: Trim.
1: T-R-I-M.
0: 네. 그러니까 나뭇가지도 삐죽삐죽 나오니까 이렇게 가위로 쏙쏙쏙 자르고 하시는 거. 그거 그 trim이라고 하더라고요.
1: Yeah. Trimming the leaves, trimming the branches.
0: Right.
1: Sure.
0: T-R-I-M으로 쓰게 됩니다. 네. Split ends 하게 되면 머리카락 하나가 끝이 이렇게 뱀 혀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는
1: like
0: 경우가
1: V.
0: 있어요. Yes, like a V. V 모양으로. 네, 그거 참 가슴 아프죠. 네, 이제 그런 표현들 함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62쪽 되겠습니다. 12일 수요일 순서인데요. 이제 피부 관리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 이제 남자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 모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피부 관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 wow, okay. you guys talk about that too?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너희들도 right. 모이면 그런 얘기하니? 그랬더니 right. 그럼 좀 다들 관심 많아 해. 라는 말을 해요.
1: 요새 이제 유행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metrosexual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0: metrosexual.
1: 그건 섹슈얼한 게 아니라 metrosexual means usually men who want to be more urban, more hip and popular, like living in the city life. So I want to be more urban and metro. And be more manly.
0: Oh.
1: Metrosexual means very stylish man.
0: And skincare is included in
1: skincare
0: there too?
1: Skincare is absolutely included.
0: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yeah. 소위 말해서 차도남이 되고 싶은 거군요.
1: That's right.
0: 아, 네, 알겠습니다.
1: 그런 분들이 많죠, 주변에.
0: 에이, 그렇더라고요. 자, 보면은 이제 피부 관리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 제가 사실은 이제 피부 관리를 전문으로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이제 갑자기 영어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1: okay.
0: 굉장히 많은 그 외국인 customers들이 or clients들이 오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clients들이 왔을 때 어떻게 영어로 이분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걸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1: That's right.
0: 자, 오늘 표현들 어떻게 도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1: 제 피부는 정말 쉽게 예민해져요.
0: 그렇다면 향이 강한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1: 맞아요. 가끔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0: 민감성 피부에는 좀 더 순한 제품을 추천해 드릴게요.
1: 네, 한번 써볼게요. 그러시군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그 피부가 정말 쉽게 예민해져서 그렇죠. 요즘 나이가 드니까 더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1: 네.
0: 자,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My skin gets irritated really easily.
0: My skin gets irritated really easily. 자, 정말 쉽게. Really easily 라는 말을 뒤에 붙이면 되는 건데요. 자, 예민해진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뭐 조금만 이제 자극이 있으면 갑자기 빨개진다든지 뭐 흔히
1: right.
0: 뒤집어진다는 말을 해요. 피부가
1: right.
0: 뒤집어진다. 그럴 때 gets upside down and inside out. 자, 우선
1: right, right.
0: gets irritated이라고 해서 I-R-R-I, R이 두 개예요.
1: Right.
0: I-R-R-I, 그다음에 T-A-T-E-D로 쓰게 되고 발음은
1: irritated.
0: Irritated.
1: Irritated.
0: Irritated.
1: 우리의 감정도 irritated 될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사람 감정도.
1: So anytime there's a negative reaction, 모든 부정적인 반응을 irritation이라고 표현하잖아요.
0: Irritation.
1: 형용사로는 irritated.
0: 그럼 약간만 upset 되는 것도 irritation의 일종인가요?
1: A little bit upset, yeah. Irritated, right.
0: 그렇죠.
1: So not just skin, but your feelings, your emotions. 아, 좀 기분 나쁜 말 해서 보행쌤한테, 네. she's irritated. 짜증나. 이런 상황이잖아요.
0: 제가 짜증을 내고 있는 거죠. 제가 그렇죠. 그러면 something can be irritating 할 수도 있겠네요.
1: 그 상황이 irritating 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0: 그렇죠. 어떤 상황이 나에게 막 안 좋은 자극을 줘서 내가 짜증이 나게끔 만드는 거. 그럴 때 that is so irritating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And I feel irritated 가 되는
1: right.
0: 거죠.
1: You are so irritating 이렇게 할 수 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진짜 짜증나게 한다.
0: 너 정말 짜증나게 한다. 이렇게. 아유, 근데 오늘 짜증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1: 그
0: 감정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하는 것도 gets irritated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도 get irritate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 저는 언제나 스킨이 irritated 한다면 어떤 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떠오르면 이 스킨이 빨개져가지고 막 두드러기 나면서 가렵고 I'm like irritated. Like allergic reaction.
0: Allergic reaction. Yeah. 그렇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제 피부가 정말 쉽게 그렇게 염증이 그 자극을 받아서 염증을 일으켜요. 뭐 이런 뜻으로 그걸 예민해져요 라고 표현한 건데 my skin, 제 피부가요. 아까 말씀드린 gets irritated. 자, 스킨은 단수형으로 치게 돼요. 그래서 right. my skin get 이렇게 말하지 않고 my skin gets irritated 그다음에 정말 쉽게 really easily라고 합니다.
1: Ah, my skin gets irritated really easily.
0: My skin gets irritated really easily. 여기서 right. 제일 어려운 단어가 이 irritated 되겠네요.
1: Yeah. Irritated.
0: Irritated.
1: Oh, this is so, I got so irritated by 누구누구

0: comments.
1: 아, 누구누구의 말을 듣고 코멘트를 듣고 내가 아주 막 짜증이 막 확 났지 뭐야. I got so irritated by 누구누구's comment. 이렇게.
0: Right, right.
1: 아유. 그러면 그 들은 사람이 야, 신경 꺼. 그냥 잊어버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0: Oh, just don't worry about him. Let it go.
1: Let it go.
0: Just ignore him.
1: Ignore him. 그렇죠. Get over it. 어때요?
0: 그거는 빨리 이제 회복하다, 뭐 극복하다라는 뜻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1: 네.
0: 지금 막 irritation을 받았는데 그러기는 조금 예민할 수 있죠.
1: 선생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다. 네, 제가 그걸 놓쳤네요. 그냥 잊어버려. Ignore him. 그냥 무시해버려 라고 하는 거지 get over it 하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의 문제가 된 거죠.
0: 그렇죠?
1: 당신이 그거를 극복해라. 아니 지금 짜증이 났다는데 극복을 먼저 얘기하고 있긴 너무 빠른 거죠.
0: Maybe a couple of weeks later.
1: 네. 참 irritated 하나 가지고 그 정신적인 우리가 참 평안까지 얘기했습니다.
0: 다양한 상황들이 있죠.
1: 네. 네. 자, my skin gets irritated really easily 라고 했더니 피부 관리사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향이 강한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0: Then you should avoid products with strong fragrances.
1: 네, then you should avoid products with strong fragrances. 아, 이거 fragrances라고 해요?
0: 아, 아주 좋은 향, 향기롭다 할 때. Fragrance.
1: Fragrance.
0: Oh, 보영쌤 has really good fragrance. What kind of perfume do you use?
1: 그러니까. 아유, 그냥 비누예요, 비누.
0: Oh, just soap? Oh.
1: 네, 자, 여기에서는 then you should.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게 바람직하시겠네요. 라고 할 때, 우리말로는 이럴 때 그렇다고 바람직하시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뭐뭐 하시는 게 좋아요. 라는 표현이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you better 이렇게 쓰시면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0: Well, if you're close to that person, 친한 사이면 괜찮아요.
1: 네.
0: Oh, you better avoid those products. 근데 고객한테는 you should avoid.
1: 그렇죠.
0: It's better to avoid.
1: 바로 저 포인트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0: 그렇죠.
1: 아주 친하고 격이 없고 뭐 아무 걱정을 무슨 염려가 없는 그런 사이에서는 you better 해도 무난하다.
0: Sure.
1: You better. 왜냐하면 you better는 너 이렇게 하지 않았다가는 나중에 너 큰일 난다.
0: 큰일
1: 이런
0: 나죠.
1: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0: 꼭 그렇게 해야 돼.
1: 꼭 그렇게 해야 돼.
0: 맞아요.
1: You better. 근데 여기서는 좀 그렇게 말하기에는 고객님이시잖아요.
0: 그쵸?
1: 자, 그래서 네. then you should avoid라고 조금 소프트하게 말하기 좋다는 겁니다. You should avoid. 아무래도 이렇게 피하시는 게 바람직하죠. Then you should avoid. 무엇을 피하냐 하면은 강한 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 자, 제품들 with 강한 향 이렇게 말합니다. Products with strong fragrances. 네.
0: We use the word fragrance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smells nice, like cologne or perfume. Fragrance.
1: 그러면
0: right?
1: 지독한 화장실 악취 이럴 경우에는 fragrance라고
0: fragrance
1: 하면 되죠.
0: 아니죠. 네. 그건 odor이라고 표현하죠.
1: Odor.
0: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우리 여기서.
1: 아주 odor. 오래됐어요, 선생님.
0: 그렇죠.
1: O-D-O-R.
0: 맞아요. Odor.
1: Odor.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도 근데 선생님, 그거 odorant, 그
0: deodorant.
1: 뭐더라? Deodorant를 바른 경우가 있잖아요.
0: 그렇죠. D는
1: 없애는
0: 거이기 때문에 deodorize, deodorant, something that takes away the odor, something like bad smell.
1: 아, 그러니까 odor를 없애는 것이 deodorant가 되는군요.
0: That's right. That's right.
1: 그러니까 odor 하면은 악취가 되는 거고 fragrance 하게 되면 향기가 되겠네요.
0: Something that smells nice.
1: 아, 근데 그게 강한 향이다라고 할 때 strong fragrance라고 한다는 거예요.
0: 향수도 너무 많이 뿌리면 oh, it smells too strong.
1: Right.
0: So strong fragrances. You should avoid.
1: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하다라고 할 때 진한 향수 냄새, strong을 쓰게 됩니다.
0: Yes.
1: 자, then you should avoid products with strong fragrances. 자, 여기서 avoid, 피하다라는 동사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0: Right.
1: 자,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My skin gets irritated really easily.
3: Then you should avoid products with strong fragrances.
1: Then you should avoid products with strong fragrances. Product는 product인데 어떤 product이냐면은 strong fragrances가 곁들여진 그 안에 들어간 그런 제품이다. Products with strong fragrances. 자, 그랬더니
0: right.
1: 그 말을 듣고 이 손님은 맞아요. 제 얼굴이 가끔 좀 빨개져요.
0: Oh, that makes sense. My face turns red sometimes.
1: That makes sense. 아, 그거 말 되네요. That makes sense. 라고 한 다음에 My face turns red

0: sometimes 제 얼굴이 빨갛게 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말하네요.
1: My face turns red or turns pink. turns brown.
0: 네, 맞아요.
1: Turn.
0: Turn. 그렇죠. 그렇게 변한다라는 되겠죠. Right. 나이 사람이 그 나이를 먹어서 she just right. turned 12. 그러면은 right. 이제 막 12살이 됐다.
1: Right.
0: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1: I'm turning 60 in a couple of years.
0: 그렇구나.
1: so
0: 네.
1: like you said, when we're talking about age, we use the word turn.
0: Turn.
1: When did you turn 50?
0: 그렇게
1: when
0: 말해요?
1: When did you turn 40?
0: When did you turn 50? 이렇게 말해요?
1: You can ask that, yeah. So you want to know exactly what year. So specifically, if you want to ask, you can talk about age with turn in any situation. Yeah.
0: 맞아요. 하여튼 나이 얘기하면 거의 10명 중에 8명 정도는 turn을 쓰더라고요.
1: Yeah, turn.
0: 네,
1: yeah.
0: 젊은 사람이나 또 혹은 어르신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1: Sure.
0: 자, 그래서 that makes sense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듣고 then you should avoid products with strong fragrances라는 말을 듣고 아, 그거 그 말 되네요. That makes sense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왜 내가 that makes sense라고 하냐면 제 얼굴이 가끔씩 빨갛게 되더라고요.
1: My face turns red. Or 네. bright red
0: 그렇죠.
1: sometimes.
0: 네, 아까 핑크를 말씀하셨는데 핑크는 홍조를 띄어서 이렇게 좀 그 건강하다는 뜻으로 쓰더라고요. She's in the pink.
1: In the pink.
0: 네, 이렇게 말한다든지 Now she's back in the pink. 그러면은 그녀가 이제 그 안색이 다시 좋아졌다. Yeah. 혈기를 되찾아서 in the pink 하면은 분홍색이 됐다는 게 좀 이렇게
1: looking healthy.
0: healthy 됐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자, 여기서는 my face turns red sometimes 까지였습니다. 이 문장 들어볼까요?
2: That makes sense. My face turns red sometimes.
0: My face turns red sometimes. 내 얼굴이 맨날 그런 건 아니고 가끔씩 빨갛게 되더라고요. 아마 좀 강한 향의 그 로션을 썼던 모양입니다.
1: I think so. Yeah.
0: 네. 자, 그랬더니 이제 전문가는 민감성 피부에는 좀 더 순한 제품을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I'd recommend something gentler or gentler for sensitive skin.
0: 네, I would recommend, 저라면 추천을 해드리겠어요. I'd recommend something gentler, 뭔가 좀 더 이렇게 부드러운 것을 for sensitive skin, 민감한 피부를 위해서라고 문장 만드는 건데요.
1: Right.
0: 자, gentle 하면은 gentleman. My father's gentleman 아닌가? 네.
1: Mother, father, gentleman.
0: gentleman. 네, 그렇죠.
1: 다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0: 아, 그래서
1: 사이노래.
0: 우리가 가장 빨리 받는 게 ladies and gentlemen보다도 그 gentleman. 자, gentle하다라고 하는 거 그냥 그 신사적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1: Right.
0: 여기서 말하는 gentle은 어떤 뜻일까요?
1: 좀 더 이렇게 순한 표현도 순하다라는 표현을 이제 gentle라고 표현하는데
0: 순하다, 네.
1: something kind of soft and nice and not hard, not strong, gentle.
0: gentle.
1: Yes.
0: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걸 이렇게 그 만질 적에 막 확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막 그 이렇게 좀 거칠게 하는 거 하지 말고 살살 다뤄달라라고 할 땐 please 뭐,
1: be gentle,
0: be gentle,
1: oh be gentle,
0: be gentle.
1: Yeah.
0: 그러니까 신사적으로 구세요 이 말이 아니라 거기서는
1: right.
0: 조금 잘 살살 다뤄달라라는 뜻으로 gentle 쓰더라고요.
1: 어느 날 보잉 쌤이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엉엉 울고 있어. 내가 조언해주러 가야 되는데 위로해줘야 되는데 친구들이 she's very sensitive. Be gentle with her.
0: Be gentle
1: Talk to her,
0: with her
1: gently.
0: 아, 그러니까 좀 신사적으로 선생님은 워낙 신사지만 신사적으로 말해달라 이 말이 아니라 그럴 때는 부드럽게 살살 해달라. 살살.
1: That's right.
0: 자, I'd recommend something gentler for sensitive skin. 자, 그랬더니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죠.
1: Okay, I'll give that a try.
0: 네, I'll give that a try. 자, 그것을 한번 제가 시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I'll give it a go. 뭐 한번 제가 그걸 해보죠. 여기서는 specialist 혹은 이 beautician 혹은 aesthetician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피부 관리사의 추천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1: So I guess when somebody recommends you something, instead of saying, "Okay, I'll do it." 주로 이렇게 반응을 해요. I'll give it a try.
0: I'll give it a try.
1: Or I'll give that a try.
0: I'll give that a try.
1: 한번 해볼게요.
0: 아, 제가 한번 그거로 해보겠습니다.
1: right.
0: 아, 좋은 말이네요. 맨날 그냥 훈련만 봤는데
1: right.
0: 그럴 땐 이런 어투로

0: 잘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런
1: right.
0: 의미로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죠.
1: Mm-hmm.
0: I'll give that a try.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들어볼까요?
2: I'd recommend something gentler for sensitive skin.
3: Okay, I'll give that a try.
0: 네, 전체 대화입니다.
3: My skin gets irritated really easily.
2: Then you should avoid products with strong fragrances.
3: That makes sense. My face turns red sometimes.
2: I'd recommend something gentler for sensitive skin.
3: Okay, I'll give that a try.
0: 네, 자, 큰 소리로 같이 말해볼까요?
1: Let's go!
0: 제 피부가 정말 쉽게 민감해져요. My skin gets irritated really easily.
1: Oh, my skin gets irritated really easily.
0: 그렇다면 향이 강한 제품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네요. Then you should avoid products with strong fragrances.
1: Then you should avoid products with strong fragrances.
0: 오, 그거 말 되네요. That makes sense.
1: Oh, that makes sense.
0: 가끔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My face turns red sometimes.
1: My face turns red sometimes.
0: 민감성 피부에는 좀 더 순한 제품을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I'd recommend something gentler for sensitive skin.
1: I'd recommend something gentler for sensitive skin.
0: 아, 좋아요. 한번 써보죠. Okay, I'll give that a try.
1: Okay, I'll give that a try.
0: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4: Easy English.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posture, 뜻은 자세, 태세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2: The government is maintaining its level 2 emergency response posture, even though all nationwide heavy rain warnings have been lifted.
0: 여기서 posture라는 표현은 특정 상황에 대한 대응 태세를 뜻합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2: The military shifted to a defensive posture.
0: 군은 방어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뉴스에서
2: security posture, diplomatic posture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특정 태세를 취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0: Posture, 꼭 기억하세요.
1: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시각장애 친구들과 메뉴를 고를 일이 많다 보니 어느새 그들만의 안전한 선택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들은 짜장면이나 짬뽕, 파스타처럼 그릇 하나에 온전히 담긴 음식들을 선호한다. 도움받는 게 미안해 선택지를 좁히는 것이다. 이를 잘 아는 나는 일부러라도 반찬 가짓수가 많은 한식집으로 친구들을 이끈다. 익숙한 맛 대신 다채로운 미식의 즐거움을 선물하고 싶어서다. 보글거리는 찌개와 여러 접시가 놓인 식탁 앞에서 나는 반찬 접시부터 다닥다닥 붙여놓는다. 그런 다음 친구의 손을 잡고 젓가락으로 반찬 그릇을 톡톡 건드리며 좌표를 입력해준다. 자, 시계 방향으로 시금치, 계란말이, 김치야. 그러면 친구들은 공간과 거리감을 기억했다가 젓가락을 뻗어 맛을 즐긴다. 서수연 작가의 책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0: of my friends.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조니 스팀슨의 프렌즈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펫은 어떤 책에서 펴낸 우리나라 첫 음성 해설 작가이자 성우인 서수연 작가의 책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의 한 부분으로 깔아드렸습니다. 이 수요일 문장 카펫은 잠시 후 2부에 시작될 초대석의 예고편 같은 것인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잠시 후 2부에 우리 초대석에 서수연 작가님 오실 예정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이 책은 표지부터 특별해요. 책 날개를 살짝 넘겨보시면 거기에 이 QR코드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 한 권의 책을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책을 이 표지부터 음성 해설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저도 이렇게 열어보고 이렇게 접근을 해봤는데 와 너무 놀라운 그런 방식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몰랐던 얘기가 그러나 우리 곁에 오랫동안 계속 거듭 진화하고 발전하면서 있어온 세계가 이 책 안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성 해설 작가 1호시기 때문에 들려주실 얘기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책을 읽고 더 기대감이 커졌는데 잠시 후 북카페에 오시면 많이 질문 또 관심 가져주시고요. 장영은님은 직원 중에 언어장애인이 있어요. 그 직원이랑 대화하려고 수어를 배웠어요. 언젠가 장애인 봉사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대화하고 싶어서 수어를 배우셨다라고 하시는 거 그 마음이라면 정말 아마 오늘 2부에서 나눌 얘기들 그리고 이 책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책 보시면 더 크게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영은님은 바로 행동을 또 하셨네요. 너무 놀랍습니다. 서창민님 오늘 문장 카펫은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참 예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까지 이 책은 다 어떻게 그 얘기들을 또 전달하는가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책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민호님, 지금 이제 여행 중에 생일 축하 사연도 읽어드리고 했었는데 어머니가 시각장애 2급이라 모시고 다닐 때마다 계단, 문탁, 경계석 등 바닥 재질의 변화를 말로 이야기해서 알려드려야 하는데 오늘 문장카펫 어떤 상황인지 공감이 되네요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가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무수히 생략되는 그 정보들을 말로, 음성으로 다시 전달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또 고귀한 일인가를 또 느낄 수 있었고, 여기에 또 이게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 중에 전달이 돼야 한다면 시간 제약이 있는 거예요. 이 음성 해설이 너무 앞서가는 것도 또 너무 뒤에 후 해설로 따라 붙는 것도 그렇고 정확하게 그 화면과 좀 일치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또 대사를 막지 않으면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시간 제약도 따라 붙는단 말이죠. 그것들을 어떻게 또 그 안에서 최대한의 전달을 하면서 이 제약을 극복하셨는지 그 과정이 고군분투가 그리고 그 마음이 이 책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저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아마 카페인 분들도 그러시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초대석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3308 쓰시는 카페인님. 고님, 저희 경기도 화성에서 해운대로 휴가 가고 있어요. 도착까지 1시간이 남았네요. 늘 평일에 혼자 북카페를 들었는데 오늘은 두 딸과 내 식구가 차에서 같이 듣고 있어요. 엄마의 최애 프로그램이라면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중2 선율, 그리고 초4 선의, 그리고 우주 최고 남편. 항상 고맙고 사랑해. 꼭 소개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아, 지금 듣고 계실까요? 이차 안에서 이 라디오 들을 때는 정말 이게 그 공간이 좀 좁아서 그런지 더막 귀에서 속삭여 주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는 좀 그렇게 느끼는데 아, 이 지금 이네 식구가 다 그런 차 안에서 북카페 이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전율이 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듣고 계신지 궁금해요. 지금 어떤 표정일지. 아, 이 사랑, 엄마의 사랑 전달이 됐겠죠? 정말 좋은 그 휴가, 해운대의 바다 많이 누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면서 엽서가 얼만큼 왔는지 또이 우체국에 약간 참새 방앗간 가듯이 이렇게 먼저 들러봤습니다. 그 재미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제도 이만큼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또 이만큼 네 정말 몇 장인지 다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오늘도 방송 후에 더 많이 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14일까지, 금요일까지 도착분인데 아마 14일 도착분을 확인하는 시간은 17일 월요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까지 이제 약간 열어두겠다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14일날 정말 저녁 6시에 도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날 밤에 도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난 이미 글렀어. 이미 마감 기한이 지났어 하시는 분들 있다면 이게 열려 있다는 거 살짝 또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꼭 도전하시고요. 선물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북카페 굿즈 그리고 카페인 굿즈까지 있습니다. 소개는 다 해드렸는데 카페인 굿즈는 또 사진 찍어서 북카페 인스타그램에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리사 오노의 스마일 그리고 데미안 라이스의 델리케이트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지지 않았나요? 저는 진짜 저번 일요일부터 약간, 와, 진짜 가을이 오는구나. 날씨가 이 여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체감했는데, 오늘은 진짜 아침에는 좀 찬바람도 막 불더라고요. 어제 밤에도 그렇고. 9339 쓰시는 카페이님,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더위 좋네요 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알것 같아요. 감당 가능한, 아 그래 요 정도는 여름의 영역이야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수 있을 법한 그런 날씨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보고 오는데 모자가 날아갈 정도의 바람도 좋고요. 엽서들 보려고 보라 켰어요 하셨습니다. 모자가 날아가도 좋아. 바람이 분다면 하는 마음 느껴져요. 엽서 지금 제 뒤로 보이실 겁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카페인 분들 이 북카페 스튜디오 보실 수도 있는데 제 뒤로 이제 엽서가 이렇게 막 널려 있습니다. 제가 자꾸 널려 있다는 게 이제 빨래 널어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지금 매달려 있죠? 마치 전봇대에 앉아 있는 참새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다건게 아니고요. 어제 이제 일부만 이렇게 좀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도착한 엽서는 주소 부분만 북카페 주소 부분만 찍어서 올릴 테니까 보시면서 이거 네 글씨 같은데 하시는 거 발견하시는 재미도 느껴주시고요. 그리고 3323 쓰시는 카페이님은 엽서 정확히 배달했다는 문자를 받으셨대요.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보내셨나 봐요. 10년 동안 고이 모셔둔 엽서에 나무와 꽃을 그리고는 얼마나 좋던지. 조약돌 소리 나는 키링을 기다립니다. 7주년 생일 축하드려요. 그래도 제사보다 제밥에 눈이 먼 카페인이라 송구합니다. 하셨습니다. 제사보다 제밥 아니에요. 이거죠? 제가 또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7주년 이 조약돌 키링이란 별명이 붙은 우리 북카페 굿즈, 그리고 필통과 연필 6자루 들어있는 북카페 카페인 분들을 모여서 만들어주신 카페인 굿즈까지 선물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지희님은 지금, 그 우체국에 가서 직접 붙였는데 며칠간 정성껏 그림 그리고, 그렇게 만든 3장의 우편 엽서의 행방을 알 수가 없네요. 등기가 아니라, 추적도 안 되고, 잘 가고 있는지 도착을 아직도 안한 건지 금요일까진 갈런지 지금 마음이

급하신데 제가 이걸 왜 읽었냐면요. 제가 오늘 북카페 오는 길에 우편실 들렀다 왔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들고 왔는데 그맨 위에 있었던 세 장의 엽서가 지인님 엽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요. 그 중에 한장 제가 지금 갖고 있고요. 1, 2, 3 번호 한세장다 행방을 모르신다고 했는데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아직 제가 여러분의 엽서를 다 세세하게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 잡아 읽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제가 얼핏 집어들면서 보니까 또 우리의 추억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뭉클했습니다. 지인님 머리카락 기부하는 얘기 하셨는데 그 과정이 또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살짝 전달해 드리면서 잘 왔다. 이렇게 안심하셔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간 카페인 만나고 가시죠. 이번 주 주제가 일상의 해방입니다. 오늘 또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정세랑 작가의 소설 시선으로부터는 시대의 고정관념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간 심시선과 그녀에게서 뻗어나온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생전 형식만 남고 마음이 사라지면 고생일 뿐이라며 제사를 반대했던 심시선 여사의 바람대로 지난 10년간 제사를 지내지 않았던 가족들은 10주기를 맞아 어머니가 젊은 시절을 보낸 하와이에 가서 제사를 지내기로 합니다. 가모장 집안답게 큰딸인 명혜의 주장을 거스를 수 없었다는 게 이유기도 했죠. 그렇게 17명 대가족의 하와이 여행이 시작됩니다. 하와이에 도착한 가족들은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할머니를 추모하기로 하는데요. 손녀 중 한 명인 우유는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와이키키 해변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어려서 큰 병을 앓았고 올해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나서도 에너지가 넘치는 젊음 같은 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죠. 아픈 아이를 돌보며 걱정이 많아진 부모도 신경 쓰였고 스스로도 조심스레 살아가는 쪽이 마음이 편했고요. 와이키키 해변에서 그녀는 서핑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서핑에 끌렸다기보다는 그녀가 생각하기에 가장 무모한 운동이 서핑인 것 같았기 때문인데요. 할머니를 추모하는 여행에서 서핑에 도전한 이유는 딱 하나. 평소였다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을 해보겠다. 그래서 자신은 특별히 용감하지도 않지만 겁쟁이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던 거죠. 서핑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물에 빠지고 물을 먹고 여기저기 부딪혀 깨지고 상처나고 근육통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죠. 그래도 우유는 마지막 날까지 서핑보드 위에 서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덕분에 큰 파도에 올라타는 자유로움을 자연의 힘을 빌어 앞으로 나아가는 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이 답답하고 그래서 변화가 필요할 때 사소하지만 낯선 경험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 주는 긴장감과 기대감은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도 하고요. 나 스스로 정해놓은 규범과 굴레에서 벗어나는 듯한 묘한 해방감을 선사하기도 하니까요. 우윤의 서핑처럼 여러분에게도 한 번은 해보고 싶은 낯선 경험 있나요?

좋아서 하는 밴드의 길을 잃기 위해서 띄워드렸습니다. 진짜 일상의 해방이죠. 이런 게 평소에 나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한번 해보는 것. 뭐 예를 들면 평소라면 이 메뉴판 딱 펼쳤을 때 절대 고르지 않을 것 같은 음식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것. 그리고 평소라면 선택하지 않을 만한 길로 가보는 것. 그리고 좀 나아가서는 새로운 정말 취미라든지 어떤 새로운 관계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 등등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너무너무 바쁘게 지내는 사람. 그래서 휴일을 뭐 휴식 한 시간이라도 나에게 좀 이렇게 들여놓기 힘들어하는 어색한 분들이라면 한 시간 정도 그냥 정말 멍때리기 대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멍때리는 상황, 그냥 가만히 있어 보는 거, 그런 것을 들여놓는 것도 일상의 해방일 수 있겠죠.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3483 쓰시는 카페인님, 안 해본 일, 오늘 일종의 도박을 해보려고요. 일종의 도박? 3시 전까지 엽서를 만족하게 그릴 수 있으면 보내보렵니다. 도전하셨습니다. 3시! 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한, 2시간 반 정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 17일까지 그 월요일에 어차피 확인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도착하면 돼요.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네, 한번 도전해 보시죠. 그리고 강현진님, 시선으로부터 딸이 이 책을 읽으면 엄마 같아라는 편지와 함께 선물해준 책이에요. 아, 딸이, 따님이 또이 책을 읽으면서 엄마 같다고 선물해주신 책. 어쩌다 미루어지다가 딱 지난주에 읽었는데 또 우리 북카페에서 지금 1카로 다루네요. 스물스물 또 하루에 용기가 피어오르는 문장들 들으니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도

굉장히 당찬, 재미난 소설이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오늘 일상의 해방이라는 주제로 1화로 전달을 또 해보는 이 마음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막 당차지는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그리고 김예령님, 오랜만이에요. 우리 캔냉이. 제가 또 훅 마주친 우리 카페인이셨죠. 매일 작업실에서 듣다가 오랜만에 삼성물 도심에 나와보니 살랑살랑 바람도 하늘도 북적북적 밝은 분위기도 참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늘 특히 이제 나만의 작업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가끔 외출을 하거나 해서 이렇게 밖을 둘러볼 때 그 새로운 에너지가 엄청 크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잠시 우리 2부에서 얘기 나눌 서수연 작가님도 그 음성 해설 그 대본을 쓰시고 하실 때 계속 또 이제 그 한 공간에서 그 지금 영화나 드라마 안에서만 딱 계시다가 가끔 이렇게 밖으로 나오셨을 때 느끼는 그 에너지가 너무 좋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라디오 고정 게스트 하셨던 기억이기도 해서 또 반갑게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라디오 스튜디오에 오시는 거일 것 같아요. 오랜만은 아닐 수도 있죠. 북카페는 아무튼 처음 모십니다. 제이슨 무라즈의 Make It Mine 들으면서 우리 이제 읽기의 기쁨으로 넘어갈게요.

0: 뭐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해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읽의 기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읽을 책은 뜨인돌 출판사에서 펴낸 헤르만 헤세의 게으름의 기술입니다. 헤르만 헤세, 우리 또 월요일 소설 북클럽에서 만나서 반가웠죠. 근데 지금 이번엔 또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름의 기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얘기한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유영미 번역으로 만나게 됐고요. 여름날의 기차 여행부터 읽어볼게요. 다시 짧은 여행을 위해 기차에 올랐다. 자리에 앉은 지 한 시간 반째. 하지만 벌써 영겁의 시간이 흐르기라도 한 듯. 앉아있는 것이 한없이 지루하고 불편하고 답답하다. 몇 년 전에 린드부름이라든가 하는 미국인이 30시간 이상 비행하여 대양을 횡단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비행의 마지막에는 린드부름도 나와 비슷한 기분이 되었을 것이다. 아니, 아니다. 그는 공중을 통과했고 대양 위를 날았으므로 순전히 아름답고 참되고 거짓 없는 것만 보지 않았겠는가? 구름과 안개와 별을 보고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바다와 밤바다를 보았을 테지. 그러니 30시간을 견딜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바다나 하늘을 볼 수 없어서 기차에 앉아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지고 힘든 것은 아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리가 멀어서도 아니다. 내가 낯설고 위험하고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세계의 메인 몸이기 때문이다. 문명과 기술이 넘쳐나는 곳에 옴짝달싹 못하고 갇힌 신세이기 때문이다. 대도시 사람들은 밤낮으로, 심지어 꿈에서조차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으므로 내 상태를 거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문명화되지 않고 야생의 노마드처럼 살아가는 인간이며 자유를 사랑하는 대가로 다른 많은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인간이라서 기차나 대도시, 호텔, 사무실, 관청, 공장 같은 곳에 있으면 공기가 희박한 느낌이 들어 답답하기 짝이 없다. 내 머리 위쪽에 레커칠이 된 나무 벽에는 흰색 에나멜 바탕에 검은색으로 숫자가 그려져 있다. 46이라는 수인데 4라는 숫자도 그렇지만 특히나 6이라는 숫자가 도무지 인간의 손으로 쓴 것 같지 않은 모양새다. 관청에서 가상의 인간이 가상의 인간을 위해 만들어낸 모양이랄까? 무지막지하게 건조하고 멍청하고 생명력 없고 정말 가련할 정도로 추상적이고 경직된 생김새다. 그런 숫자들이 매 좌석 위쪽에 붙어 사람들에게 번호를 매기면서 굴욕감을 주고 있다. 그 옆에도 역시나 에나멜 칠이 된 금속판이 세심하게 나사로 고정되어 있는데 금지사항과 법규, 권고사항이 적혀 있다. 흡연은 금지, 창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것도 금지, 비상벨을 오작동시키는 것도 금지. 아, 비상벨이라니. 비상벨은 어린 시절부터 기차에서 가장 멋지고 유혹적인 대상이었다.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비상벨을 울릴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은 내 삶의 치부 중 하나다. 크고 작은 여행을 하며 얼마나 비상벨을 작동시키고 싶었던가. 어렸을 때는 특히 그랬다. 손잡이를 잡아당기기만 하면 열차를 멈출 수 있다. 그리고 1분간 왕이 되어 기관차와 기관사, 차장, 함께 여행하는 승객들, 차 시간표, 국가와 모든 금지 조항, 질서가 잡히고 지루함마저 조율된 그 복잡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타원형 손잡이에 매달리기만 하면 모든 마법이 작동을 멈추고 승객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영무원들은 당황하고 기관차는 포효하고 객차가 흔들리고 짐카

안에 트렁크들이 비틀거릴 것이다. 생각만으로도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나는 그 장면을 멋지게 상상해 보았다. 승무원이 미친 듯이 달려와 왜 손잡이를 당겼느냐고 물으면 너무 덥다고 해야지. 그러나 나는 비상벨을 작동시키지는 못하고 비굴하게 상상만 할 뿐이다. 실행할 용기는 없다. 나는 이리도 비겁한 사람이다.

톰 패티의 곡 러닝 다운 어 드림 들려드렸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게으름의 기술 읽고 있습니다. 아, 비상벨 손잡이를 당기고 싶다는 충동. 오우, 이거 헤르만 헤세 씨 하면 안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충동이 일었다. 그래서 상상만 했다 정도를 또 문장으로 이렇게

나는 가방을 열어 맨 위에 놓인 오렌지들의 눈길을 주고는 챙겨온 신간 몇 권을 조금 더 뒤적였다. 오직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었고 예수마저 그 일에 활용하는 기이한 시대에 이런 멋지고 좋은 책을 내는 출판업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중 한 권은 이미 다 읽었다. 바로 올더스 헉슬리의 연애 대위법인데 굉장히 재치있고 약간 냉소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책이다. 또 다른 책은 어느 죽은 이와 죽어버린 시대를, 그 짧았던 아름다운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나는 책들을 다시 가방에 넣고 잠옷으로 그 위를 덮었다. 그러고는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해 서류 가방을 가진 신사를 흘낏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선 상상력이 없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특유의 자신감과 차가움이 엿보였다. 나는 시선이 에나멜판이나 그리스도가 그려진 포스터로 움직이려 할 때마다 눈을 꼭 감았다. 이런 생각이 스친다. 내 아버지가 태어난 1840년경에는 기차처럼 위압적이고 몰취미한 발명품의 도입을 거세게 반대한 제후들과 재상들이 있었다. 진실로 선견지명이 있었던 선조들이여. 사람들은 당신들을 얼간이로 여겼지만 그때 그 의견이 관철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대들은 꿈꾸는 자들이었고 돈키호테였다. 아무도 당신들을 진지하게 생각해주지 않았다. 당신들이나 나 같은 사람들은 결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법. 심지어 예수조차 더 이상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다. 예수 역시 요즘 사람들의 눈에는 돈키호테, 그들의 바보 같은 언어로 말하자면 낭만주의자일 뿐. 기차가 속도를 늦춘다. 곧 작은 역에 멈춰 설 것이다. 역 이름은 알지 못한다. 기차가 내뿜는 뿌연 연기 때문에 표지판을 읽기도 어려울 테지. 하지만 무슨 역이건 간에 나는 내릴 것이다. 근처 어딘가에 틀림없이 숲이 있을 테니 그 가장자리에 누워 한동안 구름을 올려다 봐야지. 주위에 시내도 흘러 시원한 물에 얼굴을 적시고 송어도 구경할 수 있을 것이다. 기차가 멈추자 나는 가방을 들고 삐적삐적 내렸다. 선로 몇 개를 건너면서 맞은편을 보니 키 큰 물풀의 나무들이 빼곡한 나지막한 언덕이 눈에 들어와 그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참을 걸은 뒤에야 끝내 역 이름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뭐 어떠랴. 이곳이 다마스쿠스나 도쿄일 리는 없으니 저녁이면 자연스레 알게 되리라.

일개 기쁨 이렇게 뜨인돌에서 나온 헤르만 헤세의 게으름의 기술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다루는데요. 책이 표지도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예뻐요. 울트라 오랑주리 스타일의 표지입니다. 한번 펼쳐보시고 게으름의 기술 만끽하시길 바라고요. 내일까지 이 낭독 따라와 주시죠. 정은숙님, 내 영혼의 단짝처럼 오랜 찐팬, 햇새님 애정합니다. 고우님 책속 낭독에 힘입는 선물 같은 행복한 오후, 무릇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햇새, 헤르만 햇새 팬분들 많으시죠? 한번, 이번 주 햇새 주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소설 북클럽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아, 내일까지 낭독 꼭 즐겨주세요. 그리고 0931 쓰시는 카페님 평택에 계신다고 합니다. 6시 기상인데 추워서 5시 반에 쌀쌀한 기온에 일어났어요. 기온이 19도였네요. 이런 날이 왔어요. 이게 지금 잠깐 꿈인가 싶은데 너무 쾌적하니 좋습니다. 우리 집 48kg 골든 리트리버가 시원한 바람에 잠이 들었어요. 고우님 카페인님들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아셨습니다. 와, 이 쾌적함 최대치로 누리시길 바라고요. 권성경님. 저는 지난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낭독 봉사를 했었는데,

했는데 낭독은 눈으로 읽는 것과는 정말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처음 읽은 책은 에세이였는데 울컥울컥 하기도 했고요. 경제도서의 그래프 해설을 읽을 때는 복잡한 숫자를 자꾸 읽으니 제 의지와는 달리 혀가 자꾸 꼬였답니다. 매번 고운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고운님 생각이 많이 났네요 하셨습니다. 아, 이그 글, 그쵸? 책의 그 종류, 그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 정말 발음이 막 꼬이기도 하고요. 우르르 굴러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읽으실 때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막 이렇게 틀리거나 막 이렇게 꼬이거나 하면 막 마음이 철렁하기도 하고 그러시겠지만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그 모든 것을 또 아울러서 안아주시듯이 들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낭독 봉사하시는 과정 자체도 최대치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근데 훌륭한 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입으로 건너가면 정말 질문하고 싶으신 것도 많으실 것 같고 또 나누고 싶은 경험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고 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볼수 있는 이 책을 들고 서수연 작가님 와 계실 겁니다. 기대해 주시죠. 더 카디건스의 카니발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멀리 가시지 말고 오늘도 북카페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무엇을 그려주실지도 기대하면서 함께 2부로 건너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볼 수 없다면 어떻게 예술을 감상할 수 있을까? 볼 수 없는 세계를 말로 그려준다면 어떨까?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음성 해설 이야기,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을 쓴 서수연 작가와 함께합니다. 우리나라 1호 음성해설 작가이자 음성해설 성우로 활동해온 서수연 작가님. 2003년부터 지금까지 드라마, 영화는 물론 연극, 뮤지컬, 미술작품에 이르기까지 7,800여 작품의 음성해설을 썼는데요. 새 책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을 품고 지금 북카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와, 드디어 뵙게 됩니다. 너무너무 네. 뵙고 싶었는데.
1: 저도요.
0: 네, 북카페 오시는 게 어떠셨나요?
1: 오늘 한 며칠 계속 더웠잖아요.
0: 네.
1: 근데 오늘은 햇살도 뭐 덥지만 이전만큼은 그렇지 않고 되게 밝고 또 화사하게 길을 밝혀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제가 EBS 초대석에 2년 전에 왔다가
0: 네.
1: 다시 방문하는 길이 또 이렇게 즐거울 수 없었어요.
0: 와, 그러니까 네. 오늘도 날씨도 막 이렇게 반겨주는
1: 네.
0: 것 같은 느낌.
1: 네네.
0: 근데 저 굉장히 묘한 기분입니다. 이렇게 또
1: 네.
0: 이렇게 마주하고서
1: 네.
0: 대화를 나누는데 이 목소리가 마치 어디선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1: 아니, 저야말로
0: 들 정도로
1: 작가님의 네. 목소리를 귀호강을 하면서 제가 지금 앉아 있는데요.
0: 네. 지금 굉장히 네. 특별한 경험을 네, 이 초대석에 저 지금 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국내 네. 1호 음성해설 작가이자 성우라고 네. 소개를 드렸는데 음성해설이 네. 무엇인지 책에도 나와 있지만 또 한 번 더 네. 얘기를 해주시죠.
1: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화면해설이라는 용어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면해설이라고 하면 화면에만 좀 국한이 돼 있기도 하고
0: 네.
1: 아까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0: 처럼 요즘은 뭐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뮤지컬, 공연 예술 쪽으로 확장을 했을 때 이건 이제 화면이라고 또할 수가 없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리고 실제로 음성 해설 자체가 이제 어떤 이미지나 모호한 소리를 언어로 번역해서 그것을 성우가 낭독을 해서 이제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음성 해설이 또 맞고요. 또전 세계적으로 오디오 디스크립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세계 표준 용어처럼 사용이 되는데
1: 네.
0: 그걸 번역을 했을 때 이제 음성 해설이라고 한국어로 쓸 수가 있어서 또 좋고 가장 이제 좀 제가 그 이유로 드는 것이 그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해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1: 네.
0: OTT에 보면은 그 대사가 이제 밑에 자막으로 흐르잖아요.
1: 네.
0: 그때 뭐 발화자의 이름 만약에 이게 작가님이 말씀하시면 고은 그렇게 해갖고 이제 괄호 치고 이제 대사가
1: 네.
0: 막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음악이 흐른다 그러면 뭐 부드러운 뭐 바이올린 선율 이런 거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자막 해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각 장애인 분들이 많이 도움도 받으시고 그리고 요즘은 비장애인 분들도 드라마나 영화를 OTT로 볼때 항상 자막을 켜고 보시잖아요.
1: 그쵸.
0: 한국어
1: 맞아요.
0: 기반인데도 그게 바로 자막 해설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화면 해설이라고 했을 때이 자막 해설하고 헷갈리시는 거예요.
1: 그러실 수 있을 것
0: 네네.
1: 같더라고요.
0: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화면 해설이에요. 그럼 아, 그 자막 흐르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군요. 이렇게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제 음성 해설이다라고 하면
1: 네.
0: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요.
1: 아, 그렇게 음성 해설이라는 용어가 우리 이제 정착되기까지의 그긴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음성 해설 그 1호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작가님이 들려주시는 얘기 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그 음성 해설 역사 그 궤적하고도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0: 저도 이제 책을 보이지 않지만 볼수 있는 책을 이렇게 쭉 기술을 하면서 이게 기록이 됐고 역사였구나라는 생각이
1: 맞아요.
0: 들었어요. 그래서 쓰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1: 어떤 계기로 이게 책으로 묻게 되신 거예요?
0: 원래는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라는 생각이다 보다는 그런 거창한 생각은 없었어요. 뭔가
1: 네.
0: 이제 좀 쓸데가 됐다. 2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그리고 나의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에세이식으로 좀 시작을 했었는데요. 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떤 기술이 발전하고
1: 네.
0: 그러니까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로 넘어올 때 제가 이제 이 일이 함께 다 맞물려 있었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화면 해설이라는 용어가 음성 해설이 되면서 저 스스로도 성장을 하고 이게 번역과 함께 이제 맞물리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궤적들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한발한발 걸어갔던 그 발자국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초반에는 되게 그냥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 그러다가 뒤로 가서는 좀아더 어떤 기록적인 면에서
1: 네.
0: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이 제가 23년도에 이 책을 완고를 했어요. 완고.
1: 23년도요?
0: 네네. 완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어디에 좀 책을 출판을 할수 있을까? 제가 제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이제 출판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다 인터넷 검색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방법들이 막 있더라고요. 뭐, 100군데 출판사에 뭐 보내야 한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뭐 일단 리스트를 뽑아보고 이제 했는데 좀 거절을 많이 당했고요.
1: 너무
0: 초반에는 솔직히
1: 의외인데요? 네.
0: 저도 약간 이제 이 정도면 좀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출판에서 봤을 때는 또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1: 네.
0: 낯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어떤 책에서 이제 좀 좋은 그 인연이 돼가지고 하게
1: 네.
0: 됐는데 바로 저는 되게 빨리 책을 내고 싶었었는데 또 그게 또 그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출판사에 뭐 어떤 그 일도 있고
1: 그쵸,
0: 또
1: 일정도.
0: 저도 이제 24년쯤에 이제 또 박사 논문을 또 쓰면서
1: 네.
0: 또 약간의 묵히게 됐고 그 사이에 또 제가 공연 예술 쪽으로 일을 좀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책의 이제 후반부에는 공연 예술 확장과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성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좀 생생하게 많이 적게 됐는데 그런 내용들이 추가가 되게 된 거죠. 이게 책이 이제 좀 약간 이제
1: 이 책이 그 내용과 저 지금 얘기하신 그 공연예술 분야 얘기도 너무 흥미로웠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다 담아내고 싶어서 기다렸나 봐요.
0: 그런가 봐요.
1: 운명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0: 네.
1: 저는 이책 읽으면서 와, 이건 진짜 정말 한 가정에 하나씩 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0: 감사합니다.
1: 들었어요.
0: 저도
1: 예.
0: 그랬으면
1: 맞아요.
0: 좋겠어요.
1: 모두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0: 그렇고
1: 사람이다. 네.
0: 지금 저만 이 뭔가 홀린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게 아닌가 봐요. 지금 우리 카페인 분들도 너무 놀라셔가지고 이 너무나 당연하리라 생각하긴 했으나 그래도 또
1: 네.
0: 놀라운 거예요. 지금 박윤정님, 아니 목소리가 어떻게 너무 좋아요.
1: 아이, 감사합니다.
0: 이윤희님, 어머 이 산소 같은 목소리 뭐죠? 모용성님, 목소리가 이영애 배우 같아요. 너무 아름답네요.
1: 아, 이런 이영애 배우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너무 영광이고요.
0: 아, 이런 얘기 너무 많이
1: 아,
0: 들으셨죠?
1: 아닙니다. 전혀. 제가
0: 갑자기 툭
1: 네,
0: 쳐내시는데,
1: 와서 제가
0: 네.
1: 선물을 큰 선물을 받네요, 오늘.
0: 아, 그래서
1: 네.
0: 아무튼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해. 이게 홀리겠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듣고만 있고 싶은 그런 거
1: 아이고, 네.
0: 있잖아요. 아무튼 이 음성 해설 작가로서 가장 처음으로 이제 그 쓰셨던 음성 해설
1: 네.
0: 대본이 2003년 작품입니다.
1: 네.
0: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이 작품이에요.
1: 네,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가 선택된 것도 참으로 어떻게 보면 역사일 수도 있고요. 그게 왜냐면 이제 그 지상파 방송이 중간에 화면 조정 시간이라고 해서
0: 네.
1: 12시부터 4시인가 5시 사이에 이제 방송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회 어떤 그 환원이나 공익적인 그런 일들을 이게 음성에서 방송이 이제 그런 거니까 그거를 하면서 이제 24시간 방송으로 제가 최근은 좀더 자세하게 좀
0: 네.
1: 적어놨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첫 드라마로 KBS 선정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가 됐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쓰고 낭독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0: 그때 쓰시기 전에 일단 의식을 좀 행하신 게 눈을 감고 드라마를 보려고 하셨다는 거.
1: 저도 그때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이 시각장애인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감상하지 못할 거라고는 제 생에 상상도 못했었던 일이었어요.
0: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이었던 거죠.
1: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상상을 못하셨을 텐데 아직도 여전히 음성 해설이 있고 하지만은 여전히 소외된 콘텐츠들은 많아요. 이제
0: 네.
1: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또 다른 장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소외가 되고 제한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긴 한데 그 당시 그 충격은 아니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감상을 할수 없었단 말이야. 이게 상당히 커서
0: 그렇죠.
1: 어린 마음에도 이제 좀 어떤 무게감을 좀 가지고 작업에 임해서 이제 시작한 게 눈을 감고 꽤 오랫동안 들으면서 그 답답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0: 네.
1: 방법을 좀 찾아가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제가 낭독을 하게 되니까 현장에서 글을 썼다가 이제 다시 낭독할 때 어색한 문장이 뭐 귀에 막 들어오잖아요. 제 스스로.
0: 그렇죠. 이게 입에 딱안 붙는
1: 네.
0: 것들.
1: 그래서 이거 내가 썼단 말이야? 그러면서 혼자 막 작을 하면서 현장에서 바꾸기도 하고 다시 또 이제 그 재방송을 할때 다시 들으면서 또제 목소리를 듣고 되게 충격을 받고 막 이불을 뒤집어 쓴다거나 부끄러워서 막 그런
0: 네.
1: 일을 하면서 또 문장에 대한 부분도 스스로 많이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0: 와,
1: 같습니다.
0: 책에도 나와 있지만 원래도 드라마 작가를 꿈꾸기도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선택해서 이게 흘러오신 그 여정 자체가 아무도 열지 않은 문을 열고 그쪽으로 길을 낸 과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너무나 경이롭게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도 골라오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고르셨어요?
1: 저는 노래에 한번 빠지면 그걸 무한 반복을 해요. 그래서
0: 저도 같은
1: 아,
0: 상황이에요.
1: 그렇구나.
0: 헤어나고 싶어요.
1: 그래서 거의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계속 같은 곡을 반복을 해서
0: 알아요.
1: 듣는데요.
0: 왜 그러는 거죠? 이건 좋으니까.
1: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 하면은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하고 힐링되는 것
0: 네.
1: 같아요. 그래서 그첫 곡으로 레이디 가가와 브루노 마스의 Die with a Smile을 준비를 했습니다.
0: 이 곡이 그렇게 무한 반복하셨던 곡인 거죠? 네, 듣고 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이지 않지만 볼수 있는을 출간한 서수연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 북카페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그려주실 건가요?
1: 저는 날개를 그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음성해설을 만나서 좀 날개를 좀 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최근에는 이제 공연 예술까지 어떤 확장을 하면서 저 스스로 그 반경이 되게 넓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음성해설이 저에게 날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음성해설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분들 그리고 또 다른 그 시각장애인분들도 어떤 감각을 확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상상력도 넓히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음성해설이 날개가 돼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의 에디션북에 날개를 좀 그리도록
0: 좋습니다.
1: 하겠습니다.
0: 오늘 날개 에디션 우리 카페인분들 사연 주시면 추첨해서 날개 에디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지금 김지희님은요, 이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이 궁금하신 거예요. 이 화면 장면에서 보이는 모든 세세한 부분을 다 묘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장면 위주로 묘사를 해야 되는지, 아쉬운 부분도 있는지, 책에 굉장히 상세하게 작품들이 나와 있잖아요. 예시가.
1: 그래서 제가 문장을 좀, 음성해설 문장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세세한 부분도 전달을 드리고 있지만은 그 자체가 음성해설을 들었을 때 재미도 물론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화면과 일치도 해야 되고,
0: 그렇죠.
1: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오리지널 사운드가 있어요. 만약에 산으로 갔다 그러면

0: 새소리가 들 테니까
1: 네.
0: 그런 새소리도 살려주면 더 생생하고 재미있게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그 음성해설 문장을 좀 낭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선물처럼 우리
0: 네.
1: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0: 네.
1: 네.
0: 네. 조금 약간 긴장된 부분인데요.
1: 네.
0: 자, 시작하겠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남자의 앞으로 메마른 들판과 겨울 산이 펼쳐져 있다. 남자는 입술 사이로 담배 연기를 뿜으며 주위를 둘러본다. 소리가 들린 곳을 돌아보던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다시 담배를 피운다. 그런데 또 소리가 난다. 남자는 몸을 돌려 우거진 풀숲 깊은 곳을 유심히 본다. 숲으로 들어간 남자는 두툼한 나뭇가지 한 개를 주워들고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남자는 허리를 숙이고 우거진 나무 사이를 들여다보며 더 가까이 다가간다. 뭔가 이상한 것이 웅크리고 있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등에 촉수처럼 팔이 튀어나와 있고 몸과 얼굴은 검은 핏줄로 뒤덮여 있다. 남자는 놀라서 나뭇가지를 떨어뜨리고 물러난다.
1: 계속 듣기만 하고 싶어요.
0: 이
1: 어떡하지?
0: 장면인데 이게
1: 네.
0: 그 미키마우스가 있는 그 플러스 OTT에 있는 그 폭군이라는
1: 네.
0: 드라마인데요. 여기서 이제 2화에서 한 남자가 우연히 산에 갔다가 그 어떤 기괴한 괴물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김선호 배우가 출연을 하는 건데
1: 네.
0: 남자는 김선호 배우는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이걸 특히 가지고 온 이유는 아까 겨울산이 펼쳐져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소리를 조금 살려줘요. 원래
1: 네.
0: 원 새소리가. 그리고 남자는 입술 사이로 담배 연기를 뿜으며 할때 화면에 실제로 남자가 그 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가 나오는
1: 네.
0: 장면이 클로즈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치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위를 둘러볼 때 아마 빠스락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1: 네.
0: 그 소리를 살려주고 그 다음에 해설이 소리가 들린 것을 돌아보던 남자는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개 맞물려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읽으실 때 처음에는 이렇게 마냥 듣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살짝 용기 내서 한번 이렇게 봤거든요. 어떻게 읽으시는지를 했더니 두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이렇게 했다 하실 때마다 이렇게 뭔가 리듬을 그래도 이 손으로 마치 정말 연기하듯이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힘주어서 읽으시는 것 같아서요. 네. 거의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 같은 느낌?
0: 네, 사실 요 폭근 같은 경우는
1: 네.
0: 성우분이 따로 낭독을 해주셨고요. 그 거의 이제 방송 영상 쪽에 그좀 분리가 됐어요. 이제
1: 네.
0: 음성해설 작가는 대본을 쓰고 대부분의 성우분들이
1: 네.
0: 낭독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공연예술 쪽에서 이제 연극을 실시간으로 낭독을 한다거나
1: 맞아요.
0: 뭐네 마술쇼에서 뭐 현장 해설을 한다거나 미술 작품을 또 함께 전시 해설을 한다거나 그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이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0: 네.
1: 제가 책 읽으면서 너무 와 이런 에피소드 다 있구나 싶었는데 2023년에 그 만선 해설하실 때 그러니까 그것도 2023년에 책이 만약에 나왔으면 수록되지 않았을 영화인데요.
0: 그러니까요.
1: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 내용이.
0: 네.
1: 정말 그 라이브로 해설을 하시는데 그 무대에서 항아리가 깨져야 되는데 안 깨져가지고 그런 상황도
0: 네.
1: 생겼더라고요.
0: 그런 상황도 있고 이제 고고 만선은 책으로 한번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또 다른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1: 어떤 게
0: 왔어요. 우리
1: 있나요?
0: 북카페에서만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사연인데요.
1: 우리 그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0: 네. 그 이제 헤다가 불러라는
1: 네.
0: 공연 국립단의 공연을 했었을 때그 헤다를 이렇게 좀그 음침하게 보는 그 백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뭐 리허설을 하고 또 드레스 리허설 이런 거할때그 배우님이 이제 헤다가 이렇게 헤다의 뒤에 앉아서 머리를
1: 네.
0: 이렇게 좀 되게 뭐 이렇게 좀 어떤 탐욕적인 시선을 가지고 헤다의 이제 몸을 이렇게 싹 쓸어내리는 그런
1: 네.
0: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공연하는 현장에서는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복도에서 이제 배우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1: 네.
0: 왜냐하면 제가 그 대본을 준비를 해서 이제 그 장면이 딱 오는 순간 그냥 연습한 대로 저는 딱그 부분을 낭독했는데 배우님이 안 하시니까 사실은 만약에 그 시각장애인분이 들으셨을 때 움직임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게
1: 그렇죠.
0: 잘못된 해설이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배우님을 만나 뵙고 이제 여쭤봤더니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배우님. 그랬더니
1: 네.
0: 그게 훨씬 좋다고 이제부터는 그럼 음흉한 시선으로 해달을 만질 듯이 이렇게 동작을 하시겠다고. 하고 아, 아.

0: 되어져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1: 그러니까 굉장히 즉각적인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맞추시기도 하고 또 미리 준비한 부분을 또 그렇게 또 배우님하고 같이 소통해서 얘기하시기도 하고
0: 대본은 거의 다 고정이 돼 있는데 이제 워낙 현장성이 있는 것이고 맞아요. 또 배우님들도 서로 그 배우분들하고 어떤 교감을 통해서 그때그때 동작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장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다행히 배우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니까 그렇게 또 대본을 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이 윤희 님이 지금 와 뭐예요? 뭐예요? 오늘 반응이 다 이래요. 지금 다 놀람과 이런 탄성 막 뭐예요? 뭐예요? 나도 음성 해설자 도전해볼까 생각했다가 바로 포기합니다.
0: 아닙니다. 글을 잘 쓰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 글을 잘 쓰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셨고요. 0122 쓰시는 카페인님은 아, 이 음성 해설 듣고 있으니까 화면이 보이는 듯요 라고 하셨어요.
0: 그렇죠. 그 제가 더킹 영원의 군주 그리고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드라마에 이제 음성 해설을 썼을 때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감각의 어떤 확장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로 다가갈 수 있겠구나. 그쵸. 이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을 한 그러니까 그 현장을 목격한 상황이 됐어요. 항상 모두를 위한 어떤 예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비장애인분들이 그 드라마를 이제 오디오 드라마처럼 음성 해설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재미있게 감상을 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어떻게 음원을 추출을 해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듣고 있다. 혹은 다른 어떤 집안일이나 다른 이런 일들을 하면서 라디오처럼 이렇게 듣고 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이게 역시 모두를 위한 콘텐츠는 음성 해설 될 수 있다. 맞아요. 다시 한번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1: 진짜 감각의 확장이 맞습니다.
0: 네네.
1: 이 초창기에 일하셨을 때의 기억부터 쭉 이렇게 담아두셨는데 제가 보면서 좀 마음이 또 많이 이렇게 또 몰입이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저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대본 쓰는 이 해설을 쓰는 과정에서 대본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CSI 얘기도 나오잖아요. CSI 과학 수사대 그것의 음성 해설 글을 쓰실 때는 거의 공부를 하셨던데요.
0: 맞아요. 제가 논문도 찾아보고요. 그 국내 사이트, 해외 사이트뿐만 아니라 어떤 약물이라든지 도구를 좀 알아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프레임을 이렇게 일시정지를 해놓고 가장 그 잘 보이는 프레임을 딱 일시정지 해놓고 거기에 막 그 글자들이 있잖아요. 영어로 시료가 막 적혀 있는 거. 약물 그런 걸 다 받아 쓰고 검색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고
1: 그러니까 한 작품을 그렇게 소화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가끔은 또 그러다가 겨우 밖으로 나가면 정말 세상이 달리 보이고 이런 경험도 쓰셨잖아요.
0: 하지만 CSI 과학사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했지만 제가 또 책에도 그 어떤 시각장애인 감독님과의 인연을 또 써냈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정말 그래도 열심히 잘했구나라고 되게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고요. 그 에피소드는 우리 많은 독자님들이 좀 꼭 좀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책으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에디션도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음악을 듣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고르신 곡도 이것도 무한반복한 곡인가요?
0: 네. 김동률의 감사라는 곡인데요. 제목도 감사잖아요. 이 곡은 그 웨딩에서 그 결혼식장에서 1순위로 늘 들려줬던 노래라고 하는데 저는 이 제목 감사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제가 초대받은 것에 감사 이런 마음으로 또 추천곡으로 했습니다.
1: 좋습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0: 울사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서수연 작가 모시고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이 책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웨딩송이 흘러나온다고 하시는 카페인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김동률의 감사 가지고 오셔서 3025 쓰시는 카페인님도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인데요. 저도 감사합니다. 인사하시면서 방금 책 주문 완료입니다. 항상
1: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라고도 네. 인사를 주셨고 9339 쓰시는 서지연님도 특히 목을 아끼셔야 한다고 건강하시라고
1: 어떻게 감사합니다. 하면
0: 네, 네. 잘 들려드릴 수 있을지 연구조사 엄청 하시는 모습 참 인상적이라고
1: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목이 메이네요.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0: 이걸 또

0: 완전히 다 속속들이 알진 못해도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거나 하면 아까 그 영화 감독님 얘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거기서 힘을 얻고 하는 분들의 그 건네는 말 한마디 이런 것들에서 또큰 힘을 받으시죠?
1: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이 사랑 통역되나요라는 그 드라마를 이제 음성에서 썼었는데 시각장애 그 모니터 하시는 분이 모니터를 끝내놓고 전화를 개인적으로 주셨더라고요. 너무 잘 감상했고 재밌게 봤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또 상당히 힘이 나더라고요. 역시나 이제 이용자분들이 당연히 이제 계시는 거잖아요. 음성 해설이라는
0: 그렇죠.
1: 어차피 소외되는 콘텐츠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당사자분들이 계시는구나, 들어주시는구나, 재밌게 감상하시는구나, 그걸 실제적으로 느끼니까 또 힘이 나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음성 해설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을 좀 내봤습니다.
0: 이승현님은요, 없던 길을 새로 만드는 것이 선구자로서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서수연 작가님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일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 언제였나요? 궁금하시다고요.
1: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은 아마 이게 그 어떤 영상이나 뭔가를 보고 대본을 쓰고 글을 쓰고 하는 것은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혼자 일을 한다거나 그리고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다거나 아마 이거는 다른 많은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각자의 어떤 그런 고충을 가지고 계실 텐데 비슷하거든요. 제 책에도 오랫동안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유일하게 했던 말이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이런 식으로 정말 제가 일주일 동안 만약에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아무와도 말을 하지 않고도 저한 공간에 갇혀 있을 수도 있을 정도로
0: 그쵸.
1: 모든 게뭐 메일로 다 주고받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고요. 왜냐하면 그걸 뭐 일주일만 하면 돼, 한 달만 해, 하면 돼 하는 게 아니라 직업이 됐을 때는 꽤 오랜 시간, 몇 년을 그런 생활을 지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나 혼자 이제 일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더라도 그게 아주 지속적이 된다 그러면 견디시지 못하는 날도 있으실
0: 그럴
1: 거예요.
0: 수 있죠.
1: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최근에 또 그래도 감사한 일은 공연 예술 쪽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좀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강의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어떤 교류가 생기고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그런 장을 계속 이제 열 수가 있다라는 것에서 좀 많은 위안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도 그런 자리를 좀 이제 많이 영역을 좀 확장시켜줘서 음성 해설이 되게 정적인 일만은 아니다라는 걸좀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0: 저는 여기 보면은 이제 조금 경력이 쌓인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작품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품이 이제 왔을 때 어떤 그 작품의 스타일, 공포 장르의 그 영화를 다룬다거나 할때또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그 기억을 여기다 담아
1: 네,
0: 두셨는데 저
1: 맞습니다.
0: 너무 몰입해가지고 또
1: 네,
0: 읽었거든요.
1: 감사합니다. 그렇죠. 공포라는 게 사실 이미지로 공포를 주잖아요. 그리고
0: 그렇죠.
1: 소리.
0: 소리.
1: 네, 소리와 이제 책에도 제가 소리가 없을 경우 공포 영화가 얼마나 밋밋해질 수 있는지 그런 걸좀 써놨는데요. 정말 이미지와 소리가 연결돼서 엄청난 그 충격과 공포를 주는 것이 공포 영화인데 이 음성 해설이라는 것은 그 이미지를 설명을 하는 것도 언어가 되게 모자랄 수도 있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그 순간 되게 짧게 그 공포의 순간이 지나가잖아요. 언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빠른 속도를. 그리고 소리가 들어갈 때 음성 해설이 그 위에 이제 덮여지는 그런 구조인데 그 소리를 죽이면 또 재미가 없게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많은 것들을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이 음성 해설 작가는 그 화면에 나오는 괴물이나 귀신의 모습을 계속 봐야 한다라는 거죠.
0: 그쵸.
1: 제가 지금 어떤 기괴한 동작으로 저 주인공에게 다가가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되고요.
0: 이게 손으로
1: 네.
0: 가릴 수 없잖아요.
1: 없어요.
0: 듣지 않을 수도 없고,
1: 네. 그래서 저만의 철칙을 또 책에다가 써놓긴 했는데, 저는 그래서 밤에는 절대 하지 않겠다. 절대 작업을 하지 않겠다. 네,
0: 거기에
1: 이런
0: 굉장히
1: 겁니다.
0: 공감하시는 또 동료분도 만나셔가지고, 보면서 이제 기록해 두신 걸 보고, 아, 이런 분들 많으시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도 또
1: 맞아요.
0: 느꼈습니다.
1: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공포도 공포지만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되게 한국은 이제 총을 가지고 뭐 사람을 이제 위해를 가는 건 없잖아요. 주로 사용하는 도구가
0: 아,
1: 칼이에요.
0: 맞아요.
1: 그래서 사람을 갈때 칼로 위해를 가는 소리가 엄청 잔인하거든요.
0: 그것도 또 그런데

0: 외면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1: 네, 그 소리를 직업상.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눈 뜨자마자 그런 뭐 되게 폭력적인 그런 네. 드라마를 써야 되면 아침 5시, 새벽 5시 막 이때부터 일어나서 그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런 고충도 있습니다.
0: 그러네요. 네.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이상섭님, 음성 해설 직업이 있는지 몰랐다고 네.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1: 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23년 맞아요. 가까이 한국에서는 음성 해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으시고요. 그렇죠. 저는 아 내가 정말 책을 잘 썼구나 다시 한번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저도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 네. 책을 보고서 아 너무나 구체적인 면면을 알 수 있어서 네. 소중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상섭님도 네. 지금 꼭 읽어볼게요 하셨습니다. 최은희님은 단순히 음성이 전부가 아니군요. 해설 내용을 직접 쓰시는 작가의 역할이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작가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강의 가면은 꽃이라고 그래요.
0: 꽃이다.
1: 네, 음성 해설 작가가 어떤 사람이 그 컨텐츠를 썼느냐에 따라서 정보 전달하는 그 양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감상을 전달해주는 방법 자체가 왜냐 어휘를 선택하는 게 다 네. 다르고 분석하는 게 되게 달라지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은 그런 거죠. 이제 해녀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해녀가 물질을 하고 깊은 바다에서 올라왔던 그 장면이 있는데 올라오자마자 해녀들은 보통 그 숨비 소리를 내거든요. 휘 하는 소리를 내는데 이게 잘못 들으면 휘파람 소리처럼 들릴 수가 네.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꼭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분석을 해야지 그 물질을 마친 그 해녀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숨비 소리를 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놓치고 다른 걸 해설을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한다거나 그러면 정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숨비 소리에 궁금증을 남기게 돼서 들으시는 분이 저게 뭐지? 새가 오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0: 그 유학도 이제 두 차례 가시면서 네. 기억이 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근데 이제 나누셨던 대화들 중에서 그 음성 해설도 이제 번역의 한 영역이다라고 네. 이렇게 접근한 방식이 나오는데 그 또한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1: 네. 원래 로만 야콥슨이라는 언어학자이자 번역학자가 그 번역학의 범주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네. 번역학이 되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언어 내 번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언어 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서가 있을 때 제인에어라고 예를 들자면 제인에어를 목표 독자를 성인으로 하느냐 네. 아동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번역의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인으로 하게 되면 원서 그대로 번역이 된다 그러면 네. 아동을 목표 독자로 했을 때는 내용이 되게 줄어든다거나 삭제가 된다거나 쉬운 언어로 바뀌게 돼. 그래서 원서는 그대로 있지만 그 한국어에서 달라지는 네. 것이 언어 내 번역이고요. 언어 간 번역은 우리가 많이 하는 영어에서 뭐 한국어로 네. 한국어에서 스페인어로 대부분의 번역이 이제 그렇게 언어 간 번역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음성 해설이나 뭐 자막 해설 아까 네.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그런 것들은 기호 간 번역에 들어갑니다.
0: 기호 간 번역.
1: 그래서 이미지와 그리고 어떤 소리 이런 것들이 다 기호라는 거죠. 네. 기호이고 그리고 언어도 인간이 만들었던 기호라는 겁니다.
0: 그쵸.
1: 그래서 기호가 기호 언어라는 기호로 번역이 된다라고 해서 음성 해설 뭐 자막 해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해외에서는 번역학, 영상 번역 대학원이나 그런 어떤 번역 대학원에서 네. 이제 곧 연구가 되고 있고 정말 수많은 논문들이 20년 넘게 다양하게 논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2032 쓰시는 카페인님, 와, 꼭 필요한 영역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참 의미가 깊은 세계네요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1: 네, 이번에는 그 로이킴의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요. 우리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다정하게 보듬어 주자라는 의미에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음악 듣고 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보이지 않지만 볼수 있는을 쓰신 서수연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날개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송채원님, 책을 일단 저도 사봐야겠습니다. 들을수록 더 궁금해져요. 라고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장영은님, 저도요. 일단 읽어봐야 되겠어요. 1단은 읽어볼 거고, 2단은 어떤 식으로든 봉사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꼭 행동으로 실천해 볼게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아까 낭독 봉사 얘기를 하셨던 카페이님이시기도 했거든요. 지금까지 작업했던 그 작품들, 그 작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어떤 의미로든 이건 참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더라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1: 드라마, 영화도 상당히 많은데, 현장에서 감상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뭔가를 감상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현장이 만들어지지도 잘 않았고, 내 책에도 어떻게 공연 예술에서 음성 해설이 시작되는가라고 기술을 한게 있는데, 정말 코로나 즈음에서, 공연 예술에서 이제 음성 해설이라든지 자막 해설, 그런 어떤 그 시각장애인분들, 장애인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좀 해야 되겠다

0: 같다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되기 시작하면서요. 제가 이제 무용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정말 무용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가만히 보니까 30분 동안 대사가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네, 제가 책에서 정말 힘들었던 영화가 궤도라는

0: 그 관람객들은 각자의 다른 경험과 의미를 가져가는 건데,
1: 네.
0: 제가 정형화된 언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더 극복하고 싶어서 안무가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1: 네.
0: 어떻게 하면은 좀더더어그 무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동작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좀더 전달해 줄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어떤 터치 투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실제로 움직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걸뭐 인형으로 해서 좀 만들어 가지고 이 동작은 이런 겁니다. 혹은 미리 가서 안무가님과 함께 동작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중요한 동작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거예요라고 미리 한번 겪어본다거나
1: 네.
0: 그런 부대적인 행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함께 좀 보조적으로 하면서 무용을 좀더 깊이 있게 즐겨보실 수 있도록 여러 번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무용이라든지 공연 예술은 이렇게 다양하게 보조적인 그런 콘텐츠를 또 추가할 수 있는 확장의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렇네요.
0: 네.
1: 저도 여기 보면 이 음성 해설을 지금 활용하는 분야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넓어서 놀랐는데 그 중에 가장 궁금했던 것이 무용이었거든요. 뭐 근데 무용이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햇빛 소리라고 하는 그 무용은 아예 이 책에서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 접근성 책에 언급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QR코드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햇빛 소리를 제가 하면서 그 단지 동작에만 집중하고 싶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이제 정말 그 무용수님들이 움직이는 걸 봤었을 때 정말 추운 한겨울이었어요. 그때 아주 얇은 그런 드레스를 입고 쏟아지는 겨울 햇살 속에서 움직였을 때 정말 요정처럼 움직였던 그 반짝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꼭 전달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그 문장을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목표를 가지고 이제 대본을 쓰게 됐습니다.
1: 그 여러 분야, 뭐 장르 상관없이 다 통일된 그 고민이 흐르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거리감인 것 같아요. 거리두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제 이것을 전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래서 제가 해설 작가가 뭐저 조금만 찾아보시면 이건 객관적으로 써야 한다,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책에 좀더 깊이 얘기를 써놨어요. 객관성도 주관성도 다 틀린 얘기다. 음성해설 작가는 중재자가 되어야
1: 중재자.
0: 한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콘텐츠와 이용자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도록 잘 중재를 할 것인가. 거기에 방점을 두고 고민을 하고 각자의 언어를 단련하고 벼려야지만이 이미지로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언어는 한계가 있거든요.
1: 그쵸.
0: 대응할 수 있는 단어들이 없던 것은 없는 것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SF 영화다. 그러면 거기 수많이 나오는 그런 기계들, 장치들, 장비들 대응하는 언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언어를 갖고 있어야겠냐, 단어를 갖고 있어야겠느냐, 늘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항상 또 다양한 단어를, 어휘를 늘 곁에 두고 계속 공부하시고요. 맞아요. 이상섭님은 지금 후세대를 위한 음성 해설 교육 과정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0: 음성해설 교육과정도 이제 제가 강의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설립한 한국콘텐츠 접근성 연구센터에서도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국외대에서 음성해설 번역과 접근성이라는 그 연구자를 양성하는 이제 강의를 또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또 연구자 양성하는, 번역으로 어떻게 음성해설을 접근해 볼 것인가, 이런 저는 실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어떤 직업, 새로운 직업군이라든지 어떤 일이 가치를 인정받고 그리고 더 확장되고 발전하려면 연구도 함께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좀 늦어요. 그래서 이미 유럽이나 그런 데선 20년도 넘게 그 번역학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된 부분이 있고요. 이제 외대도 작년부터 이 강의가 개설이 됐거든요, 대학원에서. 그래서 연구자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논문을 발표를 하면 더 단단하게 굳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오늘 북카페에 나오셔서 이렇게 귀한 얘기들 들려주셨는데, 우리 카페인 분들께 요 얘기는 꼭 전달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요?
0: 음성 해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더

0: 많은 자세하고 재미있는 내용은 보이지 않지만 볼수 있는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3년 동안 넘게 어떤 얘기들이 그 속에 있을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다정하고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함께 꼭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 따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0: 네.
1: 오늘 책, 날개 에디션입니다. 받으실 분, 이윤희님, 그리고 2032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1661 쓰시는 카페인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주소 연락처 꼭 댓글로 남겨주시죠. 아, 작가님, 이제 보내드립니다. 네.
0: 아쉽네요.
1: 또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0: 네,
1: 네.
0: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1: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 필굿의 Everything's Good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철새들이 날아오는 생태도시 전라남도 순천. 그곳엔 기적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모두 10곳으로 어린이 눈높이에서 새롭고 재미난 모험을 하도록 디자인되었죠. 예를 들어 엉뚱발뚱 놀이터엔 넓은 모래밭과 팽나무 고목, 마중물을 넣을 수 있는 우물과 얕은 개울이 있는데요. 매주 수백 명의 어린이가 찾아와 자신만의 상상력을 펼치며 즐깁니다. 이런 반응 덕분에 순천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까지 받았죠. 더 많은 어린이가 행복하게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0: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쌓아본 추억 있으세요? 물을 조금씩 더해가면서 손으로 톡톡톡 이렇게 두드려서 만들어가는 모래성. 이거 여름의 매력이잖아요. 파도가 밀려오면 금방 휩쓸려 버리지만 만들 때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열심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건지도 모르죠. 요즘엔 모래로요 생일 케이크를 만드는 게 유행이라고 들었습니다. 바다에서 축하하는 생일. 케이크는 언젠간 허물어지겠지만 바다에 새긴 그 추억은 분명히 오래 남을 겁니다. 바다님들에게도 이번 여름에 소중한 추억이 가득하길 바라는 밤. 정승재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오마이걸의 여름이 들려드리면서 8월 12일 수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저는 늦가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다에 가서 모래를 쌓아가지고 생일 케이크 만들 수 있잖아요. 모래로 만든 케이크가 요즘 유행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와, 여름의 낭만 그 자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일 케이크를 만들던 아니면 성을 모래 성을 만들던 모래로 만드는 거는 마음껏 만들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재료비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케이크도 4단으로 만들어도 되고 5단으로 만들어도 되고 모래 성도 대저택처럼 으리으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주 창의적인 작품도 만들 수 있고 언제든 다시 허물 수 있고 또 다시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진짜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미술을 좀 못하기 때문에 저의 모든 재능은 음악적으로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만드는 거는 자신이 없지만 누군가가 만들어준다면 모래에다가 요 스튜디오 만들어 달라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밤의 추억 해가지고 우리 정승재의 경청 공개방송을 바닷가에서 하는 거죠. 너무 멋질 것 같지 않으세요? 5288님이 아이들이랑 바다 가는 길의 길이라고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낚시를 너무 좋아한다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 벌써 그 낚시의 느낌 저도 모르는데 저는 물론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일이 바빠서 올해 처음 가는 거거든요. 미안한 밤 설렘 반입니다. 이렇게 와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낚시 가는 길에 설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세경님은 생선님 너무 더워서 자전거 타다가 얼굴이 다 익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전에는 저 진짜 요즘은 왜 그런 일이 없지? 제가 수영은 못해도 바닷가는 어렸을 때 많이 가봤는데 이 등가죽이 익어서 이렇게 껍질 벗겨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요즘도 그럴 거 있나? 예전에는 뭐 선크림 이런 거 잘 없으니까 진짜로 다 벗겨졌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끝나고 이 개학하면 친구들 여기 팔 보면 다 벗겨져 있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따갑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9196님은 도서관에서 10시까지 있다가 집에 가면서 라디오 듣는다고 생선님이 라디오 하신다고 해서 정말 놀랐어요. 저도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제가 라디오 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바다님, 바다로 놀러간 바다님들 모두 환영하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면 언제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반디엠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만나는 날 어떤 분이요? 생선님의 선생님이요. 돈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죠. 돈 이야기 하다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눈이 번쩍 뜨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 공부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태양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노래인데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아무리 잘 안 되네요. 가수 비님 저랑 성이 똑같은데 정지훈님이 불렀던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랑 관련된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오늘은 어플리케이션 앱 이야기입니다. 요즘 화제가 된 지도 앱이 하나 있대요.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그늘길을 찾아주는 지도라고 하네요. 여름을 나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좀 그늘을 찾아서 이렇게 길 건너서 가기도 했다가 저쪽 보면 너무 뙤약볕이면 이쪽으로 이렇게 건물 쪽으로 가다. 그쵸? 너무 뜨거운 낮에는 활동을 안 한다든지 좀 이렇게 이 길로 가는 거, 저 길로 가는 거 그거를 미리미리 생각해서 좋은 시간대에 맞춰 가기도 하고 요즘 많이 더워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가보는 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건물의 크기, 그 다음에 높이, 건물의 그림자를 다 분석을 해서 그늘길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웠으면 이런 거를 다 만들었을까 싶습니다. 그쵸? 아주 작은 그늘이라도 너무 소중한 요즘입니다.

정승재의 경청, 비의 노래, 태양을 피하는 방법 듣고 왔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면 익어버릴 것 같은 날씨가 꽤 오랫동안 유지됐었어요. 그쵸? 온열 질환자 이야기도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쵸? 외국에는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는 에어컨 밑에서 계속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조금이라도 그늘을 벗어나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늘 지도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이요. 놀라지 마세요. 23살이래요. 되게 젊은 분이죠. 우리 바다님들 나이네요. 우리 바다님들도 할 수 있어요.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뭐. 이런 앱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서비스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모든 발명, 발견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니까요. 바다님들이 개발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이용하겠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S라고 저는 참 기억에 남는 1세대 걸그룹인데 아시나요? Just a Feeling 하는 노래, 그리고 뉴진스의 Cool With You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푸짐한 이 시간 DJ 생선님이 바다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죠. 하지만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은 여름 이야기도 했고요, 생일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8월에 태어난 분들에게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 8월 13일이 생일이에요. 저 8월 29일에 태어났어요.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8월에 생일이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오늘은 경제 공부하는 수요일이잖아요. 우리 배웠는데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것 바로 신뢰. 저와 바다님들 간의 신뢰로 그냥 저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태어난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너무 좋고요. 무료인 반디앤 메시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동안 노래 듣고 오죠. 리도어의 노래입니다. 어쩌겠어요. 내 맘이 그렇다는데.

리더의 노래 어쩌겠어요 내 맘이 그렇다는데 듣고 왔습니다.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은 8월에 태어난 분들이 누군지 여쭤봤었어요. 찾아보니까 8월에 태어난 분들 중에서 유명한 분들이 꽤 많아요. 국민 MC 유재석님, NCT의 마크님도 그렇고 르세라핌의 김채원, 지드래곤, 와 외국에서도 많아요. 전 미국 대통령 버럭 오바마,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 모두 다 8월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같이 생일 파티 하잖아요. 저 아직까지 기억나요. 유치원 때 11월에 태어난 사람 다 모여 해가지고 저 입장하는 것까지 다 기억나요. 제가 되게 많이 떨렸었거든요. 그런 느낌도 참 유치원 때 기억인데 8월에 태어난 원생들 다 모여서 한 번에 하는 것처럼 우리 경청에서 8월에 태어난 바다님들 다 모아서 한번 생일 파티 느낌으로 여쭤봤습니다. 이 더운 날 얼마나 더웠겠어요. 세상에 태어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엄마야 뭐 너무 힘드셔서 더운지 추운지도 모르셨을 거고 여러분들 많이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뱃속에서 어떻게 숨 쉬는지? 제가 얼마 전에 너무 갑자기 궁금해서 뱃속에서는 탯줄을 타고 산소를 공급받는데요. 엄마가 쉰 숨으로. 그러다가 딱 태어나자마자 우는 게 처음으로 폐에 이렇게 공기를 집어넣는 거라 그러대요. 와,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네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이 있는지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당첨 게시판 우리 방송 끝나갈 때쯤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있으면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연의 노래 Happy Birthday to You 이 노래 듣고 와서 생선님의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의 뉴스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은행에 직접 가본 적 없다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른인 바다님들, 제 또래가 아니더라도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엄마 따라가서 엄마 은행일 보고 있을 때, 그때는 번호표도 없었으니까 거기서 불러줬어요. 정승재 고배임님 감사합니다. 5번 창구로 오십시오. 이러면 5번 창구로 딱 와서 먼저 입금할 때 돈을 먼저 내면 그거 통장에다가 찍찍찍찍 프린트해가지고 한 5분 정도 기다리면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엄마랑 같이 막 달려가가지고 통장 찾고 막 그랬었던 기억.

0: 여름에 에어컨이 은행에서만 거의 에어컨 바람을 쐴수 있다 보니까 엄마랑 꼭 이렇게 시원해서 은행 간다 그러면 좋아하고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박진영 선생님도 알뜰하시니까 은행에서 더위를 피해본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경제 공부 이끌어 주실 경제 미디어 대표 박진영 선생님, 어서
1: 네,
0: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그거 기억나세요?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은행에서 저는 많이 갔었는데, 은행.
1: 그쵸, 은행 시원하고,
0: 예.
1: 그리고 은행 가면은 특유의 그 냄새, 향기 있잖아요. 시원한 그 느낌.
0: 그 특유의 향기는 백화점 냄새가 더 좋지 않아요?
1: 그렇긴 한데요.
0: 은행의 냄새는 그럼 돈 냄새인가?
1: 돈
0: 우리,
1: 냄새인가
0: 야,
1: 봐요.
0: 우리 또 어렸을 때부터 돈을
1: 네,
0: 좋아하셨던.
1: 킁킁 맞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0: 킁킁
1: 네.
0: 맡았었던. 요즘엔 은행 업무를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바다님들은 은행 갈 일이 거의 대부분 학교나 학원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진짜로 은행을 한 번도 안 가본 바다님들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1: 그럴
0: 그럴
1: 수
0: 수도
1: 있어.
0: 있겠네. 저도 은행에 가는 일은 이그 아주 드문 경우에요. 저거 할때 휴대폰 바꾼 다음에 이거 이체 한도 올릴 때 그때는 직접 가야 되더라고요.
1: 그럴 수 있죠.
0: 예, 이럴 때 빼놓고는 거의 안 가니까, 거의 휴대폰으로 다 하니까. 오늘 박진영 선생님께서 옛날 은행 이야기부터 요즘 은행 이야기까지 은행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1: 네, 금융 경제 쪽은 역사 얘기하면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예.
1: 사실 우리 은행 어릴 때 은행 직접 방문했던 것도 역사가 돼버렸잖아요. 요즘엔
0: 그렇죠.
1: 안 간다고 하니깐요.
0: 예.
1: 예전엔 ATM 기기 앞에서 통장 정리 이런 거 하시고 했었는데.
0: 그렇죠. 아,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1: 요즘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는데요.
0: 어른들은 그렇게
1: 네,
0: 하죠.
1: 지금 다내 이체 내역이 온라인에 나오니까.
0: 아,
1: 네.
0: 그러네. 온라인으로 나오니까 굳이 그거 할 필요가 없죠.
1: 예전에 낭만이 있었잖아요. 통장
0: 맞아요.
1: 정리하면은 찍찍찍 하면서 내가 입력한 그 글귀들 나오고
0: 맞아,
1: 그런 걸로
0: 맞아.
1: 편지 쓰시는 분들도 있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고.
0: 뭐 해? 잘 지내? 뭐 이런 거.
1: 네,
0: 그럼,
1: 맞아.
0: 아우, 짜증나. 또 보냈어. 막 이러면서.
1: 종이학만큼 싫죠.
0: 종이학만. 저는 그런데 그런 경험은 많이
1: 저도
0: 없어서요.
1: 경험은 없지만
0: 예.
1: 낭만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0: 맞습니다.
1: 저는 오늘 최초의 은행에 대해서 얘기를 갖고 왔어요.
0: 예.
1: 은행은 왜 생겨났을까?
0: 은행.
1: 네.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잖아요.
0: 예.
1: 저도 이맘때가 월급날이어서 월급날 전후로는 스마트폰 앱으로 모든 뱅킹들을 다 하는데
0: 예.
1: 계좌번호 넣고 금액 넣고
0: 예.
1: 비밀번호 넣거나 어떤 곳들은 생체 인증으로 이제 지문만 쭉 클릭하면 되는데
0: 예.
1: 예전에 아주 과거에 중세 유럽 상인들에게는 이게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세까지 가요. 네. 그래서 이 상인들이 도시하고 도시를 직접 오가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금은화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요즘만 해도 해외에서 배낭 앞으로 메면 다 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길거리 치안이 지금 같지도 않았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아니, 내가 금화를, 은화를 굳이 직접 들고 가야 돼? 이걸 들고 가지 않고도 도시에서 쓸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0: 아, 그쵸. 그래서 여기서 정승재의 상식 코너 하나 들어갑니다.
1: 네.
0: 왜 하필이면 은행은 은행일까? 금행이 아니라. 오,
1: 와,
0: 오!
1: 금행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0: 아,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에서 유래를 했는데
1: 네.
0: 그 당시에는 은이 금보다 핵심적인 결제 수단이었다라고 합니다. 명청시대에는 은이 사실상 화폐 역할을 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돈을 바꾸고 보관하고 빌려주는 곳을 은행 그랬답니다.
1: 와,
0: 아, 이 정도는 저는 뭐.
1: 이 정도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0: 아,
1: 네.
0: 그렇습니다.
1: 저도 하나 상식 추가. 그
0: 예.
1: 당시 이탈리아 상인들이 시장 바닥에 의자를 놓고 거래를 했대요.
0: 예.
1: 그 의자를 반코라고 했는데, 거기서
0: 설마.
1: 뱅크가
0: 아,
1: 유래됐다란 얘기가 있습니다.
0: 의자. 그렇구나. 의자에서 나왔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떤 은행 같은 데 보면 무슨 의자를 가지고 막 VIP 뭐 이렇게 이름 만들고 막 그러는
1: 맞아요,
0: 은행도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네.
0: 와, 의자에서 유래가 됐구나.
1: 반코.
0: 예,
1: 이런 얘기가 있어요.
0: 신기하네요.
1: 그 당시에
0: 어머.
1: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금화를 직접 가져가지 않고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환어음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제 약간 오래된 버전의 수표, 증권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증권이 증거가 되는 종이권, 문서란 뜻.

0: 되시거든요.
1: 예.
0: 증권을 갖다 주면 나 이게 100만 원 가치를 증명하는 종이야 하고 가져가서 주면 100만 원으로 바꿔주는 그 신뢰 위에서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던 그런 방식들이 그때 도입이 됐습니다.
1: 그때도 수수료. 은행은 뭐 수수료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0: 그렇죠.
1: 그쵸?
0: 네.
1: 그러네요. 예전에는 수수료가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런데.
0: 떼고 주지 않았을까요? 따로 주는 게 아니고.
1: 떼고.
0: 아, 떼고 주는데 그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1: 아니 이거를 그 금이나 은이잖아요. 그쵸?
0: 그럼 그램수를 재지 않았을까요? 네.
1: 그람수로, 그쵸. 그러니까 너무 막 무겁고, 그래서 사실 좀 맡겨두고 하는 은행이 필요했었던 거고,
0: 네.
1: 그쵸? 그래서 무거워서, 그러면 은행은 무거워서 시작된 게 역사다. 이런 얘기네요. 맞아.
0: 비율적이었죠.
1: 요즘은 현금도 무거워서 안 가지고 다녀요. 요즘은 진짜 지갑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 꽤
0: 많아요,
1: 많을걸요?
0: 많아요.
1: 저도 안 가지고
0: 네.
1: 다니거든요. 예.
0: 다 핸드폰 결제로 하시는 거죠?
1: 맞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래서 증서를 받고 금을 맡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해보면 정말, 편리하다라는 느낌. 예전에 은행 처음 생겼을 때, 그쵸?
0: 그쵸,
1: 금 들고
0: 그쵸.
1: 다니는 것보다.
0: 들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고요.
1: 예.
0: 사실 장부로 다 표기하면 되는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1: 아.
0: 신뢰 위에서 움직이는 건데 전제잖아요.
1: 맞아.
0: 그래서 금화를 실제로 주고받는 대신에 장부 거래로 이 사람에게 얼마 줬다, 저 사람에게 얼마 가져왔다 이런 것들을 장부로만 잘 기록하면 됐었으니까. 이게
1: 예.
0: 지금도 계좌이체할 때 직접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1: 예.
0: 장부에 남기잖아요. 네.
1: 장부에다가, 맞아. 그 장부 거래가 그러면, 와, 그러네요. 지금은 다 전산으로 장부가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0: 그렇죠.
1: 오, 예전에는 그런데 신뢰 문제가 좀 있었겠다. 이거 뭐, 항상 옆에다가 사인하고 우리 그 인감 증명서 발급받을 때 이름 쓰듯이
0: 맞아요.
1: 그런 식으로 했었을 것 같네요.
0: 그래도 그때 새 나간 돈 되게 많을 것 같지 않아요?
1: 그러겠네요.
0: 네.
1: 그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분명히 장부 사고도 있었을 것 같고.
0: 네.
1: 장부가 화폐 기능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0: 그쵸. 과거에는 그렇게 화폐 기능을 한 거고요.
1: 예.
0: 은행은 처음에는 이런 장부를 가지고 거래를 도와주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1: 예.
0: 점점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됩니다.
1: 어떤 게 있었죠?
0: 지금도 얘기하는 예금 대출의 업무인데요.
1: 예.
0: 어떤 사람들은 내가 써야 될 돈보다 많은 돈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1: 예.
0: 여윳돈. 이런 돈을 맡겨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고 예금을 할 것이고요.
1: 예.
0: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갚을 수 있어. 이래서 갚을 수 있는데 지금 당장 큰 돈이 필요해. 할 때는 돈을 빌리죠.
1: 그렇죠.
0: 대출을 받게 되죠. 그래서
1: 아.
0: 은행들은 예금을 모아서 대출로 내보냅니다.
1: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두 가지가 수수료, 그 수입에 또
0: 맞아요.
1: 하나가 예금과 대출의 이자의 차이를 가지고 예대마진이라고 부르는
0: 맞아요.
1: 거, 그거라고 하는데 노래 한곡 듣고 나서요. 예대마진이 도대체 뭐냐? 은행은 뭐 먹고 사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드와 그레이와 메론 모리스가 부른 노래입니다. 더 미들.

0: 와,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듣는 게 아닌데 밀어인 줄 알았어요. 밀어. 아, 거울이구나 이런 줄 알았더니 미들이네요. 미들을 믿어 믿어 이렇게
1: 저도
0: 읽네요.
1: 몰랐어요.
0: 제드와 그레이와 메론 모리스가 부른 더 미들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 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먼 옛날에 상인들이 금화를 맡아두고 보관증을 좀 써준 거, 그게 이제 증권이라는 거고, 그러면서 수수료를 받았다. 이게 은행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수수료를 받고 또 대출 이자, 예금 이자 이 차이 때문에
1: 돈을 버는 거죠.
0: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그렇죠.
1: 맞아요. 예대 머진이죠. 네, 그렇죠.
0: 멀진.
1: 예대 마진. 이게 무슨 사자성어처럼 처음에 느껴지는데
0: 예.
1: 예대 머진이고요. 이렇게 한번 아는 척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일반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0: 맞아요.
1: 같은 1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빌릴 때는 같은 100만 원이더라도 빌릴 때는 예를 들면 4, 5% 정도의 금리가 이자율이 붙는데 맡길 때는 2, 3% 정도 붙여주죠.
0: 그러니까 정말 쥐꼬리만큼만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빌리고 잘 때는 엄청 떼가요.
1: 엄청 떼가요. 이런 예대 마진을 이자 이익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자로. 그래서 이런 소득이 은행 입장에선 본업으로 번 이익이고요. 예대 마진, 이자 이익 이런 것들이 또 이것 외에도 수수료도
0: 맞아요. 아까
1: 많이
0: 얘기했었던
1: 받죠.
0: 수수료. 수수료도 많이 받고.
1: 종류가 엄청 많아요.
0: 맞아요.
1: 펀드 팔고 카드 판매하고 보험 가입시키고
0: 환전할 때도.
1: 환전 수수료도
0: 그쵸.
1: 있죠.
0: 그것도 있고.
1: 모든 예대 마진 외에 우리가 은행하고 했던 많은 업무들에서는 은행이 본업이 아닌데 그거에 대한 실적으로 수수료를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팁이 나오는 게요. 은행 가셔서 나는 예금하러 갔다, 예적금하러 갔다, 대출 받으러 갔다. 이건 이제 그냥 해야 되는 일인 건데 가끔 가면 예금하러 갔는데 대출 받으러 갔는데 다른 것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실적 수수료 받으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 지금 사이드 잡을 나에게 영업하는구나. 잘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0: 맞아, 거절 많이. 그거 다 받다가는 큰일 나요,
1: 큰일
0: 정말.
1: 나요.
0: 맞습니다.
1: 심지어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을 방카슈랑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0: 맞아요.
1: 예, 그런 것도 수수료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항상 본업을 하는 데서 가입하고 알아보는 게 좋아요. 보험은 보험사에서, 카드는 카드사에서, 은행에서는 예금 대출.
0: 그렇지. 주식을 살 때는
1: 증권사에서.
0: 증권회사에서. 그게 낫구나. 우리 지난주에 신뢰 얘기했었잖아요, 선생님. 은행에 대한 이야기도 신뢰가 무조건 바탕이 돼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1: 그쵸. 신뢰가 신용이 금융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돈을 이제 맡아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돈을 잘 흘러가게끔 만드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내어주는 그런 곳들. 이게 이 흐름이 이어지려면 언젠가 내가 빌려준 돈을 다시 이 사람이 갚을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 이
0: 그치.
1: 믿음이 단단하게 있어야 되고요. 예금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금 맡겼는데 은행이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달라고 할때 돌려줄 것이다라는 믿음 위에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0: 맞아.
1: 그런 문제, 그런 믿음이 흔들렸을 때 생기는 문제가 바로 뱅크런 같은 사태입니다.

0: 저 생각나요. 뱅크런이라는 이야기를
1: 네.
0: 뉴스에서 본적 있어요. 막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찾을 거. 이거 예전에 한 10년 안 됐는데 우리나라 저축은행 무슨
1: 맞아요.
0: 사건 하나 있었어요.

0: 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1: 5천만 원에서 올랐어요?
0: 올랐어요.
1: 언제 올랐어요?
0: 작년인가 올랐어요.
1: 아, 그랬구나. 1억 원까지는 이제 해 주는구나.
0: 네, 네. 원래는 5천만 원까지여서 예. 돈 이제 좀 현금 있는 분들은 5천만 원씩 맡겨 놓고 했었잖아요.
1: 맞아.
0: 다들 아는. 근데 그게 예. 1억 원까지 올랐는데 예전엔 이런 보호들이 많이 미비했었어요. 그래서 내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하고 정말 은행 앞에 진을 치고 눈물 흘리고 맞아. 이런 사건이 있었고 지금도요. 저희 또래 세대들도 저축은행이 잘 못 믿거든요.
1: 예.
0: 저축은행이라고 나쁜 건 아니에요.
1: 예.
0: 물론 시중은행 5대 은행들보다는 신용도가 조금 낮지만
1: 예.
0: 그만큼 금리를 더 주는 예. 거고 역할이 다른 거지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과거에 그 트라우마가 남았어.
1: 맞죠. 저도 기억나요. 그래서 지금도 저축은행 그러면 살짝 약간 막 이런 느낌.
0: 네. 저축은행에 어떻게 돈 맡겨.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1: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신뢰가 그러네. 무너졌을 때.
1: 뱅크런. 와,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막 국가에서도 아니면 거기에서 은행에서 발표하잖아요. 지금 안 오셔도 된다 이래도 사람들은 무조건 달려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내 돈 내놔 이렇게 된다라는 거. 뱅크런. 가장 중요한 게 또 신뢰.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은행을 못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 장판 밑에다가 돈 막 이렇게 넣어놓은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쌀독에다가 이렇게 또 돈 오랫동안 이렇게 두는 사람들도 있고 은행 무서울까 봐 그쵸.
0: 그걸 또 어디 있는지 아는 뭐 손주들이 있고
1: 그렇구나.
0: 제일 무서워요.
1: 그렇지. 맞아요.
0: 그리고 아까 저축은행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1: 예.
0: 사실 시중은행도 있고 저축은행도 있고 뭐 어떤 무슨 금고도 있고 해가지고 헷갈리시는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1: 예.
0: 우리 잘 아는 시중은행 뭐 5대 은행은
1: 예, 예.
0: 이제 기본적으로 1금융권이고
1: 1금융권.
0: 최근에 인터넷 전문은행 몇 군데 생겼잖아요.
1: 예.
0: 여기도 1금융권에 들어와 있는 곳이고
1: 그것도 1이에요.
0: 네, 1금융권이에요.
1: 예.
0: 2금융권은 저축은행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탄생했을 때는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으로 만들어졌거든요.
1: 예.
0: 예전에는 은행의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우량 고객들, 대기업들만 돈을 빌리고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릴 수 있었던 거예요.
1: 예.
0: 이런 분들이 아니면 너무 고금리의 사금융으로 넘어가니까
1: 예.
0: 이금융 회색지대의 하나의 더 영역을 만든 거죠. 저축은행 만들어지고 이런저런 다른 기관들, 보험사, 카드사, 뭐 자산운용사, 증권사 이런 다른 역할을 하는 금융사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금융권에 이제 밴드가 생긴 겁니다.
1: 그게 이제 저축은행이라는 거죠.
0: 그 안에
1: 거죠.
0: 들어가는 거죠.
1: 그렇구나.
0: 우리 할머니들도 장독대 말고 저축은행도 있고 다양한 맞아. 선택지들이 있으니까 똑똑한 할머니들 이제는 이런 것들도 이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실제로 은행이 망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목격하기도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또 은행의 여러 모습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자세한 얘기는 또 우리 2부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보이의 노래예요. 염따와 기리보이와 자이언티가 피처링한 릴보이의 크레딧. 신용이잖아요. 그죠?
0: 맞네요.
1: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생선님의 선생님 경제 미디어 대표 박진영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은행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은 예금, 적금 이런 거 하세요?
2: 네, 저는 한동안 또 잠깐 안 하다가 예. 요즘 적금만 한 게 없다. 이렇게 안전하고 이자를 쳐주는 자산이 있다니.
1: 그치.
2: 그래서 월급 들어오면 절반을 저축 투자에 쓰는데요.
1: 예.
2: 그 중에 절반을 적금 넣고 나머지는 적립식 투자로 지수 투자를 합니다.
1: 지수 투자를 반, 반은 적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2: 네.
1: 아주 안전 자산. 그러면 지수 투자는 위험한 거 하세요? 아니면 안 위험한 거 하세요?
2: 고위험한 거.
1: 우량한 걸로?
2: 네.
1: 그럼 그것도 안전한 걸로 하시네요.
2: 요즘 그렇지도 않다고요.
1: 아, 그렇지. 요, 네. 요즘 하도 막 그러니까
2: 네.
1: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어 그렇구나. 처음 은행 거래 했었던 날도 저는 진짜 기억나요. 지금은 없어진 은행인데 주택은행에 가서 초등학교 제가 몇 학년이었지? 한 2, 3학년인데 7천 원. 어떻게 이렇게 안 잊어버리지? 7천 원으로 거기에 첫 거래 감사합니다라고 거기 이렇게 쭉 찍혀요. 그 도트 프린터로.
2: 와.
1: 그게 저의 첫 번째 금융 거래였습니다.
2: 어떻게 기억이 이렇게 선명할까요?
1: 그러니까 진짜 어제일 같아요. 그 공기도 다 기억나요. 그날의 공기도. 엄마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2: 와.
1: 그때 나도 통장 만든다라는 게 어른이 되는 느낌이 좀 들었었고
2: 맞아요.
1: 막 그랬었던. 선생님은 기억 안 나시는구나요.
2: 저 첫 장면은 기억은 안 나고요.
1: 네.
2: 보통 첫 번째 은행은 부모님이 쓰시던 은행으로 많이 가잖아요.
1: 맞아요.
2: 마찬가지셨죠.
1: 네.
2: 저도 그 은행에서 첫 통장을 만들었던 기억은 없고
1: 네.
2: 그 통장을 집에서 봤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2: 가끔 열어보고 기분 좋아하고.
1: 아, 그랬었구나.
2: 네.
1: 예전에 있었는데 없어진 은행 아까 주택은행도 얘기했었지만 되게 많아요. 상업은행도 있고요.
2: 맞아요.
1: 그다음에 조흥은행도 있고.
2: 기억하시죠?
1: 그렇죠. 한미은행도 있고.
2: 네.
1: 이거 다 없어졌죠, 그죠?
2: 없어졌어요.
1: 동화은행이라고도 그 있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2: 그렇네요.
1: 그렇죠, 그렇죠.
2: 동화은행은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1: 동화은행 아닌가? 동화은행 있었어요. 그때 어디냐면 그 북쪽에 그런 그 뭐지? 그 뭐라 그래요? 그 교포가 아니고 그 북쪽의 실향민들 맞아.
2: 네.
1: 실향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은행이라 그랬고 막 그랬었어요.
2: 그때 당시에는 은행들 특징이 굉장히 있었어요.
1: 맞아.
2: 하나하나가.
1: 그래요.
2: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무조건 지금은 또 없어졌지만 외환은행 해가지고 그 환전할 때는 외환은행 가고 막 그랬었던 기억도 나고요.
2: 그 외환은행이 지금 말씀 주신 그 여러 은행들이 다 저는 이제 91년생이어서
1: 네.
2: 다 7, 8살 때 많은 풍파를 겪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실제 다 완전히 없어졌다기보다는
1: 예.
2: 보통 이런 금융권 같은
1: 막 합쳐지고
2: 합쳐지고
1: 막.
2: 정부가
1: 맞아.
2: 그대로 둘 수가 없거든요. 난리가 나버리니까
1: 맞아.
2: 이렇게 구조조정하고 여기 너네 합치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에 개입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 있었던 상업은행, 주택은행, 동화은행, 외환은행, 조흥은행 이런 곳들이 지금은 사라지고 다른 은행 안으로 아마 영혼들이 다
1: 맞아요.
2: 들어가 있을
1: 다 영혼들이. 맞아요. 제 기억으로는 상업은행이 W은행이고요. 지금.
2: 네.
1: 조흥은행이 S은행이에요.
2: 그리고 외환은행의 혼은 또 H은행으로
1: 네.
2: 가 있다.
1: 아 그렇구나.
2: 네네. 그래서 지금도
1: 네.
2: 그 영혼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외환은 그 은행이 강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부심 갖는 분들이 있어요.
1: 그렇구나.
2: 네.
1: 그래서 저는 지금은 바뀌었지만 예전 계좌번호, 그러니까 예전에 상업은행이었었거든요. 제가 쓰던 게. 지금은 딴 데로 이렇게 흡수가 됐지만
2: 네.
1: 그

0: 그때 계좌번호를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어요.
1: 기념비적이네요.
0: 그러니까요.
1: 또 하나 재밌는 거 요즘에 예. 코스피 6천, 7천, 8천 이렇게 올라가면 보도자료 사진 찍는 거 나오거든요.
0: 예.
1: 한 공간에서 직원분들이 빵빠레를 쫙 폭죽을 터뜨리는 사진 찍는데
0: 예.
1: 그게 이제 H은행의 딜링룸이에요.
0: 오.
1: 과거에 이제 외환 이런 것들 보여주는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었는데 그 공간이 예. 잘 마련돼 있고 예. 상징적인 곳이어서
0: 예.
1: 기자분들도 거기 가서 이런 벤치마크 짓을 뚫어내는 곳에 거기서 사진을 찍고 그 H은행도 그런 순간을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0: 오, 그렇구나.
1: 역사가 남아 있는 거죠.
0: 그러네요.
1: 네.
0: 또 요즘 새로 생겨난 은행 많잖아요. 네. 우리 청소년 바다님들은 인터넷 전문 은행 이거 많이 사용하신다고.
1: 많이 사용하죠.
0: 예.
1: 인터넷 전문 은행 하면 갑자기 낯설어지고 멀어진 느낌인데
0: 예.
1: 우리 잘 알고 친한 걔네 맞아요.
0: 맞아요. 노란색이랑 남색.
1: 그 대표적인 친구죠.
0: 대표적이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1: 그 녀석들.
0: 예.
1: 인터넷 전문 은행은 정의는요 온라인 지점으로만 운영되는 은행이에요.
0: 온라인, 오프라인이 없어요.
1: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 첫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시작을 했는데요.
0: 예.
1: 이후로 뭐 1, 2년 있다가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남색 나오고 하면서 예. 지금 3파전이 됐거든요.
0: 3파전이구나 지금은.
1: 네, 이제 만들어졌고 정부가 굉장히 그 이제 많이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을 예. 밀어줬었는데
0: 예.
1: 아무래도 글로벌 트렌드가 이런 방향이다 보니까
0: 예.
1: 금융권 같이 규제가 심하고 규제가 강한 그런 분야에서도 정부의 어떤 개입으로 규제를 조금씩 완화하면서 이런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날 수 있게끔 한 거죠.
0: 보통 은행은 마감 시간이 있어요.
1: 네.
0: 오후 4시에 끝나고 막 주말에 안 열고 막 공휴일에 안 열고 하는데 요 인터넷 전문 은행은 물론 다른 시중 은행들도 인터넷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1: 네.
0: 그런 것 자체가 전혀 없고 저는 좋은 게 뭐냐면 아까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카슈랑스 이런 거 권유 안 해서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죠. 사람 대면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0: 맞아. 대면을 안 한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불편할 때도 있어요. 대면을 할 때는 조금 이렇게 제가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곧바로 찾아가가지고 요거 좀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다 처리가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도 아 저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안 될까요? 그러면 아예 만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게 좀 불편하기는 해요.
1: 네, 네.
0: 그래서 막 얼굴로 이렇게 나라는 거 인증하고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찾아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조금 불편하고
1: 네.
0: 또 이체 한도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낮아요. 이런 불편함은 좀 있는데 그래도 사람을 안 만난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1: 그게 예. 사람이 참 제일 무서워요.
0: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젊은 층에 맞춤 상품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재밌는 게 진짜 많은데요. 한 은행은 52주 챌린지 적금도 있어요.
0: 52주?
1: 네. 보통 52주 1년짜리 적금은 많이 있는데 소액으로 조금씩 조금씩 챌린지 하듯이 적금 넣으면 만기 때 이자를 잘 쳐주는 그리고 그런 적금을 내가 달성해가고 있는 화면이 굉장히 귀엽게 꾸며져 있는 상품들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만기가 엄청 짧아서
0: 예.
1: 3개월, 6개월 정도 초단기 적금이라고 하거든요.
0: 예.
1: 성취감 느낄 수 있는 그런 저축 상품도 있고 또 친구 생일 선물이나 뭐 최굿즈 사기 이런 식으로 목적을 정해놓고 내가 쪼갤 수 있는 계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요즘 제일 편한 거 더치페이 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이 연동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이거 좀 나이 드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은행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은행 맞죠?
1: 은행 맞죠.
0: 그리고
1: 은행들도 요즘은 10대 고객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0: 예.
1: 부모님들에게도 막 홍보를 많이 하고 10대들을 위한 특별한 상품이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많이 안 남거든요.
0: 예.
1: 대출을 애들이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금을 많이 맡기는 것도 아니지만 미래 고객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상품들을 많이 발견을 해요.
0: 그렇구나.
1: 네.
0: 은행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은행, 인터넷 은행까지 오늘은 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은행에 가본 적 없는 청소년 바다님들 많다 그랬는데 아 이게 은행이구나 이렇게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요 이제 사연 만날 시간이에요. 바다님들이 보내주신 돈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말론의 Sunflower, 딘의 인스타그램 두 곡 듣고 오죠.

0: 정승재의 경청, 포스트 말론의 선플라워, 딘의 인스타그램 두곡 듣고 왔습니다.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은 은행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드디어 바다님들이 보내주신 돈 이야기 만나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사연 문을 열어볼까요? 돈돈 극장!
1: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60만 원 정도 받았어요. 마침 장학금을 받은 바로 그 다음날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을 일이 있었고요. 이것저것 시켜서 맛있게 먹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후식도 먹으러 갈까?
2: 난 먼저 갈게.
0: 야, 승재야, 너도 지금 갈 거잖아. 그치? 너 아까 갈 때 있다며. 나도 가볼래. 가자. 오늘 가자.
1: 무슨 일인지 애들이 집에 일찍 가더라고요. 저는 친구랑 단 둘이 남았습니다. 애들이 바쁜가 봐.
0: 너 정말 눈치 못 챘어? 우리는 너 장학금도 타고 그래서 네가 밥 살 줄 알았거든. 너 솔직히 좀 짠돌이야. 그치?
1: 내가 밥을 사? 나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0: 아니, 한 적은 없는데 장학금 받았다고 우리가 다 축하해주고 그랬잖아.
1: 그래도 그거 저금할 거야.
0: 아니 저금해야지. 저금해. 누가 지금 60만 원어치 사달라는 게 아니잖아.
1: 그렇게 어색하게 얘기를 끝내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아직도 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밥을 살 거라고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실망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0: 똘똘이 스머프님이 보내준 사연이었습니다. 장학금 받은 건 일단 축하드릴 일이고, 이럴 때를 보통 법륜 스님이 네. 즉문즉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들이 밥을 사주길 기대하는 것도 그들의 자유고, 안 사주는 것도 너의 자유다. 아무 일이 없어. 문제될 게 없어. 이렇게 말했었던. 아마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쵸. 기대할 수 있죠. 실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안 사줄 수 있는 거고.
1: 그럼요.
0: 그렇게 살면 돼요.
1: 친구들이 이렇게 예. 속에서 꽁이 있는 게 전 조금 얄밉다. 물론 우리 똘똘이 스머프님도 예. 이해는 가요. 그리고 두 분 다 이해가 되긴 하는데 예. 뭐 안 사주면은 다음번에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괜히 그날 있죠. 다 그냥 너가 제가 사는 거 아니야? 혼자 있었던 게 친구들이 좀 아쉽네요, 저는.
0: 그러니까 어떤 게 이거는 선과학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럴 때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그게 행복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희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한턱 쏘는

0: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나는 진짜 저의 소신 발언을 하자면 네. 그 사람이 착한 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의 행복인 거고 돈을 안 쓰는 사람은 안 쓰고 모이는 게 행복인 거고 맞아요. 각자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를 뿐인 거지 그거를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1: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는 딱 전자 쓰면서 행복한 분
0: 그치.
1: 어머니는 후자 모으면서 행복한 분이어서 예. 굉장히 힘들었어요.
0: 그쵸. 그렇게 네. 되면. 그런데 그것도 꽤 괜찮은데, 두 명 다 모은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손가락질하고요. 두 명 다 저렇게 쓰는 편이면 쫄쫄 굶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한 명이 이쪽이면 한 명이 이쪽으로 가는 것도 저는 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1: 골든벨을 울리셔서 좀 그렇긴 했는데요.
0: 아빠가 골든벨을 네. 울리세요? 네. 얼마 전에 그 젠슨 황님이 골든벨을 울리던데 그 정도로 돈이 많아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0: 그쵸? 그러면 엄마가 아유 부자야 부자야 이러시겠네. 옆에서
1: 보통 받은 것보다 더 쓰고 오세요.
0: 그러니까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예전에 수재의연금 저희 집이 잠겼었거든요. 저 혼자 살 때 그 500에 30짜리 그 반지하에 살 때 네. 수재의연금이 6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동작구청에서 네.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너무 행복해서 제가 우리 그때 학원 출강하고 있었는데 원장님이랑 다 데리고 소고기집 가서 70몇만 원 나왔었던 기억나요.
1: 파티 열렸네요, 완전히.
0: 완전히 소고기 파티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큰일 나요. 옆에서 이렇게 제어해 줄 사람도 필요한 거고.
1: 이런 분 친구로 두면 좋아요. 똘똘이 스머프님 같은 분. 잘 아끼는 성향이라는 거 이제 친구들이 알아갈 거잖아요.
0: 네. 네.
1: 물론 항상 이렇게 저축하는 것보다는 네. 가끔은 생색 내세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좋은 게 가끔 쏘잖아요. 조금 적게 쏴도 친구들이 되게 좋아요.
0: 맞아. 항상 사면 그리고 항상 사면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1: 고마운 줄 몰라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게 또 제일 좋은 게 아닐까.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두 번째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의 노래입니다. 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0: 정승재의 경청, 수지의 노래 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장학금을 받았는데 밥을 안 사? 이렇게 친구들이 서운해했다라는 사연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도 좀 좋은 일, 경사와 관련된 사연이 도착했네요. 다시 한번 문을 열어보죠. 돈돈 극장!
1: 요즘 동생은 쉬는 날 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3 수험생이거든요. 잠시 친구도 멀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엄마가 같이 갈 데가 있다고 합니다.
0: 너 다음 주 일요일에 엄마랑 갈 데 있어. 그렇게 알아둬.
1: 어디?
0: 아유, 엄마 회사 사람 결혼한대.
1: 아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결혼식에 왜 가?
0: 아유, 그런 말 하지 말고 아무튼 뭐 그 갈 거야. 무조건 가야 돼.
1: 나 공부는?
0: 아유, 가끔 머리도 식히고 해야지 공부. 누가 들으면 뭐 전교 1등 하는 줄 알겠다 내가. 아유, 맨날 집에만 있는다고 공부가 돼?
1: 동생은 엄마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엄마랑 아빠, 저, 그리고 동생까지 같이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번에 결혼하신 분이 지난번 저희 삼촌 결혼식 때 오셨다는데요. 그때 우르르 여럿이 와서 밥을 많이 먹고 갔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작은 복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결혼식은 참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 결혼식 안 하고 살고 싶어요.
0: 0078님이 보내준 결혼식 관련 사연이었어요. 요즘 이런 얘기가 참 그 SNS에 많이 올라가요. 그 축의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둘이 와서 10만 원 냈다. 맞아.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따라 그런 글이 많이 보이네요. 축의금 이런 이야기. 그렇죠. 선생님도 요즘 결혼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런 복잡한 돈 문제에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1: 너무 신경 써요 지금.
0: 예.
1: 청첩장 모임이라는 걸 언젠가 누군가 발명을 했어요.
0: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
1: 저는 이미 바톤을 받아버렸고 지금 바톤
0: 그거 누군가가 끊어야 돼요. 그거 빨리 끊어야 돼요. 청모라 그러잖아요. 네. 그거 나는 우리나라의 양대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선행학습과 청모.
1: 오.
0: 두 개는 없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것 때문에 저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것 때문에 즐거워야 할 결혼식이 정말 갈등의 요소가 되더라고요. 청첩장 모임 때문에. 나 저것도 봤어. 진짜 나 저것도 봤어요. 청모에 왔는데 그 겹 친구인데 두 번 와서 두 번 먹어가지고 자기가 그랬대요. 가면서 너 축의금 더 할 거지? 와, 나 그 글 읽고 야 이거 없애야 되는 거구나. 나 그 생각했어요. 정말
1: 다 머릿속에 계산기가 있는 거예요.
0: 아니 그 축하해주는 축의금은 축하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밥값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물론 저의 소신 발언이긴 하지만
1: 저 완전 공감해요. 코로나 팬데믹 때 그래서 잠깐 사라지나 했었거든요.
0: 예.
1: 그때 저희는 이제 온라인 화상 미팅으로도 청첩장 모임을 했었어요. 저희 또래들은.
0: 그러니까.
1: 예.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0: 축의금 문제. 선생님 좀 있으면 결혼하시니까 네. 저는 아무튼 3명 데려갈 거거든요.
1: 네.
0: 그거는 상관없잖아요. 축의금 액수랑.
1: 아 당연하죠. 오시는 것만으로 전 지금 너무 기뻐요.
0: 아니에요. 저 혼자 갈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아니 됐다. 같이 갈 사람이 있겠다. 네. 그렇죠? 선생님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1: 제가 진짜 잘하겠습니다.
0: 그리고 저. 저것도 이해가 안 돼요.
1: 네.
0: 소신 발언 한번 해도 돼요?
1: 네.
0: 아 이건 너무 소신 발언인데 이거 문제 생길 것 같은데.
1: 키워드만요.
0: 에? 아니겠다. 선생님 결혼 끝난 다음에 얘기할래요.

0: 일단 얘기해 볼까요? 사진을 왜 가족부터 찍어요?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들이 먼저 찍고 가야죠. 손님들이.
1: 이건 완전 중요한 얘긴데요.
0: 저는 그래서 항상 이해가 안 돼. 왜 가족 먼저 찍고 맨 마지막에 그 온 사람들 지인들 있잖아요. 난 너무 손님부터 먼저 찍는 게 예의 아닌가?
1: 그거 너무 맞는데요.
0: 맞죠? 네. 저희 소신 발언. 저 이거 논란돼도 상관없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1: 이런 거 아닐까요? 보통 너무 합리적인 얘기인데 예. 보통 뽀뽀하는 게 예. 친구들이랑 지인들이 있을 때 뽀뽀하잖아요. 신랑 신부가.
0: 예, 예, 예.
1: 어르신들 보면 깜짝 놀라실까 봐.
0: 그래서 그런가?
1: 네, 기다리면서 보시다가 어휴 쟤네 뭐하는 거 이러실까 봐.
0: 그런가요?
1: 네. 그럼 저의 뇌피셜입니다.
0: 아무튼 가족은 손님이 아니잖아요. 혼주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손님들 주최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끝까지 있을 거니까 여기까지 와주신 고마운 분들 먼저 사진 빨리 찍고 곧바로 식사하러 가시도록 네. 이렇게 좀 저는 나중에 결혼할 일 있으면 전 그렇게 할 겁니다.
1: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 그 생각을 못
0: 시원하다. 했죠, 내가 옛날부터 맨날 생각했었던 생각이었어요.
1: 친구로 가서 예. 주말에 시간 내서 가서 기다렸다가 밥을 먹었네요.
0: 그러니까.
1: 억울하네요. 그쵸. 제 잃어버린 시간들.
0: 그쵸.
1: 네.
0: 오!
1: 이거 뷔페 줄 이만큼 길어져가지고
0: 이거 쇼츠를 만들어서 막 퍼뜨려주세요. 정승재의 소신 발언 해가지고
1: 완전 공감.
0: 그래서 결혼 이야기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결혼식 날 돈 때문에 또 친구 사이 우정 깨지고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1: 그러니까요.
0: 많이 듭니다. 네. 그렇죠? 본질이랑 많이 벗어난 거니까
1: 축하하는 게 목적이죠.
0: 맞습니다. 네. 생선님의 선생님 이제 마칠 시간이 또 됐습니다. 바다님들 돈 이야기, 결혼식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은행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한 시간 꽉꽉 채워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즐거우셨죠?
1: 너무 즐거웠고요.
0: 예.
1: 은행 얘기 신나게 이제 약간 남의 얘기처럼 하다가 예. 결혼 얘기 넘으면서 갑자기 헉. 금융생활이 그렇죠. 경제생활이 다 사람 사는 얘기죠. 그런 생각했습니다.
0: 맞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돈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1: 네.
0: 가세요.
1: 안녕히 계세요.
0: 저희는 두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제시 맥카트니의 노래 Beautiful Soul, 코다라인의 Worth It.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박호선님. 친구랑 삼계탕 먹으러 맛집 갔는데요. 맛있게 먹고 나서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먹었다. 수납은 내가 할게. 참고로 그 친구 간호사예요. 맞습니다. 수납이라고 표현을 했구나. 보통 야 계산은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쵸? 직업병이죠 뭐. 직업병.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계시대요. 윗사람이랑 대화하는데도 못 써요. 그럼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좀 설명하는 게 막 되게 흥분해서 설명하는 게 평상시나 수업할 때나 똑같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LUJ님. 저 생선님이랑 바다님들한테 자랑할 거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온 유명한 분한테 사인 받았어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이에요. 들어보니까 감독님 영화 포스터를 만들어가서 거기에 사인을 받았대요. 정말 정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사인 받았었던 데가 중학교 3학년 때 잠실 야구장 앞에서 이상훈 선수한테 받았었던 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처음으로 받았던 건데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때 그 추억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드는 밤이네요. 2789님. 얼마 전에 아소토 유니온이라는 팀의 노래가 나올 때요. 바다님들이 생선님 목소리랑 비슷하다고 해서 요즘 저 그 노래만 무한 반복 중이에요. 생선님이 Think about you, Think about you 하시는 것 같아서 더 좋아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이제 저는 트로트 발라드에 이어서 흑인 음악까지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원해 주신 모든 음악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대에 더욱더 부응할 수 있도록 좋은 음원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십시오. 경청 홈페이지 이용하셔도 좋고요. 반디 앱은 무료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저 다시 오도록 하죠. 어토믹 키튼의 노래 The Tide is High라는 노래 그리고 화사의 노래죠. Good Goodbye.

0: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 경청 8월 12일 수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덥다 덥다 했는데 요즘은 간혹 가다가 시원한 느낌 바람도 조금 나와요. 제가 여름보다 좀 오래 살았을 테니까 팁을 드리면 8월 15일 광복절 지나면 조금 이렇게 폭염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9월 되면 조금씩 선선해지다가 9월 15일이 지나면요 추워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긴팔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라는 얘기니까 조금만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루시의 노래예요. 플레어.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작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정말 많았고요. 내일 목요일 해정 승재 크로스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코 잘 자요.

0: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엔 유튜브만 봐도 책 줄거리를 한 번에 알 수 있던데 이걸 진짜 책 대신 봐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다룬 노래 가사처럼 몇백 페이지 되는 긴 이야기도 단 몇 줄로 정리될 순 있겠죠. 하지만 누가 어떻게 요약하느냐에 따라 다른 인상을 받을 텐데요. 책을 읽고 느끼는 건 역시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감정과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두 눈과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시길 권합니다. 책을 그저 아는 책으로 끝내고 싶지 않다면, 그 속에서 내 삶을 위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싶다면 한 페이지씩 손으로 넘겨가면서 직접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 해변에서 이 두 남자가 격투를 벌이는 광경을 담은 동영상 세계 매체와 SNS에 중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해변에서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놓은 한 남자, 편의상 남자 A라 부르죠. A에게 60대 한 남자가 다가와서 소리를 좀 줄여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남자 A는 날 건들면 당신 아내에게 총을 쏘겠어 라고 협박했답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편의상 남자 B, 이 남자 B가 중재에 나섰는데 A는 이번에는 B를 협박하며 나에게 총이 있다고 까불지 마라고 소리쳤다죠. 그리고 펼쳐지는 해변 위에 우스꽝스러운 결투. 경고하는 남자 B, 그에게 협박하며 뒷걸음질 치다가 의자에 걸려 제풀에 넘어지는 남자 A, 이내 일어나서 B에게 의자를 휘두르는 남자 A. 클라이맥스는 B가 A를 단번에 제압한 후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펀치를 날리는 장면이죠. 남자 A는 모래밭에 발라당 나자빠져 기절한 척하다가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어 법원까지 갔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이 가해자 A는 미국 하원 의원 후보라는군요. 그리고 A를 제압한 B는 단연간의 트레이닝을 한 무술 고수였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첫 곡, 미국 하와이 출신의 가수죠. 잭 존슨의 Upside Down이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 망신당한 이 범죄자를 워너비 politician, 워너비 정치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0세의 나이에 미 하원 선출직에 도전을 한다는데 이게 기사화되게 됐으니까 이제 좀 어려워졌겠죠? 많이 어려워졌을 것 같은데 대의민주주의, 회의적인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적어도 이렇게 아무나 선출직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의 지경은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선출직에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검증하는 좀 철저한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이 대의민주주의군 뭐건 간에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 뭐 칼 얘기도 하고 뭐 총도 있다 그러고 이 사람의 최고의 무기는 입이었습니다. 이 입에서 쏟아내는 언어폭력으로 결국에는 스스로 패가망신하는 길을 걸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예, 기본적인 공공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법적으로 뭐 데시벨 측정해가지고 너무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크게 트는 거는 제재를 받겠죠. 영상을 보니까 뭐 아주 막 쩌렁쩌렁 울리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함께 해변 공공적인 장소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적어도 공직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이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누구나 들 것 같습니다. 코미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머리를 이렇게 싹 삭발한 두 남자가 그 수영복만 입고 모래사장에서 서로 허우적대는 모습이 멀리서 보면은 저거 뭐지? 뭐 이런 느낌을 좀 줄 것 같은데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아무튼 이 이름도 공개할까요? 키릴 베예신이라는 이름의 40살 미 하원 선출직 도전하는 이분 부디 반성하시고 정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해 주십시오. 브라질 아티스트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시우바의 피카 뚜두뱅 다 잘 될 거야. 이어서 후배우의 역시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죠. 아 자넬라 카롤리나 창밖을 봐 카롤리나 두 곡입니다.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 후배우의 아자넬라 카롤리나, 창밖을봐 카롤리나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역시 브라질의 아티스트 시우바의

두두뱅 다잘될거야피처링가수로아니따와의듀엣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세계음악기행8월12일수요일순서함께하고계십니다글로벌팝역사에빛나는세계음악인을만나는곳세음행아티스트라이브러리이제오늘선정한음악인만나겠습니다

레리타 미츠코 오늘의 주인공 그리고 프랑스 모던 팝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그룹의 이름입니다. 그룹 이름이 특이하죠. 멤버 중에 일본인이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룹 멤버들 설명에 따르면 여러 이름을 합쳤다네요. 리타는 전설적인 헐리우드 배우 리타 헤이워드, 여기에 일본 여자 이름 미츠코를 합쳤답니다. 원래는 리타 미츠코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지만 다들 그룹 보컬리스트 이름으로 오해하자 이후 프랑스어의 복수 정관사 레를 추가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해놓고 보니 프랑스 뉴웨이브 록밴드 엉더신이 생각나네요. 제목부터 이 아시아의 뉘앙스를 풍기는 밴드라는 점에서요. 그러고 보니 레 리타 미츠코도 엉더신처럼 뉴웨이브 스타일을 추구한 밴드였네요. 엉더신처럼 실제로 동양 신비주의 사운드를 그들도 표방했을까요? 지금 배경에서 뿅뿅거리는 음악에서 감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레리타 미츠코의 음악은 다소 난삽하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970년대 후반 펑크락에서 출발, 신테사이저와 전자음향을 적극 활용한 뉴웨이브, 그리고 실험적인 사운드를 전위적인 방향으로 밀고 나간 아트팝, 라틴 리듬, 프랑스 카바레의 전통, 기술적인 창법을 거부하는 자유분방한 보컬 표현, 유쾌하면서도 전위적인 뮤직비디오로 강화된 시각적 퍼포먼스.

레리타 미수코의 역사는 1980년대 초 프랑스 파리의 언더그라운드 공연장 발리가오 무대에 자주 서던 혼성 듀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캐터린 링제. 그는 라틴 음악과 댄스 음악에 정통한 가수였고 펑크록 밴드에서 기타를 쳤던 프레드 시숑은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다중악기 연주자였습니다. 서로 다른 이력과 관심사는 이후 레리타 미스코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확실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두 사람의 그룹 이름은 The Sprats였다는데요. 레리타 미스코로 이름을 바꾼 후 1984년에 발표한 싱글 마르시아 바일라가 프랑스 팝차트 2위, 이어서 유럽 전역에서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둡니다. 당시 유럽에서 그들은 메가스타였고 프랑스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라디오를 틀기만 하면 그들의 히트곡이 나올 정도였답니다. 이후 영국 밴드 더 스미스와 함께 순회 공연을 떠나거나 미국 아티스트 이기 팝을 게스트로 초빙해 레코딩하며 영미권 팝씬에도 얼마간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레리타 미스코는 잠시지만 미국 팝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킨 적이 있습니다. 1987년에 발표한 싱글 세콤사의 뮤직비디오가 빌보드지가 뽑은 그해 최고의 뮤직비디오 탑10에 올랐거든요. 참고로 이때 함께 이름을 올린 아티스트는 프린스, 제네시스, 핑크 플로이드, 원조비 등등입니다. MTV가 음악의 시각적 요소를 세대의 언어로 급부상시킨 시기, 레리타 미스코의 뮤직비디오는 팝아트의 경지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글로벌 팝의 더 넓은 장에서 레리타 미스코의 영향력이 이런 시각성에 멈췄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네요. 그들이 활동했던 1970년대 미국 팝 시장은 신테사이저가 주도하는 최신 일렉트릭 댄스 음악이라고 해도 프랑스어로 노래하는 경우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고 에어 그리고 타히티 80 같은 밴드의 티셔츠를 입는 것이 유행이 되더니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저스티스, M83 등등이 미국 댄스 플로어를 사로잡기 시작했죠. 그리고 대망의 다프트 펑크가 군림했고요. 이들 모두 아시다시피 프랑스 출신 음악인들이죠. 이 점진적인 역사의 초석을 다진 아티스트가 바로 레리타 미스코였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1980년대 프랑스 뉴웨이브 팝 록 아이콘, 팝 아트의 전위성을 신스팝으로 아우르고 훗날 에어, 다프트 펑크, 저스티스 등등 후대 프랑스 아티스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듀오 레리다 미스코를 만나봤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네요. 예술적으로 그 자아도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게 스스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자신들의 행위를 예술 그거 뭐 별거 아니지 뭐 이런 자세였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장수할 수 있었다. 27년간 이어진 커리어도 이 한 사람의 건강상의 문제로 지속이 안 된 거지 뭐 해체되거나 멈추거나 그러지는 뭐 자발적으로 멈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첫 곡이 새음행에서도 자주 소개했던 곡이죠. 마르시아 바일라, 마르시아가 춤춘다. 84년 데뷔 음반에 수록한 곡이었고요. 데뷔 시절부터 어떻게 이렇게 뭐 기존의 그 당시 트렌드에 부합하는 그런 변별력이 뭐 출중하다고 할 수 없는 듀오의 앨범을 무려 코니 플랭크가 프로듀스를 했지? 라는 의심어린 눈초리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코니 플랭크 같은 경우는 가능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데요. 자기가 개입해가지고 뭔가 100%, 200%의 어떤 예술적 성과를 이룰 것 같지 않으면은 선택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코니 플랭크 같은 경우는 크라우트록 독일의 또 그 무브먼트로 유명해진 사람이고 이 당시

있는 뉴웨이브의 주요한 모두가 원하는 프로듀서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조합, 이 케미스트리가 좋았나 봅니다. 84년 프랑스 싱글 차트 2위에 올랐고요. 그리고 이후 1990년 결산한 뭐 프랑스 그래미에서 결산한 10년간 80, 90년대 프랑스 최고의 싱글 2위로 또 지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레리타 미스코 이들은 이 데뷔 싱글로 수직상승한 거죠. 이 돌파구 치고는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그리고 두 번째 곡에서는 좀 펑크적인 요소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음악이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드는데요. 펑크, 신스팝, 뭐 뉴웨이브의 트렌드를 따라 쭉 활동하다가 자신들의 궁극적 지향, 예술적 지향인 아트팝에 안착했다. 뭐 이렇게 저는 볼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에서도 화제를 불러 모았지만 이들의 이런 음악이나 예술적인 어떤 행위들은 유럽적이다. 레리다 미트코의 두 번째 곡 86년 2집 수록곡 세꼼사 그게 원래 그런 거야 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뮤직비디오 함께 전해드렸는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악도 음악이지만 이 프랑스 그래미에서 뮤직비디오로 또 주목을 했습니다. 상도 받았고 이 음반부터는 데이비드 보위의 평생 프로듀서로 유명한 토니 비스콘티가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2집 내고 벌써 스타의 자리를 거머쥐었으니까 이런 의뢰를 또 할 만한 그런 위치에 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토니 비스콘티 이름을 봐서 그런지 아트팝이 결국에는 그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그런 영지구나. 연극적인 그런 글램 록의 요소 그런 걸 원했으니까 당연히 비스코티 같은 인물을 찾았던 거 아닌가. 너무 도식적인가요? 아무튼 27년의 커리어의 끝은 평생 파트너이자 연인 관계였던 그리고 결혼은 안 했지만 자녀도 둔 두 사람의 관계 그 아까 프레드 시숑 이름을 한번 언급은 했죠.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리고 뮤직비디오 미학에 있어서 선구적이었다 뭐 이런 평가도 봤는데 그 장 바티스트 몽디노 같은 이런 뮤직비디오 예술가와 작업을 했다는데 찾아보니까 몽디노 같은 사람은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나 봅니다. 마돈나나 프린스 그리고 영국의 브라이언 페리 같은 사람과의 작업으로도 유명했다고 하고요. 장폴 고티에 이 이름을 정말 오랜만에 또 보게 되네요. 이 패션 디자이너지만 영화 의상 예술로도 유명했던 장폴 고티에와의 협업도 큰 인풋이었다. 이들의 이런 시각 미학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 한 사람의 이름이 더 있네요. 프랑스 시네마의 거성 장리 고다르가 영상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아무튼 흥미로운 듀오 레리타 미스코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 소개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아티스트의 음악 두 곡입니다. 토스카가 부릅니다. Un giorno in più, 하루만 더. 그리고 포르투갈의 루이사 소브랄의 피처링으로 함께하죠. 역시 이탈리아의 피노 다니엘레의 비그로, 나른한. 미국의 재즈 드러머 거장 피터 어스킨 트리오로 또 함께하는 이 곡까지 듣고요. 새 음행이 전하는.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스페인의 눈깐두가 부르는 아뚜라도, 너의 곁에서입니다. 스페인의 록밴드 눈깐두의 1994년 곡.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감내하고 곁에 있고 싶다는 애절한 바람을 담은 화자의 고백 낭독하죠. 널 생각해, 끝없이 널 생각해, 너에게 하나의 정답이고 싶어. 널 믿어, 끝없이 널 믿어, 내가 아는 그대로를 믿어준 너처럼 너만을 믿어. 동이 틀 때마다 너의 곁에서 눈 뜨고 싶어. 널 믿어, 절망적일 만큼 너에게 빠져 있어.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세계음행이 전한 노래 스페인의 록밴드 둥칸두 그들의 1994년 발표곡 아뚜라도 너의 곁에서 노랫말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제 1부는 마무리할게요. 오늘 2부 순서 카페 벨로주 아시안 팝 페스티벌 대표 박정용 씨와 함께합니다. 1부 끝곡 코트 디부아르의 노베 냐호레가 부르는 무두 이 노래 듣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페이스북 카페 누룽지 카페이님의 사연입니다. 고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영국 그룹 르네상스의 1975년 발표곡 오션 집시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유영주 청취자께서 오늘 실시간 신청곡 주셨습니다. 무술인이 멋지게 제압하는 모습을 그려보다가 떠오른 BGM 신청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제가 전한 하와이 마우이에서 벌어진 싸움 같지 않은 싸움, 예, 거기서 영감을 얻으신 모양인데요. 멋지게 제압을 했죠. 제가 봤는데 얼핏 이렇게 스쳐보니까 언제 때렸지 싶을 정도로 주먹이 그렇게 빠르더라고요. 근데 아까 생방송 방송하면서 영상을 다시 보니까 그냥 잽이었어요. 그냥 권투로 치면 잽 정도 딱 툭 하고 턱을 건드린 정도인데 이 상대가 엄살 왕이었습니다. 기절하는 연기도 하고 막 그러더만요. 아무튼 신청하신 곡은 호테이의 Battle Without Honor or Humanity. 우리에게는 퀸틴 타란티노의 영화 킬빌 볼륨 1의 청협전 결투씬의 그 음악으로 유명하고 사랑도 많이 받았죠. 원래는 토마야스 호테이가 작업한 일본 내수용 영화 신, 의리 없는 전쟁의 음악이었다라고 저도 최근에 알았죠. 아무튼 신청하신 이 멋진 곡 함께 듣고요. 오늘 2부 순서 박정용의 월드팝 함께 하시죠.

0: 그는 천상 음악 애호가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음악을 공유하고 함께 음미할 수 있다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갑니다. 그 길에서 한국 인디 음악의 성장을, 아시아 음악의 부흥을 함께 발견합니다. 카페벨로주 그리고 아시안 팝 페스티벌 대표 박종용의 월드팝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가 그러니까 좀 이제 네. 기억이 가물가물할 나이가 됐죠. 맞나요?
1: 그런지 좀 됐죠.
0: 네. 근데 음악다방 세대예요, 혹시? 네.
1: 음악 무슨 다방 세대 맞는 것 같아요.
0: LP 바나 뭐 이런 세대인가? 그러니까
1: 그걸 다 꿰뚫은 세대인 것 같고요.
0: 다 경험한 거
1: 저희 했죠?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는 그 막 TV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떡볶이 집에서 음악
0: DJ
1: 들어주고 했거든요.
0: 오빠가 이렇게 예,
1: 네,
0: 예.
1: 뭐 멘트도 하고
0: 신청곡 받고
1: 그것도 겪었던 것 같고 또 이제 뮤직비디오가 MTV에서 흥행 막 시작하던 시기에는 예를 들어 대학로에 지금 없어졌으니까 MTV라는
0: 뮤직비디오 틀어주는
1: 비디오만 예. 틀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럼 신청곡을 딱 하면은 그걸 뮤직비디오 틀어주는 예. 그것도 겪은 세대고
0: 그 이후로는 뭐가 등장했죠?
1: 근데 뭐 지금 LP방은? 이제 소위 말하는 LP바가 네, 다시 다양한 장르로 네. 이렇게 있었죠. 네, 그걸 다 경험한 세대.
0: 가장 오래 살아남은 거는 현재까지는 LP바라고 통칭할 수 있는 그런 LP 청취 공간이네.
1: 그렇죠. 네. 이게 어쨌든 바이닐이 다시 이렇게 네. 재부흥을 하면서 네. 그 정말로 요즘 좀 유명한 LP바 주말에 가보면요. 예. 문화적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승렬 씨가 아마.
0: 한번 충격을 받아볼까요? 그러니까 어디?
1: 토요일 예를 들어 예. 신촌에서 제일 유명한 예. 뭐 이제 LP바를 가면 토요일 6시에 문을 여는데 예. 6시에 5분이면 만석이 돼요.
0: 벌써?
1: 만석이 되고 이제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신촌에서 학창 시절을 겪었던 50대, 60대의 이제 분들이 예. 옛 추억을 회상하면서 오는 분들이 한 반 정도고요. 나머지 반은 20대예요.
0: 그들에게도 향유하고 싶은 그런 문화.
1: 요즘 이제 거죠? LP가 예. 다시 재부흥하면서 예. 그 문화를 경험하고 싶고 그래서 한 7시쯤 되면 예를 들어서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같은 노래가 나오면 60대와 20대가 다 같이 떼창을 모든 가사를 다 떼창을 하면서 다 일어나서 이렇게 춤을 춰요.
0: 예.
1: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아 이게 뭐 나쁜 풍경이 전혀 아니고
0: 주말에 늘 벌어지는 익숙한 풍경이에요.
1: 익숙한 예. 풍경입니다. 근데 모든 LP바가 그렇진 않은데 이제 그런 몇몇 곳은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
0: 그러면 그 Don't Look Back in Anger 브리팝이 물결이 지나가면
1: 네.
0: 20대를 위한 취향의 요즘 음악도 이렇게 싹 나오면은
1: 잠잠하죠.
0: 그들은 이제 쿨하게 이제 감상하면서. 네.
1: 근데 그런 음악이 잘 안 나오고요. 네. 그렇게 60대와 20대가 다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노래가 그 오아시스의 노래인 셈이죠.
0: 걸려 있는.
1: 네.
0: 오늘 사실 질문은 그렇게 그런 베뉴에서
1: 네.
0: 최초로 신청한 벼르고 있다가 신청하잖아요. 왜?
1: 이거 원고를 봤는데. 네. 한참을 생각했는데
0: 기억이 안 나?
1: 기억이 가물해서가 아니라 네. 정말 기억이 안 나요.
0: 그러니까 기억을 네. 도와줄 만한

0: 난 기억이 있다면
1: 네.
0: 보통 신청곡은 즉흥적으로도 하지만 누구랑 그런 베뉴를 같이 가가지고 좋은 음악을 듣고 할 그런
1: 근데
0: 추억이잖아요.
1: 이게 어떤 데를 LP바라고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앞서 얘기했듯이 떡볶이집에서 신청한 건 아마도 80년대 뉴웨이브를 제가 했을 것 같고, 근데 아마 제가
0: 디페치 모드 뭐 이런 거?
1: 뭐 아니죠. 오히려 두란두란 같은
0: 두란두란?
1: 거였고, 그리고 오히려 의식을 하고 신청한 건저 때문에 오늘 틀어주신 것 같은데, 오늘 그첫 곡으로 했던
0: 르네상스,
1: 르네상스 오션집시 같은
0: 오션집시.
1: 걸 아마 신청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0대 넘어서는 뭐 AC/DC 같은 걸 신청했을 것 같은데, 어디를 처음으로 봐야 될지를 제 정의를 못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나이대가 지금 어디가
1: 그쵸.
0: 최초인지 지금 헷갈린다는
1: 어느 게
0: 말씀이시죠?
1: LP바라고 제가 해야 될지.
0: 뭐 오션 집시 정도로
1: 네,
0: 마무리할게요.
1: 마무리하시죠.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곡이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하. 자, 오늘의 테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나는 LP바 얘기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네요. 소개해 주시죠. 오늘 선곡 테마.
1: 네, 야심찬 계획이고요. 오늘 반응이 나쁘지 않으면 한 2, 3회 분량으로 지금 다 준비는 돼 있는데, 오늘 반응이 나쁘면 그냥 확 접고 딴거할 거고요.
0: 반응을 하루하루 보고 결정하면
1: 아,
0: 안 되지.
1: 그래도
0: 그냥
1: 뭐 대충 느낌이 오죠.
0: 한달 정도 해보고.
1: 여기서 반응은 뭐 청취자분들의 반응도 있지만,
0: 저야
1: 승열 씨가 좋아하냐.
0: 저는
1: 약간,
0: 미리 듣고 오기 때문에 뭐 제가 뭐 항상 좋다고 생각하고 아주 별로여야 제가 티를 내죠. 근데
1: 알겠습니다.
0: 저도
1: 근데
0: 솔직히
1: 일단
0: 반응하도록 할게요.
1: 서론이 좀 길었는데, 제목은 LP바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이고요. 짧게 이 계획의 설명을 드리면, 앞서 좀 거창하게 얘기했듯이 바이닐이 재유행하면서 다시 20대 MZ세대들이 LP바를 굉장히 많이 방문하고 사랑이 뜨거운데, 근데 사실 여전히 LP바 사장님들의 고충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 하루에도 아까 얘기했던 오아시스의 돈 룩백이 낸 거, 또 예를 들어서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그리고 요즘 레드제플린의 이미그랜트 송 같은 게그 마블에서 영화에서 많이 이렇게 되면서, 이런 곡들이 하루에도 한세 번, 네 번을 들어야만 되는, 그걸 매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0: 아니
1: 알파고.
0: 근데 뭐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연속으로 이미그랜트 송안됨뭐 이렇게
1: 그러니까
0: 써놓으면
1: 연속으로
0: 되잖아요.
1: 안 해도 한 시간 뒤에 다른 손님이 오면 또 신청하고 또 신청을 하는데, 이게 또 LP바는 리퀘스트를 했는데 안 틀어주면
0: 장사에 지장이 있죠.
1: 서운하죠. 네, 서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제 고충이 있고, 그런 고충을 사실 전에 LP바 사장님들하고 좀 친한 편이어서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문득 LP바 사장님께 사랑을 받으면서도 LP바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훈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청곡 시리즈를,
0: 신선한 그런
1: 그렇죠.
0: 선곡이네요.
1: 예, 테마가 몇개 있습니다. 그거를 좀 한번 기획으로 소개를 할까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리스트를 소중히 간직하신 다음에 직접 한번 신청해 보시면
0: 환하게 밝아지는 그 얼굴을 볼수 있나요?
1: 목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잘하면은 뭐 이렇게 맥주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0: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확답은 못 하는데.
0: 그날 막 이미그런송 세번 듣고
1: 세번
0: 있는데
1: 들으니
0: 이런 게
1: 갑자기
0: 딱
1: 이런 게딱
0: 들어오면
1: 나오면 와 이러면서.
0: 숨통이 트인다 막 이러면서 엘피바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오늘 약간 파일럿 느낌으로 첫 시간 한번 그럼 첫 곡부터 만나볼까요?
1: 오늘의 주제는 엄청 유명한 팀인데 한국에선 신청곡이 뻔한 팀의 다른 숨은 명곡이에요.
0: 아하
1: 그러니까 레드제플린의 이미그랜트 송이나 스테이웨이 투 헤븐이 아닌 다른 거. 예를 들어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가 아닌
0: 말고
1: 다른 거.
0: 다른 거.
1: 그런데 좋은 곡.
0: 이런 곡도 있었네. 뭐 이런 반응이
1: 그리고
0: 나올 만한.
1: LP 사장님이 나만 아는 숨은 명곡이었는데, 이야 이러면서
0: 알아봐주는 애.
1: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서 흡족한 표정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0: 그렇구나. 오늘 그럼 첫 아티스트는 히트곡이 짱짱한 히트곡이
1: 있는
0: 있는데,
1: 팀이죠.
0: 소개해 주시죠.
1: 첫 아티스트는 좀 여름에 어울리는 팀이죠. 실스 앤 크로프츠고요. 뭐 실스 앤 크로프츠 하면 그냥 한국이 딱 떠오르잖아요.
0: 인트로부터 이게 지금 돌아가고
1: 벌써
0: 있어요.
1: 자동으로 서머 브리즈가 지금 여름이면 돌아가는데, 이게 진짜 들어도 질리지 않는 곡 중에 하나인데, 하지만 들어도 들으면 질립니다. 이것도 질려서
0: 아하.
1: 실스 앤 크로프츠의 You Are the Love라는

0: 2008년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1: 네.
0: 이것도 나름 미국에서는 싱글 차트 한 18위까지 오르는 나름 대표곡이고
1: 네.
0: 이 팀의 이 듀오의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앨범들은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1: 네.
0: 소위 요즘 AOR 분위기에 네. 아주 좋은 곡들이 많은 앨범이 있어요. 그래서 요 후반기에 이 듀오의 곡들은 제가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그런 곡들이고요.
1: 서머 브리즈와 분위기는 어떻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0: 근데 서머 브리즈는 좀 더 포크락 느낌이면
1: 살짝 네. 우울한
0: 그렇죠.
1: 감도 살짝 얹어져 네.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0: 근데 요 곡을 포함해서 후반기 네. 곡들은 조금 더 AOR 느낌이 납니다.
1: 밴드
0: 음악. 느낌도 좀 있고요.
1: 예. 이 곡은 어떻게 또 만나게 되셨어요?
0: 근데 뭐 저는 뭐 다 들으니까 듣다 보는데 어이 좋은데 하고 이렇게
1: 기억해 놨다가
0: 또 이게 신청을 하면 예. 아까 그 LP바 사장님의 예. 해맑은 표정을 제가 예. 목격한 곡 중에 하나죠. 정용 씨도 이 노래 안 해?
1: 뭐 좀 아시네.
0: 뭐 이런 느낌. 근데 이거 확실하진 않습니다. 다 해당되진 않으니까 그 이 곡을 신청했는데 LP바 네. 사장님이 그런 표정을 짓지 않았다고 네. 저를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1: 약간 비슷한 비유는 아닐지라도 네. 저 뮤지션들이 정말 재밌어하는 비유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
0: 뭐죠?
1: 기타나 악기점에 가가지고 기타리스트가 항상 기타를 잡으면서 테스트한답시고 치는 노래가 있거든요.
0: 네.
1: 그것 중에 이제 유명한 곡 중에 Stairway to Heaven 같은 게 있잖아요.
0: 벌써 떠오르고 있어.
1: 거기에 이렇게 네. 표를 만들어놨어. 아예 악기점에서 No Stairway to Heaven.
0: 비슷합니다. 그래서
1: 그런
0: 어떤
1: 느낌인 거잖아요.
0: 빅바에는 네. 이건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곡들 리스트도 있는
1: 오죽하면.
0: 곳이 있어요.
1: 네. 그런데 가가지고 탁 정말 숨은 명곡 같은 거를 막 기타로 연주하면
0: 네.
1: 거기 사장님이
0: 해맑은 표정이
1: 벗은 발로 뛰어나와가지고
0: 뛰어나오죠. 네.
1: 악수 한번 하자고 그럴 느낌이네요. 자, 오늘 박정희 월드팝 LP바 사장님에게 칭찬받을 신청곡 기획으로 첫 곡 Seals and Croft의 You're the Love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카페벨루주 아시안 페스티벌의 박정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박정용의 월드팝, 오늘 테마 주제는 LP바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검증 완료한 그런 곡들로 준비해 주셨고요. 오늘이 첫 시간으로 첫 곡은 미국의 듀오 Seals and Crofts의 You're the Love, 78년 음반 네. 수록곡이고요. 이게 뭐 Summer Breeze로 유명하다고 해서 Summer Breeze란 제목을 지금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가 이 곡을 듣고 나니까 이 곡이 오히려 Summer Breeze라는 제목에 더 어울리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1: Summer Breeze는 묘하게 어두운 느낌이 네. 있잖아요.
0: 예, 살짝 어두워요. 네. 예.
1: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분명히 이 곡을 들으셔도 느끼셨겠지만 그 아무리 숨은 곡을 신청한다고 해도 분위기를 해치면 안 됩니다. 그 업장에.
0: 그 업장의 분위기를 다운 시키면 안 되는 거죠?
1: 다운 시키면 안 돼서 네. 이 곡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뭐 약간 디스코 느낌도 살짝 나고 네. 막 뭔가 이렇게 흥겹잖아요.
0: 네. 그 군무가 네. 막 떠오르는.
1: 그렇죠. 네. 네.
0: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Seals and Crofts의 You're the Love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 지역의 메탈 틀어주는 카페는 아예 금지곡 지정해놨던데요 네. 라고 김정환님께서 네. 이렇게 하셔야 되는구나.
1: 아, 본조비를 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지정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0: 아, 왜 콕 찍어서 본조비를.
1: 아니, 그러니까 이제 메탈에 오리엔트된 이런 공간들은 좀 그런
0: 타 장르를 용납을 네. 안 한다. 네. 하드락이나 뭐 이런 정도.
1: 농담이었습니다.
0: 0890님께서 옛날에 홍대 앞 LP바에 자주 갔는데 좋아하는 곡 신청하면은 안 틀어주는 겁니다. 무시받는 것 같아 속상했는데 그 얘기를 친구에게 했더니 그 사장님이 아메리카 좋아한다고 해서 아메리카 노래를 세 곡 써서 신청했더니 야. 세상에 세 곡 다 틀어주는 거 있죠?
1: 이건 좀 과하긴 했는데 네. 이 0890님이 이해하셔야 될 게 어쨌든 방금 오셔서 신청하셨는데 아마도 한 2시간 전에
0: 들었어.
1: 그 곡을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0: 누락된 거구나. 아메리카는 언제 틀어도 틀어 주시는 거구나.
1: 아무도 신청을 안 하니까 그러겠죠?
0: 아, 이 아메리카는 좀 희귀곡에 포함되겠죠?
1: 뭐 몇 곡은 시스터 골든 헤어 같은 인기곡이 있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LP바에서 신청을 할 만한 곡은 아닌 것 같아요.
0: 그 박정용 씨는 어때요? 사장님으로서 그러면 신청곡을 만약에 벨로주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1: 없습니다, 저는.
0: 아, 그걸 아예 안 하셨죠?
1: 네, 네. 이 고충을 알기 때문에. 네. 네.
0: 초반에도 아예 안 했어요?
1: 안 했습니다, 네.
0: 현명하시구나. 네. 자, 오늘 LP바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볼륨 1 첫 시간인데요. Seals and Crofts, You're the Love에 이어서 두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1: 아, 이 두 번째 곡은 제가 제일 아끼는 곡 중에 하나고요.
0: 예.
1: 빌리 조엘의 예. 제임스라는 곡이고요.
0: 생소합니다.
1: 네. 아주 오. 명곡이고 제가 아주 예. 빌리 조엘의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예. 곡입니다. 그러니까 빌리 조엘 하면 일단 뭐 쫙 떠오르잖아요. 예. 뭐 피아노맨, Just the Way You Are, 뭐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일단 이렇게 한 세 개, 네 개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음악이 나오는데 진리죠. 예. 아무래도 너무 많이 들으면. 근데 요 20곡 중에 하나고 이것도 1976년에 발표된 4집 턴스타일스에 수록된 곡이고요. 그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바로 다음 곡으로 수록된 곡입니다. 근데 요 곡이 좀 가사가 의미가 있는 게 제임스가 이제 가상의 화자예요. 그래서 이제 빌리 조엘이 근데 저도 검색을 좀 해봤는데
0: 네.
1: 같이 음악을 했었던 친구를 상정을 했대요. 제임스라는 친구. 아,
0: 그 친구에게 네. 빌리 조엘이 이제
1: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0: 아, 대화를 거는
1: 네. 나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아주 성실한 가장의 역할을 잘 사는 친구래요. 근데 네. 제임스한테 Do you like your life? 그러니까

0: 너 지금 네 삶이 마음에 드냐고 자꾸 사실 이런 질문 귀찮은 건데 네. 잘 사는 친구한테 네. 자꾸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네. 이 곡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이제 그거죠. Do what's good for you or you are not good for anybody. 네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해.
1: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
0: 그렇지 않으면 너 결국 누구에게도 좋은 사람이 도움이 안 된다. 될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완곡하게 이렇게 조언과 어떤 충언을 하는 친구에게 그러니까 과거에 같이 좋은 일을 그 음악을 같이 했었던 친구에게 그런 가사를 담은 노래인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거 좀 뭐 불필요한 오바. 오바라고 네, 생각을 오바. 하는데 어쨌든 저 좀 젊은 시절에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이 가사랑 네. 이렇게 검색해가면서 네. 봤는데 오 너무 노래랑 찡하게 와닿는 어떤 노래의 힘이 있어요.
1: 혹시 그런 친구가 있으셨나요, 정영 씨에게도?
0: 아 그런 친구는 네. 저는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1: 혹시 네. 제임스는 JP 모간의 혹시 부사장급으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고 빌리 조엘도 뭐 히트곡 송라이터로
0: 아 그러니까
1: 월드스타가 되어 있었으면 뭐 사실
0: 뭐 자기 네. 삶을 선택하는 네. 건데 근데 뭐 또 둘만이 아는 뭔가가 있겠죠.
1: 아, 네. 그러네. 네.
0: 그거는 뭐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가사를 좀 이게 눈여겨서 좀 기억하면서 들으면. 네. 그렇지 않더라도 굉장히 멜로디가 좋은 예. 곡이에요.
1: 워낙 히트곡이 출중하고 많은 아티스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빌리 조엘. 네. 그런데도 이렇게 누락된 나름 외면된 곡이 당연히 있구나 네. 생각이 드네요.
0: 제가 아주 사랑하는 곡이에요. 예.
1: 빌리 조엘의 제임스 들어보죠.

0: 카페 벨로주 아시안팝 페스티벌 대표 박지영 용의 월드팝. LP파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볼륨 1입니다. 참고가 잘 되신다니 좋네요. 또 7108님께서 빌리 조엘 제임스 듣자마자 듣네요. 이거 엄지척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뭐 늘 피아노맨이니까 피아노로 익숙한데 또 일렉트릭 피아노 반주에 또 색소폰 솔로에 이렇게 또 단출한 편곡으로도 좋은 곡이 있었네요. 제임스 잘 들어봤습니다. 오수미님도 처음부터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반응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1: 세 번째는 밥 딜런이고요.
0: 네.
1: 밥 딜런은 LP파에서 어쨌든 많이 들려지는 곡, 그래요? 그 아티스트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0: 뭐 Knocking on Heaven's Door 이런 거 나오나요?
1: Knocking on Heaven's Door, 네. One More Cup of Coffee. 아. 절대 밥 딜런이 라이브에서 안 하는
0: 그런 거
1: 그런 곡들을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사랑하기도 하고 뭐 그거 아니더라도 뭐 Blowing in the Wind나 뭐 1960년대에 워낙 히트했던 네. 그리고 LP파 사장님들이 연배가 있다 보니 밥 딜런은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다 보면 또 역시 뻔한 음악을 계속 듣게 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아무리 좋은 소리도 네. 자꾸 들으면 잔소리.
0: 혹시 저런 것도 틀어줄려나? Make You Feel My Love 이런 거?
1: 그것도 요즘에 네.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곡이죠. 아. 왜냐하면 아델이 이제 그걸 리메이크하는 바람에 네.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네. 오늘 소개할 곡은 좀 1978년도 앨범이에요. 스트리트 리갈이라는 앨범인데
0: 네.
1: 밥 딜런의 약간 최악의 시기가 70년대 말에서 80년대라고 네. 사실 전 최악의 시기라는 거에 동의는 못하는데 네. 저는 그 시절 음반을 꽤 좋아하는 편인데
0: 최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창작적으로 약간 암흑기였다 뭐 이런 거예요?
1: 뭐 음악적 평가가 굉장히 떨어졌죠. 아. 왜냐하면 그리고 말씀하셨던 뭐 Make You Feel Your Love 같이 후반기에 굉장히 또 높이 평가를 받다가 그쵸, 그쵸. 70년대 말과 80년대는 소위 말해서
0: 암흑기로
1: 불리운데 근데 굉장히 앨범마다 아주 독특하고 좋은 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이 Baby Stop Crying이라는 곡인데요.
0: 네.
1: 이게 약간 좀 평소 밥 딜런 노래랑은 막 달라요. 막 색소폰이나 키보드도 들어가고 막 여성 백업 보컬도 막 나오고요.
0: 네.
1: 나름 대중적인 느낌이 있고 실제로 영국에서는 한 13위까지 올라가는 꽤 히트를 했대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곡인데
0: 아무도 틀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1: 틀지도 않았습니다.
0: 라디오 같은 FM에서
1: 이 곡은 네. 제가 안 그래도 이번 기획을 준비하면서 신촌에 있는 이제 우드스탁이라는 LP바 사장님이랑 친한데
0: 아직도 영업 중인가요?
1: 영업 중입니다. 아, 네. 사장님이랑 네. 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네. 의견을 나눈 이제 기획 네. 중에 하나인데 그분이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0: Baby Stop Crying이라는 네. 곡으로
1: Baby Stop Crying.
0: 그 이 매니아들은 소위 이런 곡들을 듣다가 이렇게 발견하는 거겠죠.
1: 그렇죠. 듣다가 네. 나한테 딱 맞고 네. 그리고 LP바 사장님 같은 경우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한번 틀어봤는데 네. 사람들의 반응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뭐지 하는데 막 손 이렇게 손 막 올리면서 좋다고 막 하니까
0: 그러는구나. 네. 반응을 보기 위해서 새로운 곡도 이렇게 조금씩
1: 틀죠.
0: 틀어보시는군요.
1: 그러면 자기만의 이제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0: 네. 그중 한 곡이 밥 딜런의
1: 네.
0: 70년대
1: 78년 앨범.
0: 78년 네. 후반 예 암흑기를 이제 빠져나오는 아무튼 Baby Stop Crying 밥 딜런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인 카페벨로즈 아시안파 페스티벌 대표 박종용의 월드팝 LP파 사장님께 칭찬받는 신청곡 볼륨 1. 방금 들으신 곡은 밥 딜런의 78년도 스트리트 리걸 음반 수록곡 Baby Stop Crying 이었습니다. 뭐 오르간하고 색소폰 네. 이걸로 말

0: 끝난 것 같은데.
1: 엘피바에서 네. 나오면 너무 어울릴 네. 것 같은 그런 음악이죠.
0: 다들 너무나 좋아할 것 같은.
1: 음량을 딱 높여서 들으면 네. 끝입니다.
0: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은 아니네요.
1: 네 번째.
0: 네, 네 번째 곡 만나볼까요?
1: 네. 그 비공식 조사인데요. 결과 엘피바 사장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청곡은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비공식 조사 결과가 있는데
0: 음악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신청곡으로 네, 신청곡, 들어오는 걸 싫어한다. 네,
1: 그렇죠. 이해는 됩니다. 이게 네. 이제 어쨌든 그 대기업 부장님이 이제 네. 신입사원 딱 음악 좀 좋아하니 하면서 이제 엘피바에 데리고 가서 이 음악 들어봤니 하면서 신청할 때 어떤 전형적인
0: 아는 채 하실 때
1: 근데 나오는. 그런 곡인데 네. 이 곡을 정말 좀 주의 깊게 집중해서 감상하면요 정말 좋은 곡이고 연주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좋고요 네. 특히 오늘 소개할 그 Love Will Keep Us Alive라는 곡이 그 이글스가 한 14년 동안 해체되었다가 재결합하면서 발매한 Hell Priest Over라는
0: 94년도
1: 네. 예. 이게 라이브 앨범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라이브 앨범이긴 한데요 예. 여기에 MTV 이제서 공연했던 라이브 호텔 캘리포니아 버전이 예. 너무 유명해서
0: 아 그러니까요
1: 정말 이게 신청이 많이 되는데 예. 사실 이 앨범에 그 신곡 한 네 곡이 들어있습니다 예.
0: 그 중에 하나가 이 Love Will Keep Us Alive
1: 그 중에 하나가 이 발라드고요 예. 그래서 이 앨범은 어떤 LP바에도 없을 수가 없다.
0: 이건 무조건 있다.
1: 무조건 있다. 호텔 캘리포니아의 라이브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곡을 딱 신청하시면 네. 앞서 얘기한 그 LP바 사장님이 자식 이런 곡을 알고 있었어? 라고 하실 수 있다.
0: 혹시 호텔 캘리포니아 신청 때문에 이것도 그 상대적으로 미움받는 건 아니에요?
1: 아, 그렇진 네. 않을 겁니다.
0: 그렇진 않죠. 네.
1: 왜냐하면 그냥 좋아요. 이글스의 목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아닐 텐데 이 곡이 도넬리가 아니라 티모시 맞아요. 스미트가 좀 특별하게 리드 보컬을
0: 베이스 연주자.
1: 합니다. 베이스 연주자. 네. 네.
0: 그 DVD 실황도 꽤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1: 이건 뭐 너무 유명한 라이브죠.
0: 전 이 사람한테 눈이 간 건 이때 처음이었어요. 이 베이스 연주자가
1: 관심이 없다가.
0: 이렇게 생겼구나를 처음 알아왔는데 네. 그만큼 이 간단한 이 예쁜 곡이 참 신곡으로 굉장한 사랑을 받았죠. 예. 아무튼 듣고 오죠. 이글스의 Love Will Keep Us Alive.

0: 1994년 재결성 음반으로 전설이 된 Hell Freezes Over 음반 수록곡 이글스의 Love Will Keep Us Alive였습니다. 베이시스트 티모시티 스미스의 네. 노래로 듣고 왔고요. 이제 오늘 카페벨로주 아시안파 페스티벌의 박정현 대표가 LP바 사장님께 칭찬받는 곡이라고 하신 마지막 곡 만나보죠.
1: 네, 설명이 좀 길어서 이제 네. 시간이 얼마 없네요. 네. 마지막은 존 덴버의 네. This Old Guitar라는 저의 애청곡이기도 하고요. 이 예. 곡을 좀 신청해 봤는데 사장님께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던 곡인데 존 덴버가 뭐 Take Me Home, Country Road, Sunshine on My Shoulder, Rocky Mountain High 같이 71년, 72년에 엄청 큰 성공을 거뒀거든요. 그리고 이제 74년에 Back Home Again이라는 뭐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도 오른 이 앨범에 Any's Song이라는 또 큰 히트곡이 담겨 있는데 이 앨범에 마지막 곡으로 This Old Guitar라는 곡이 수록돼 있고요. 이게 네. 제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오랜 세월 동안 막 수십 년 동안 함께했던 기타를에게 아. 바치는 노래예요.
0: 자기 악기? 네,
1: 나의 악기에게.
0: 자기 손악기? 네, 분신과 네, 같은?
1: 네, 분신과 같은 악기에게 자신의 음악 인생과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노래하는 그런 좀 뭉클한 노래인데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딱 들어보면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곡입니다.
0: 뭉클해지는 네. 효과가 있겠네요. 근데 이런 것이 처음엔 좀 다운어 아니에요?
1: 아, 그러니까, 근데 예. 이게 이제 밸런스가 있으니까 아. 좀 이런 것도 했다가 신나는 예. 것도 했다가
0: 적절한 타이밍을 봐야겠군요. 2탄도 네. 기대하겠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네,
0: 반응이 좋아서 네. 잘 들었습니다. 존 덴버의 This Old Guitar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에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의 4대 왕으로 한글 창제라는 큰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 어릴 때부터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세종은 눈병이 났는데도 책 읽기를 멈추지 않아서 아버지 태종이 책을 모두 압수할 정도였다는데요. 그런데도 병풍 뒤에 숨어 몰래 책을 읽었다고 하죠. 그런 세종이 실천했던 독서법은 백독백습. 100번 읽고 100번 쓰는 거였습니다. 백독백습의 유래는 삼국지 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후한 말기 동우라는 유명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동우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알았다고 해서 쉽게 넘기지 않고 모르는 건 깨칠 때까지 거듭거듭 곱씹어보는 백독백습.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세종대왕의 독서법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2: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꼬맹이들도 많다. 뭐 그런 기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질은 좀 급하대요. 그런데 굉장히 정도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에도꼬, 에도 토박이, 그러니까 에도, 이것이 지금의 도쿄 토박이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1: 나니나니 츠쿠스.
0: 츠쿠스, 이거는 다 하다란 뜻입니다. 동사 마스가 붙는 꼴에 츠쿠스를 접속하면은요, 남김없이 완전히 뭐뭐하다, 전부 뭐뭐하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1: 가이산 콘서트 가이조가 히토 히토 히토 다떼요네.
0: 가이산 콘서트, 해산 또는 해체. 그래서 해체 콘서트 말이야. 가이조가 히토 히토 히토 다떼요네. 공연장이 그야말로 사람 사람 사람, 즉 인산 인해였잖아.
1: 가이조だけじゃなくて 가이조 주변도 팬데 埋め尽くされてたよ.
0: 공연장은 물론이고 가이조 주변, 공연장 주변까지 팬들로 우메츠쿠 사레테다요. 우메르, 메우다, 우메츠쿠 사레르, 뭐 가득 메워져 있었어. 자, 요즘 그 BTS의 월드 투어가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래 뭐 캐고 와다이 나테마스요네. 카이조 쇼헨 뭐 우메츠쿠 사레테이다. 이것도 됐어. 자, 이렇게 츠쿠스라고 하면요, 완전히 뭐뭐하다, 전부 뭐뭐하다, 동사 마스가 붙는 꼴에 접속을 합니다. 대화문 함께 보시죠.
1: 네, 確か 도윤 때 미스테리とか 好きだったよね.
0: 있잖아, 確か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분명, 내 기억에는 이런 뜻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내 기억에는 도윤이 미스테리とか 好きだったよね. 미스터리 같은 걸 좋아했던 것 같은데, 맞지?
1: 推理小説読んだり 謎解き 게임とか するのは結構好きだよ.
0: 推理小説, 추리소설을 읽거나 謎解き 게임, 수수께끼 풀이 게임 같은 거 하는 건 꽤 좋아해.
1: そんなドユンに朗報です.
0: 그러한 도윤에게 로호데스, 반가운 소식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윤아, 너한테 반가운 소식이 있어.
1: 에키오 메그리나가라 나조오 토이테이쿠 이벤토 이쇼니 이카나이?
0: 에키오 메그리나가라, 역을 메그르 돌아다니다. 역을 돌아다니면서 나조오 토이테이쿠,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이벤트가 있는데 이션이 가나? 같이 안 갈래?
1: 나니 소레 타노시소.
0: 오, 그게 뭐야? 재밌을 것 같은데.
1: 데모 소유 이벤트 때 꽤고 다가인잖아이.
0: 아, 그런데 그런 행사는 꽤 다가이, 비싸잖아.
1: 에키니 나조토키가 아르카라 조샤켄다이와 카카르케도 1일 프리 패스를 가에바 오토크미타이다요.
0: 조샤켄, 승차권. 조샤켄다이 하면은 이거는 교통비가 되죠. 승차권을 사는 요금 대금. 그래서 그만큼은 든다. 교통비는 들지만, 즉 여기에 수수께끼가 있어서 조샤켄다이와 가까르게도 교통비는 들지만 1일 프리 패스, 하루 자유 이용권을 사면은 오토크미타이다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대.
1: それは絶対行ってみたい.
0: 아, 그거 꼭 가보고 싶다.
1: 미스테리好きの血が騒ぐでしょ?
0: 미스테리好きの血が騒ぐ. 미스테리 마니아의 본능이 꿈틀거리지.
1: 8月末までやってるみたいだから平日に行こうよ.
0: 8월 말까지 하는 것 같으니까 平日に行こうよ. 평일에 가자.
1: いいね. 思いっきり遊び尽くそう.
0: 遊ぶ, 놀다. 遊び尽くす 하면은 끝. 끝까지 놀다, 즉 원 없이 놀다 라는 뜻으로 오모이끼리 아소비츠쿠소, 자 마음껏 원 없이 놀아보자, 그러니까 원 없이 마음껏 놀아보자 라는 뜻입니다. 야, 코레와 데스네, 꽤 오모시로인じゃないかな って気もするんですよ. 私もやってみたいなとか. ですから謎を解きながら これは何だろう? そしてその次のところに移ってまたそこでまた謎を解く. そして一つ一つ解いていくっていうところも面白いかな. 最近ですね、結構いろんなイベントが あります. それでは意味を考えながら皆さん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ねえ、確かドユンってミステリーとか好きだったよね.
3: うん、推理小説読んだり 謎解きゲームとかするのは結構好きだよ。
2: そんなドユンに朗報です。 駅を巡りながら謎を解いていくイベント、一緒に行かない?
3: 何それ、楽しそう。

0: 아주 보통의 생활 어휘 100선. 오늘의 생활 어휘 그첫 번째는요.
1: 오시나베테.
0: 오시나베떼. 자, 오시나베류라고 하는 표현이 그 유래인데요. 오시나베류 하면 모든 것을 다 나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나베떼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일렬로 이렇게 나열하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대체로 이런 뜻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1: 今年の上半期の業績はどうでしたか?
0: 上半期 하면은요, 상반기를 말하고 반대로 하반기라고 할 때는
1: 下半期.
0: 下半期라고 합니다. 上半期, 下半期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今年の上半期の業績はどうでしたか? 올 상반기의 실적은 업적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실적은 어땠습니까?
1: 店舗によって多少の差はありますが、 上半期の売り上げはおしなべて良好です。
0: 店舗 によって 多少の差はありますが, 점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上半期の 売り上げは 상반기 売り上げ 매출은 오시나베테료고데스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대체로 양호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今年の上半期の業績はどうでしたか? 店舗によって多少の差はありますが、 上半期の売り上げはおしなべて良好です。
0: 자, 두 번째는요.
1: かけがえのない。
0: かけがえのない。 かけがえ라고 하는 것은요, 대체하는 것, 뭐 예비품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かけがえのない, 여기서의 노는요, 가 이렇게 노로 바뀐 걸로, かけがえがない, 즉 대체할 것이 없다, 예비품이 없다 라는 말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몹시 소중한 이란 뜻을 나타냅니다. 가케가에노나이 뭐뭐뭐 이런 걸로 쓰이죠.
1: 転職するって本当ですか?
0: 転職する, 이직한다는 게 사실이에요?
1: 예, 入社してから今日まで皆さんと一緒に過ごした3年間は
0: 예, 입사한 후 今日まで 皆さんと一緒に過ごした3年間は 여러분과 함께 보낸 이 3년은
1: 私にとってかけがえのない日々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0: 私にとって 何々にとって 모모에게 있어서 즉에는 かけがえのない 日々でした.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寂しいですけど 奥田さんの新たな挑戦を応援しています。
0: 아, 좀 아쉽기는 하지만, 서운하지만, 사비씨, 쓸쓸하다, 외롭다. 그러니까 뭐 서운하기는 하지만, 오쿠다산노 아라타나 초세. 아라타나, 이거는 새로운 이런 뜻으로 쓰이죠. 아라타나 초세,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가케가에노나이 뭐뭐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몹시 소중한 이란 뜻을 나타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転職するって本当ですか? ええ、 入社してから今日まで皆さんと一緒に過ごした3年間は 私にとってかけがえのない日々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寂しいですけど、奥田さんの新たな挑戦を応援しています。
0: はい、皆さん大変お疲れ様でした。
1: ホームページなどにコメントを残してくださった方の中から抽選で YBEM より SJPT の受験資格を差し上げます。それでは良い一日を。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않고 니옷 안 입고 청바지죠. 穿 很时髦. 아주 세련돼 보입니다. 밥 먹을 때 반찬이랑 같이 먹어.
1: 吃饭时配点小菜.
0: 当然当然. 吃饭时 밥 먹을 때 配点小菜. 그대로 小菜 반찬이랑 같이 먹어요. 小菜.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视频里那种很宽的透明的面叫什么来着？凉皮，西安人特别爱吃。对对，凉皮。想吃吗？天这么热，中午不做热菜，吃一碗凉皮一定很舒服。这边有吗？当然有。虽然说陕西的凉皮最地道， 但是各地的改良凉皮也都挺有特色的。是吗？所以这就是中国人的夏季限定美食？不限定，一年四季都吃。夏天配着冰汽水，冬天配着热面汤。我冬天最爱这么吃。这么有魅力吗？说的
3: 我都想尝尝正宗的西安凉皮了。下次冬天咱们一起去西安吃，我请你喝热面汤，你请我吃凉皮，哈哈哈。这么说这么说
0: 이렇게 말해요. 44쪽입니다. 매콤 새콤해서 내 입맛에 딱 맞아.
1: 酸酸辣辣的，很适合，很合我的口味。酸酸
0: 새콤새콤 辣辣 매콤매콤 很合我的口味。 내 입맛에 딱 맞다. 거의 입맛이죠?
1: 我们现在都想吃了，已经感觉到了。我们节目结束之后，我们两个一起可以去建国大学附近呢，或者大林洞那边去尝一尝。
0: 凉皮， 고추기름을 좀 넣어서 먹어봐.
1: 放点辣椒油尝尝。
0: 辣椒油.
1: 아, 更香.
0: 그렇죠. 凉皮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만들 때 시간이 꽤 들어.
1: 凉皮看起来简单啊，其实做起来很花时间。
0: 做起来, 하려면 그대로 很花时间.
1: 对, 所以自己在家里就不用做了。我们出去买就可以了。没错。
0: 길거리 음식을 먹는 것도 여행의 재미야.
1: 吃路边的小吃也是旅行的乐趣。乐趣,
0: 재미. 참깨소스 凉皮 한 그릇은 칼로리가 꽤 높으니 너무 많이 먹지 마.
1: 一碗麻酱凉皮的热量不小，不要吃太多。不要吃太多。
0: 꼭 보고 꼭 먹기.
1: 必看必吃凉皮凉皮.
0: 오이채, 고추기름, 식초, 마늘 이거 이제 비벼 먹는 거죠. 중국 서북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특히 이제 시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凉皮. 선생님,我中午点了一份凉皮.
1: 诶，是不是川味凉皮他们家？对呀，我备注了要。
0: 多点黄瓜，你说他们能给吗？能啊，怎么不能啊？他们家老板人很好，会给的。太好了，这个凉皮加点多加点黄瓜更好吃。对，没错，特别是夏天。对，다나보겠습니다. 스촨식 스촨풍.
1: 川味.
0: 川味. 비고.
1: 备注.
0: 备注. 오이.
1: 黄瓜.
0: 黄瓜. 사장주인.
1: 老板.
0: 老板.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만년설로 새하얀 산봉우리와 싱그러운 초록빛 초원. 그 사이로 빨간 증기기관차 한 대가 힘찬 기적을 울리며 지나갑니다. 대자연을 만끽하려는 여행자들로 오늘도 만실. 100년의 세월을 달려온 알프스행 기차죠. 깊숙이 철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흥겨운 멜로디가 객차 안에 울려 퍼지는데요. 아코디언 연주자의 깜짝 공연에 열차 안은 금세 작은 공연장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독일의 가장 높은 산.

바이에른 알프스. 바람을 맞으며 오른 산 중턱에선 경쾌한 요들 버스킹이 여행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 쌓인 골짜기 사이사이에서 만나는 뜻밖의 멜로디. 알프스 여행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선물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8월 13일 목요일 파트 5의 날입니다. 루틴을 즐기시다 보면 동기부여도 생기고 또 좋은 일도 많이 생깁니다. 매일매일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막상 이제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일은 또 꾸준히 적당한 스트레스가 또 건강을 줘요. 많은 스트레스는 이게 병을 주지만 스트레스가 조금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종종 우리 듣습니다. 자, 101번부터 같이 보시죠. Harvest Lane Bakery라는 빵집은 uses fresh berries, 아주 신선한 딸기를 사용합니다. Grown blank, 이게 옛날식으로 가르쳐드리면 which are grown locally, 그래서 이제 grown을 꾸미니까 부사죠. 동사 수식 부사로 현지에서 재배된 신선한 딸기를 사용합니다. To prepare its popular fruit tarts, 그 인기 있는 과일 타르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됐고요. Which are는 쓰는 일이 없다 그랬죠. 그게 이제 중요해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Which are를 쓰는 문장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서 아무튼 grown 꿈이니까 부사로 locally가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동사나 분사를 꾸미는 건 부사다. 이거만 알아도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이 부사가 뭔지 형용사가 뭔지 모르면서도 이제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도 935 학생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세요. 자기 스타일대로 아무튼 난 그래도 이 정도 알아. 그럼 자부심을 가져주십시오. 101번 들어볼까요?
1: Harvest Lane Bakery uses fresh berries grown locally to prepare its popular fruit tarts.
0: 102번입니다. To receive repayment for conference travel costs. 이 회의 출장 비용, 이 출장 비용을 환급받기 위해서 staff members, 직원들은 must turn in original receipts, 원래 영수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signed reimbursement form, 그래서 이제 서명된 환급 신청서죠. 환급 신청서도 제출해야 돼요. A and B를 모두 제출해야 됩니다. And, but, or는 정답으로 잘 나온다. And도 정답이 참 잘 되는 단어입니다. 여기는 이게 두 개 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거니까 논리상 and가 맞습니다. 의미와 형태를 같이 중요시해야 여러분이 만점 받습니다. 102번 들어볼까요?
2: To receive repayment for conference travel costs, staff members must turn in original receipts and a signed reimbursement form.
0: 103번입니다. To make sure the printer functions blank. 이 프린터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장에서는 여기까지 읽으면 돼요. 왜냐하면 functions가 동사예요. 동사 수식 부사 자리니까 보기 중에 부사는 A번 properly. 여러분 눈을 크게 뜨세요. D가 A와 똑같아 보이는 분은 지금 졸립거나 피곤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우울하신 분이야.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런 피가 잘 안 돌아요. 혈액이 잘 안 돌면 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런 걸 못 봐요. A가 부사, D는 명사입니다. A번이 정답이 되죠. functions가 그래서 기능을 수행하다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이게 기능 또는 명사로 또 어떤 뜻도 있어요. 연회나 모임의 뜻이 또 function에 있어요. 근데 그건 그거고 여기서는 동사 수식 부사 A번이 정답. 103번 들어볼까요?
3: To make sure the

0: Printer functions properly. Review the setup guide before using it.
1: 104번입니다. 대명사의 격 매회 출제된다. 지난 7월 28일로 보면 101번이 소유격 정답이었죠. 101번으로 나왔어요. 이제 여기는 104번입니다. Dr. Moreno는 completed the Glanford Consumer Study를 완료했습니다. With his group of analysts. 그의 그 분석가 그룹과 함께 이렇게 될 때 그룹 명사를 꾸미는 것은 형용사 역할하는 소유격 his만이 정답이 되죠. 104번 들어볼까요?
2: Dr. Moreno completed the Glanford Consumer Study with his group of analysts.
1: 105번입니다. Orion Motors 사는, 여러분, 현대 Motors. S가 붙어요. 그러나 이거는 회사 이름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요. 그래서 has입니다. Has lengthened its blank program. 그 어떤 프로그램을 연장했다. For repair specialists. 이 수리 전문가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연장했다. Because 왜냐하면 it is introducing electric delivery vehicles. 이 업체가 결국 그 정비, 결국 전기 배송 차량 이런 것을 도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좀 연장하기로 했다. 훈련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이것을 복합 명사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 친절하게 우리 키포인트 봐주실까요? 트레이닝 세션, 트레이닝 세미나, 트레이닝 바짓, 트레이닝 코스트 많죠? 이렇게 어울려서 많이 쓰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토익은 용법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이 용법 중심으로 공부하면 시험을 잘 보실 수 있어요. 이제 그거 용법에는 이제 문법도 포함되지만 이런 걸 이제 한 덩어리로 암기해 주신 분이 이런 105번은 그냥 생각 없이 탁 답을 고르고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105번 들어볼까요?
3: Orion Motors has lengthened its training program for repair specialists because it is introducing electric delivery vehicles.

0: EBS 김대균 토이킹 파트 5 진행 중입니다. 106번 같이 보시죠. The product demonstration, 그 제품 시연이 was blank scheduled to start at 10:30 a.m. 원래 10시 반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but 그러나 it was postponed, 연기되었다 due to a network problem, 네트워킹의 문제 때문에. 그러면 원래는 10시 반에 하기로 되었지만 연기되었다. 이게 문맥에 맞죠? 원래 처음에 그게 바로 어떤 단어죠? Initially, 이 단어입니다. 처음에 원래. 그래서 B가 답이고 A번은 mainly, 주로, C번 afterward는 나중에, frequently, D번은 자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부사 선택 문제는 어렵게 출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을 항상 발휘해야 돼요. 여러분이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일반인이든 나는 회사원이다 이 생각이 강해야 토익을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대기업 부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영어를 읽어나가시면 토익을 더 친근하게 접할 수 있고 고득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6번 들어볼까요?
1: The product demonstration was initially scheduled to start at 10:30 a.m., but it was postponed due to a network problem.
0: 107번입니다. Mr. Patel's many years of reliable blank, 이 파텔의 많은 수년간의 믿을만한 블라블라가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In the accounting department's growth, 이런 경리과의 그런 성장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봉직 뭐 이런 게 말이 되겠네요. 봉직. 그러면은 보기 중에 그 말이 되는 단어가 service죠. service. 여러분 군복무도 영어로 military service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B번이 되고요. 여기 주어가 뭐죠? many years예요. years. 그래서 이거는 수년이 이제 잘

0: 진행됐다고 생각해서 이걸 복수 취급해서 여기서는 have played로 이렇게 표현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정답은 B번입니다. 107번 들어볼까요?
1: Mr. Patel's many years of reliable service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accounting department's growth.
0: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주기적으로 일어난 일, 10주년, 20주년, 요거는 그 연도가 만약 그렇게 나올 때 그거는 저기 복수 취급을 해요. 알았죠? 근데 한 단기적으로 기간을 나타낼 때는 그건 이제 단수일 때도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복수 취급해도 이게 의미가 있다. 그걸로 참고해 주시고요. 자, 108번 가보겠습니다. 패션 디자이너인 미나 클락은 블랭크 뉴이스트 컬렉션 오브 이브닝 드레스 해서 그녀의 저녁 드레스 컬렉션을 블라블라 했는지 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뒤에 뭐가 나와요? At next month design expo. 다음 달 디자인 엑스포에서 하니까 미래죠. 그러니까 정답은 D번 will show 이게 답이고요. upcoming 나와도 앞으로 다가올 무엇 해서 upcoming 그게 나와도 이 동사는 미래가 됩니다. 여기 시제 문제죠. D번이 정답. 108번 들어볼까요?
2: Fashion designer Mina Clark will show her newest collection of evening dresses at next month's design expo.
0: 109번입니다. Beginning April 15, 4월 15일부터 시작해서 all warehouse employees, 모든 창고 직원들은 must report to work, 출근해야 됩니다. By 7:45 each morning. 매일 아침 7시 45분까지. 그때까지 여기 그 출근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까지로 번역되어 있는 게 until도 있고 by도 있는데 이거 많이 강조했죠. 오늘 이것만은 꼭 암기하세요. by는 시점이 와요. 뒤에 until도 시점이 와요. 그런데 한 번 끝나는 행동에는 by. 그런데 until은 계속 지속 지연의 의미가 될 때 until이에요. 알았죠? 앞에 내용이. 근데 이거 출근해서 보고하는 거는 뭐예요? 출근하는 거 한 번 보고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 행동의 완료성에 by가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until은 앞에 동작이 지속될 때. 그래서 until과 잘 어울리는 동사는 wait, stay, remain, last, continue, 뭐 keep, postpone, delay 이런 것들이다. 여러분 그걸 적을 필요가 없죠. 우리 교재 하단에 보너스에 친절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이거 교재 만드는데 여기서 사실은 코피 터집니다. 여러분 이거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리는 교재니까 이 보너스를 잘 보시면 만점 나옵니다. 109번 들어볼까요?
3: Beginning April 15th, all warehouse employees must report to work by 7:45 a.m. each morning.
0: 101번부터 복습 들어가 보겠습니다. grown을 꾸미는 분사나 동사를 꾸미는 부사 자리가 빈칸이죠. locally가 정답.
1: Harvest Lane Bakery uses fresh berries grown locally to prepare its popular fruit tarts.
0: 그리고 and나 but or는 정답이 잘 되는데 지금 영수증과 환급 신청서를 둘 다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and가 정답.
2: To receive repayment for conference travel costs, staff members must turn in original receipts and a signed reimbursement form.
0: 103번 품사에 주의하자. functions는 여기서 기능을 수행하다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동사 수식 부사 properly가 빈칸의 정답.
3: To make sure the printer functions properly, review the setup guide before using it.
0: 104번 대명사의 격 매회 출제된다. 소유격 1등. B번 his가 정답.
1: Dr. Moreno completed the Glenford Consumer Study with his group of analysts.
0: 105번 어울리는 단어는 함께 암기합시다. Training program, training session, training seminar, training cost 아래 키포인트도 꼭 정리해 주십시오. 들어볼까요?
2: Orion Motors has lengthened its training program for repair specialists because it is introducing electric delivery vehicles.
0: 106번 처음에는 이때 예정됐지만 나중에 연기되었다. 처음에 원래 initially가 정답.
3: The product demonstration was initially scheduled to start at 10:30 a.m. but it was postponed due to a network problem.
0: 그리고 믿을 만한 서비스 그런 역할에서 명사 어휘 문제로

0: 2번 서비스가 정답.
1: Mr. Patel's many years of reliable service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accounting department's growth.
0: 108번 뒤에 단서가 나옵니다. Next month가 근거가 돼서 미래 시제 will show가 정답.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토익 만점 강의 노트에 12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furthermore랑 besides도 이게 어려웠죠. 이제 어려운 것도 여기 다 넣어드렸어요. 힘든 것도 해야 돼요. 12번 Kinglish Institute's blank increase in monthly enrollment. 그래서 월 등록에 있어서 이 Kinglish 연구소의 어떠한 상승은 occurred, 발생했다. After it launched a new online TOEIC course, 새로운 그 온라인 TOEIC 교과 과정을 론칭한 이래로. 그러면 이럴 때 형용사가 명사꾸미죠. 여기서 increase가 명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학생들이 고민했던 게 이 보통 최상급을 넣으면 그 앞에 더가 있어야 되는데 더가 없어서 B가 오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더보다 더 강력한 게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킹글리시 연구소 킹글리시 어학원이라는 구체적인 고유명사가 나왔죠. 그럼 이게 더를 대신해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apostrophe s 다음에는 뒤에 최상급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B가 sharpest로 정답이에요. 이 문제 많이 틀렸던 유형입니다. 그래서 거기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13번 lengthy 이 단어도 단서를 안에서 찾아야 돼요. Mr. Navarro는 began his blank career in banking 금융업의 어떤 경력을 시작했다. As a loan officer 대부 담당 직원으로서 at Westbridge Trust사에서 more than 25 years ago 25년도 더 전에 길죠? 그러니까 긴 경력이죠. 그래서 이 뒤에 25년 이상이라는 근거에서 B번 lengthy가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 같이 푸니까 쉽죠?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후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후기 라이브 때 질문 많이 나온 게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고 틀린 문제입니다. 오늘 12번, 13번 잘 기억해 두십시오. 김대균 토익킹을 200% 활용하는 방법. LC는 물론이고 RC까지 모든 본문을 미국, 영국, 호주 등등 다양한 발음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처럼 녹음한 LC 오디오 파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실전 감각 익혀보시고요. RC도 들으면서 공부해 주세요. 원어민이 발음하는 속도로 바로바로 해석해 나갈 수 있으면 토익 문제 푸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스마트폰 쓰면서 고장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메모해놓거나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해놓지 않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파일도 다운받지 않습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꺼둡니다. 사용할 때도 비밀번호를 걸어 타인의 기기가 내 스마트폰에 연결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쓸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So, 선생님, 네. this week we have been talking about the movie Legally Blonde. 네. What are we doing today?
1: 자, 오늘은 page number 68에요. 하버드 학우와의 대화라는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 이제 실제로 하버드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에리.
0: Yes. Yeah.
1: 그래서 거기서 그 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를 새로 만나게 됐죠.
0: Mm-hmm.
1: 그 친구 이름이 마유입니다.
0: 네.
1: 마유가 이제 또 하버드 가고 싶은 이지만
0: oh, I see.
1: 아무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실 너 처음 봤을 때는 왜냐면 옷도 굉장히 뭐 핑크핑크한
0: yeah,
1: 느낌이고
0: yeah.
1: 선입견이 있었을 거잖아요.
0: Yes.
1: 그런 줄 알았다. 뭔가 공부를 하려고 온 게 아니다. 얘 여기서
0: uh-huh.
1: 못 살아남겠다 생각했는데 뭔가 좀 바뀌었다 생각이.
0: Mm.
1: 뭐 이런 내용으로 전개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근데 이거 팩트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1: 왜요?
0: 마유는 아니었던 것
1: 마유,
0: 같은데요.
1: 마유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못 가라는 법 없잖아요.
0: Okay, 네. that's true. Here is a conversation with a Harvard classmate, Legally Blonde.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No offense, but at first, I didn't think you belonged at Harvard.
3: Well, a while ago, I probably would have agreed with you.
2: What made you suddenly want to change your life?
3: I wanted to stop trying to be who everyone expected me to be. The second I started believing in myself, things finally started falling into place.
0: And now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Okay.
1: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닌데 처음에 네가 하버드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0: 예전이었다면 아마도 네 말에 동의했을 거야.
1: 근데 왜 갑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었던 거야?
0: 모두가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걸 이제 그만하고 싶었어. 스스로를 믿기 시작한 순간 비로소 모든 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
1: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스스로를 위해서 변화를
0: yeah.
1: 하겠다.
0: Yeah.
1: 꼭 남 때문이 아니라. 자, 여기서 핵심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글쎄요. 문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관용적인 표현에 가까운데요.
0: Mm-hmm.
1: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0: Oh.
1: 왜냐하면 마유가 처음에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닌데 처음에는 솔직히 너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0: Yes.
1: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 Mm-hmm.
1: 뭐라고 출발하면 될까요?
0: No offense. No offense. 원어민들이 정말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1: 뭔가 offense라고 하는 거가 그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0: 네.
1: 그거 안 하겠다.
0: 네.
1: 근데 솔직히 hey, no offense, but 이러고 이제
0: 네.
1: 본인의 이제 마음에 들어가 있던 것을
0: uh-huh.
1: 막 얘기하게 되잖아요.
0: Uh-huh.
1: 여전히 기분 나쁠 수 있죠.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일단은 이런 말을 해야 돼요.
1: 네. No offense, but
0: 내가 너한테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No offense.
1: 이미 거기에서 기분이 나빠지죠.
0: yes.
1: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no offense 하고 나서 뒤에 but 이렇게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 맞아요.
1: 자,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닌데 너 머리 스타일 있잖아. 버섯처럼 생겼어. 자, 불쾌함은 아니야.
0: What? No, no offense.
1: 하지만 너의 머리는 버섯처럼 생겼어.
0: But your hair looks like a mushroom. No offense, but your hair looks like a mushroom. What kind of mushroom?
1: Oh, thank you. 자, 두 번째는요.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닌데 싸움을 시작한 건 바로 너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불쾌함은 아니야.
0: No offense.
1: 하지만 싸움을 시작한 건 바로 너야.
0: But you are the one who started a fight.
1: Mm-hmm.
0: No offense, but you are the one who started a fight.
1: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세리나 쌤이 저한테 한 말인데요.
0: 네.
1: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닌데요. 당신 가방의 그 로고는 뭔가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뭔가 가방 갖고 왔는데 로고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로고였거든요.
0: 네,
1: 그렇죠?
0: fashion and bad.
1: Something like that.
0: 네,
1: 감사합니다.
0: 아직도 기억해요.
1: Okay,
0: 네.
1: let's move on.
0: 네.
1: 자, 불쾌함은 아니야.
0: No offense.
1: 하지만 너의 가방에 그 로고는 말이 안 돼.
0: But the logo on your bag doesn't make sense. No offense, 선생님. But the logo on your bag doesn't make sense.
1: 네. 근데 뭐 말은 됐잖아요.

0: That's true.
1: Yeah.
0: Fashion and bag.
1: And bag.
0: Yes.
1: Thank you. So, no offense. 하고, but 이렇게 하는 거. 상대방한테 좀 민감하거나 직설적인 말을 하기 전에 하는 추임새인데 여전히 기분 나쁠 수는 있다. 라는 mm-hmm. 것이 되겠습니다.
0: Yeah.
1: 자,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0: At first. At first.
1: 네. At first,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좀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뉘앙스가 이미 들어가 있죠.
0: 맞아요.
1: Right. Mm-hmm. 자, 다음은요. 한참 전에. 한참 전에.
0: A while ago.
1: Mm-hmm.
0: A while ago.
1: 쌤, 이거는 정말 오래됐다라는 느낌일까요? 아니면 조금 전이라는 뜻이 될까요? 둘 다 될 수가 있을까요?
0: 둘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I think it really depends. 아,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어려워요.
1: 컨텍스트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0: 맞아요. 뭐 right. 예를 들어서 Mayu was just here a while ago. 그러면 느낌이 좀 더 짧은 느낌
1: 맞네요.
0: 같아요. 그렇죠?
1: Right, right.
0: He used to go here. Well, I don't know. He used to go to the school a while ago.
1: 아, 한 전에는 다니곤
0: yeah.
1: 했었는데
0: yeah.
1: 이러면 좀 오래된 느낌 드네요.
0: Yes.
1: Okay.
0: I think it also you have to listen to the tone.
1: Right. Mm-hmm. 뭐 전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 길이를 mm-hmm.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0: 네.
1: 나타낼 수 있겠죠. 자, 다음은요. 아마
0: Probably.
1: Probably. 예, 여기 얘는 이제 maybe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Probably라는 거는 확신이 훨씬 더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맞아요. Maybe보다 가능성이 더 높아요.
1: 맞아요. Yeah. Maybe는 어쩌면 정도라면은 probably는 아마 그럴 거다. 거의 확실하다.
0: Yes.
1: 자, 다음은요. 누군가와 무엇과 동의하다.
0: Agree with. 그래서 with를 사용하셔야 돼요. Agree
1: 네.
0: with someone.
1: Agree with someone. 자, 다음은요. 뭔가를 하는 순간, 뭐뭐 하는 순간.
0: The second.
1: Mm-hmm.
0: The second. 그래서 순간이라고 나와서 뭐 moment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1: right.
0: 여기서는 그 순간의 그 초, 아, second를 쓰는 거예요.
1: 뭔가 the moment도 괜찮습니다.
0: 네.
1: 괜찮은데 the second 쓰면 더욱더 바로 벌어진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 나는 as soon as만 알고 있었다. 그동안 뭐뭐 하자마자를 알고 있었다면 이런 것도 괜찮겠죠. 그렇죠?
0: Yeah.
1: 자, 다음은요. 뭔가를 믿다. 뭔가를 믿다.
0: Believe in. Believe in.
1: 여기 in을 더 추가를 하게 됐네요.
0: 네,
1: 그쵸?
0: 맞아요.
1: in이 없게 되면 그냥 I believe you 하면 당신 말을 믿는다가
0: mm-hmm.
1: 되겠지만 mm-hmm. I believe in you 이러면 당신의 본질을 믿는 거잖아요.
0: Yes.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 본질 이런 것들을 믿는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명사에 어울리다. 어딘가에 어울리다.
0: Belong in, belong at, belong on, belong with 명사.
1: 오, 이거는 전치사가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이거는 우리의 초이스고요.
0: 네.
1: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belong은 to만 알고 있었는데요 하실 거예요. 근데 belong to 누구 이렇게 하면은요. 단순하게 누군가의 소유이다.
0: Mm-hmm.
1: 누구 거다. It
0: yeah.
1: belongs to my sister. 이러면 그거 저희 언니 거예요. 누나 mm-hmm. 거예요. 라는 뜻인데 여기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to 아닌 다른 이런 전치사들 나오면 어딘가에 어울리다라는 느낌이에요. 소유가
0: right.
1: 아니라 그렇죠?
0: Yeah.
1: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써볼게요. 너 알잖아. 네가 나와 어울리는 거 이런 느낌.
0: Mm-hmm.
1: 자, 넌 알잖아.
0: You know.
1: 네가 어울리는 것을.
0: You belong.
1: 나와.
0: With me. You know you belong with me.
1: 자, 근데 이거 가사에서요. You belong to me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0: Uh-huh.
1: 그거는 넌 내 거야.
0: Yes.
1: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해지겠죠.
0: 둘 다 느끼하네요.
1: 자, 두 번째는요. 아, 그 램프는 그 테이블에 어울리지 않아. 자, 그 램프는 어울리지 않아.
0: The lamp doesn't belong.
1: 그 테이블에.
0: On the table. The lamp doesn't belong on the table.
1: 오, 여기서는 on을 썼네요.
0: 맞아요. 그 right. 테이블 위에 있으니까 on을 써야 돼요.
1: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 위에
0: 네.
1: 올려놓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치사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디 안에 넣으면 그게 거기 어울리지 않는 물건 이다.
0: Yeah.
1: 이렇게 얘기를 하면 in을 쓸 수도 있겠고요.
0: Yeah.
1: 그렇죠?
0: It doesn't belong in the box.
1: Right.
0: Mm-hmm.
1: Okay.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0: 왜 동사원형 하고 싶었어? 왜 동사원형 하고 싶었던 거야?
1: 네, 오늘은 조금 특이한 표현인데요. What made you want to 동사원형? What made you want to 동사원형? 왜라고 나오니까 뭔가 why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죠?
0: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보면 Why did you want to do something?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런데 What made you? 널 만들었냐라고 쓰니까 뭔가 동기, 그죠? 어떤 계기를 더 강조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Right. 도대체 뭐가 널 그렇게 만들었니? 이런 느낌?
1: What was the reason? What made you do that?
0: Right. 자, 예를 들어서 친구 갑자기 살을 뺀 거예요. 그래서 너왜 도대체 살을 빼고 싶었던 거야? 자, 뭐가 널 만들었니?
1: What made you
0: 살을 빼고 싶게.
1: want to lose weight? What made you want to lose weight?
0: 네, 두 번째는요. 왜 영어를 배우고 싶게 된 거니? 자, 뭐가 널 만들었니?
1: What made you
0: 영어를 배우고 싶게.
1: want to learn English? What made you want to learn English?
0: Alright.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을 볼게요. 바로 제자리를 찾다. 뭔가 맞아떨어지다.
1: Fall into place. Fall into place. 자기가 들어가야 될 자리로 딱 떨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진짜 뭐 뭔가 복잡하거나 안 풀리는 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 맞아서 착착착착 떨어졌다.
1: 맞아요.
0: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그냥 place만 써도 이미 이 자체가 제자리를 나타낸다고 볼수 있겠죠?
1: Yes.
0: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역할들을 딱 나눴더니 진짜 모든 게 제자리를 찾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부부끼리 사는데, 뭐이 사람이 이거 했다가 저 사람이 저거 했다가 막 섞였다가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해야 될 거를 미리 나눠버리니까 다 좋아졌다. 자, 그래서 모든 게 자리 안으로 떨어졌다.
1: Everything fell into place
0: 우리가 그 역할들을 나눈 후에
1: after we divided the roles. Everything fell into place after we divided the
0: 네.
1: roles.
0: 자, 이번에는요. 와, 내가 전공을 바꾼 후에야 드디어 모든 게좀 맞아떨어지더라고. 자, 이것저것들이 자리 안으로 떨어졌어.
1: Things fell into place
0: 내가 내 전공을 바꾼 후에.
1: after I changed my major. Things fell into place after I changed my major.
0: 네, 그 전에는 뭔가 그 어떤 구멍이 있으면 거기에 블락이 딱 들어가서 맞아야 되는데 뭔가 이상했던 거야. 내가 이 전공을 했더니, 그죠? 마유가 예를 들어서 뭐 무용 같은 거를 전공했더니 안 됐다가.
1: 오, 네. You don't belong in that major, 선생님.
0: 감사합니다.
1: Yes.
0: 자, 이렇게 주요 표현 잡아봤고요. 어순영 잡아볼게요.
1: Let's go. All right, everyone. Join us on page 71.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닌데 처음엔 네가 하버드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자, 불쾌함은 아니야.
1: No offense.
0: 하지만 처음에는
1: But at first,
0: 난 생각하지 않았어.
1: I didn't think
0: 네가 하버드에 어울린다고.
1: you belonged at Harvard. No offense, but at first, I didn't think you belonged at Harvard.
0: 네. 이 Harvard라고 하는 장소를 얘기를 하면서 at이란 전치사를 써버렸네요. 그죠?
1: That's right.
0: Right. Belong at. 자, 두 번째로, 예전이었다면 아마도 너의 말에 동의했을 거야. 라고 했어요. 자, 한참 전에는
1: Well, a while ago,
0: 난 아마 동의했을 거야.
1: I probably would have agreed
0: 너와.
1: with you. Well, a while ago, I probably would have agreed with you.
0: 네. 여기 지금 would have PP라고 하는 건 뭐뭐 했을 거야, 뭐뭐 했을 텐데 라는 말이 되겠고요. 실제로는 하지 않았지만이 되겠죠.
1: 맞아요. 그리고 여기 상황에서는 a while ago는 뭔가 한참 전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네.
0: 그렇죠. 지금은 안 그러지만 내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 시간이 좀 지났어. 이런 느낌. 자, 마유가 왜 갑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었던 거야? 자, 무엇이 널 만들었니?
1: What made you
0: 갑자기 바꾸고 싶게
1: suddenly want to change
0: 너의 인생을.
1: your life? What made you suddenly want to change your life?
0: 네.
1: 여기에서는 why did you suddenly want to change your life도 괜찮아요.
0: Right.
1: 근데 뭔가 what made you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0: 뭔가
1: 뭐였어라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
0: Right. 뭔가
1: 같아요.
0: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쌤 그러면은 만약에 made you 대신에 motivated를 써도 될까요?
1: Of course. What motivated you? 근데 여기서 to suddenly want to
0: Want to.
1: change your life. 이렇게
0: Right.

0: 있죠.
1: 자, 그랬더니 엘이 모두가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걸 이제 그만하고 싶었어. 자, 난 멈추고 싶었어.
0: I wanted to stop.
1: 되려고 노력하는 걸.
0: Trying to be.
1: 모두가 나에게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0: Who everyone expected me to be. I wanted to stop trying to be who everyone expected me to be.
1: 네, 마지막입니다. 스스로를 믿기 시작한 순간, 비로소 모든 게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어. 자, 그 순간.
0: The second.
1: 내가 내 자신을 믿기 시작하는.
0: I started believing in myself.
1: 이것저것들은 마침내 자리 안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
0: Things finally started falling into place. The second I started believing in myself, things finally started falling into place.
1: 자, 여기 지금 보니까 그냥 believing myself 이러면 내 말을 믿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 가치, 그렇죠? Mm-hmm. 존재 가치 같은 것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believing in myself가 맞겠네요.
0: 맞아요. She's believing that she can do right. what she wants to do. Right.
1: right? Yeah.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나도 yeah. 이런 식으로 자신감이 되겠죠.
0: Yes.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last time.
2: No offense, but at first, I didn't think you belonged at Harvard.
3: Well, a while ago, I probably would have agreed with you.
2: What made you suddenly want to change your life?
3: I wanted to stop trying to be who everyone expected me to be. The second I started believing in myself, things finally started falling into place.
0: And here's today's review.
1: 한참 전에
0: A while ago
1: 누군가와 동의하다
0: Agree with
1: 뭐뭐를 믿다
0: believe in
1: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0: No offense
1: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에 어울리다
0: belong in, belong at, belong on, belong with 명사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1: 자, 오늘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1: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닌데, 너의 치마는 만두처럼 생겼어.
0: 만두요?
1: 만두처럼 생긴 치마가 있었나 봐요. 네, 이거 오케이. 어떻게 만들면 될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닌데 너의 치마는 만두처럼 생겼어.
0: 네, 오늘 배우신 핵심 표현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No offense 사용하시면 됩니다.
1: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0: 세리나였습니다.
1: Writing부터 스피킹까지
0: All in one,
1: Easy Writing!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0: Listen up, everyone.
1: 귀가 트이는 영어.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귀가 트이는 영어, Honey BSFM. 안녕하세요. 저는 이연석입니다.
3: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And we do that for a wide variety of news topics. And sometimes we link together days. So yesterday, talking about Ferrari and its failed or failing electric vehicle debut. Today, one of their big rivals, Lamborghini, and they're getting quite a lot of praise for a decision they made.
2: 영화에서 뭐 갑자기 Lambo 그래서 뭘 말하는 건가 싶었더니 그 Lamborghini를 줄여서 그렇게도 애칭으로 부르더라고요.
3: 그렇죠. Yeah, maybe in rap songs as well you'll hear that too.
2: 그러니까요. 자, 지금 비터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페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쪽으로 아예 갔고 신차 공개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냉담했고요. 주가 폭락했습니다. 람보르기니는 이제 약간 반대 전략을 썼죠.
3: 그렇죠. Yeah, they have instead decided to scrap a full electric car and go for plug-in hybrids.
2: 특히 럭셔리카 시장에서는 순수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수용 추세가 상당히 낮다. 혹은 올라가진 않는다라고 보고 전기차 개발 계획 자체를 전면 취소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으로 계속 개발을 해온 상태예요.
3: Yeah, and so they've got a lot of praise because people have seen the reaction to the Ferrari release and said, well done to Lamborghini. And it does seem that technology and, you know, electric cars, maybe for the general market, can be popular, but luxury customers are a little different.
2: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의 고객들의 성향을 또 보고 자동차 회사들이 또 움직여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중화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뭐 당연히 대세가 되겠지만 점점 더 이 럭셔리 차 시장에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린다는 느낌이고요. 람보르기니의 어떤 판단이 아주 시적절한 뭐 피버팅이라고 하잖아요. 전기차를 그쵸.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철회하고 다시 하이브리드로 간 거니까 네, 그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3: Yeah, comparing their fortunes will be interesting. Turn over to page 68 in your August book for part 1.
4: Lamborghini defends hybrid strategy amid fierce market conditions. A prominent alternative engineering strategy has recently paid off handsomely for the iconic supercar manufacturer Lamborghini. The Italian automaker dodged a major public relations disaster by completely canceling its battery-powered vehicle plans. This timely pivot came about right before a major domestic rival Ferrari faced intense market criticism over a highly controversial product launch.
2: 자, battery powered vehicle plans, 즉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차 개발 계획이 원래는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걸 이제 철회한 거예요.
3: A prominent alternative engineering strategy has recently paid off handsomely for the iconic supercar manufacturer Lamborghini.
2: 어제 페라리에 붙은 수식어는 그대로 쓰였네요. Iconic supercar manufacturer라고 했었고.
3: 그렇죠.
2: 자,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채택한 전략 자체가 alternative engineering strategy, 뭐 대안 기술 전략, 뭐 약간 하이브리드 쪽으로 갔으니까요. 하나의 대안이 되겠죠. 이것이 recently paid off handsomely. 이건 무슨 말이야?
3: Yeah, if something pays off, it means it's successful or profitable. And handsomely here, not talking about someone's looks, but it's just emphasizing it did it really well.
2: 이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 굳이 잘생겼다란 말을 썼을까? 우리도 보기 좋게란 말을 쓰긴 쓰거든요.
3: 좋네요.
2: 보기 좋게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 보기 좋게가 우리말에 영어의 handsome이네요.
3: 그렇죠.
2: Paid off는 이제 구동사의 큰 성과를 거두다. 뭔가 진가를 발휘하다 할 때 쓰는 구동사이기 때문에 묶으면은 이 회사의 전략이 아주 보기 좋게 혹은 보란듯이 적중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3: A prominent alternative engineering strategy has recently paid off handsomely for the iconic supercar manufacturer Lamborghini. The Italian automaker dodged a major public relations disaster by completely cancelling its battery-powered vehicle plans.
2: Dodge했다고 하네요.
3: Yeah, if you dodge something, dodgeball, right, is the name for pigle in English.
2: 피하는 거잖아요.
3: 그쵸, yeah, so to avoid something.
2: The Italian automaker dodged a major public relations disaster. 그 PR이라고 하는 우리 그 홍보할 때에서는 public relations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PR disaster는 그 이미지 실추 위기잖아요.
3: 그렇죠.
2: 페라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기차를 내놓고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0: 이제 람보르기니는 이제 반대로 그런 위기를 이제 모면했다는 얘기예요. 피했다. 왜? 전기차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By completely canceling its battery-powered vehicle plans. 배터리 구동 이제 방식의 자동차 개발을 아예 전면 철회하면서 그런 위기를 모면했다. 오케이.
1: The Italian automaker dodged a major public relations disaster by completely cancelling its battery-powered vehicle plans. This timely pivot came about right before a major domestic rival, Ferrari, faced intense market criticism over a highly controversial product launch.
0: 그 어제 우리 기사에서 만났던 루체라고 하는 그 자동차 말하는 거죠. 자, 이 시점을 보면은 전기차 계획을 전면 취소한 시점이 상당히 좀 절묘합니다. 자,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timely pivot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이 부분 잘 표시를 해볼게요. pivot이란 건 이제 입장선에 방향 바꾸는 걸 말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 Yeah, and if something is timely, it means it's come at the right time, the perfect time.
0: 딱 시간이 시의적절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전략 전환이 혹은 입장 선회가 상당히 좀 시의적절했던 것이 came about right before Ferrari faced intense market criticism. 페라리가 이제 신차 공개로 인해서 거센 시장의 어떤 비판에 직면하기 바로 직전에 전기차는 우리 개발 안 한다. 취소했다는 얘기거든요.
1: Yeah, exactly. So that's why it was perfect timing, right? And it described the product launch, the Luce, as controversial, right? Many differing opinions,
0: 그렇죠.
1: pro and con.
0: 논란의 중심이 됐었던 그 신차 공개를 말하는 거죠. 자, 거기 지금 동사가 came 다음에 about 묶어주세요. 그거 구동사입니다. come about이라고 하면 뭐가 도래하다, 뭐가 발생하다는 뜻이에요.
1: Yeah, something happened,
0: 그래서
1: right?
0: the pivot came about. 이러면 그런 어떤 방향 전환이 일어났다, 도래했다. 뭐 어떤 시점에 페라리 발표 직전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1: This timely pivot came about right before a major domestic rival, Ferrari, faced intense market criticism over a highly controversial product launch. Here's part two.
2: Lamborghini's CEO openly stood by the executive decision to call off the full electrification transition. Instead, the luxury carmaker focused its massive resources on scaling up advanced plug-in hybrid powertrains. Management wisely noted that consumer acceptance curves for entirely electric vehicles were simply failing to show any meaningful growth.
0: 자, 보겠습니다. Part 2.
1: Lamborghini's CEO openly stood by the executive decision to call off the full electrification transition.
0: 자, CEO가 이제 openly stood by the decision이라고 합니다. openly는 이제 공개적으로 그랬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사석에서 그런 게 아니라
1: 그렇죠.
0: stood by는 그 옆에 서 있었다는 얘기니까 지지했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1: Yeah, to maintain support for something, right? A choice. And that could be in hard times or in good, right?
0: 뭐 공개적으로 그 입장을 지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경영진이 완전 전동화 모델로의 어떤 전환을 전면 철회한 그 결정을 이제 지지한다.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1: Yeah, to call off something means to cancel, right? As was said in part one, right?
0: 오늘의 구동사로 지정해도 무리가 없는 구동사네요. 왜냐하면 이제 람보르기니는 이제 전기차 개발을 이제 완전 취소했기 때문에 완전 100% 전기차는 자, 그래서 call off, 철회하다, 취소하다 구동사 잘 챙겨주시고요. 오케이?
1: Lamborghini CEO openly stood by the executive decision to call off the full electrification transition. Instead, the luxury carmaker focused its massive resources on scaling up advanced plug-in hybrid powertrains.
0: 플러그인이란 건 어디 꽂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1: 그쵸.
0: 전동 그 기기에 배터리는 어디 충전을 할 수도 있고, 뭐 가솔린으로 이제 내연기관도 달고 있고, 그게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1: 그쵸.
0: So scaling up advanced plug-in hybrid powertrains. Powertrain은 우리 지난달 기사에서도 한번 나왔던 건데 차량의 동력을 전달한 그 설계 구조를 말하잖아요. 그 첨단 플러그인 그 파워트레인 자체를 이제 더 키우는데 많은 회사의 재원을 이제 쏟아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 전기차 개발 대신에 선택한 경로예요.
1: Yeah, exactly. It's focused its resources, so to direct that money into this project, right? Instead, the luxury car maker focused its massive resources on scaling up advanced plug-in hybrid powertrains.

0: Management wisely noted that consumer acceptance curves for entirely electric vehicles were simply failing to show any meaningful growth.
1: Consumer acceptance curves. 이 우리가 커브볼 던지다 할 때 그 curve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0: 그렇죠. You may be thinking, why are we talking about a shape here? Well, you got to think of a graph, right? Or a chart. So the trajectory or the rate at which customers want something, it's not growing enough.
1: 아, 우리가 그저 learning curve란 말 하잖아요. 뭐 배우면 처음엔 뭐 실력이 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약간 정체되는 구간이 또 오거든요. 그런 그쵸. 걸 learning curve라고 하는데 여기서 curve는 약간 그런 어떤 동향을 그래프화했다는 느낌으로 쓴 거네요.
0: 맞아요.
1: 그러면 소비자들이 특히 이제 그 람보르기니와 같은 그런 고객층들이 뭔가 수용하는 그런 추세나 성향을 말하는 건데 이 curve는 그래프상의 어떤 보여진 대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한 그 성향을 말하냐면 순수 전기차를 이제 소유하겠느냐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성향이 그리 올라가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0: Yeah, exactly. Those acceptance curves. So they're not wanting those electric vehicles, right? So there's no meaningful growth. Here, meaningful means significant, right?
1: 뭔가 유의미한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유의미하게 그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Fail 하고 그랬으니까요.
0: 그렇죠.
1: Failing to show any meaningful growth. 그런 것을 기반으로 경영진이 판단을 한 겁니다. 아, 우리 고객층은 100% 전기차 별로 지금 딱 사실 의향이 상당히 좀 뭐 유의미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구나. 뭐 그런 판단하에 이런 결정을 했다는 얘기죠.
0: That's the background. Management wisely noted that consumer acceptance curves for entirely electric vehicles were simply failing to show any meaningful growth. Here's part three.
2: Meanwhile, competitor Ferrari witnessed its corporate valuation drop significantly following a controversial aesthetic rollout designed by external partners. Enthusiasts voiced strong concerns that the minimalistic look diminished the raw feel of traditional combustion engines. This contrasting outcome clearly highlights how carefully luxury automakers must tread when rolling out new models based on modern innovations.
1: 자, 이런 이제 전기차로 가는 어떤 혁신에 있어서도 얼마나 그 신중하게 타이밍과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두 회사의 어떤 다른 전략이라는 얘기가 오늘 결론입니다. 기사에. 자, 전체 Part 3, 처음부터 볼게요. Meanwhile,
0: competitor Ferrari witnessed its corporate valuation drop significantly following a controversial aesthetic rollout designed by external partners.
1: Okay.
0: Yeah, aesthetic meaning relating to the looks and the design, right? That's what caused controversy.
1: Aesthetic 자체는 우리가 이제 미용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잖아요. 그만큼 외관을 이야기하는 단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논란이 된 신차의 어떤 디자인 관련돼서 이제 그 이제 시장의 반응이 좀 차갑자 큰 폭의 기업 가치 하락 얘기 나오죠. Corporate valuation drop이라고 했었잖아요. Significantly. 자, 그걸 이제 목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디자인 출시 자체는 이제 external partners 어떤 디자인 회사랑 했다라고 했었잖아요.
0: Yeah.
1: 지금 람보르기니 기사에 페라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 자꾸 비교를 하면서 쓰여진 기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0: 그렇죠. Yeah. These two different results and outcomes. Enthusiasts voiced strong concerns that the minimalistic look diminished the raw feel of traditional combustion engines.
1: 그렇죠. 자, 그 신차 사진을 보니까 어제 다뤘었던 그 루체 얘기입니다. 이제 페라리 애호가들은 voiced strong concerns, 큰 우려를 표명을 했대요. That the minimalist look, 요즘 이제 미래형 자동차는 진짜 뭐 다 떼고 정말 심플하게 생겼잖아요.
0: 그렇죠.
1: 뭐 그런 미니멀한 어떤 디자인을 이제 했는데 이것이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0: It diminished the raw feel of traditional combustion engines.
1: Okay.
0: Diminish something means to reduce it, right? The raw feel here means that, I don't know, unrestricted emotional response to something.
1: 뭔가 어떤 우리말로 하면 날것의 느낌?
0: 네.
1: 좀 약간 재밌는 번역을 가네요. 약간 날것의 감성. 야, 저거 스포츠카구나. 잉잉잉잉
0: 그렇죠.
1: 이럴 것 같다.
0: 이런 본능적으로.
1: 와, 저거 800마력 되나? 약간 이런 날것의 어떤 감성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내연기관이 주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Welcome aboard.
1: 입이 트이는 영어.
0: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everyone. I am Jennifer Clyde.
2: 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행 관련된 사연 만나볼 예정입니다. 7월, 8월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주인공의 여행은 좀 특별해요. 세 자매가 이제 각각 다른 도시, 서울, 수원, 강릉에 살고 계신데, 이제 다 자리 잡고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셋이만 딱 모여서 3박 4일 일본 여행을 다녀오셨대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0: 네, 맞아요.
2: 가정이 다 따로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엄마만가? 일단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세 자매가 이렇게 가족들의 어떤 도움으로 여행을 가니까 너무 좋았다라고 해주시는데.
0: It's like freedom.
2: 그렇죠.
0: 네. Yeah.
2: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그런데 이제 각자 다 따로 살았는데도 뭐 생활 습관이나 음식 취향, 여행 스타일이 너무나 닮아 있어서 여행 중에 너무 편했다고 해주시네요.
0: Sisters.
2: Sisters.
0: Yeah. There we go.
2: Sister power가 이건가요? 네. 자, 그래서 자매들 간의 우애도 다시 한번 다지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뭐 여행 갔다 오면 또 힘이 나잖아요. Mm-hmm. 네, refresh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멋진 여행 사연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새싹 사연입니다. 김태은 청취자님 감사드립니다. Let's go ahead and listen.
3: Sisters trip to Japan. My two sisters and I are each raising children in different cities. Seoul, Suwon, and Gangneung. The three of us recently took a trip to Osaka, Japan. Our parents and husbands took care of the kids, so we were able to enjoy a fully packed 4-day trip. We went shopping, ate delicious food, took in the sights, and made the most of our time together. Sharing our thoughts and life experiences during the trip made it feel even more meaningful. We've all lived separately since becoming adults, so it was amazing how similar our habits, food preferences, and travel styles still were. The trip reminded me of the strong bond between us as sisters. It gave me a lot of energy to return to everyday life.
2: 우리 세 자매는 서울과 수원 강릉에 각각 자리를 잡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0: My two sisters and I are each raising children in different cities. Seoul, Suwon, and 강릉.
2: 세 자매라고 했지만 나를 포함한 여자 형제 두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를 my two sisters and I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각각이니까 are each. each도 동그라미 칠게요. 각각이란 말 위치 어순 잘 보세요. are each raising children 어디에서 in different cities. 도시는 맨 마지막에 서울, 수원 and 강릉. 자, 얼마 전에 우리 셋이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0: The three of us recently took a trip to Osaka, Japan.
2: 여행 가다 가장 간단한 게 take a trip 혹은 go on a trip이니까 The three of us recently took a trip to Osaka, Japan. 어순이 영어에서는 도시를 먼저 쓰고 국가를 뒤에 주죠. 그렇죠? 그래서 뭐 코리아 서울이 아니라 Seoul, Korea. 영어 문장에서는 그 어순을 지켜주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친정과 남편들이 아이들을 돌봐준 덕분에 3박 4일 동안 정말 알찬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0: Our parents and husbands took care of the kids, so we were able to enjoy a fully packed 4-day trip. Our parents and husbands took care of the kids. To take care of someone means 돌보다 in Korean, right?
2: Right.
0: 그래서 부모님과 우리 남편들이 아이들을 돌봐줬습니다. 돌보기로 했고. So we were able to enjoy a fully packed 4-day trip. 그렇기에 우리가 이 3박 4일 여행을 정말 풀로 알차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2: Fully packed라고 하면 정말 꼼꼼하게 다 채워진이거든요.
0: Like itinerary-wise?
2: 맞아요. 여행으로 말하면 여행 일정이 가득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계속 뭔가 알차게 하는 그런 의미의 fully packed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박 4일이었으니까 4-day trip 한 얘기죠. 날 기준으로 4일이니까 4-day trip 좋습니다. 이거를 오늘 통한 일본으로 갈게요. 정말 알찬 3박 4일을 보냈다. 여행 관련해서 많이 쓸 수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0: So we were able to.
1: We were able to enjoy a fully packed four-day trip.
0: 그대로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One more time.
1: We were able to enjoy a fully packed four-day trip.
0: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양한 풍경을 좀 감상하면서 오롯이 우리만의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1: We went shopping, ate delicious food, took in the sights, and made the most of our time together.
0: Okay. 자, 여기서 보면 take in the sights, 우리가 뭘 만끽하다라고 할 때 쓰는 구동사라고 많이 강조했었죠. 구동사인 거 잘 표시해 놓으세요. Take in the scenery, take in the sunset. Take in 다음에 뭔가 뒤에 아름다운 걸 느꼈다, 감상했다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made the most of our time은 뭘까요?
1: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잘 사용을 한 거죠, 활용을 한 거죠. It just means to have the best time of your life. Yeah.
0: 실컷 즐겼다네요, 결국에는.
1: Right.
0: 네.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얘긴데 그런 의미가 이제 여행에서 쓰였을 때는 실컷 즐겼다, 만끽했다 이런 의미로. So made the most of our time. 이것도 상당히 여행 경험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좋은 문장입니다. 가서 1분 1초 아껴 쓰면서 정말 알차게 보냈다라는 의미로.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We went shopping.
1: We went shopping, ate delicious food, took in the sights, and made the most of our time together.
0: 자, 여행하면서 서로의 생각과 그동안 살아온 일들을 함께 나누니까 여행이 더욱 풍족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 Sharing our thoughts and life experiences during the trip made it feel even more meaningful.
0: Because you talk about each other's life while you're traveling and your thoughts that you had. It's not just about the things that you do there. It's about like what you talk about and what you share in terms of thoughts and life.
1: Yeah. Mm-hmm.
0: Right. So 그만큼 더 의미가 있었다라는 의미를 해주신 거잖아요. 풍족해진다는 말 자체가. So even more meaningful.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우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자, sharing our thoughts.
1: Sharing our thoughts and life experiences during the trip made it feel even more meaningful.
0: 좋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줄곧 따로 살아왔는데도 신기하게 우리의 생활 습관과 음식 취향, 여행 스타일은 여전히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잘 맞으셨던 것 같아요.
1: Yeah.
0: 세 분이. 네, 그러니까 또 여행을 가셨던 것 같고. 그런데 아직도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 얘기 충분히 뉘앙스 살려드릴게요.
1: We've all lived separately since becoming adults, so it was amazing how similar our habits, food preferences, and travel styles still were.
0: 마지막에 still were. 그렇죠? Still 자체에 많은 게 내포되어 있죠.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놀랬다. Break it down for us, please.
1: So we have all lived separately since becoming adults. 성인이 되어서 모두 이렇게 떨어져 지내왔다. So it was amazing how similar, 자 여기서 나오죠. 우리의 무언 무엇이 어떤 것들이 여전히 비슷한 게 it was amazing. 어떤 것들을? Our habits, 습관들, food preferences, 뭐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가 되겠죠? And travel styles, 여행 스타일, still were.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비슷하더라고요.
0: 그쵸. 그 여행 스타일도 다 정해놓고 이렇게 계획을 조밀하게 짜야 되는 사람이 있고.
1: Yeah, it's hard to travel with people with different travel styles, right? 그렇죠. You all have your preferences. 네,
0: 제이 성향인 사람들. 즉흥적으로 하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뭐 음식점을 어디 갈지 막판에 정하고. 이런
1: 그래요, 맞아요.
0: 그런 스타일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잘 맞으셨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떨어져 살았다. 우리 최근에 배웠었던 live apart 있었잖아요. 그런 비슷한 빈도로 쓰이는 게 live separately죠. 이제 따로 별도로 산다는 얘기니까. 떨어져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맞는 것이 amazing. 참 신기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1: We've all lived separately since becoming adults. So it was amazing how similar our habits, food preferences, and travel styles still were.
0: 자, 이번 여행을 통해서 우리 자매의 우애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1: The trip reminded me of the strong bond between us as sisters.
0: Okay. bond란 단어 동그라미 칠게요. 친구나 가족 간에 느껴지는 끈끈한 정, 유대감 혹은 뭐 형제나 자매 간의 우애 이걸 다 bond라고 표현하면 좋아요.
1: 네,
0: bond. 그래서 이 여행을 통해서 the trip reminded me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다 of the strong bond between us 우리 그 다음에 as sisters 자매로 우리였던 우애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다시 한번요.
1: The trip reminded me of the strong bond between us as sisters.

0: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가득 충전하고 올 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1: It gave me a lot of energy to return to everyday life.
0: One more time.
1: It gave me a lot of energy to return to everyday life.
0: 나는 힘을 얻어왔다 해주셨으니까 에너지를 얻었다고 해주시고 뭐 하기 위해서 to return to everyday life 좋습니다. 너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여행이네요.
1: 네. 네.
0: 좋습니다. 자, 영어 부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볼게요.
2: Sister's trip to Japan. My two sisters and I are each raising children in different cities. Seoul, Suwon, and Gangneung. The three of us recently took a trip to Osaka, Japan. Our parents and husbands took care of the kids, so we were able to enjoy a fully packed four-day trip. We went shopping, ate delicious food, took in the sights, and made the most of our time together. Sharing our thoughts and life experiences during the trip made it feel even more meaningful. We've all lived separately since becoming adults, so it was amazing how similar our habits, food preferences, and travel styles still were. The trip reminded me of the strong bond between us as sisters. It gave me a lot of energy to return to everyday life.
1: 패턴 프랙티스.
0: 자, 여러분 교재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take in 구동사 제대로 한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아름다운 풍경이나 뭔가를 만끽하다, 충분히 감상하다 할 때 take in the sights. 뒤쪽에 힘 잘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강세 주는 연습도.
1: We went shopping, ate delicious food, and took in the sights.
0: Took in the sights. Okay. 나는 풍경을 감상할 시간 여유가 없었다.
1: I didn't have time to take in the sights.
0: 뭔가 좀 주변에 너무 바쁜 일정인 경우가 많잖아요. 여행하다 보면요.
1: Mm-hmm.
0: 그래서 충분하게 뭔가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I didn't have time to take in the sights. 자, 버스 타고 투어를 하면 주변에 여러 가지 볼거리를 볼 수가 있다.
1: You can take in the sights by taking a bus tour.
0: 그렇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때가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거점만
1: yeah.
0: 이렇게. So you can take in the sights by taking a bus tour.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다, 뭐 1분 1초를 알차게 쓰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이거예요. Make the most of one's time.
1: We made the most of our time together.
0: 자, 우리 함께했던 시간을 최대한 다 만끽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곳에 가 있는 동안 나는 시간을 마음껏 만끽하고 싶다.
1: I want to make the most of my time while I'm there.
0: 그렇죠. 이왕 간 김에 다 해보고 싶다 이럴 때 쓰시면 되거든요.
1: Yes. 네.
0: So I want to make the most of my time while I'm there. 오늘 이 문장을 통환기 2번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 해볼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1: 네, let's do it together. I want to make the most of my time while I'm there.
0: 한번 더요.
1: I want to make the most of my time while I'm there.
0: 그렇죠. 뭐 뭘 배우러 갔는데 이왕 거기 배우러 간 김에 다 뭐 최대한 다 해보고 싶다. 이럴 때 쓰셔도 되고. 자, 오늘 두 번째 통환기 문장으로 지정을 해드립니다. 자, 우리는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따로 움직였다.
1: We split up to make the most of our time.
0: Split up, 동그라미 칠게요. 흩어졌다는 얘기죠. 같이 다닌 게 아니라 따로 별도로 움직였다. We split up. To make the most of our time.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행 가서 한 명은 뭐 어디 가서 뭐 구경하고
1: mm-hmm.
0: 한 명은 어디 가가지고 뭐 사고 그런 경우도 있고.
1: Yeah, if you have different preferences.
0: Yes.
1: 그렇죠.
0: Sometimes it helps.
1: 네네네. 네.
0: 너무 똑같이 하려다 보면은
1: 관심 없는 거 막 따라다닐 네. 필요 없고
0: 힘들 수도
1: 각자 좋아하는 거 딱 하면은 너무 좋죠.
0: 잠시 흩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1: yeah.
0: 거 굉장히 좋은 전략일 수도 있어요.
1: Yeah.
0: So we split up 이럴 때 쓰는 게 나눠서 따로 다녔다. We split up to make the most of our time. 좋습니다. 자, 음식 취향, food preferences.
1: It was amazing how similar our food preferences still were.
0: 일반적으로 취향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맛이 모여서 하나의 취향이 되니까 preferences, S로 일반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음식 취향이나 알러지가 있는지 저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1: Let me know about any food preferences or allergies.
0: 손님 초대할 때 물어보는 mm-hmm. 말이죠. 자, 요즘 나의 음식 취향은 상당히 좀 단순한 편이다.
1: My food preferences are quite simple these days.
0: 그렇죠. 뭐 복잡한 편이 아니다. Are quite simple these days. 좋습니다. Good job, everyone.

0: Osaka together. Mm-hmm. 우리 셋이서 오사카에 다녀왔어.
1: Mm-hmm.
0: You left the kids behind? 이렇게 물어보죠.
1: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두고 간 거예요. 두고 가다 이런 말을 할 때 필요한 게 이 구동사잖아요.
0: 맞아요.
1: Leave behind. 이거 물건 어디에 두고 왔다 할 때 일단 많이 쓰긴 써요. Oh, I left behind my phone in the car.
0: 혹은 뭐 I left my car behind. 하면 나 오늘 차 안 가져왔어.
1: 그렇네요. 의도적으로.
0: Right.
1: 차 오늘 안 가져가고 그냥 뭐 대중교통 이용했어.
0: Mm-hmm.
1: I left my car behind today. 그러면 이제 버스나 지하철 타고 왔다라는 네.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누구 사람을 두고 왔다는 의미로 당연히 씁니다. 그래서 you left the kids behind. 아니, 아이들은 안 데리고 간 거예요. 오케이?
0: 네, 그랬던 여자가 yes, our husband, 우리 남편들 and parents, 부모님께서 took care of them,
1: 돌봐주셨다.
0: 아이들을 돌봐주셨어.
1: 남자가
0: it must have been so nice, 너무 좋았겠다. 뭐가요? Spending time together as sisters again.
1: 포인트가 as죠? As sisters, as brothers, 혹은 가족으로 하면 as a family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0: 네.
1: 오케이?
0: 그랬더니 여자가 마지막으로 totally라고 해요. 완전 이 뜻이죠. 완전 좋았지. Totally. We have the exact same tastes. 또 나왔네요. 서로 우리 취향도 너무나도 똑같고 완벽하게 똑같다란 말이죠.
1: 그쵸?
0: Exact same tastes. So we never argued about anything. 그래서 다툼도 하지 않았다. 전혀 뭐 싸움할 거리가 없었다란 말이죠. It was great. 정말 너무 좋았어.
1: 오늘 우리가 지금 취향이 너무 똑같다. 너무 잘 맞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 이 문장 상당히 좋거든요. 통항의 문장 하나만 더 갈게요. We have the exact same tastes. 이거 외우겠습니다. 세 번만 해볼게요.
0: We have the exact same tastes.
1: 한 번 더요.
0: We have the exact same tastes.
1: We have the exact same tastes. 이렇게 문장까지 오늘 통항의 문장 세 개 드렸습니다. 자, 대화문도 잘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고요. 72페이지에 다섯 개 영작을 손으로 꼭 좀 해보시고 정답 문장과 비교를 해보세요. 자, 그중에 1번과 2번의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0: And that is a wrap,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Have a wonderful day, and we'll see you again next time.
1: Goodbye, everyone.
0: Bye-bye.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밖이 너무 더울 때, 특히 구름 한 점 없이 태양이 내리쬐는 날. 태양 아래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열사병 걸릴 수도 있고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름에는 더더욱이나 이 선크림은 꼭 바르셔야 돼요.

0: 맞아요.
1: 네. 하지만 선크림을 바른다고 해서 태양빛에 나가면 안 되는 날도 있죠. 그렇죠? 바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에 너무 또 태양 햇빛이 강할 때 나가면 안 좋으니까 오늘은 햇빛을 피하세요 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0: Okay, that sentence in English is stay out of the sun.
1: 그쵸? Stay out of the sun.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stay out of the sun. Sun이 이제 태양, 해라는 뜻인데 이 문장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그럼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0: Ready, start!
1: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0: Stay out of the sun.
1: 그렇죠. Stay out of the sun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을 때 명령문이라고 배웠던 형태의 문장이에요. 뭐뭐 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는 명령문의 형태를 씁니다. 그런 문장들은 보통 동사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stay, 뭐뭐인 상태로 있으세요. 머무르세요. 뭐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stay. 자, 그 상태로 있어야 돼요. 인데 어떤 상태예요? 태양을 피한 상태. 그 상태로 있어라. 이렇게 영어로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피해서, 벗어나서 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out of 뭐뭐가 뭐뭐를 피해서 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뭐뭐 바깥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뭐뭐를 벗어나서까지도 우리가 요 out of를 씁니다. 그래서 꼭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 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벗어나서 피해서 이렇게도 쓴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다 이렇게 붙여서 stay out of 뭐뭐는 뭐뭐를 피하세요의 큰 의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 거죠. stay out of 뭐뭐. 자, 그럼 우리가 피해야 될 대상은 뭐예요? 바로 햇빛이죠. 그래서 햇빛은 sun인데 보통 sun은 the를 붙여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he sun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Stay out of the sun. Stay out of the sun. 이렇게 말하면 이제 햇빛을 피하세요로 의역할 수 있는 문장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0: Stay out of the sun.
1: Stay out of the sun.
0: Stay out of the sun.
1: Stay out of the sun.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0: 패턴 practice.
1: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0: Well, our sentence stay out of the sun. Mm-hmm. We're going to change the sun. So, stay out of 뭐뭐.
1: 자, stay out of the sun에서 the sun 대신에 다른 걸 넣어서 뭐뭐를 피하세요라는 말로 한번 바꿔볼 텐데 피해야 할 것들은 많잖아요. 그게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뭐 위험한 장소 혹은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연습해 볼게요.
0: Okay, let's start with another thing from nature like okay. the sun. Stay out of the waves.
1: Stay out of the waves 라고 할 수 있겠네요. Wave는 파도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놀고 있는데 파도 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 파도 가까이 가지 마 라고 보통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수 있겠죠. Stay out of the waves 이렇게요. 이거는 물에 아예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Does it mean don't go into the ocean?
0: No, it just means stay away from the dangerous part where there are big waves.
1: 그렇죠. 바다엔 들어갈 수 있는데 물결이 많이 치는 파도가 많은 곳에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0: If you wanted to say don't swim, you could say stay out of the water.
1: 맞아요. 아예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할 때는 stay out of the water. 이 경우도 water 앞에 the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 그게 바다가 됐건 수영장이 됐건 뭐가 됐건 the가 꼭 들어가야 돼요.
0: Right, so those are some natural dangerous areas, but there are also some dangerous areas made by people.
1: Oh.

0: 사람들이 만든 위험한 장소요?
1: 네. For example, stay out of the construction area.
0: 아, 위험할 수 있겠네요. Construction, 건설, 뭐 이런 뜻이에요. Construction area면 건설 현장, 즉 공사장을 뜻하는 거죠. Stay out of the construction area. 공사장에 들어가지 마세요. 라는 말이죠. 특정 공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mm-hmm.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1: You can also use this in a more abstract way. Like, stay out of politics.
0: Abstract. 좀 더 추상적인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stay out of politics. 자, politics는 정치라는 뜻이에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치 이야기에는 뭐 관여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죠. 혹은 뭐 정치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뭐 이럴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Stay out of politics.
1: Oh, Kaylin, mm-hmm. I want to go for a run. 달리기 하러 나가고 싶어요.
0: 이 날씨에요? It's too hot. 너무 더워요. Stay out of the sun until evening. 저녁까지 햇빛을 피하세요.
1: 아.
0: 아까 우리가 응용했던 표현에 더 응용을 했네요. 그쵸? Stay out of the sun까지는 우리가 했는데 until evening, 밤까지, 뭐 저녁까지 이걸 또 뒤에 붙여봤습니다.
1: Some places there will also be rules.
0: 아,
1: For example,
0: 규칙.
1: Stay out of restricted areas.
0: Restricted areas라고 하면 출입 금지 구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지역이란 뜻이거든요. Stay out of restricted areas.
1: Mm-hmm.
0: 이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앞에 더가 안 붙었어요. 만약에 이 건물의 제한 구역에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하면 stay out of the restricted area라고 했겠죠.
1: 네. Stay out of the drama.
0: 어? 드라마에 내가 들어... 어? 드라마요? 드라마 보지 말라는 거예요?
1: 아닙니다.
0: 아니죠.
1: The drama in this case is a situation.
0: 맞아요. 여기서의 드라마는 우리가 말하는 드라마가 아니죠. 여기서의 드라마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situation, 어떤 상황이에요. 복잡한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많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둘이 맨날 싸워요. 그러면 저기에 내가 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복잡한 관계에 너 끼지 마. 이럴 때 쓰는 말이 stay out of the drama라고 합니다.
1: Or a very similar sentence might be stay out of the argument.
0: Argument는 언쟁, 뭐 논쟁이죠. 그래서 거기에 끼지 마. Stay out of the argument.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1: Mm-hmm. Stay out of the median.
0: The median. 어, 좀 고급 단어네요. Median spelling은 어떻게 될까요?
1: M-E-D-I-A-N.
0: What does that mean?
1: The median is an area next to the road.
0: 아, 그쵸.
1: It's either between two roads, if mm-hmm. it's a divided highway, or it might be the area between the road and the sidewalk.
0: 맞아요. Median이라고 하면 사실 중간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대충 감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Middle하고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Median이라고 하면 두 도로, 그러니까 양쪽으로 가는 도로의 그 중간이 될 수도 있고요.
1: Mm-hmm.
0: 아니면 도로와 보행자가 다니는 길의 중간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가지 말아라, 거길 피해라 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어때요? 우리 아이들한테
1: mm-hmm.
0: stay out of trouble.
1: Oh, that's a good one.
0: 네, trouble이라고 하면 말썽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썽 부리지 마, 문제 일으키지 마라는 의미로 stay out of trouble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 네. How about one last one?
0: Okay.
1: Kaylin.
0: Yeah.
1: Stay out of the basement.
0: Will, is there something in the basement? 지하실이 basement거든요. 지하실에 뭐 있어요? 지하실에 가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stay out of the basement. 이렇게 어떤 방에 가지 말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죠.
1: Mm-hmm. Sure.
0: That reminds me. Teenagers.
1: Stay out of my room.
0: 맞아요. 우리
1: yes.
0: 10대들이
1: yes.
0: 꼭 사춘기가 오면 내 방에 들어오지 마요. Stay out of my room. 이런 표현들 아마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게도 많이 쓰이는 그러한 패턴이죠. 자, 그럼

0: 우리 연습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볼 텐데요. 우리 상황 속에 내가 있다라고 상상하면서 같이 연습해 볼까요?
1: Stay out of the waves.
0: Stay out of the waves.
1: Stay out of the construction area.
0: Stay out of the construction area.
1: Stay out of politics.
0: Stay out of politics.
1: Stay out of the sun until evening.
0: Stay out of the sun until evening.
1: Stay out of restricted areas.
0: Stay out of restricted areas.
1: Stay out of the drama.
0: Stay out of the drama.
1: Stay out of the median.
0: Stay out of the median.
1: Stay out of trouble.
0: Stay out of trouble.
1: Stay out of the basement.
0: Stay out of the basement.
1: Stay out of my room.
0: Stay out of my room. 어때요? 사춘기 소녀 같았나요? 네, 이렇게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듣고 올게요.
2: 조깅하러 갈 거예요.
3: 햇빛을 피해요.
2: 괜찮아요. 모자 있잖아요.
3: 좋아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네, 더울 때는 꼭 모자와 물을 챙겨야 합니다.
4: 네.
0: 자, 조깅하러 갈 거예요 라고 말을 했는데 가다 라고 할 때 우리 뭐 go를 쓸 수도 있지만 우리 배웠던 표현 또 하나 있어요. Head out. 요거 한번 응용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그럼 조깅하러 가다는 그럼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 보시고요. 햇빛을 피하세요. 이 표현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괜찮아요. 모자 있잖아요. 라고 했는데 괜찮다. 뭐 OK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It's okay. 이런 표현. OK 대신에 또 다른 단어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모자 있잖아요. 모자가 있다. 뭐뭐가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뭐가 있다. There is 뭐뭐라고 했는데 그거는 진짜 어떤 물건이 있어요 라는 말을 할 때지만 이 경우는 나한테 모자가 있어요 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말을 해야 되겠죠. 나한테니까 I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좋아요. 뭐 알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라고 할 때는 Don't forget로 시작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영어 표현들을 만들어봤는지 그럼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5: I'm heading out for a jog.
6: Stay out of the sun.
5: It's fine. I have my hat.
6: Good. Also, don't forget to drink plenty of water.
0: 조깅하러 갈 거예요.
5: I'm heading out for a jog.
1: I'm heading out for a jog.
0: 네, 연음되는 부분이 많아서 잘 안 들리는데 일단 I'm heading out 여기까지 먼저 보면 나는 나가요 라는 말이죠. Head out 라는 표현이 나가다 라는 뜻이고 I'm heading out 이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For a jog 조깅을 하기 위해서 라는 말이죠. 우리는 조깅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jog, J-O-G 자체가 조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m heading out for a jog. 나 조깅하러 나가고 있어요 라는 말이 됩니다. 뭐 I'm heading out for a walk. 나 산책하러 나가요. 이렇게도 응용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아내가 햇빛을 피해요 라고 했죠.
6: Stay out of the sun.
1: Stay out of the sun.
0: 네, 오늘 배웠던 표현이네요. Stay out of the sun. 아우, 괜찮아요. 모자 있잖아요.
5: It's fine. I have my hat.
1: It's fine. I have my hat.
0: 괜찮다라고 얘기할 때 It's okay도 되지만 It's fine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Fine이 괜찮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니까요. I have my hat. 나에게는 나의 모자가 있어요. 이런 의미의 표현이죠. I have my hat. 자,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아내가 좋아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6: Good. Also, don't forget to drink plenty of water.
1: Good. Also, don't forget to drink plenty of water.
0: 네, good. 좋아요. 이런 말이고요.

0: also, 덧붙여서 얘기할 때 also를 많이 쓰죠. 그리고 뭐 또한 이런 뜻이고요.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뭐 하는 걸? To로 얘기를 해야 되죠. Don't forget to drink plenty of water 라고 했어요. 일단 drink water가 물을 마시다 라는 표현인데 충분히 마시다, 많은 양을 마시다 라고 할 때는 plenty of 뭐뭐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drink plenty of water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 plenty of가 water 앞에 붙습니다. 요 어순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겠죠. Don't forget to drink plenty of water. 참고로 plenty는 plenty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T 발음은요, N 다음에 올 때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화를 같이 함께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을 때는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So here's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2: I'm heading out for a jog.
3: Stay out of the sun.
2: It's fine. I have my hat.
3: Good. Also, don't forget to drink plenty of water.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요.
1: Stay out of the sun.
0: Stay out of the sun. 자, 아까 얘기했을 때 stay out of였는데 out of 이렇게 연음이 되는데 연음이 되면서 T 발음은 모음 소리 사이에 껴서 리을처럼 발음이 됩니다. Out of, out of 이렇게 되죠. 마지막에 V 발음 살짝 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같이 연습해 볼까요?
1: Stay out of the sun.
0: Stay out of the sun.
1: Stay out of the sun.
0: Stay out of the sun. 잘하셨어요. 여러분 복습 꼭 해주세요.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1: Superb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시계는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육아와 일, 양쪽 모두를 챙기느라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뭔가 삐걱거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인 나를 어색해할 수 있죠. 그럴 때면 정말이지 뭔가 잘못됐다 하는 기분이 들 텐데요. 이걸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하며 추억을 쌓는 게 자녀와의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되는 전부는 아니란 걸요. 중요한 건 서로가 소통할 때 얼마나 진심이었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몇 분이라도 자녀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느덧 아이는 부모가 늘 같이 있진 못해도 자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바쁜 가운데 아이를 챙기는 그 마음, 같이 보내는 시간에 양보다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0: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자 이번 주에는 초반에 그 미장원을 간 얘기를 했었고 미용실을 간 얘기를 했었고, 네, okay. beauty salon 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 Beauty salon.
0: Beauty salon. That's 그래서 right. 이제 머리를 다듬어 주시는 분들을 가리켜서 hairdresser 혹은 hairstylist 혹은
1: Or
0: hair designer.
1: Hairstylist, hair designer. We use the word beautician.
0: Beautician.
1: Beautician a couple of days ago.
0: 맞습니다. Sure. 자, 그래서 이제 그 토픽을 계속 이어가서요. 지난 며칠 동안에는 이제 피부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1: 보영

0: 쌤은
1: 그렇죠.
0: 피부 관리는 주로 얼만큼 자주 하세요? 일주일에 몇 번씩 하세요? 아니면 매일매일 하세요?
1: 아이고, 아니요. 저 매일매일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 한달 반에 한번 정도를 피부과를 가요.
0: 전문적으로 받는 거는 한달반
1: 네네네. 한
0: 정도.
1: 달 반에. 예, 네, 그래요.
0: 본격적으로 받으시는구나.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
1: 아, 그래요?
0: 그렇게
1: 아,
0: 많이 들으시잖아요.
1: 엄마가 좋으세요.
0: 아, 엄마.
1: 어머니 엄마가 좋으세요.
0: It's genetic.
1: Sort of, I think. That's all I can say.
0: 이럴 땐 I'm blessed with good genes.
1: 아, 근데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잖아.
0: 아, 그런 거 아니지.
1: 아니, 그렇게 말해도 돼요?
0: I'm blessed. You're praising your mother, right?
1: I'm blessed with
0: With
1: good
0: good
1: genes라고
0: genes.
1: 말하면 돼요.
0: That's
1: 딱
0: right.
1: 그거 받았어요.
0: 딱 그거.
1: 네. 자, 오늘 13일 목요일입니다. 68쪽이고요. 자, 오늘은 피부 관리를 받으러 온 손님이 전체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묻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한다면 영어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해서 한 1시간 걸려요. 이렇게 말하는 거 말이죠.
0: Right, that's right.
1: 네. 자, 제 친구 중에 어떤 분은 자기는 15분도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게 힘들다. 깨어있는 상태도 그게
0: Okay.
1: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0: If you're not
1: 하더라고요.
0: used to it, if you're not used to getting these treatments, it can be kind of boring and maybe
1: Oh,
0: irritating.
1: very
0: 언제
1: irritating.
0: 끝나 이거?
1: 그렇죠. 짜증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자, 한 시간 정도 한번 버텨볼까요? 먼저
0: Right?
1: 우리말로 대화 들어보세요.
0: Oh, 저기 피부 관리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1: 처음부터 끝까지 한 시간 정도 걸려요.
0: 아, 좋네요. 오늘은 정말 좀 쉬고 싶거든요.
1: 그렇다면 이 관리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0: 솔직히 이번 주 내내 스트레스가 좀
1: 아이고,
0: 심했거든요.
1: 네, 좀 주무세요. 네, this is
0: 오늘
1: what I do. Usually, I just fall asleep.
0: Oh, that's good. It's nice, peaceful, quiet sleep. 근데 요번에 오늘 내용을 보니까 aestheticia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 Aesthetician.
0: aesthetist, like aesthetics.
1: 네,
0: Somebody
1: 그렇죠.
0: makes you look beautiful. aesthetics.
1: Aesthetics.
0: 그 사람을 aesthetician.
1: Aesthetician.
0: That's right.
1: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피부과 전문의를 가리켜서는 dermatologist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0: 그,
1: 의사
0: 의사
1: 선생님을.
0: 선생님,
1: 네,
0: 그쵸? 네.
1: dermatologist. 근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의료라기보다도
0: Right.
1: 어떤 피부 관리를 위해서 이제 애써주시는 분들은 aesthetician 보통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죠.
0: They are experts with skin and beauty, but not doctors.
1: 그렇습니다.
0: Right.
1: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묻습니다. 피부 관리가 보통 얼마나 걸려요?
0: How long does the facial usually take?
1: 네, how long does the facial usually take? How long does the facial usually take? 자, 이 문장에서 피부 관리에 해당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0: facial?
1: Facial. 그렇습니다.
0: Face, y'all, facial.
1: Facial. 그렇습니다. 자, facial 하면은 얼굴에 관한 이런 뜻일 것 같은데,
0: Right.
1: facial이라는 말 자체가 명사로 피부 관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0: Right.
1: a facial, the facial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0: The full version is the facial treatment. 근데 treatment를 빼고 그냥 the facial만 해도 다 이해합니다.
1: 네. 나는 그 피부 관리 받았어요. 물론 이제 얼굴 피부를 얘기를
0: Sure.
1: 보통 할 때, 피부 관리 받았어요. 라고 할 때, I got a facial today.
0: Right.
1: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0: 일반적으로는 그냥 I got a facial
1: I got a facial.
0: this morning. But specifically, when you're going to the clinic, you say the facial
1: The facial.
0: because the treatment is done at the clinic,
1: 아,
0: right?
1: 그렇죠. 바로 지금 그 관리를 받으러 자기 누워있는 거니까.
0: That's right.
1: 이 관리가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뜻으로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을 How long does the facial usually take 이 피부 관리가 대개는 이렇게 시간으로 이렇게 뭐 걸립니까라는 뜻으로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고 물을 때 얼마나 걸리냐고 물을 때 how long does 뭐뭐뭐 take라고 많이 하죠.
0: Right. How long does something take? How long does the class take? How long does the trip take? So you're talking about the duration,
1: Right.
0: how long the time is.
1: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 자체가 take가 되는데요. 여기선 usually를 넣어서 대개는 얼마나 딱
0: Right.
1: 떨어지는 그 시간이 아니니까 대개는 얼마나 걸리느냐라고 해서 how long does 뭐뭐뭐 usually take라고 묻게 됩니다.
0: Okay.
1: 네. 자,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약 1시간 정도요?
0: About an hour from start to finish.
1: About

0: About an hour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약 한 시간. About an hour.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말을 영어로
1: From start to finish.
0: From start to finish.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단어 start도 있고요. 그리고 finish. 우리가 참 아주 익숙한 단어죠. Finish.
1: Very familiar.
0: So from start to finish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from start to finish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이거 from start to finish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0: 네.
1: From start to finish, about an hour.
0: 어, 좋죠.
1: You can say that way.
0: From start to finish, about an hour. 근데 그때는 right. from start to finish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about right. an hour 하시면 어떨까요?
1: 약간 콤마 찍어도 괜찮아요.
0: 네네.
1: From start to finish, about an hour.
0: 네, 저런 식으로. Yeah. 약간 이제 고개를 까딱 하는 지금 그 시간 정도를 두고
1: That's right.
0: about an hour from start to finish 혹은 from start to finish, about an hour.
1: About an hour.
0: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대요.
1: That's right.
0: 네,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how long does 뭐뭐 usually take? 그 다음에 from start to finish 특히 유의하시면서 들어보세요.
2: How long does the facial usually take?
3: About an hour from start to finish.
0: About an hour from start to finish. 네, right. 자, hour 하면은 한 시간을 가리키게 되고 an hour 하게
1: about
0: 되면
1: an hour.
0: 그러면 30분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
1: About half an hour.
0: About half an hour 하시면 됩니다.
1: Or about 30 minutes.
0: About 30 minutes. Yeah. 그렇죠. 그러니까 반 시간, 우리말로도 그렇게 말하듯이 yeah. 반 시간이란 말을 half an hour, half an hour라고 하게 되죠.
1: Right.
0: 자, 그랬더니 여기에서는요. 한 시간 정도 from start to finish. 아, 좋네요. 아, 오늘은 좀 그냥 쉬고 싶거든요.
1: Great. I really need to relax today.
0: Great. I really need to relax today. 제가 지금 방금 great라고 했어요. 이거 어조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이 말투가 정말 중요한 게 네. oh, great. 그럼 great가 아니에요.
0: 네.
1: 답답해. 짜증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great. 너무 좋은 거죠.
0: 그렇죠.
1: Oh, great.
0: 맞아요. 한 시간 동안 한다고 너무 좋죠. Great. 그러면서 I really need to relax today 라고 합니다. 방금 주진 선생님 말씀처럼 great 하고 좀 이렇게 끌듯이 말하면서 이렇게 낮게 great 하게 되면 참 잘한다. 잘 되고 있네. 뭐 이렇게 비꼬듯이 하는 말이 되죠.
1: 거예요,
0: 네. 그래서 여기서는 great, 정말 좋네요. 라는 뜻으로 오늘은 제가 정말 좀 쉬어야 되거든요.
1: I really need to relax today.
0: 네, 쉬다. Relax가 됩니다. Relax, 여유 있게 쭉 느긋하게 쉬는 거. Relax, 그죠? 근데 정말 그래야 되거든요. I really need to relax today. 오늘은 정말 제가 좀 쉬어야 되거든요. 자, 이 부분입니다. 들어보죠.
2: Great. I really need to relax today.
0: I really need to relax today. 우리가 relax, relax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relax, relax에서 뒤로 가면서 띄우거든요. So relax라고 하셔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1: 따라,
0: 네,
1: 따라.
0: 그렇죠.
1: Relax.
0: 그러니까 I really need to relax today 이렇게 전체 문장이 이어지게 돼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 뷰티션 분 입장에서는 혹은 에스테티션 이분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오늘 이 관리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1: Then this treatment should help a lot.
0: Then this treatment should really or should help a lot. 이렇게 말해서 쉬어야 되신다고요? 그렇다면 이 관리가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라는
1: right.
0: 뜻으로 then 그렇다면 then this treatment 이 관리가 should help a lot. 틀림없이 많은 도움이 꼭 될 겁니다. 네.
1: Then you will really like this treatment. 이런
0: 그렇죠.
1: 맥락이죠.
0: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큰 도움이 되겠네요. 라고 하면서 추천하듯이 하는 말이 바로 then 뭐뭐뭐 should help a lot가 될 수가 있어요.
1: Right.
0: 이때 should는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앞서서도 I really should 뭐더라, relax today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때 should하고는 혹은 I really need to relax today 이건
1: right.
0: 이제 should로 바꿀 수도 있는 건데 이럴 때 should로 썼다면 I really should relax today라고 한다면 그때 should하고 then this treatment should help a lot 할 때 should하고는 달라요 쓰임이.
1: 그렇죠.
0: 네.
1: 두 번째 should는 it's closer to will.
0: 그렇죠.
1: This will help you a lot.
0: 맞습니다.
1: 그럴 거다. 네. 라는 뜻이죠.
0: 틀림없이 그럴 거다. 라고 할 때 should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right. 이 treatment, 이번에 이런 그 관리는요. should help a lot. 상당히 많은 도움이 틀림없이 될 겁니다. 라고 할 때도 should를 쓸 수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그랬더니 이제 손님은 너무 이제 기쁜 거죠. 자, 솔직히 제가 이번 주 내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거든요.
1: Honestly. I've been stressed out all week.
0: 네,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도란도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1: That's right.
0: 네, 도란도란. 네, 저는 그런 것도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는데. I really need to relax today.
1: Sometimes when you go to these treatments, when you're riding a taxi, they love meeting people. So they like talking to you a lot. They want to learn about your life. They want to talk about society, you know, sometimes politics. I think they're sometimes just bored because they're sitting in the same room all day. They love meeting people and talking to people.
0: 아, yeah.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누워있는 분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1: 반대로? 아, 예. 네. 그런 경우도 많죠.
0: 그분이 택시 드라이버일 수도 있겠네요.
1: 그래서, 'cause he's bored.
0: 네, 아유 참. 자 어쨌든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자, 여기서는요, 솔직히 이번 주 내내 스트레스가 심했어요라고 해서 자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는
1: I've been stressed out all week.
0: 그렇습니다. I've been 여러 번 나왔던 표현이죠. I've sure. been 제가 과거 언제부터 지금까지 내내 지금 그래 오는 상태거든요. I've been hungry. 뭐 이렇게 말하면 계속 배가 고픈 걸 좀 참고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이 right. 되겠고. I've been stressed out.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I've been stressed out. 근데 all week, 한 주 내내 그랬다고 하니까 여기서처럼 I really need to relax today 라고 말할 만도 하죠.
1: Right.
0: 네.
1: When somebody says honestly, like they really want to tell you something that's truthful. They really want to tell you something from their heart.
0: Right.
1: You know, honestly,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honestly, I've been stressed out all week.
0: 네, 맞아요. 솔직히 내가 있는 대로 말하자면 honestly, 선생님, frankly라는 말 어때요, 그러면?
1: Frankly, honestly, they could mean the same thing. But when somebody says frankly,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 정말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고 싶을 때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맥락에서는 frankly. 보잉쌤, frankly, I don't like your hairstyle.
0: 그렇죠. 이렇게는. 저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 얘기지만 내가 이거 내가 너 위해서 해주는 거야.
1: 해야 될 것 같아.
0: 해야 되는 거야. 얘기 솔직하게 내가 좀 말하자면 심하게 말하자면 그때 말하는 게 frankly가 되는 거고
1: right.
0: 그냥 솔직하게 말하자면 선생님 정말 오늘 좋아 보이세요. 제가 이런 말 괜히 한 게 아닌데 진짜 선생님 솔직히 참 오늘 좋아 보이세요. 이럴 때 frankly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1: Just honestly.
0: 그렇죠.
1: You just say it.
0: 네, yeah. Honestly, you look fantastic today.
1: Oh, thank you.
0: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쁠 얘기를 한다고 할 적인 frankly를 쓰는 거고 여기서 솔직히 제가 좀 그랬어요. Honestly가 좋다는 거죠.
1: That's right.
0: 네, 자 솔직히 이번 주 내내 스트레스가 사실 심했던 게 그랬거든요. Honestly, I've been stressed out all week. I've been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좀 희한하죠. 근데 영어 맞습니다.
1: I've been
0: 그렇죠. I've been인데 이거를 붙여 말하니까 I've been 네, I've been stressed out all week.
1: 원래는 I have been이잖아요.
0: 네.
1: But nobody says I have been. We naturally say I've been.
0: I've been.
1: I've been.
0: I've been. 네. 네. I've been stressed out all week. 그래서 나는 relax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 여기서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0: 네.
1: 그냥 stressed 해도 괜찮은데 언제나 강조하기 위해서 we have these phrasal verbs. Stressed out.
0: Stressed out.
1: 그냥 I've been stressed all week 해도 괜찮아요.
0: I've been stressed all right. week 해도 되는데
1: 좀 약해요 근데.
0: 아 그래요? 뭔가 I've 성이 안 차.
1: Yeah, I've been stressed out all week.
0: Out를 넣어줘야 Yeah. 뭔가 좀 내가 말한 것 같은 느낌, 그 스트레스를 right. 표현한 것 같은
1: 맞아요,
0: 느낌.
1: 맞아요.
0: I've been stressed out all week.
1: That's
0: 그렇구나.
1: right.
0: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래야 한다니. 우리도 그렇게 하죠, 뭐. Stressed out.
1: That's 그죠? right.
0: 네. 자, honestly, I've been stressed out all week. 지금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간 그런 상황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1: Mm-hmm.
0: 자, 맨 마지막 문장 들어볼게요.
3: Then this treatment should help a lot.
2: Honestly, I've been stressed out all week.
0: 네, 전체 대화 들어보죠.
2: How long does the facial usually take?
3: About an hour from start to finish.
2: Great. I really need to relax today.
3: Then this treatment should help a lot.
2: Honestly, I've been stressed out

0: All week.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2: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네, relax 하시고 저희와 함께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2: Let's go.
3: 이 피부 관리가 보통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4: How long does the facial usually take?
2: How long does the facial usually take?
1: 처음부터 끝까지 한 시간 정도 걸려요.
4: About an hour from start to finish.
2: About an hour from start to finish.
3: 아유, 좋네요. 오늘 정말 좀 쉬고 싶거든요.
4: Great. I really need to relax today.
2: Great. I really need to relax today.
1: 그렇다면 이 관리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4: Then this treatment should help a lot.
2: Then this treatment should help a lot.
3: 솔직히 이번 주 내내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어요.
4: Honestly, I've been stressed out all week.
2: Honestly, I've been stressed out all week.
1: 여기까지입니다. Yay!
2: Good job, everyone.
1: 자,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말할 때 from start to finish라고 yes. 한다는 거. 대개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How long does it usually take? 누워서 facial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how long does this usually take? This라고 해도 괜찮겠죠?
2: Yeah, this because we're doing this treatment.
1: Right, 그렇죠. Yes. 네, mm-hmm. 피부 관리. treatment라고 한다는 right. 거. 근데 얼굴 피부 관리 보통 말할 때 그냥 facial이라고도 한다는 거 기억하셨다가 right.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2: 우리 Easy English 같이 공부하자. 같이 공부하자. How long does it usually take for the study? About 20 minutes.
1: 네. From start to finish.
2: From start to finish. 맞아요.
1: 딱 20분. 근데 사실은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 책을 가지고 같이 많이 따라 말씀하시고 right. 하시면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2: More important.
1: 네, 그렇습니다.
2: That's right.
1: 네, 오늘도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Mm-hmm. 이 모든 내용은 오디오 어학당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 Yes.
1: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2: And this was Juge.
1: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2: Easy English.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 아침에 주로 뭐 하세요?
2: 저는 제일 먼저 DM과 메일을 확인해요.
3: 저는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4: 우리 아기 맘마부터 만들죠.
3: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1: 각자의 아침이 다 달라도 오전 8시엔 모닝 스페셜을 듣습니다. 세대를 넘는 아침의 시작. EBS FM 모닝 스페셜.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영어 회화 Level 3 Power English.
7: Welcome to the show, everybody.
6: Hi, everyone. I'm Kristen Cho.
7: And I'm Cameron Word.
6: Cameron.
7: Yes.
6: We are talking about hydration today. Mm-hmm. Hydration myths and facts. And so myth meaning, oh, people say certain things, but is it really true? And then facts meaning, okay, these are scientifically backed.
7: Right, yeah. Okay. So a myth, originally, we're talking about like Shinhwa, right?
6: Yeah, like Greek gods.
7: Mythology.
6: Yeah, uh-huh.
7: But now we do often use this with health-related things mm-hmm. that are like, people believe this,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initial, 뜻은 최초의, 처음에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n autographed leather jacket worn by NVIDIA CEO Jensen Huang has sold at a Sotheby's auction for $960,000, crushing its initial high estimate by 16 times. 여기서 initial이라는 표현은 처음에 내놓은, 시작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initial plan was changed after the review. 최초 계획은 검토 후 변경되었습니다. 뉴스에서 initial response, initial report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처음에 나온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Initial,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Good morning.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Thursday, August 13th, and I'm your host, Karen Choi. Summer is certainly a challenging season to get a good night's sleep due to tropical nights and mosquitoes. Now, adding to that list are cicadas, whose endless and collective singing is loud enough to disrupt bedtime, even for those living in high-rise apartments. 열대야나 모기를 생각하면 여름은 확실히 숙면을 취하기가 힘든 계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미까지 합세하면 그 끝없는 울음소리에 아파트 고층에 사는 주민들 중에서도 밤에 잠을 설친다는 분들이 있을 정도인데요. The fundamental purpose behind a cicada's cry is reproduction. This summer in particular, their concert is louder than in previous years, as heat waves and tropical nights allow them to stay active well into the night. Moreover, bright urban lighting further fuels their noisy courtship, while climate change pushes cicada season to become louder and louder by the year. 사실 매미 울음소리는 그저 번식의 본능 때문이지만 여기에는 인간이 초래한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요. 매미가 우는 데는 기온과 빛 등 여러 환경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 더운 환경을 선호하는

0: 사는 일부 매미종은 기후변화로 길어진 열대야 때문에 밤까지도 울음이 이어지고요. 거기다 도시에는 밝은 조명이 많아서 매미들의 활동 시간이 더 늘어나 그만큼 울음소리도 더 길어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굿모닝 에브리원. 오늘 모닝 스페셜 뉴스캐스터 제이슨과 함께합니다. 굿모닝 제이슨.
1: Good morning, Karen.
0: It's good to see you.
1: Good to see you too.
0: How are you?
1: Good. I'm good. I'm getting some sleep despite the cicadas screaming at night.
0: Screaming, yelling, having a concert.
1: Yeah. You know what I noticed is like when it comes to cicadas and the nighttime noise, I find that when it's hotter, I actually get better sleep because it's so hot, we'll close the windows and we'll turn on the air conditioning.
0: Yeah, that's what I was about to say.
1: Yeah, but normally if it's, you know, like the weather's nicer, we'll open up the windows and you're trying
0: and
1: to sleep.
0: And you hear everything.
1: Yeah, then it's so loud.
0: It was the case for me last night. 요즘엔 날씨가 조금 시원해졌잖아요. Mm-hmm. 그래서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었더니 밖에서
1: Whoa.
0: 너무 소리가 많이 들려서 뭐 매미 소리, 차 소리, 빵빵거리는 소리, 뭐 사람들 소리 그래서 바로 다시 닫았어요.
1: Yeah.
0: 닫고 에어컨 다시 켰어요. 에어컨 살짝 켰다가 에어컨 킬 정도는 아니고 선풍기 조금 다시 켜고.
1: It's right in that tweener
0: 그쵸?
1: phase.
0: 네,
1: you know, it's like this or that. You're
0: 애매한
1: kind of unsure.
0: 날씨. 네,
1: yeah.
0: 맞아요. 그래서 감기 걸리기가 조금 쉬운 날씨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매미 얘기를 하니까 매미들이 최근에 조금 이제 그 나타나는 그 시기가 조금씩 빨라진다고 해요. They say they're appearing about 3 days earlier. So back in the 80s to 2010s, they started appearing about July 13th.
1: Mm.
0: But then from about 1991 to 2020, they're coming about 3 days earlier. So they're appearing earlier, they're lasting longer, I guess.
1: Mm.
0: And it's because of global warming and we're out and about the apartments. I live where there are a lot of trees.
1: Mm.
0: So I see them a lot.
1: Yeah.
0: They're everywhere. And people step on them.
1: Oh.
0: Yeah.
1: Like just when they're on the ground?
0: Well, they're dead bodies.
1: After they're dead, yeah. Okay. Yeah, I don't see as many. I remember as a kid, you could see them on the trees and you could just kind of walk over and pick them up.
0: Yeah.
1: Yeah. So it's kind of, and if you squeeze it, it'll actually make a noise. So like it'll scream. It kind of like as if it's saying, don't squeeze me. But I remember that was kind of the fun thing as kids. And of course, my kids do that now as well. But,
0: 맞아요. Yeah. 네, 다니면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 무모한 문장. 개들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바꾸면 될지 저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So you can send in your messages through Bandi or text message at sharp 1045. 단문에 50원, 장문에 100원 요금이 부과되고요. Bandi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 이용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 시작하겠습니다.
2: A national fire mobilization order has been issued to dispatch emergency water supplies across South Gyeongsang Province, where an extreme heat wave and drought have caused reservoir levels to plunge.
0: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저수지 수위가 급격히 떨어진 경남 지역에 긴급 용수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소방 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2: The Korea Baseball Organization has set a new attendance milestone, surpassing 9 million spectators in just 505 games, the fastest pace in league history.
0: 올해 KBO 리그가 역대 최소 경기인 505경기 만에 900만 관중을 돌파해 리그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이 숫자에 도달하며 새로운 관중 동원 기록을 세웠습니다.
2: Thank you. The extreme heat and drought affecting large parts of Europe this summer could erase much of the economic growth expected across the region, potentially shaving around 1% off the European Union's GDP, according to a report by Dutch bank Triodos.
0: 네덜란드 은행 트리오도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여름 유럽 대부분 지역을 강타한 극심한 폭염과 가뭄이 이 지역 경제 성장 전망을 상당 부분 잠식하면서 이로 인해 유럽연합 국내 총생산이 1%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2: Maximum airport wait times in Europe surged significantly in July, climbing to up to 2 hours due to biometric processing delays from the EU's new entry-exit system.
0: 유럽연합의 새로운 국경 출입국 시스템에 생체 정보 등록 절차가 추가되면서 지난 7월 유럽 주요 공항의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나 최장 2시간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New York City sanitation workers miraculously retrieved a set of four-generation heirloom diamond rings after intercepting a collection truck and sifting through 9 tons of garbage before it reached a transfer station.
0: 4대째 내려온 가문의 유산인 다이아몬드 반지 한 쌍이 분실됐다는 신고에 뉴욕시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 트럭을 환적장에 도착하기 전에 멈춰 세우고 9톤에 달하는 쓰레기를 샅샅이 뒤진 끝에 이를 기적적으로 찾아냈습니다. So those were today's headlines. 이제부터 헤드라인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Jason?
2: A national fire mobilization order has been issued to dispatch emergency water supplies across South Gyeongsang Province, where an extreme heat wave and drought have caused reservoir levels to plunge.
0: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저수지 수위가 급격히 떨어진 경남 지역에 긴급 용수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소방 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3: So it's a really serious situation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1: Yeah, this is very significant. It's only the second time in Korea's history that they have utilized this administrative resource to make this happen. So this is not a normal thing, just second time in the history of the country. Gyeongsang Province's average reservoir level, it's down to 33.5%. That is less than half of its historic normal level of 72%. So, yeah, it's way down compared to what it's supposed to be. And because of the situation, they've got 200 water tankers, approximately 400 personnel from fire departments across the country that are helping to deliver water to the region.
0: Right.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국가 소방 동원령이라는 것이 내려진 게 지난해 강릉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저수지 물이 평년의 절반 수준 그 원래는 한 72% 정도인데 지금 33.5%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수준이라서 그 전국 각지에 있는 물탱크 200대와 소방관 400명이 지금 경남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렇죠?
3: So let's take a look at this word. So 400 firemen and 200 trucks have been dispatched. It was an emergency dispatch.
1: Yeah, when we use the word dispatch, it's usually to say something like we're sending someone or something to a location. It's often used with fire departments dispatching resources to a fire. It could be police officers. It could be like a package delivery from the mail department as well. But it's something where something or someone is being sent to another place by an official order of some sort.
0: Yeah, something official, right?
1: Yeah,
0: it's like a military dispatch.
1: Yeah, that too.
0: Yeah, 뭔가를 이렇게 파견하다 또는 뭐 급하다 목적지로 보내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뭐 emergency services were dispatched to a certain location. 뭔가 응급 구조대 이런 게 현장으로 뭐 출동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물 그 원래 저수지에

0: 맞아요. 뭔가 좀 기대하지 않았는데 놀랐을 때그 숫자, 뭐 뭔가 수치나 시간 이런 거를 강조할 때뭐 단지 뭐뭐 만에, 불과 뭐뭐 만에 이럴 때 쓰이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we also learned the expression the fastest pace.
1: Yeah, the pace is the speed of which you are going or doing something. So, we're often talking about a speed of some sort, whether it's like a number in terms of kilometers per hour or in terms of, other things that you're performing, at a certain rate. But it's talking about just how quickly or how fast you're doing something.
0: 네, 뭐 어떤 일의 진행 속도, 그 속력 이런 거를 얘기를 할때 페이스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The Korea Baseball Organization has set a new attendance milestone, surpassing 9 million spectators in just 505 games, the fastest pace in league history. 자, 사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은옥님께서 아침 1시간 강아지랑 산책하며 시원한 아침이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뭔가 약간 아침 그 공기가 바뀐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강아지랑 산책하면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이은미님, 가을이 조금씩 한 발짝씩 다가오고 있네요. 아침 저녁 가을 공기 느낌, 하늘 구름은 예쁘고 피부가 슬슬 건조해지는 거 보면 맞아요. 가을이 느껴지고 아침 공기, 저녁 공기 달라지는 것도 느껴지는데 건조해지는 것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그 습한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피부 관리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More moisturizing, maybe some facial packs. 조금 관리를 해야 될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친구들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가을이 온것 같아. 하늘 너무 예뻐. 그러다 이제 좀 있으면 연말이야. It's gonna be
1: Before you
0: the
1: know it, it's gonna be
0: holiday
1: Christmas.
0: season soon. 정경희님께서는 지금도 매미 소리 우렁차게 들려요. 자기 주장이 강한 때라 생각하고 들으니 그렇게 시끄럽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왜냐하면 저희는 원래는 좀 아파트 완전 큰 단지에 살다가 나무가 이제 많은 데로 이사를 왔는데 매미 소리 들리고 새소리가 들리니까 I think it's you're living with
1: Oh,
0: nature.
1: absolutely.
0: 그래서 소리 들리는 게 오히려 좋더라고요. I mean, it does wake you up. But 그 자연과 함께 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도시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 사는 거 좋잖아요.
1: Yeah, it's like you're going camping.
0: Yeah, kind of. 그다음에 민영도님께서 Good morning, Karen, Jason, Moss Family. 이제 가을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 퇴근할 때 일부러 전철 세정류장을 더 가서 집까지 반대로 한 6km쯤을 걸어서 옵니다.
1: Ooh, healthy.
0: 대단하신데요? 일단 모닝 스페셜 다시 듣기를 켜고 중간에 도서관 들러서 신문 보고 편의점에 앉아 물 마시며 잠깐 쉬고 여유 있게 걸어서 집에 오면 약 2시간 반 정도 걸리더군요. 시원한 바람 부는 창릉천 뚝방길 제 눈에는 가을이 보입니다. 너무 멋진데요?
1: Wow.
0: This is like a routine, a going
1: Yeah.
0: home routine. 걷기도 하고 귀로도 즐겁고 책도 보고 너무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는 퇴근 시간.
1: Adding a lot of healthy lifestyle in there, as well as getting educated along the way. Yeah, definitely someone that's doing it right.
0: 여러분들의 모닝 루틴, 퇴근 루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또 무모한 문장 있지 않습니까? 매미 소리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걔들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 이거 영어로 바꾸면 어떨지 저에게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보내주시는 방법, 샵 1045, 문자로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단문에 50원, 장문에 100원, 그리고 무료인 반디 앱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저희 EBS 인터넷 라디오 앱 반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 들어오시면 저희 지금 방송하는 거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그 라디오가 아니라 노래를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노래는 Panic at the Disco with Into the Unknown.

0: 얼음을 이렇게 얇게 갈아내는 것처럼 수치도 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숫자가 아니라 작은 조그만 숫자 미세하게 깎아내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extreme heat and drought affecting large parts of Europe this summer could erase much of the economic growth expected across the region, potentially shaving around 1% off the European Union's GDP, according to a report by Dutch bank Triodos. Okay, let's move on to the next headline.
1: Maximum airport wait times in Europe surged significantly in July, climbing to up to 2 hours due to biometric processing delays from the EU's new entry-exit system.
0: 유럽연합의 새로운 국경 출입국 시스템에 생체 정보 등록 절차가 추가되면서 지난 7월 유럽 주요 공항의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나 최장 2시간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Well, if anyone is traveling, this is something they might want to keep in mind.
1: Absolutely, in Europe. And this has actually been in effect for quite some time. It started in April 10th of this year. So it's been, what, 4 or 5 months mm-hmm. that they've been using this new entry-exit system. And because of this, the delays have basically doubled at Germany's Frankfurt airport from 60 minutes to 120 minutes. Amsterdam's airport went from 80 to 120 minutes, and Munich, it's been 31 to 60 minutes. So for the most part, almost double that it's been causing in terms of delays because of this new system.
0: Yeah. So 유럽으로 뭐 신혼여행을 간다든지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하는 주의사항이죠. 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문과 얼굴 사진 같은 생체 정보, biometrics, 그 등록하는 이 새로운 입국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이 때문에 뭐 Frankfurt Airport, Schiphol Airport 이런 주요 공항들의 대기, 입국 대기 시간이 작년에 비해서 한 두 배 이상 더 길어졌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또 여름 휴가 시즌이니까 더 많이 몰리고 이것도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러니까 이 점점 더 길어져서 어떤 때는 막 6시간까지 걸린다고 하네요.
1: And on top of that, with the delay, because of these extra delays from this new system, they've actually kind of been allowing some people to get by without using the system. Because if there are some sort of delays or they're having some software problems or computer issues, then they're realizing that the lines are becoming so long that people might miss their flight.
0: Yeah.
1: So because of that, they're saying, okay, there's kind of a bring-in period where they're allowed to get people past it without using it. The problem is that expires on September the 6th.
0: Ah.
1: So on September the 6th, this, you know, allowance, that is supposed to end. So countries are saying to the European Commission, we need an extension because otherwise, if on September 6th, we're not going to be ready for this and delays would even take longer at that point. So it's going to be interesting to see what happens over the next few weeks.
0: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길고 막 사람들 몰리고 그러면은 6시간까지 걸리고 그래서 조금 그래 뭐 비행기 놓치고 그럴 상황이면은 좀 이거 바이패스하고 지나갈 수 있게 조금 유예를 해줬었는데 이것조차 9월 6일 되면은 이제 expire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이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네요. 어떻게 될지. 아이고.
1: Hopefully they get an extension to make that a little bit longer.
0: 조금 연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표현 볼게요. Maximum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뭐 최대, 최고치의 이런 표현이죠?
1: Yeah, maximum is the biggest or largest amount of something that is usually possible.
0: 네. 뭐 그 max라는 표현으로도 그냥 쓰죠. max, min, minimum, maximum. 반대말은 minimum이죠. 다음에 그 이 생체 정보 얘기할 때 biometric processing delays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1: So biometric is kind of bio and metric being brought together. Mm-hmm. Bio meaning like living things, metric meaning the measurement of things. So what this means is the measurement of parts of your body for usually identification purposes. So you think of at the airport when you get your fingerprints scanned or when they do like a facial

0: get messy when you're cooking if you have balls of flowers around. The other time that you'll hear it a little bit is if you're sifting for gold. Mm-hmm. So if you're ever pan for gold, then you put a pan that put some sand in there and you're kind of trying to get the dirt away so the heavier gold remains at the bottom of the pan. So you're kind of looking for something in this bigger amount.
1: 맞아요. 그 요리할 때 그 뭉터기, 덩어리진 것들을 좀 고르게 하기 위해서 채로 거르다 이럴 때도 많이 쓰이고 저희 본문과 같은 경우에는 샅샅이 뒤지다 이럴 때 쓰이는 표현 sift였습니다. 스펠링은 S-I-F-T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New York City sanitation workers miraculously retrieved a set of four-generation heirloom diamond rings after intercepting a collection truck and sifting through 9 tons of garbage before it reached a transfer station. 지금까지 뉴스캐스터 제이슨과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걔들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 사연 신청곡 질문도 받고 있고요. 무모한 문장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1045 무료인 반디 앱으로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Javier Cullen with A Drop in the Ocean.

0: 를 제이슨 선생님의 예문과 함께 리뷰해 보겠습니다. The first expression was dispatch.
1: The fire department dispatched all six of their trucks to the blaze on the other side of town.
0: 네, 소방서는 도시 반대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으로 뭐 보유하고 있던 소방차 여섯 대를 모두 출동시켰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표현은 in just, 단지 뭐뭐만에 이런 의미죠?
1: He completed his first marathon in just 2 hours and 45 minutes.
0: 네, in just. 그 뭐 단지 불과 2시간 45분 만에 자신의 첫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다음은 affect라는 단어였어요. With an A.
1: Actually, going on his first blind date affected the way he thought about his friends trying to set him up.
0: 네, 영향을 미치다 이런 의미인데 it affected the way he thought about his friends. 그러니까 자기에게 소개를 해주려고 애썼던 그 친구들이 애썼던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게 막상 실제로 첫 소개팅을 나가고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maximum이라는 뜻이겠네요. Maximum.
1: The maximum capacity of the stadium was reached for the 15th straight home game.
0: 15번째 그 홈 게임에서 그 스테디움의 최고의 capacity가 도달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intercept 가로막다 이런 의미죠.
1: He intercepted her resignation letter just before the boss actually read it.
0: 아, 그 상사가 실제로 사직서를 읽기 바로 전에 그가 중간에서 사직서를 가로챘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헤드라인에서 나온 표현들 저희가 리뷰를 해봤고요.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무료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0: 오케이, let's check your messages for 무모한 문장. 이제부터 보내주신 문장들 한번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오늘의 미션은 저희가 매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걔들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 이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 여러분들 이지원님, 이은정님, 박광실님 외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장이 They have their own stories 이런 비슷한 문장을 많이 보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그쵸? They have their own stories.
1: Yeah, they have their own stories. I think is an obvious choice. Their story meaning from their perspective.
0: 그렇죠. 뭐 그런 사정이 있다. 이야기가 있다. 그런 이야기로 그런 뭐 의미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이은옥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Everyone has their own story.
1: Yeah, so similar, once again, everyone has their own story, meaning this is from their side or their vantage point. This is their reason. It's their story.
0: 그렇죠. 아까 제이슨 선생님께서 perspective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입장, 개인의 입장이 다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서진화님께서도 또 story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I'm sure they've got their own story. 이런 표현을 보내주셨어요.
1: Yeah, once again, very similar. Just saying that I'm sure, meaning that I understand as well. Just added to that.
0: 맞아요. 그다음에 신정인님께서는 they must have their reasons.
1: Yeah, this is actually sort of like what I was originally thinking. Uh-huh. And then I realized, okay, this is probably what everyone's going to do. So I decided to change mine a little bit. But yeah. This was the first thing that came to me was, well, they must have had their own reason or they probably have their own reason.
0: 네, 저도 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런 의미. 의미죠. 그다음에 이은미님, everyone's got their own baggage or everyone has their own cross to bear. 두 문장이나 보내주셨습니다.
1: Yeah, everyone's got their own baggage, meaning everyone's kind of gone through something that you know now because of that it's with them. Everyone has their own bear to, cross to bear. I think this is a Christian saying that they say like their your own burden that you've got to carry around with
0: 네,
1: you.
0: 뭔가 약간 좀 아 이거 cross to bear 그러면 이건 내가 지어야 할 뭐 짐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baggage 그러면은 보통 뭐 she has a lot of baggage. 그럼 이렇게 짐이 많다 그거보다는 좀 뭔가 등 굉장히 산전수전 많이 겪은 사람한테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되게 상처도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이 she's got a lot of baggage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So everyone's got their own baggage. 그럼 굉장히 사연이 많아. 그 사람도 사연이 되게 많겠지.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현주 씨 굉장히 좋은 문장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8245님께서는 There's probably more to it. I'm sure there's a story behind it.
1: These are two different ones that can easily be used as well. So either of them work rather than needing to have both of them together. There's probably more to it. Mm-hmm. I think that stands on its own as well as I'm sure there's a story behind it.
0: Yeah. So. 뭐 뭔가 조금 더 있겠지 아니면 I'm sure there's a story behind 그 이것도 약간 뭔가 다른 뒷이야기가 있을 거야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김지연님께서는 everything has a cause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1: Okay, yeah. I think it'd be better is maybe there's a cause for everything.
0: Yeah. That sounds a little bit more natural.
1: Yeah. Everything has a cause. Everything has a reason. I guess is sort of like what it's saying. But I'd say everything has a cause. I don't think I've heard that quite as much. It doesn't flow as normally.
0: Yeah, everything has a reason.
1: Yeah.
0: 뭔가 다 뭔가 일어나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약간 그렇죠. 뭐 나름 사연이 있겠지. 비슷한 뜻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뭔가 어떤 일어나는 일에도 이유가 있고 사람이 말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러면 골라 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일 어렵죠. 제이슨 선생님이 한 분을 골라 주세요.
1: Let's go with Shin Jung-in who said they must have their own they must have their reasons.
0: They must have their reasons. 저는 이윤옥님, everyone has their own story. Story. 네. 고르겠습니다. 그러면 신정인님께는 반찬 세트 보내드리고요. 이윤옥님께는 단백질 쉐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두 분은 저희 모닝 스페셜 홈페이지 당첨자 게시판에서 성함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당첨자 주소 확인방에 선물 받으실 정보도 잊지 말고 올려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제이슨 선생님이 만드신 문장 알려주세요.
1: Mine was, as I said earlier, a little bit. From their perspective, it was probably nothing.
0: Ah, from their perspective, it was probably nothing. That's so true. They're just doing their job, which is actually my sentence.
1: Oh.
0: They're just doing their job.
1: I love it.
0: Yeah, they're just doing their job. 할 것만 하는 거잖아요, 사실. 나는 번식해야 돼. They're just doing their job. From their perspective, it was probably nothing. 너무 좋습니다. All right, so don't go anywhere. Stay tuned for more interesting stories. We have a lot coming up in part two. We're going to listen to a song as we take you there. Here is Justin Timberlake with Can't Stop the Feeling.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번, 자정에 한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0: Welcome back to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It's Thursday, August 13th. Morning Special 2부 시작했습니다. I'm your host, Karen. And joining me in the studio is today's newscaster, Jason. Morning Special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매일 하나씩 긴 호흡으로 읽어보는 뉴스 커버리지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태풍 이름 목록에 딤섬이라는 아주 맛있는 이름이 추가됐다는 뉴스 들어볼 예정입니다. 이 내용 잠시 후에 자세히 보겠고요. 그 전에 오늘 2부 퀴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이슨 선생님이 드리는 문제 잘 들으시고 정답 맞춰주세요.
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type of tropical cyclone? Is it one, typhoon? Is it two, tornado? Or is it three, hurricane?
0: 다음 중 열대성 폭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1번, typhoon, 2번, tornado, 3번, hurricane. 힌트를 좀 드릴까요?
1: let me think. The other two are kind of usually on over water.
0: 그렇죠.
1: Yeah, whereas I think the correct answer is typically on land.
0: 네, 그 오제맙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힌트가 됐을 것 같은데 참여해 주시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샵10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에 50원, 장문에 100원, 그리고 무료인 반디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희 EBS 홈페이지 속 반디 게시판이나 저희 그 라디오 앱인 반디를 다운 받으신 다음에 반디톡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보이는 라디오 옆에 채팅창에 정답이나 메시지 올려주시면 되고요. 저희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좀 읽어볼게요. 그 장혜진 님께서는 저희 아파트 5층에 10년째 사는